0: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핵심 광물 등 공급망과 외환시장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 등 다양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 부총리와 접견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부를 대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있었던 만남을 회고하며 시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정부의 중재 절차가 결렬된 걸 두고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후조정 결렬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파업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후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수 있게끔 지원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삼성 노사가 총파업 관련 사후 조정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긴급 조정권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자율교섭이 대원칙이고 안될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와 노조 모두 숙의를 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와 충돌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곤란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상승세 지속에 힘입어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8% 오른 7,444.25에, 나스닥 지수는 1.2% 오른 26,402.34에 각각 마감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방중 일정에 뒤늦게 합류한다는 소식이 기술주 상승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14% 내린 49,693.20에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와 체납 사항 등 정보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경북 울릉도를 찾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합니다. 어젯밤 11시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한 정 대표는 새벽 주민 인사를 시작으로 체육대회 현장을 방문하고 저동과 도동 시가지를 돌며 주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 현직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흘 연속 충청권을 찾아 중원 표심 공약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그제는 충남도당에서 열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어제는 김영환 충북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부터 중계가 허가돼 진행 과정이 녹화물 형태로 공개될 예정으로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등 양측이 항소 이유 요지를 진술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정지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1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가 더해지는 데다 산맥을 넘은 동풍이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 기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과 파주가 31도, 대전과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9도, 습도는 57%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입니다. 오늘은 조태연 기자가 하루 휴가를 내서 제가 1일 진행자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평소에 게스트 자리에 앉아있다가 진행석에 앉으니까 묘하게 떨리는데요. 한번 잘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관세, 대만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 고비를 앞두고 있는데도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죠? 5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미 증시도 오늘 새벽 또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험을 보이면서 돈은 들어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입니다. 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지 닷새, 그리고 어제부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5.12 대책까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고 거래를 풀겠다는 그림인데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정반대입니다. 매물은 더 잠기고 전월세 효과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경제에는 광수가 묻고 빠시종이 답하다.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우리은행 남영우 부동산연구원과 함께 전월세 지옥문이 열린다는 다소 도발적인 화두를 돌고 정부 대 시장, 누구의 시나리오가 맞을지 끝장 토론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집값 전망까지 작정하고 풀어드릴 테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라디오 볼륨을 좀 키워주십시오. 김학렬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제가 1일 진행자를 맡아서 특별한 시간을 꾸며봅니다.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라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금융계에서 부동산 알짜 전문가인 남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과 부동산의 궁금증을 가득 안고 온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끝장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우리 남여구 연구원은 제가 공공 세미나 많이 가서 잘 알고 있고요. 이광수 기자님은 네. 오늘 처음 뵙는데 그냥 웃음이 자꾸 나와요. 광수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특대신 건 아닐까?
1: 저도 약간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수계 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덕방 대표님 계시고 연예인 이광수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막내 포지션인데 오늘은 막내로서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질문 이렇게 소장님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0: 네,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네, 혹시 집은 사셨나요?
1: 네, 집은 제가 2020년에 네. 제가 그때 가계약하고 나니까 다음날 조간에 이제 2030 패닉바잉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서 근데 패닉바잉을 해서 그때 집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셨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1: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2020년에 그때 한번 깨닫고 있고 사실 뭐 뒤에도 얘기 나누겠지만 이게 집값이 좀 많이 올랐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 집은 별로 안 올랐어요. 저 서울인데 행정구역에
0: 네.
1: 그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또 제가 아픔을 또 말씀드렸네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동산 시장엔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했던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1: 네, 지난 5월 10일부터 이제 4년간 유예됐던 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물 감소입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은 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어제 기준으로 64,38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지 3.8%, 그러니까 2,531건이 지금 줄어든 건데요. 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이 공식화한 지난 1월 23일 그때 당시에는 56,200여 건이었는데 3월 21일 8만 80건으로 2개월 동안 약 30%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제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사흘 전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는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양도세 중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난 7일에는 매물 건수가 7만 건 밑으로 떨어졌고 이후에는 매물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고자 쏟아졌던 이 다주택자 급매가 앞으로는 매매 시 최대 8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이런 부담 때문에 좀 빠르게 좌취를 감추고 있지 않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이 양도세 중과 회피 이 물량은 상당 부분 좀 소진됐다 이런 반응들이 지배적이어서요. 종합하면은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거래 절벽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본인의 집도 오를 것 같습니까?
1: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주기를 제가 지금 밤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 매매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꼭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남영우 연구원님. 네. 다주택자 중과 이후부터는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키 플레이어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실제로 매도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나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이미 이제 지난 정부부터 시작됐던 지속적인 규제 정책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이미 다주택자 중심에서 1주택자 무주택자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이 되어 왔었는데요. 현재 시장의 키플레이어는 크게 두 분을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매수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있고요.

0: 자녀한테 일부 현금성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그분들은 좀 싸게 내놓을까요? 아니면 좀 정상가로 내놓을까요?
0: 아,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실질적으로 고액자 상가분들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1: 네.
0: 아무래도 되게 현명하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정 수준 이하에 너무 저렴한 가격까지는 글쎄라는 반응이 솔직히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 세금적인 실익이 너무 차이가 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최근까지 압구정동에서 보였던 그런 금매 정도 수준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무주택자 중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매물을 좀 노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쯤에서 있는데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종료 앞두고 이제 급매가 쏟아지면서 언론에서는 뭐 박앤셀이다 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의 이제 관심사는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새로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박앤셀 언제냐 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1: 뭐 제가 먼저
2: 네, 먼저 이제 소장님부터 예.
1: 일단은 3월 달에 아마 1차 박앤셀 기간이었었고요.
2: 네.
1: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 매물이 많이 나왔고 실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기대할 것이 비거주 1주택자들 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 저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격이 좀 내려온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비거주 1주택자들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빨리 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아도 또 집이 있으니까
2: 네.
1: 팔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거 팔게 되면 거의 끝나는 거라서 아마 좀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진이잖아요. 본진을 내놓고 자기가 본진이 아닌데 가서 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 매물이 순간적으로 몰리는 순간적으로 반짝 좀 금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활성화된 박앤셀이나 오지 않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2: 네.
1: 남욱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일단은 이제 향후에 7월 세제 개편안 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어쨌든 잠재적으로 확보된 그 매도 물량들 중에 얼마가 출회되느냐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대량의 급매물 형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비거주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투자의 개념도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조합원 집 양도 자체가 제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게 비자발적으로 못 파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사결정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갈아타기를 고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포지션도 있지만 다시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생각보다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지의 소위 새낀 매물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걸 무주택자들만 현재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동에 또 제한이 있어서 그냥 매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된다고 봤을 때 좀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3월달 박앤셀처럼 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전월세 시장은 어때요?
2: 네, 전월세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16,348건. 월세 물량은 15,100건으로 이게 하루 전보다 각각 190건, 150건 늘어났거든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이 전월세 매물이 동반 감소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별로도 흐름이 뚜렷한데 전세 물량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이제 구로구로 13% 늘어났다고 하고 은평, 마포, 성동 등 이 서울 외곽 한강 벨트 두루두루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월세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서초구가 102건으로 이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놨던 매물을 임대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510가구의 규모의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이 전월세 매물이 879건으로 월세가 530건 전체 60%, 전세가 349건으로 40%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팔지 못했던 이 집주인이 월세를 선택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노도강 금강구 쪽에서도 300만 원짜리 월세가 나왔다.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흐름이 이런 게 확산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진짜 월세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좀 키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인 건지 좀 이런 것도 좀

0: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뭐 저는 진짜더라고요. 저는 현장 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노도강이 강남 월세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강남에서 출발한 이제 월세 문제들이 노도강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도강 월세가 150만 원 전후였었거든요. 거의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대는 이제 아예 없고 200만 원대, 뭐 300만 원대, 500만 원대 이상.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대 전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네. 월세를 알아봤는데 1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0: 어느 분이 들어가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요.
1: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좀 너무 비싸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강남 월세를 못 버티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마용성으로 가요. 그럼 순차적으로 밀리는 거죠. 마용성도 오르고 마용성 다음에 노도강 금강구가 오르고 그다음에는 이제 경기도 외곽까지 인천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밀어내기 도미노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거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놀라야 될 것은 이제 서울은 이미 이 패턴들이 고착화된 것 같고요. 아마 경기도는 전혀 우리 지역은 안 오르는데라고 네. 마음 놓고 있다가 이제 경기도까지 오르는 패턴이 갈 것 같거든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까지는. 그래서 거기가 아마 향후 6개월 동안 월세가 많이 오를 것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호 연구원은 어떠세요?
2: 저는 이제 여기서 비거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맞물린다고 한다면 사실 네.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저희가 소위 자녀를 키우고 새로 거주를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군지나 네. 직주근접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귀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분들이 새로운 신규 수요로 나오게 되시고요. 기존에 세를 주던 임대 매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적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앞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 임차 수요로 나오신 분들이 전월세 매물을 못 찾게 되면 인근 기타 지역들로 다시 매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 반응으로 확산될 움직임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아, 네. 그런데 이 비거주 1주택자 이거는 사실 그 정부가 지금 억제하고자 하는 투기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왜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를 하려는 건지 전 이 근본적인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장님.
1: 저도 이거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요. 정부의 도그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주재로 이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본인이 안 살면 곧 투기다라고 하는 이런 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등식이 머릿속에 좀 박혀 있는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비거주 1주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네. 본가 따로 두신 분들도 있고 또 혹은 자녀 학군 때문에 혹은 이제 처가로 근처로 옮기신 분들도 있고 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방 발령 나서 지방 내려가신 분들 이건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자체 장분들 대부분 다 해당되시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다 비거주 1주택자 분들 중에는 그 투기라고 볼 수 있는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투기로 본다는 거는 한국에서는 효도도 하지 말고 자녀 교육도 시키지 말고 발령도 받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뭐 농담인데 진짜 속내는 좀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주택 규제로 다 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량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비규제 1주택자까지 물량까지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매물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자들 나오게 됐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뭐 그냥 선의의 피해자라고 네.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는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한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2: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매물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통해서 어떤 가격 안정화를 좀 추구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매물출구 전략 중 하나로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 매도 물량을 출해하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나 비거주에 따라서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세제의 실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향후에 시장에 매물로 출회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물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물의 물꼬가 트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이 비거주 1주택자분들 이분들도 고민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는 이 두 분께

0: 각각 팁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1: 네, 진짜 이분들이 목표는 상급제 갈아타기일 텐데 일단 그게 막혀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팁을 좀 드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정권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은 뭔가 계속 이런 좀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신 분들 중에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좀 오르지 않는 죄송합니다. 제가 초담은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마 사셔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매년 양쪽이 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정책이 사라 그런다고 사고 팔라 그런다고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인데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신혼 집을 세탁해야 되는 거고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교육 환경을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은퇴 시점에는 어디서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이런 것들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갖고 집을 샀다 팔았다 해야지 정책의 방향성 지시대로 하는 것들은 필패다라는 말씀 좀 네.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시계는 본인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 자기의 시계를 정부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지만 정책을 봐야 될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실거주무 같이 좀 규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갭을 끼고 살지 못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실거주무가 부과가 되는 것들. 그래서 실거주무가 부과된 집들은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네.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연구원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네, 좀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지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매도 후매수 원칙은 꼭 지키자. 왜냐하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뒤늦게 내 거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그래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멸실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들은 생각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멸실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향후에 세금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매수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매수비용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유임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토지거래가 의무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실거주를 해도 되는 그런 어느 정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입주권 공부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예, 은행에서 이런 투자 공부도 해주시나 봐요. 야, 네. 무거웁니다. 뭐, 야,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쉽게 설명 잘 해주시네요.
0: 역시.
2: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이제 실거주 유예가 확대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그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해 준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종료 전 매물을 최대한 좀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이제 2월 12일에 이 발표가 시행이 돼서 한 건데 이렇게 기존의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이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 포함해서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정부가 이제 밝힌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이유에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갭 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까지 맞춰서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로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이고 비거주 1주택자에도 같은 기회를 줘서 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다. 좀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저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사실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전세값이 뛰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1: 네, 남영구 연구원님.
2: 아, 지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봤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이게 전세와 월세가 공존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월세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순수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세화가 지속돼서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전세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올해부터도 그렇지만 서울 자체도 약 입주 물량이 한 16,000 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사실상 입주 가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매물 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 변동 불안성 계속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제가 직접 즉문즉답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예, 우물정에 0945 우물정 보내주시면 문자 보시면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구하러 갔다가 집을 강제 매수 당하는 전세 난민들이 네.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외곽 지역으로 정말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하위권 지역과 매물들도 집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올랐나요?
6: 네,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전세 네. 구하러 가셨다가 아, 집 사자 뭐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 생각 자체는 없었는데 워낙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반강제 매수 아니냐 이런 현상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 주거비 부담이 올라갔고요. 이 다주택자 매물이 이제 기존 호가보다 좀 낮은 매물들 이제 나오니까 이걸 잡자 좀 이런 흐름들이 예. 나타나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인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서울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서울 외곽 지역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65%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승 이 기간까지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강남이 아니었고 뭐 성북, 관악, 강서 등 이쪽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6억에서 10억 원대 아파트 거래량이 1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 구로, 강서, 은평 등도 뒤를 이은 상황이어서 지금 서울 외곽 지역도 지금 떠들썩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그러면은 이제 12억 이하 중하위권 지역이 상황이 좀 다를까요?
7: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즉 바로 조만간 빠르게 리부할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0: 그럼 이번에 비거주택자를 만약에 잠재적 매물로 출회를 시킨다고 한다고 하면 새끼 매물들이 어쨌든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은 내가 당장 입주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급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튼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전월세 부족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월세 지역문이 열렸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살기 위해서 아마 경기도에 있는 매물들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빠센님들 많이 찾아오셨는데 예, 저의 첫 데뷔 MC 응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냥 확 나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강북 15억 시대인데 이제 저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졌단 말이죠.
2: 네네.
1: 15억 이상으로 오르긴 어려울까요?
2: 저도 이에 대해서
1: 네.
2: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북도
1: 네.
2: 예전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13억, 10억 넘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 네.
2: 이런 것들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갈아타기 수요 입장에서 또딴 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강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 먼저 연구원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0: 저는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1: 네.
0: 아랫단 10억에서 12억 요 사이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2: 네.
0: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2억대 현재 수요가 많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가격대가 저렴한 구간일수록 사실 정책 대출을 받기도 용이하고요. 대출도 6억까지 열려 있잖아요.
2: 네.
0: 게다가 생각보다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곳들의 상대적으로 수요 에너지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거기를 매도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분들이 더 나은 입지인데 내가 살았던 곳과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갈아타기 수요로 일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랫단의 가격대 아파트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1: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하는데 오늘 끝나고도 세미나가 들어갑니다. 2019년도에
2: 네.
1: 서울 집값이 6억에다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했던 게
2: 아,
1: 2019년도였어요.
2: 기억나는 것 같아요.
1: 예. 근데 지금 이제 15억이 되냐 안 되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 천장을 뚫느냐라고 나오는 말이 나온 다음에 1년 6개월 정도면 바로 뚫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뚫었고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상한선이 아니라 천장은 이미 뚫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예견을 하자면은 2017년도 하반기 때쯤이면은 이제 20억, 강북도 20억을 뚫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올 거고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거든요.
2: 네. 내년에는요.
1: 예, 그래서 이건
2: 2017년에.
1: 뭐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유동성이 반영되는 거라서 뭐 예, 시세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미 강남은 넘었기 때문에
2: 네.
1: 예, 마침 문자로 또 질문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공약은 지키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약은 꼭 지킵니다. 네,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질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인천 검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시고 반달섬에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으시고요. 현재 거주는 민간 임대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검단 아파트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상담 오시면 이런 답변 어떻게 답변이 되는가?
0: 아, 근데 이제 제가 지역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1: 네.
0: 그 검단이라는 입지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 입지고 교통망도 뭐 착공 예정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입지 그리고 대체로 공급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들이 여전히 많을 거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입지가 내가 기본에 가지고 있는 평균 그 동네의 가격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계속 나온다면 사실상 더 이쁜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오히려 요거를 정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상급지를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1: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검단이 나쁜 입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뭐 중하위권 정도 이상을 갖고 있고 입진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때 갈아타기 전에 검단보다 오를 수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은 일단 찬성하는데 그 전에 저는 반달섬이라고 하는 게 오피스텔 한 채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안 팔릴 텐데 저는 저거 굉장히 큰 손해를 보면서라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단 아파트 한채 팔까요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달섬에 있는 저 생속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거 파시는 게더 우선순위일 것 같고 모으셔갖고 조금 더 상급지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서울 쪽 가까운 쪽으로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로 시작된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2: 네.
1: 하반기 집값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연구원님
1: 가장 궁금한
2: 지금 네. 어려운 질문들만 제가 네.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커플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와 한강벨트와 15억 이하의 지역을 양분하셔서 다른 흐름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상단의 박스권처럼 갇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 세제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어렵겠으나 하반경직성 역시 강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분양가 이슈도 있잖아요. 저희가 당장 저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입지에서 엄청 높은 분양가를 계속 하게 되면 입지의 가격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격 하반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단도 막히고 하단도 막혀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5억 이하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키워드가 수급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전월세 매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체감되는 매매 매물 역시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가능한 매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불안정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분들의 매수 전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출이 용이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양호한 가격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양호한 가격 흐름이라는 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2: 네, 맞습니다. 네.
1: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0: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양호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방수님은 양호하지 않다고 표현할 것 같아서.
1: 저희 지금 심각합니다. 네. 네. 네.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소장님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0: 네, 저도 남여구 연구원과 굉장히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블로그에다가도 썼던 칼럼이 있는데 상반기 흐름의 강화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것들은 더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더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물이 좀 잠기고 또 전월세가 더 어렵게 되다 보니까 전월세가 먼저 오르고요. 그래서 전월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시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전월세율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50% 전후였는데 지금 50% 후반대까지 갔거든요.
1: 네.
0: 이것도 투자 포인트이기도 한데 2014년도 전후가 그랬고 2019년도 전후가 그랬는데 서울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매매가가 폭등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그 수준까지 왔거든요. 하반기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늘 이제 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평균으로 보면 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는 게 때문에 이것을 안정으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리서처이고 워낙 언론 나오는 용어들 가지고 저도 카운팅을 많이 하는데 안정이라는 단어가 정부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면요. 이게 집값 상승률과 양의 상승 관계가 있더라고요. 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보도자료에 계속 안정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정부 자체도 우리 남여구 연구원님 말입니다. 예, 긍정적인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렇군요. 네. 시장에서는 네. 이게 뭐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즌2 열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경고 메시지까지 나오는데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네. 세금이 늘어났죠.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 마용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이 같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 현재 정부 규제에 따른 시장의 흐름도 뭐 이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연구원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이제 규제의 흐름은 뭐 사실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규제가 미치는 그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셀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와 지금 사이에 거시적인 변수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금리는 사실 장기화가 거의 기정사실이고 오히려 시장금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포인트가 되고 DSR같이 좀 가계부채 총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제도 역시도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될 수 있어서 규제 여부를 떠나서 규제가 미치는 수요자들에 대한 강도 체감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 일단 같은 점은
1: 네.
0: 다주택자 규제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1주택자 규제까지 넘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느냐 세균 규제 대출 규제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시즌 1 때는 이 소비자 이 시장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이 몰랐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근데 지금 시즌 1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있었는데 두 번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시즌 2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0: 경험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있었던 일이 지금 거의 1년 만에 다 재현이 되고 있어서 좀 더 빠른 스피드로 강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집값 오르게 되어 있어. 규제를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일단 Yes or No로 시작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너무 이제 네. 제가 쉽게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요. 먼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 상승 커진다.
0: 네. Yes고요.
1: Yes.
0: 예, 대신 조건 두 개가 붙습니다. 하나는 단기간 거래량이 줄고 중장기에는 가격이 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하락할 수 있는 요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른 다음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것들은 좀 봐야 되겠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도 yes or no 피해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네.
2: 저는 no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선 규제가 굉장히 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장 원론적인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갖춰주었냐가 더 집값 상승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유동성, 뭐 공급, 심리, 뭐 거시경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변수가 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통과할 것 같은데 이 케빈 워시가 트럼프 말대로 금리를 낮춰줄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커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고 하면은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먼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0: 전 금리는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 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가 관건일 텐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것이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친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한국은행은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환율도 불안하고 또 세계 정세도 불안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부도 대출을 받거든요. 그리고 기업체들이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도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네. 네, 용건님께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금리가 반영을 하고요. 시장금리가 움직이면 은행채 금리가 반영을 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 이건 재화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강해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아무래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방을 천장효과로 막는 게 있을 건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있지만 자산처분 소득이라는 것도 어떤 유동성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타 자산에 자산을 처분한 소득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지금 또 문자 상담 하나 와서 이것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31평 아파트 실거주 중인데 대출이 4억이고요. 재건축 추진이 구성 완료됐는데 끝까지 갖고 갈까요?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갈아탈까요? 초중 곽부모라 10년은 은행 사거리 거주 원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남영구 연구원님 답변 주시죠.
2: 네. 네. 제가 자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 투자도 투자지만 사실은 거주를 통해서 내가 체감하는 만족도도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자녀를 거기서 꼭 키우고 싶다라는 그 니즈와 목표는 확실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중계동에 거주를 하시면서 장기 보유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실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복합정비구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좀 개발성이 강한 곳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복합정비구역은 소위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 물론 시 차원에서 그곳의 개발성을 높여줘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돈을 덜 내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요. 그런 곳들 찾아보셔서 뭐 장기 거주 보유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0: 네. 저는 그냥 중계동 그 재건축 아파트는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동대문구는 노도강 금강구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건 제가 답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도강 금강구보다는 상급 입지고요. 도심권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시장이 이길까요? 정부가 이길까요? 결과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저희는 사실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소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0: 네. 글쎄요. 네. 저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시장은요. 정부 정책과 싸우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은 기업과 그다음에 개인과 정부가 했던 의사결정 행위들에 대한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결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 누가 이기냐가 예,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네네. 문제가 아니다. 좀 이런 예, 말씀으로
0: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 시장을 정확히 보고 그냥 예, 대응하셨으면 좋겠다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우 시간이 되게 짧아요. 너무 아쉽다. 두 분 네. 질문한 거 많은데 네. 다 못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1일 MC로 진행이 됐는데 너무 버벅거리고 예, 좀 제가 잘 진행 못한 것들을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1: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2: 최고였습니다.
0: 두 분이 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은 한 줄로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규제는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매물을 잡습니다. 매물이 잡히면 가격이 오르는 게 한국 부동산 30년 데이터의 결론이고요.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결국 누가 이기는지는 여러분들의 통장이 가장 많이 먼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조태현 기자가 돌아옵니다. 저는 다음 주 게스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산경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네, 문자 1001님. 조금 덜 벌어도 좋으니. 네. 미래를 예, 계획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 상품 드리면 안 됩니까? 피디님. 예, 저도 아까 실고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들보다 평생 안심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주 공간, 그 보금자리 마련하는 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 집중하느라 코스피 창을 제가 못 봤는데 저도 주식 좋아하거든요. 예, 지금 7,963포인트 된다고 합니다. 8,000포인트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발 넘어가라 말씀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5% 상승을 해서 예, 저도 참 기분 좋게 좀 이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오르면요. 저는 좀 많은 분들이 기뻐하셔서 좋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시고 그 돈으로 좀 좋은 보금자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 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계절이 7월 하순에 여름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서쪽과 경남 지역에서는 오전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오전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판교 나들목 5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판교 나들목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61km 안팎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다시 조남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도리 분기점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1km 구간 차간육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요.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지금 9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4: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5: 두준호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도움 필요 없다라고 했던 부분 저희가 그 모습을 묶어봤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트럼프 대통령 여기 들어보시죠.
6: 논의할 사안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시진핑 주석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대화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무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겁니다. 이란 문제에 중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5: 중국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쓸까 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 부분을 좀 미리 배제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7: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도 좀 차려야 되고 협상력도 좀 높여야 되고
6: 그러면서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7: 좀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초조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제도 있고 성과를 얻어가야 된다는 게 긴박함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상충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대통령이 그 아시아 순방을 할 때는 아시아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한국과만 들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올 때는 중국 그 미중 정상에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왔을 때도 한국, 일본을 들렀다가 중국을 가는 이런 일정을 그 하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필리핀이라든지 이렇게 베트남도 들러서 가는 워낙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만 들러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엊그제 일본을 들리고 어제 한국을 들려가지고 어떤 그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이러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그 빡빡한 일정이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걸 좀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네, 이란 문제에 도움 필요 없다는 말이 정말인지 의심하게 되는 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수행단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중국을 방문하는데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건 5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뭐 타이완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서 뭐 군사적 반판 짓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4: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의 유사시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보니까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에 멜빈 레어드 당시 국방장관이 동행을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국방장관은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본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그런데
6: 그만큼 1972년 상황에서도
4: 뭔가 미중 간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정말 단판을 지어야 될 중요한 안보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이고 5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헥세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도 아니고 꼭 중국만 꼭 집어서 1박 3일 같은 2박 3일 순방 일정 헥세스 장관이 동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동 전쟁을 포함한 미중 간에 풀어야 할 안보 현안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록 중국이 중동 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좀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중동 전쟁에 대해서 미측도 설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건설적인 역할을 좀 요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또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의제를 또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간에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이라든지 비확산 문제는 통상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전략적 안정을 달성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F 조약이라고 중거리 핵 전력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필요에 따라서 무기를 감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국이 조약 체결 당사자가 그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군축과 비확산 신뢰 조치를 위한 조약인데 이게 또 깨졌죠. 2018년인가요? 깨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뉴 스타트 조약이라고 해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도 2026년 2월부로 이게 다 깨진 겁니다. 미러간에 있었던 게. 근데 네. 깨지는 과정을 보면 미러간에 신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 중국이 이 제도권 안에 없다 보니까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권 밖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틀 안에서 틀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군축 비확산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이 명확해진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미러 이런 제도적인 협약들이 좀 깨진 부분이 있고 지금부터는 또 핵섹스 장관이 주장할 것은 그런 군축 비확산 레짐에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해나가고 군사적 신뢰조치를 해나가자라고 아마 이렇게 좀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입장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과 러시아는 군축 비확산을 할 만큼의 많은 핵무기라든지 그런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 간에 필요했겠지만 아직은 중국은 그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또 주장을 할 걸 예상이 됩니다만 핵섹스 장관이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좀 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군축과 비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협력 채널을 만든다든지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 당장 오늘 아침에 이제 곧 있을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타이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논의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데 타이완 문제 논의하기 전에 주미 중국 대사가 네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문제로 타이완 문제 개입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했단 말이죠. 이 견제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7: 대만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강조를 하죠. 내정 문제고 하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만 문제 관련돼서 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측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그 확답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만이나 타이완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 안보 부분에서 해양 안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해양 그 중국이 어떤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0: 그리고 교두보가 될수 있는 전략 요충지가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교두로 해서 이제 그 해군력이 아시아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보 군사 측면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TS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측면에서도 첨단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타이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중요성을 가치를 미국이 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무리 다른 의제에서 열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원하는 만큼 양보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이란 문제하고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만의 무기 수출하는 문제를 얘기를 할 거다. 이번에 또 취임식에서 만나서 그래서 보면 지금 뭐 145억 달러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판매 승인을 갖다가 의회를 거쳐가지고 행정부가 결정을 할 그런 식이 있는데 이거를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란에 대해서 원유를 갖다가 수입을 하고 있고 무기 지원을 갖다가 하고 중국이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고받기 딜로 해가지고 지연을 하자. 그리고 이란을 협상적으로 나오게 해주면 우리가 이 140억 달러 규모의 타이완 무기 승인한 것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 그 협상 결과를 보자. 뭐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의 어떤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발이 좀 있겠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이란 전쟁을 갖다가 교착 상태를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카드로 쓸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뭐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타이완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바뀌진 않겠지만 어떤 그 타이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가능성 그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2: 네,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부분이 또뭐 대두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무역 통상과 연계되어서 일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간에 과거에 보면 미국과 대만이 동맹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국과 대만의 동맹 관계가 이제 사실상 파기가 되고 오늘 같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대만은 중국의 어떤 군사 압박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 그리고 미중 간의 대만 해협 현상 유지를 근거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 그리고 패트리어트, 나삼스 방공체계, 하푼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고려해서 농축산 시장을 어쨌든 지금 뚫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중국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그간에 대만에 수출했던 미국산 무기의 수출 속도 내지는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미중 간에 절충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뭐 빅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거래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걸 위해서 아마 허리평 그 부총리와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모두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어가면서 이렇게 마라톤 회담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3: 자,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녹취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4: 타이완은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 있습니다. 9,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5: 타이완, 일본, and Philippines look to us.
4: 그러니 타이완, 일본, 필리핀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이징 피난 중에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치 미코네 차원입니다. 의원님,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 그분이 무엇을 말할지 혹은 이번 회담에 어떻게 접근할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를 받던 분으로서 이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목표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의 이익 증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3: 네, 타이완 문제는 단순히 뭐 미국과 중국뿐만의 관계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타이완은 또 당사국이기도 하고 일본도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원 의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4: 미중 정상회담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11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양국 정상은 이틀간 최소 6번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닷컴.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서울 비롯해서 서쪽 지방은 여름 더위 보이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입니다.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계절의 시계가 여름 한 7월쯤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쪽 지방만 좀 덥고요. 동해안은 속초 18도 정도로 비교적 선선하다고 하네요. 오늘 볕도 강하게 내리쫄 거고요. 낮 동안 자외선 무척 강합니다. 혹시 밖에 나가신다면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실 때 빠른 걸음이면 땀이 날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커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서 걸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또 아침에 한 잔 마셔서 커피 마시기 그렇다 하는 분들은요. 아마 카페인에 좀 약한 분들이시겠죠? 디카페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디카페인 커피 사면요. 99.9% 제거됐다 뭐 이런 표시 볼 수 있거든요. 표시 기준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식약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5월 14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mare Luci.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카페인 드세요? 카페인 드세요?
1: 오전에는 카페인, 오후에는 디카페인이겠죠?
0: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보통 오전에 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오늘 같은 날 너무 덥다는데 이제 아이스 커피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럴 땐 디카페인을 저도 마시는 편인데요. 고시가 개정됐네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서 디카페인 커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네요.
1: 네, 이번 개정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춰 좀 명확하게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디카페인,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 등의 표시를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그동안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이 커피 제품이었다면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0: 기존에도 디카페인 커피는 저는 종종 즐겨 마셨거든요. 그럼 기존하고는 표시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존에는 어땠는데요?
1: 기존에는 카페인의 제거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인 함량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90%를 제거하더라도 실제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카페인 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은 90%를 제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카페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디카페인 커피라도 실제 잔류 카페인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동안은 제거율 몇 퍼센트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던 상황이네요.
1: 네.
0: 이제는 함량, 제거를 해서 그래서 카페인 성분이 몇 퍼센트가 남았다.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1: 네.
0: 그게 국제 기준이에요. 국제 기준은 그렇게 표시를 했군요.
1: 네, 이미 뭐 미국이나 이제 독일 등에서는 이제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를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디카페인 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고요. 이번 개정도 이러한 국제 기준 고려해서 업계랑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0: 아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사 마실 때99.9% 제거했다 이렇게 적힌 걸또본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되면 좀 보기가 편하네요.
1: 네, 이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카페인 표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이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나 임산부처럼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개정된 건데요. 이 안에는 디카페인 표시 기준 말고도 주류 협력 제품 표시 내용도 바뀌었다면서요?
1: 네, 그동안 주류와 일반 식품이 콜라보해가지고 일반 음료수랑 유사한 용기 포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제품명을 사용한 주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청소년이나 소비자에게 일반 음료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 주류와 일반 식품이 협업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주 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표시를 20%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0: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1: 이번 개정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부터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시행일 이전에도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0: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28년부터인 거예요? 적용 시점이?
1: 네.
0: 근데 요즘에 디카페인 그거 표시는 바뀌었던데요?
1: 그거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행이 이전에도 업계에서 조기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한 곳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고시의 공식적인 적용 시점은 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예, 식품은 국민의 삶이랑 아무래도 밀접한 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소비자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지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식약처 임정은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와 이것 부모가 화제입니다. 한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 인사팀에 직접 찾아와 우리 아이 스펙이면 연봉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연봉 계약서를 함께 보겠다고 항의한 건데요. 당사자인 신입사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 사수를 불러내라 했다거나 인터넷 어머니가 사수에게 전화를 해 친구 약속이 있다며 조기 퇴근을 요청했다는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의 날개처럼 자녀 주변을 계속 맴돌며 학교, 직장 문제까지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 이것 부모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헬리콥터, 2번 박테리아, 3번 해리포터, 4번 제발 멈춰. 1번 헬리콥터, 2번 박테리아, 3번 해리포터, 4번 제발 멈춰.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니까 좀 상상 이상이네요. 아마도 이런 데 들어가면 더 심한다고 느껴지는 사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 종종 접하실 것 같기는 해요.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요. 여러분 의견 한번 보내봐 주실래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 키워서 이미 장성해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지금 이런 사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받아보고 싶네요. 흔히 이런 부모를 자녀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계속 아이 일에 개입하는 거, 머리 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말로 씁니다. 무슨 맘, 뭐 이렇게 쓰잖아요. 1번 헬리콥터, 2번 박테리아, 3번 해리포터, 4번 제발 멈춰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 하는 메리코

노아토 샴파 바디워시, 혈액만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 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 받은 진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6002번님,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데요. 저의 행동이 아이를 망치는 일이 아닌지 늘 노심초사하면서 한 발짝 멀리서 지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8273번님, 자녀도 성인인데 직장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1479번님, 부모 개입 안 돼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001번님은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합니다. 늘 공감되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의견도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861번님이 에구 그럴 거면 집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밖에 내보내지 마세요. 유유 결혼하면 어쩌려나요? 어우 알아서 잘 살게 냅두세요. 네. 아침부터 제가 약간 여러분 살짝 환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근데 또 만약에 이것이 공감된다 이런 사연이 공감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의견도 한번 보내봐 주세요.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그 이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물정 공구사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제입니다. 자녀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학교, 직장 문제까지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 이른바 이것 부모, 이것 맘,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이것의 날개처럼. 아이들 주변을 계속 맴돈다. 1번 헬리콥터, 2번 박테리아, 3번 해리포터, 4번 제발 멈춰.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이 힌트송 들으시면서 이것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의 날개를 잘 보면 이렇게 돕니다. 나미가 부릅니다. 빙글빙글.

0: 최근 정부가 AI,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민 투자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서 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국민 참여 성장 펀드인데요.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의 소득 공제,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국민 참여 성장 펀드 운용사인 KB자산운용의 백두산 수석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 백두산 수석입니다.
0: 예. 국민 참여 성장 펀드입니다.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 일단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1: 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전략 산업들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어떤 12개 업종을 지정을 하였고요. 또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 중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국민성장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인 운영 성과를 일반 국민과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또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국민참여 성장펀드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은행 10개사, 또 증권사 15개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5월 22일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공모펀드입니다. 이 공모펀드는 첨단 전략산업 기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 10개를 선정해서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형태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일단은 국민참여성장펀드입니다. 첨단 전략 산업에 국민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책형 펀드인 건데요. 기존에 뉴딜 펀드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네. 정책형 펀드였잖아요. 네. 그거랑 뭐가 좀 다른가요?
1: 예, 과거에 이제 정책 대표적인 정책형 펀드로 이제 과거 뉴딜 펀드 그리고 소부장 펀드 등이 이제 있었는데요. 과거 뉴딜 펀드 그리고 소부장 펀드와 현재 국민성장 펀드를 이제 비교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성이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두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해결 과제 등을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뉴딜 펀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디지털 경제 그리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한 방향성이 있었고요. 소부장 펀드는 2019년 큰 충격으로

0: 다가왔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핵심 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들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방향성은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필두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산업 중 이제 우리나라는 뭐 HBM 같이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요. 반대로 고성능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를 탑재한 대용량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좀 약점을 보이거나 외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모두 좀 선제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계획 어떤 150조 원 중에 3분의 1이 넘는 51조 원 수준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에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기존과 이제 방향성은 다르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투자할 만한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에 일단 투자가 된다는 거고 이제 목적도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로는 부족하니까 국민들도 함께 나서서 자금을 투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본인도 투자자가 돼서 수익도 함께 가져가는 이제 이런 구조인 건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손실 위험이잖아요.
0: 네.
1: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라 보통 생각하실 때 아, 이거 손실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0: 물론 이제 이게 그 뭐 예금은 아니고요. 이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손실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국민들이 모험 자본 투자를 하는 데 따라는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후순위 보강이라는 이제 또 그런 안전 장치들을 또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위험은 이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 많이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그건 먼저 여쭤볼게요. 후순위 부담.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부담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 네. 부탁드려요.
0: 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뭐 좀 뉴스마다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는 이제 개별 사모펀드마다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요. 정부는 개별 사모펀드마다 선순위 금액의 20%를 출자해서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선순위 투자 금액의 20%를 후순위로 보강한다는 의미고요. 개별 사모펀드의 손실마다 20%를 우선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공모펀드가 한 개의 사모펀드에 선순위로 100을 투자하게 된다면 정부 재정은 20을 후순위로 보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모펀드의 전체 금액은 이제 120이 되고요. 이 중 후순위가 이제 20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20에서 120을 나눈 값이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이 됩니다. 이 수치는 약 17% 정도가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정부 재정 외에도 개별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또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추가로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계산해 보면 사모펀드별로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손실의 17.5%에서 20.8% 사이에서 후순위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1: 네, 너무 자세히 설명하셔서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제가 원금 투자했어요. 그런데
0: 네.
1: 만약에 정부에서 20%까지 후순위로 부담해준다, 손실 보전해준다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원금을 했는데 예를 들어 20% 손실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원금은 지킬 수 있다. 나라에서 보존해주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0: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펀드가 10개 사모펀드에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그 원금을 한 마이너스 17에서 20% 사이에서 보존해주는 것은 개별 사모펀드 투자 단위입니다. 그래서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마이너스 17에서 20%를 보존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 사모펀드의 이제 손실폭이 크게 확대가 될 경우에는요. 후순위 투자 금액에 이제 그 금액들이 모두 소진이 되고요. 선순위 투자자 또한 이제 손실폭이 뒤늦게 빠른 속도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0: 이제 이것들은 이제 사모펀드별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따라 너무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모펀드를 이제 선정을 잘 했고요. 그래서 또 사모펀드들이 이제 큰 손실이 이제 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정착형 펀드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기본적으로는 마련은 해 둔 상황이지만 운용 잘해서 어쨌든 수익은 잘 나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0: 예, 그리고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모펀드별로요.
1: 네.
0: 저희가 이제 뭐 사모펀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의 위험 관리나 사후 관리 능력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펀드가 설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모펀드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해서 펀드 성과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 그러면 투자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뭐 하면 됩니까? 일단 돈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신경
0: 네, 그렇죠.
1: 안 써도 돼요.
0: 이제 네, 그 5년 동안 이제 또 환매가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저기 투자를 하시고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또 챙겨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잊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이제 5년간 이제 환매 금지 건 제가 다시 여쭤볼 건데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과 세제 혜택 같은 거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되고 수익률에 있어서는 운용사에서 잘 요걸 굴려줄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하지만 투자 상품이니까 손실은 날 수 있긴 하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운용사 어디든 가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0: 네, 이제 3개사에서 이제 펀드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3개사에서 출시되는 어떤 공모 펀드를 가입하시던 간에 3개 공모 펀드들은 이제 모두 동일한 사모 펀드 10개를 선정을 해서요.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개 공모 펀드의 수익률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각 운용사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기타 비용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회계 감사에 다른 비용이나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는 비용 등이 이제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들의 이제 투자하고 남은 현금성 자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수익률이 또 아주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공모펀드의 수익률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어떤 대동소이한 수준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KB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이렇게 세 군데를 말씀하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또 이런 얘기 나오던데 10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5개 증권사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0: 예, 10개 그 3개 운용사가 이제 그 총 25군데 판매회사에 이제 다 배분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아하.
0: 예, 판매 금액과 이제 예.
1: 그래서 여기서 판매는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 영업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운용사는 세 곳이 돌린다.
0: 예, 특정 판매사를 방문을 하시면요. 세 개 중 이제 한 개 운용사의 펀드만 이제 걸려 있을 거예요.
1: 아하.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사를 선택하시면 운용사를 선택하실 수는 없는데 이 세 개 펀드는 이제 수익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네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제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입니다. 사모펀드들이 이제 비상장 주식이나 매자인 등 이제 비유동성 자산이 이제 다소 편입되기 때문에 중도 환매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폐쇄형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펀드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중도의 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상장되었던 폐쇄형 공모펀드들이 모두 이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던 이제 경험들이 있었고요.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이제 제가격에도 이제 매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최대한 만기 시점까지 보유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세제 혜택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0: 네,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모험자본 투자에 수반되는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세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7천만 원 이하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혜택이 제일 큰 구간은 투자 금액 3천만 원 이하인데요. 3천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40%, 즉 최대 1,2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에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까지는 3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를 또 추가로 소득공제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5천만 원 초과분부터 7천만 원 이하까지의 투자 금액은요.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제를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그건 세 혜택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그죠?
0: 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런데 앞서 5년간 중도 환매 금지되는 건데 중간에 네. 사람이 갑자기 돈이 쓸 일이 만약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중간에 그거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제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0: 예, 만약 그 제가 이제 그 분리과세는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소득공제와 이제 자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두 가지 세제 혜택에는 이제 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년 내 펀드를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하실 경우에는요. 세제 혜택 금액을 이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주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소득공제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 가운데 이런 게 있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 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이거는 뭔가요?
0: 네,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계좌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용 계좌의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이제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로 제한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들은 전용 계좌를 통한 가입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거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전용 계좌를 통한 가입이 제한이 되고요. 일반 계좌를 통해서는 이제 가입하실 수 있겠지만 펀드에서 부여되는 세제 혜택 두 가지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이 있는 분들 직접 3개년도에 이분들은 네. 일반 계좌 가입이 가능한데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세제 혜택은 못 받는다.
0: 네, 맞습니다.
1: 예. 출시가 판매 일정이 5월 22일부터 3주간이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네. 신청하고 가입하면 될까요?
0: 네, 가입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판매회사로 지정된 은행 10군데와 증권사 15군데를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는 오프라인 클래스와 온라인 클래스가 모두 있기 때문에 접근이 편한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평상시 이용하시는 어떤 판매회사의 모바일이나 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모펀드 3개사에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25군데의 판매회사 중 접근이 편한 판매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입 시에는 소득증빙 서류가 필수로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이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나 해당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하므로 판매회사의 안내를 받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5월 22일부터 3주간 가입이 가능한데요. 선착순 판매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아무래도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등의 어떤 세제 혜택 매력이 있고요. 또 후순위 보강을 통한 안정성 강화 등이 이제 상당한 이제 펀드의 투자 매력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점 때문에 판매회사들 또한 펀드 판매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선착순 판매 방식이다 보니까 충분히 판매 기간 초기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국민 참여 성장 펀드가 단순히 금융 상품 넘어서 어떤 국민 투자 기반의 어떤 산업을 성장시킨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 이번 펀드의 뭐 어떤 기대점 있으세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저희 KB자산운용은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서 국민성장펀드라는 메가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 이번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번 펀드를 통해서 국민들의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향후 20년 먹거리가 많이 발굴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욱 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뭐 외교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더 많은 협상 카드를 가진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 또한 모험 자본 투자를 통해 혁신 기업 성장의 결실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펀드를 열심히 준비하였고요. 국가가 판을 깔고 민간이 뛰며 뭐 국민이 함께 수익을 나누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8616번님이 이 펀드 관심 가네요. 꿀정보 감사합니다. 또 6635번님이 투자의 원칙,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그 책임도 반드시 본인이 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수정님 끝으로 이게 투자 상품입니다. 한 30초 정도 있거든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 아니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보세요?
0: 네.
1: 예, 끝으로 한 말씀 투자 상품이니까요. 예.
0: 예, 이 펀드는 일단 이제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층의 상장사에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당장의 기업 이익 증가보다는 미래 혁신 가능성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투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5년인데요. 뭐 스타트업 중기 이후의 단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은 검증된 이후에 이제 대규모 성장 단계로 이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업들에 이제 투자가 될 예정이니까요.
1: 네.
0: 예. 이 부분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로 참여하는 시장인데 이번 펀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1: 알겠습니다.
0: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1: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좋은 투자 기회를 이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KB자산운용 백두산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8: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3: 저축은행.
14: 모든 인쇄 가능한
15: 성원 에드피아.
14: 온라인 주문 간편한
15: 성원 에드피아.
1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6: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7: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 YTN i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예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낮 동안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홍은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는 1차로 막고 행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 여파로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성산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2차로에서 차량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1, 2차로 점유하고 일대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10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정상은 베이징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고 15분 뒤 정상회담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오늘 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와 타이완 문제, AI 기술 통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제이디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자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이스라엘 총리실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자국 내에서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와 체납사항 등 정보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0: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등 양측이 항소 이유 요지를 진술합니다. 재판 진행 과정은 녹화물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오늘 오전 공개됐습니다. 2002년 11월생으로 만 23살인 장윤기입니다. 장윤기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한편 사건 발생 열흘째인 오늘 경찰은 장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부검이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부검이 끝나고 국과수의 소견을 통해 대략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해 강릉은 20도, 대관령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른 여름 더위가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2부가 되면 11시로 넘어오면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리고요. 앞서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리는데요. 오늘 SAT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직장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그래요. 이것 부모와 관련된 건데요. 한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 인사팀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 스펙이면 연봉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연봉 계약서 좀 보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고요. 당사자인 신입사원은 아무 말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오니까 그 이제 다른 사연들도 쭉 이제 연결이 된 건데 뭐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서 사수를 불러내라 뭐 이랬다던가 인턴 어머니가 사수한테 전화해서 얘 조기 퇴근 좀 시켜달라 오늘 친구 약속 있다 뭐 이런 사연들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를 가리켜서 이것 날개처럼 자녀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학교 직장 문제까지 끊임없이 개입한다 그래서 이것 부모, 뭐 이것 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헬리콥터, 2번 박테리아, 3번 해리포터, 4번 제발 멈춰.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독립성을 키워줘야 하는데 왜 앞만 보고 멀리 못 보는 건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모든 모든 걸 다 돌봐주고 싶기는 하죠. 하지만 하나하나 개입하면 언제 우리 아기 성장합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정말 다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34번님은 예전은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생 딸 MT 갔는데요. 어떤 남학생 부모가 같이 와서 근처 펜션에 묵어서 다들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MT를 가니까 그걸 보러 가신 건지 아니면 마침 가족여행이 내 목적지가 같았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있었군요. 5275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성년의 나를 끝으로 독립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신력으로 잘 살 수 있게 놔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주고 싶으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 혼자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좀 성장해야 하는데 특히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좀 해결해가고 그 과정에서 약간 실패도 경험하면서 또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하는 좀 능력이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8964번님,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너무 자녀 주위를 맴돌면 서로 스트레스 쌓이고 서로 지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의견 주셨고요. 4625번님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개입할 건가요? 이런 유유. 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십니다. 6635번님. 엄마는 못 말려요. 하여간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문제입니다. 예,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문제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스스로가 커서 성인이 돼서 뭔좀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할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개입을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문제 읽을 때 그랬잖아요. 엄마가 와서 막 회사 팀에 인사팀 찾아와서 뭐라고 막 항의할 때 당사자인 신입사원은 침묵으로 있었다 그래요. 과연 그 신입사원 당사자는 자녀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거 우리 엄마가 와서 해주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전안 편했을 것 같아요. 그 자녀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엄마와 평소에 소통을 그런 말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좀 대화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것의 날개처럼 자녀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학교, 직장 문제까지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 이것, 맘, 혹은 이것, 부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날개처럼 자녀 머리 위에서 맴돌면서 계속 개입한다. 1번, 헬리콥터. 2번, 박테리아. 3번, 해리포터. 4번, 제발 멈춰.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의견, 늘 계속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의견이 계속 많이 오고 있어서. 저는 결혼했는데 마마보이 소리 듣고 이혼했어요.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혼 사연은 뭐라고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좀 시부모님께서 조금 개입을 하셨던가요? 결혼 생활에. 5738번님은요. 대학교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학교 조교실로 전화해서 부모 이메일로 내용 설명을 보내주시면 공부시키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2358번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요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뭘까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1번 헬리콥터, 2번 박테리아, 3번 해리포터, 4번 제발 멈춰.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당연한 권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26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 당연한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체불 규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죠.

0: 오늘은 이 임금체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됐죠.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알아봅니다. 김효신 노무사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 화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노사 협상이 결렬됐고 지금 총파업 예고한 것이 일주일 앞으로 왔거든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뭔가요?
1: 사실 이제 노사 협상이 진행 중 이긴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제 중앙노동위에서 이제 사후 조정이라는 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중앙노동위에서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렬됐죠. 그래서 이제 곧 파업을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긴급조정권은 뭐냐면 우리 쟁의행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실력행사를 하는 쟁의행위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그게 공익사업이나 우리 그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위험이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실 이제 쟁의행위는 우리가 노사의 그 노동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막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긴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긴급 조정권 네. 발동 가능하다고 보세요?
1: 사실 이제 여기가 공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국민 경제에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사실 이걸 보면 이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노동 3권,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단체 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기재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께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은 곧 국민 경제, 우리 경제 생활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들어가면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정부가 파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삼성전자 노사 협상 앞으로 좀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1: 사실 이 상여금의 지급률에 대한 명문화죠. 그러니까 우리 이익금의 15%를 그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을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큰 대승적인 그 양보가 없으면 좀 평행선을 계속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그렇군요. 자, 요거 삼성전자 상황 좀 지켜봐 앞에 짧게 짚어봤고요. 임금체불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뭐 조금 줄었나요?
1: 예, 삼성전자 얘기하려다가 임금체불 얘기하려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수치로 보면 전혀 지금 다른 곳에서는 임금체불이 심각합니다. 25년 한 해 동안 체불액이 2조 679억 정도 됐고요. 24년도 보면 2조 448억 정도 돼서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시지만 피해 근로자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약 2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6만 명이 아직까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을 못 받고 지낸 것도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이제 심각하다고 하는데 일본은요 약 907억 원 우리나라의 20분의 1 수준이고요. 미국같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2980억 원 우리나라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분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3년 만에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30년까지 1조 원, 임금 체불 1조 원 수준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0: 네. 2025년 작년 한 해 임금 체불액이 2조 넘습니다. 2004년에도 네. 2조 넘었네요. 연속 2년 연속 2조 넘었네요. 그러니까 근로자, 네. 피해 근로자는 조금 줄었는데 이 이야기는 1인당 피해액은 늘었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다른 월급여들이 이제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1인당 체불액의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0: 예. 월급 못 받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네. 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신고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과 고소거든요. 사실 진정과 고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밀린 월급을

0: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더 방점을 지키고요. 고소는 처벌을 해달라는 것에 네,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네요?
0: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진정이든 고수든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꺼리게 마련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익명신고란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서 굳이 월급 전체나 일부를 못 받은 것도 포함되지만 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하시고 못 받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신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1: 예. 신고할 때 뭐 서류 같은 거 챙겨야 되죠? 뭐 어떤 것들 챙겨야 될까요?
0: 사실 이제 급여 명세서를 다 이제 교부 의무가 됐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하고 그다음에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근로 계약서 또 뭐 연장 추가 연장 근무 연장근무하고 돈 못 받았다 이제 이런 거 신고하실 때는 그 업무 지시 문자나 카카오톡 출근 기록 그다음에 뭐 퇴근 기록 요런 것들 구비해서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사실 근로계약서는 이제 작성 안 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어도 실제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신 것도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달라진
0: 맞아요.
1: 건가요?
0: 그 작년 10월부터 이제 대폭 강화됐는데요. 이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 근로자한테도 그 피해 근로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 지급이라 못 받으면 이 지연이자 20%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게 억다가 있으니까 사업주한테는 더 불리하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임금 체불 혹시 이거 소멸시효 같은 거 있습니까? 신고할 수 있는?
0: 3년입니다.
1: 아, 3년이요?
0: 네, 뭐든지, 그 체불, 그러니까 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는 이 권리 행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청구를 하면 이게 소멸시효로 없어지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세요.
1: 3년 지나고 나서는 말도 못하네요.
0: 그렇죠. 말을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1: 법적으로 안 된다.
0: 있습니다. 예, 금액 그러니까 밀린 월급을 받을 권리는 이제 소멸되지만 우리 형사 처벌에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그 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2년이 남아 있다고 하시 3년은 지났지만 이 공소시효는 이제 남아 있다고 하시면 요걸 빌미로 하면 그렇겠지만 요거를 원인 삼아서 좀 청구를 하셔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어떻게 합의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임금 체불한 사업주가 만약에 악덕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만약에 몇 달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못 받았다 하면 이 사람은 이게 생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건 돈을 받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가 더 좀 핵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3년 안에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거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이제 월급이 안 나오고 월급의 일부만 뭐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제 3년을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1: 그 그렇죠.
0: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 행동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연차 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 뭐 다른 이제 연장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3년이 넘어가기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연차 수당 없어 이렇게 하다가 근무를 계속 해오시다가 나중에 알아서 청구를 하려 보니까 그 이전에 연차 수당 받아야 될 것들은 3년이 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1: 아하.
0: 예, 이 경우가 굉장히 연차 수당에서는 이게 정말 많아요, 이런 게.
1: 그렇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뭔가요? 이거 지금 임금 체불과 연관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대지급금이라는 게 원래는 임금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그 체불액을 해소해줘야 되겠죠.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아까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나서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한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대지급금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나중에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체불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지급금 받아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한테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그.

0: 하지만 이 회수가 잘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좀 강화한 게 이번 변경의 핵심입니다.
1: 그러면은 나라가 먼저 근로자 네. 어떤 사업체 근로자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네. 사업주한테 이거를 나중에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사람이 네. 끝까지 안 주면 그럼 나라에서는 네. 그 사업주에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0: 사실 이제 그 변제금 그러니까 대신 준 거를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회수했던 방식이 지금은 지급하고 나서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소송 제기를 국가가 그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낸 다음에 다시 압류하려고 압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거나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정부는 국가는 전혀 회수 못하는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게 이 국세 체납 처분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지급하면 바로 회수할 수 있게 그렇게 예,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1: 네. 5월 12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 시행됐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건 뭔가요?
0: 요게 이제 시행된 게 바로 저기 이제 우리 아까 말씀 변제금 징수 방식의 변화, 예, 아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동안은 법원의 절차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기 국세 체납 처분의 절차를 바로 준용해서 그 회수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회수 일수 예, 일수도 줄이려고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하청 연대 책임을 신설했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 하청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 하청 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원청에서는 그냥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만 했지만 이 대지급금 지급하고 나서는 원청의 책임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변제금의 납부 연대 책임이 없어서 정부에서는 오로지 하청 업체한테만 그 저기 대지급금 지급한 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수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납부 지급의 연대 책임도 원청한테까지 확대하는 개정이 됐습니다.
1: 앞서 대지급금 제도 개정된 거 먼저 설명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됐다는 거기에 맞습니다. 다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변제금 징수 방식. 그동안은 나라가 먼저 근로자한테 돈 주고 나서 이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주한테 받으려고 네. 하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참 힘들었는데 그
0: 맞아요.
1: 부분을 조금 개선했고 네. 그리고 원하청 연대 책임. 그동안은 하청 사업주가 돈을 만약에 근로자한테 안 줬다. 하청 근로자한테. 원청에 요구를 못했었나 봐요? 원청은 책임이 없었나 봐요?
0: 네.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원청에 이제 직불 그 바로 내려줘야 된다. 임금 지급에 그 연대 책임은 물어놨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국가가 대지급금을 하청업체 근로자한테 지급하고 나서 회수할 때는 원청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 하청업체한테만 물었거든요.
1: 네네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확장을 한 거거든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지급금 네. 관련해서 원하청 네. 연대 책임을 새로 신설했다는 부분이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네. 국가도 이 변제금 회수가 조금 용이해지겠네요. 원청까지 함께 책임을 져주니까.
0: 그래서 이제 변제금의 회수율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원청의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하게 기성검에서 바로 직불 처리하는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겠죠.
1: 네. 오늘 내용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청취자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퇴직연금 관련된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0: 네네네.
1: 퇴직연금 받게 되면 몇 년을 나누어서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제 나이는 57세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0: 아, 요거는 이제 10년 이상 퇴직연금 가입하셨고 55세 이후에 수령하신다고 하면요. 이 퇴직연금을 아까 우리가 말씀 그 여기 단어처럼 연금 형식으로 분할해서 예, 저기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싫다. 그러면 내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시키고 그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예, 저기 그 전액을 수령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전액을 수령하시게 되면 세금 납부가 많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금의 그 이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연금으로 받으면 그게 자꾸 이연돼서 세금을 그 덜 내는 쪽으로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찾게 되시면 아무래도 세금의 그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1: 그러니까 퇴직금 받을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군요. 연금처럼 다달이 받든가 아니면 일시에 그냥 목돈을 받든가 선택이
0: 그렇죠. 이제
1: 가능하네요.
0: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55세 이상이 되어서 나면 그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게 맞지만
1: 그렇죠.
0: 만약에 본인이 목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른 데 투자하겠다.
1: 그렇죠.
0: 지금은 이제 증시가 막 화랑이니까 증시한테 하는 게더 낫겠네요. 이 IRP에 들어있는 내
1: 네,
0: 퇴직연금을
1: 10초. 네.
0: 일시에 해지하시는 거예요, 그냥.
1: 알겠습니다.
0: 해지해서 찾아버리는 거죠.
1: 가능하다. 가능한데
0: 네.
1: 그거 세금 많이 뗄수
0: 그렇죠.
1: 있다.
0: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0: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 다른 데좀 참고하셔서 뭐 다른
1: 마무리할게요.
0: 유튜브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김유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헬리콥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2: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초대형 유조선과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코스코 소유의 유조선 위안화후호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중국 선박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해협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차량 운반선 등 중국과 연관된 선박 4척도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협 외곽 5만 만에 구축된 미군의 촘촘한 봉쇄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문제가 협상 카드로 쓰일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100% 고율 관세 등으로 중국 전기차를 차단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업체에 미국 내 공장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대가로 수입 장벽을 일부 낮춰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장 1,100만 원대인 중국 비아디의 소형 전기차가 수입될 경우 4,000만 원대인 미국 전기차 최저가 모델의 생태계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이 내세운 영접 인사를 두고 미묘한 외교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공항 영접에 한정 국가 부주석을 내보냈는데 의전 서열은 높지만 현재 공산당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나 실권이 없는 사실상 반은퇴 상태의 인물입니다. 격식과 지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은 살려주면서도 실제 정책 결정권이 있는 실세는 내보내지 않음으로써 실리를 챙기겠다는 중국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화려한 의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도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시간을 벌거나 양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남우호 피격의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어제 기술 분석팀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선체 정밀 분석 등 추가 조사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ADD 전문가 등 10여 명을 현지에 보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술 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내일까지 단일화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문제는 내일까지 끝내야겠다는 게 지역과 중앙당의 기조라며 울산시장 단일화는 오늘 내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는 단일화 관련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다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단일화는 후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강해 보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 초과 이윤이나 이로 인한 초과 세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며 국민 배당금 헌물을 캐기 전에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K칩스법 추진 등의 회방만 놓더니 지금 와서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번 돈인 양 뺏어가는 건 전형적인 조폭의 행태라며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이 대통령이 뿌리는 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정부가 수조 원 규모 소비 쿠폰을 살포하고도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자 이제는 긴축 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내세워 현금 살포를 선전하는 거라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늘 오전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란히 시장 후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절박함, 대구를 이대로 둘 거냐,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절박함에 단단히 응답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 최고의 경제 전문가인 추경호가 대구 경제 살리기 대장정에 돌입한다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보수의 유능함을 증명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허위사실과 날조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거라며 윤석열식 거짓 선동과 공작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30년 전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과 6.27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차이로 발생한 다툼이었다는 게 판결문과 언론 보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구의회 회의록에 제기된 민주자유당 구의원의 일방적인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마치 사실인 양 호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피의자 육성 증언을 공개하며 당시 범행이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공개한 녹취를 통해 폭행 피해자는 당시 5.18 때문에 언쟁이 붙었던 기억은 전혀 없다며 정 후보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정 후보가 자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니었다며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대표 상조 기업인 보람상조에서 회원 등 2만여 명의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 4,250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람상조는 재작년 5월 홈페이지가 해킹돼 회원과 상담 신청자 등 2만 7,882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메일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상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유출 사실도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40조 원으로 같은 분기 기준 6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총지출이 늘었지만 세수 호조로 총수입이 더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수지는 개선됐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5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올해 3월까지 39조 6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적자 규모가 6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1도, 습도는 48%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셨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는 분이셨죠. 막노동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대출까지 받아 작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곧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여윳돈이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가셨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건 온전히 저희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화풀이하고 행패를 부리셨죠.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빚만 남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에 들렸다가 아는 어르신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그 여자 앞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진짜라 해도 저와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사연이 왔어요. 근데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진짜인지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유언을 남겼다라고 했을 때이 유언의 효력, 다툴 방법이 있나요?
1: 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0: 네.
1: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0: 네, 5가지 방식만요.
1: 예, 또한 요식 요건으로서 서명,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단순히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언자가 작성하였을 것,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었을 것, 유언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았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0: 네.
1: 요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만약 자필 증서일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등을 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하여서 검인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유언이 진짜라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의 형제는 뭐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건지, 토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사연에서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 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새엄마에게 자신의 시골 토지를 전부 단독으로 상속시킨다는 유언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러한 경우라도 최소한 유류분에 관한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유류분 반환이요.
1: 네,
0: 그럼
1: 그렇습니다.
0: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1: 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모든 걸다 준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상속인인 이제 사연자분의 형제분들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 유류분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1: 예, 유류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 상속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0: 네.
1: 예, 법정 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0: 네.
1: 자녀나 부모는 균등하게 n분의 1을 하고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자의 상속분의

0: 0.5를 가산하여 1.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 네, 좀 어려운데요. 지금 사안에서 새어머니랑 사연자분의 형제, 그러니까 총 3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 상속분은 각각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0: 네, 즉 사연에서 새엄마와 사연자분 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대 1대 1,
1: 네.
0: 즉 분수로 따지면은 새엄마는 7분의 3, 사연자분은 7분의 2, 동생분은 7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법정 상속분인데, 그러면 이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0: 네, 자녀들의 유류분은 이러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연자분과 동생분의 유류분은 각각 7분의 1이 되므로 사연에서 시골 토지들의 7분의 1만큼, 1 지분만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시골 토지들의 가액의 7분의 1만큼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정 상속분은 7분의 2인데, 그거는 이제 유언 때문에 못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7분의 2에 2분의 1인 7분의 1씩 받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시골 토지, 얼마짜리 토지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가치 어떻게 계산하나요?
0: 예, 시골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실거래가 등을 알기도 힘들고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통해 그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전문가분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공시지가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가치를 반영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감정 평가를 의뢰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언은 이제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다 정해진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이제 유효합니다. 설사 근데 이 유언이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데요. 이 사연에서 자녀분들은 각각 7분의 1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보통 짝퉁하면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짜 가방이나 시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우리 K 브랜드들이 짝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적발된 가짜 한국 브랜드 상품 규모가 무려 2,800억. 1년 전보다 60%나 급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K컬처의 인기로 한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의류와 가방, 전자제품까지 우리 브랜드를 베낀 가짜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엔 대형 오픈마켓에서 한국의 유명 화장품 상표를 교묘하게 따라한 중국산 가짜 화장품 수만 점을 진짜인 것처럼 판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죠. 이에 관세청은 선물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완구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가짜 제품은 성분이 불분명해서 건강과 안전에도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속아서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상표법 위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 샀다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쟁 조정과 보상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과 수상한 해외 직배송 판매자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 정보입니다. 계절이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낮 동안의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는데요.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서울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월기점 2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한남대교부터 동호대교 구간 1차로를 맞고 지금 녹재 관련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차량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 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4: 하기는 하는데 관리하면서 하자. 그래야 이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뭐 잡으려고.
3: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입니다.
4: 예를 들면 그릇 안에서 이 큰 그릇을 깨면서까지 싸우면은 그거는 수습이 불가하니 미중이 중요한 두 나라가 이거를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보시면 아시지만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기업인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시 주석은 뭘 합니까? 중미 관계가 중요하다. 예. 우리 두 나라가 세계 평화를 이끌고 가야 된다. 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5: 양국의
4: 거예요.
5: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형태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 구도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예.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 뭐 미중 스트롱맨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모두 발언 스타일만 봐도 상당히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다시 보니까 가장 오랜 절친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 시진핑 주석님은 내 친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우정 요거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6: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3: 김일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6: 그 말을 워낙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5: 그래서 절친한 관계란 예.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6: 절친한 관계라는 말도 많이 쓰죠.
5: 그렇습니까?
6: 그러니까 예. 이제 그는 뭐 다른 나라 대통령 얘기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여간 정부 대표 얘기할 때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 형용사처럼 그냥 늘 그분은 이제 따라다니는 것처럼 쓰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글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읽은 거잖아요. 읽은 거고, 시진핑 주석도 읽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감정적인 얘기들이 좀 예. 나왔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조금은 좀 이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을 딱 보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그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사실상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두 국가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된 게 없거든요. 그것을 이제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래를 잘 만들어야 되고 우리한테 달려있고 그래서 미중 관계에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너를 좋아하고 우리 그 저기 CEO들 30명을 대신해서 내가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방향이 조금 다르죠. 예.
7: 듣다 보면 근데 이제 원래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그 이번에 뭐 이란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진핑 주석에게 조금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꾸 우리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4: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그 비행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주도하고 내가 주도한다. 그리고 이란에 관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겠다라는 예. 거를 내세웠잖아요.
7: 네, 그렇죠.
4: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외부적인 시각도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중국의 도움을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현은 그렇게 하되 사실 친하다는 말은 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김정은한테도 뭐 그냥 네. 뭐 사랑스러운 이런 표현까지 쓰는 예. 그런 정도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서양인들의 예. 그 소위 스킨십의 어떤 예. 그 표현 이렇게 볼 수 있고 동양의 정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고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근엄하고 진중하고 예. 무표정하고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경모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영이 된 형태가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모두 발언이나 이런 거는 하면서 이제 소인수 회담에 들어가면 아마 깊은 얘기까지 가시돋친 뭐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두 정상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 문화의 차이인지 몰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본인을 만나면 꼭 껴안아 줄 거다 이런 글도 네, 올렸었는데 네, 네. 역시나 뭐 그런 포옹의 장면은 전혀 연출이 되지 않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과선거 앞두고 지금 이란 전 때문에도 곤혹스러운데 뭔가는 가져가고 싶다 네. 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요. 대두나 쇠고기, 항공기 수출 뭐 이런 성과를 들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6: 네, 지금 이제 뭔가를 이제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그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가서 내놔야 되는데 이만큼 우리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우리 물건을 사주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새 영어로 나오는 게 3B라고 하는 거잖아요. 쇠고기도 있고 보잉도 있고 대두랑 하는 게 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10월 말에 우리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 할 때도 대두 문제 있었거든요. 그때 뭐 1200만 톤인가 이렇게 사주도록 돼 있었는데.
5: 그게 미국 입장에선 대두 수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6: 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각 주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예. 이제 그 내륙에 있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이제 공화당을 주로 찍어 왔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농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두 수출이 안 되면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200만 톤 수출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원래 계획된 대로 잘 수입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같은 거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제 제재를 좀 풀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잉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잉을 몇 대 사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500대가 목표인데 그래서 보잉의 CEO도 데리고 갔는데 뭐 그 정도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그만큼 이제 가져가면 역시 이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내놔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얼마만큼 그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7: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시 주석도 네. 줄 수만은 없으니까 네. 뭔가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대상이 이제 예컨대 뭐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 패권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완 무기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도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까요?
4: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중국은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대두 수입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르헨티나에서 사고 브라질에서 사고
7: 선택지가 여러
4: 선택이
7: 있군요.
4: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볼 때 기술 특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특히 AI 설계형 소프트웨어는 이게 제재를 받으면 AI 발전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사면서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할 얘기도 있지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 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에는

0: 어쨌든 이 시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최첨단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설계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것도 다 지금 제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 국무부가 14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재래식이고 전통적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다른 형태로. 그리고 지금 화웨이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7나노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설계 소프트웨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좀 들어와 그런 게 많이 들어와야 그걸 또 비교하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물적인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미국에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또 선거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늘 기술 패권, 기술 표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기술 자립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전까지 분명하게 안정적으로 돌발적인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제도적 협력 이런 것들을 이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레벨이. 한쪽은 실물적인 거, 한쪽은 제도적인 거.
1: 예.
0: 그래서 관리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정상이 이번에 금방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9월에 미국 유엔 총회에 있는데 이번 방문 잘 되면 시 주석을 미국으로 블루 답방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심천에서 APEC이 열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빼고도 두세 번은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얘기거리가. 여기서 딱 해결도 안 되겠지만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몰 딜이든 협력 분위기로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1: 헤그세스 국방장관 뭐 여러 번 얼굴 보셨겠지만 이례적으로 국빈 방문에 따라갔습니다.
2: 네.
1: 일단 이란 얘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꺼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에 이미 다녀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얘기 나오면 우리가 무슨 해답지 하나 꺼내들자라는 건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1: 어떤 게 있을까요?
2: 우선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저기 간 이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972년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이렇게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4년 만이니까 통상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국방부 장관은 잘 안 갑니다.
1: 네, 나라를 이렇게
2: 그렇죠.
1: 지키고 있는 의미죠.
2: 그렇죠.
1: 있죠.
2: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갔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안보 현안이 많다는 거고요. 그 안보 현안 중에서 지금 이제 뭐 해당이 되는 이란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또 남중국해 문제하고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지 않았냐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저기에 회의석상에 이렇게 턱 자리에 앉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대만에 대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고자 하는 데 대한 어떤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이제 목적도 있지 않느냐라고
1: 국무장관
2: 보고요.
1: 바로 옆에 앉았어요.
2: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하나는 지금 사실상 그 2022년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때 대만을 방문하고 난 뒤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고위급 채널, 군사 분야의 국방 분야의 고위급 채널이 다 끊어졌거든요. 이제 이번에 가서 그걸 좀 복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마침 보니까 여기 지금 중국의 국방부장 능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라그치가 이렇게 이제 왔다가 갔을 때 딱 그 얘기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어찌됐든 이제 왕이하고 둘이 얘기한 것은 이게 톨게이트 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통행의 자유, 그것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란의 그 주권에 해당이 되는 핵농축에 대한 권리,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반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첫 번째 거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미국과 저 중국 사이에. 두 번째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용인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20년 동안 농축 못하게 하는 거를 12년, 15년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냐.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왕 외교부장의 이란에 대한 전화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결국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종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죠.
3: 그 이란 핵 관련해서는 사실 그 네. 양측 미중 양측 모두 입장을 뭐 뚜렷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2: 네네.
3: 그럼 뭐 그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의 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2: 글쎄 이제 핵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농축된 핵 문제가 있고 이제 핵 농축 걸린 문제가 있는데 농축된 핵 문제는 다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60%로 농축된 441kg이 있고요. 20%로 농축된 것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반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하고 크게 이렇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날름 이제 해서 우리한테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네. 또 IAEA에서도 뭐 자기가 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은 이제 자신한테로 보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가 역시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죠. 농축 권리를 없애버리면은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말이 안 되는 거다. 평화적인 농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자신들도 그 이란도 이란 국민들한테만 할 말이 있는 거지. 아 이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농축 권리도 다 없어지면 그러면은 이란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거죠.
3: 농축 권리라는 게 핵 발전 관련된 권리.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대 JCPOA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포괄적 이제 핵 협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5년 동안 3.67%까지만 농축을 하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반대를 했냐면은 15년 지나고 나서 3.67%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20%, 60%, 90%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이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제 파기를 하고 탈퇴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또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7% 대신에 여기는 0%, 여기는 15년 대신에 여기는 20년,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그러면 이란이 양보할 거냐. 그럼 중국도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뭐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핵 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양보의 말미를 좀 달라라고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이후에 이제 뭐 천당공원 간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이 천당공원을 또 같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네, 그 사실은 이제 천단이라는 데가 그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 중국의 입장에서 제사 지내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년, 뭐 안정 이런 걸 기원하는 데인데 그 왜 천단을 갔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해석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뭐 베이징에서 가까워서 그 자금성을 지난번에 갔으니까 그다음에 뭐 만리장성을 가자니 멀고 그러니까 천당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중국 문화유산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천단이라는 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천하 질서에 중국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천하 질서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 천하에 중국이 중심 국가로서 이 천하를 움직이는 나라다. 그리고 그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 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뭐 시진핑이 황제는 아니지만 제를 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중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중국, 미국 양국 정상이 천하 질서를 상징하는 천단에 가서 텐단에 가서 같이 평화를 논하고 협력을 논하고 이런 거를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문화 외교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너무 우리한테 세게 압박하고 잘난 척하지 마라. 우리 같은 천하질서에서 같이

0: 그러면 내가 새롭게 이끌고 갈게. 그래서 나온 게 신형 국제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간들이, 행간들이 여기 다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뭐 교수님 말씀 듣고 나면은 글쎄 뭐 이전과 비교해서 뭐 의전이 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은 이제 들진 않는데, 또 일각에선 자금성을 이제 통째로 빌려서 이전에 했던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조금 좀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2: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지금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도에 멜라니 여사하고 갔을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이제 그 키웠다. 폐쇄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뭐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천단도 보니까 뭐 한 3일 정도인가 이렇게 완전 폐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천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 교수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저게 크기가요, 그냥 우리는 그 천단제 모양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크기가 여의도만 해요. 그래서 미국의 센트럴 파크, 그러니까 미국 가면 뉴욕 그러면 센트럴 파크만 생각나잖아요. 그
3: 센트럴 파크.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네요.
2: 그러니까요. 네. 센트럴 파크의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완전한 그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포비든 시티라고 하는 자금성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천단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게 참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거,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왜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도 이제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난번 2017년도 왔을 때는 만찬을 어디서 했냐면은 자금성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 만찬을 바로 저 천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그런 준비였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록 멜라니 여사가 오지 않아서 마치 실무형 예. 정상회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죠. 성과급 지급 문제를 놓고 노사 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하자 이렇게 요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1: 네, 중노위가 제시한 날은 오는 16일 이틀 뒤입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의 어떤 요청이나 노사 한쪽의 요청이나 또 상대의 동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나 또는 그 이에 따른 당사자 등에 따라서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이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 그리고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두 번째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미중 회담 소식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마주앉은 건 7개월 만이죠?
1: 앞서 양국 무역 대표들이 인천에서 써온 합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최종으로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2: 네, 베이징입니다.
1: 세계 정세를 좌우할 미중 정상회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까?
2: 네, 회담이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끝났다는 소식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뜰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란히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온 양국 정상, 군현장과 달리 영부인 없이 1대1로 제회했습니다. 군악대 연주 속에 예포 21발이 울리고 의장대 사열과 분열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0분 늦은 25분쯤부터 열렸습니다. 중국에선 13명, 미국에선 11명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54년 만에 양국 국방장관도 배석했습니다.

0: 네, 앞서도 저희가 모두 발언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7개월 만에 마주앉은 양국 정상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1: 네, 안방에서 손님을 맞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정세의 100년 대변역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이 역사의 물음에 답안지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 안정은 세계의 호재라면서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간 무역은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발언에선 이렇게 덕담을 나눴는데 비공개 회담에선 껄끄러운 의제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네, 이제 남은 방중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후엔 두 정상이 중국의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천단공원에서 친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9년 전엔 자금송을 통째로 비우고 만찬까지 거기서 했는데 이번엔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란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이어갑니다. 연말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되는데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언론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미 정보 당국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 중국이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 언론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이곳 시각은 11시 반, 밤 11시 반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등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민대회당 진입부터 공식 환영 행사, 정상회담 모두 발언까지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신문 매체들도 홈페이지에서 이 라이브 영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매우 급등했는데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관세 철회로 중국산 희토류를 유입하는 휴전 상태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타이완 문제에 있어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타이완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타이완 무기 판매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경우 시진핑 주석에게는 성과가 될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특정한 거래보다 두 초강대국이 동등한 위치로 관계를 맺을지 여부에 더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도 공화당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아예 사라졌고 미중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네, 양국 정상의 기싸움도 팽팽할 텐데요. 중국의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3: 네, 워싱턴포스트가 잠시 전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합참정보국이 이란 전쟁 속 중국이 군사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합참정보국은 이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중국이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기지와 석유 인프라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에게 무기를 판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세계 여러 국가들도 지원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과 사이를 벌릴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또 이란 전쟁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관찰하고 이 자국의 미래 군사 작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활용해서 이란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국제 질서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이 세계 권력 균형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하고 있다는 게미 언론들의 현재 반응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0: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시진핑 주석은 희토류로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 카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휴전 동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 회담에선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에서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강대국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2: 치밀하게 계산된 영접 의전부터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의제 주도권까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화려한 환영 행사 이면엔 뼈있는 외교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2017년 첫 방중 당시 당 최고 실세가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맡았습니다. 미국 정상을 향한 거칠애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에 급은 낮추며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4: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타이완에서도 서서히 현상을 변경하려 할 겁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기존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당당함의 배경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대안적 리더로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4: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미중 양상은 세계 경제의 닷과 같습니다.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나라의 결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단순히 체급을 키우는 것을 넘어 미국식 질서의 대안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체제적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행보는 탄탄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미국과 대등하게 재편하겠다는 위상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경제, 외교 전 분야에서 지정학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미 합참정보국의 기밀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13일 미 합참정보국이 최근 댄 케인 합참의장을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미국의 우방국인 태국과 호주 등의 접근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1: 이란 전쟁으로 무기 재고 소진 우려가 커지자 미 국방부가 저가형 순항미사일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3년간 저가형 순항미사일 만 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형태로 운용이 되고 대당 가격은 수십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이 올해 이란 전쟁에서 순항미사일 수천 기와 각종 탄약을 사용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초대형 유조선과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코스코 소유의 유조선 위안 화우호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중국 선박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해협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에 차량 운반선 등 중국과 연관이 된 선박 넉 척도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협 외곽 5만 만에 구축이 된 미군의 촘촘한 봉쇄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0: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이 시점에 밝힌 것은 아랍 국가와의 안보 동맹이 굳건함을 이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과 이를 운용할 인력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입니다.
1: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정상회동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 800여 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에 나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중 정상회담 시기를 노린 것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고,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3: 주택가 곳곳에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공습 피해로 벽돌 벽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800여 개의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휴전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후방까지 겨냥해 이틀째 집중 공습에 나선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러시아의 공습으로 6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공습이 이뤄졌다며 우연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도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이번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은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종전을 거론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가까워졌다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 제가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동의했습니다. 젤렌스키도 흔쾌히 동의했죠. 사람들이 죽지 않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3: 러시아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협상의 난항을 겪는 트럼프가 성과를 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성급한 종전안을 추진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 중심부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까지 타격하면서 인접한 동유럽 국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러 성향 정권을 16년 만에 교체한 헝가리 새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코스피가 다시 상승 동력을 올리며 어제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스피는 8,000대 코앞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소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7,800 후반대와 7,9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코스피가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1: 네, 코스피는 8,000대를 향해 계속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38% 오른 7,873으로 시작한 이후 한때 7,991까지 상승하며 8,000대를 코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도 7,800대 후반과 7,900선 근처를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는 하락세를,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0: 네, 환율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1: 네, 원달러 환율은 0.8원 내린 1489.8원으로 장을 열었는데 지금은 1490원 근처로 오가며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배럴당 105.63달러로 전 거래보다 2% 내렸습니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101.02달러로 전 거래보다 1.1% 하락했습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세호입니다.
0: 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 최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이 주요 후보들 속속 등록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선거 상황 살펴보죠.
2: 네, 오전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등록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죠. 서울시장 선거에선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과거 주치폭력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의혹을 최초 제기했죠. 정 후보가 애초 해명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 관련 논쟁이 아니라 카페 여종 후보에게 외박을 요구했던 게 싸움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 조금 전 신문 방송 편집인 포럼에서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요. 속기록에 담긴 구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효력이 크냐며 조작해봤자 돌아가는 건 법의 심판일 거다 일축했습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 데는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며 정면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인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조폭서를 유포하더니 이젠 정 후보냐며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윤어게인 주니어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당시 폭행 피해자 증언을 공개했는데 5.18 때문에 논쟁한 적 없다며 정 후보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당이 전면 화력전에 나선 가운데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는 직접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건데 대신 지지율 역전을 위해 부동산 등 정책에 집중하며 중도 확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는데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 폭주 저지와 보수 재건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추후 선거운동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궐 지역은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인데요. 당장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이 협상이 한창인데 조국혁신당 측은 이르면 오늘 오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평택 을 지역의 경우 김용남 후보 완주 의지가 높아 조국혁신당 후보와 단일화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끼리 맞붙는 부산 북갑은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워낙 입장차가 커서 연대 논의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0: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도부도 분주

0: 소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동선은 어떻습니까?
1: 네, 매일 전국 순회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젯밤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릉도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에 울릉도를 포함하는 등 민원 해결을 즉석에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8천 명의 울릉도까지 찾은 건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자세라는 게 정 대표 설명입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공당 대표 로 믿기지 않는 막말을 쏟고 있다며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용남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을 연일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어섰다. 부채의 슈퍼사이클이라며 초과 세수로 빚부터 갚아야지 포퓰리즘이 가당키나 하냐고 맹폭했습니다. 장 대표 오후에는 세종시를 찾아 최민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고요. 초토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기도로 향합니다. 연일 중원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 장 대표는 모레부터는 전북 광주도 잇따라 찾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Felix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6: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8: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5: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20: May I help you?
17: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2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2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 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6: 교통안전 1분 턱.
2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으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으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리.
2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2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2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이제 양산이나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 현재 서울 29.1도, 대구 24.6도, 전주 29.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호남과 경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비의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도로 흐름 원활한 시간이라서 예상 도착 시간대로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업 구간이 많아서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남권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6.5km 지점에서 8.5km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요. 동작대교부터 밀리고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부근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밀리고 성수분기점 연결로 2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영동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 있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달래내 가는 길 5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익숙한 AI 진행자 에어의 목소리 되시네요. 뭐 익숙하다면 익숙할 수 있는 천연지능 인간 진행자 오늘은 김우성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커다란 창을 하나 열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뒷배경에 보통 저희가 창을 닫아놓고 하는데 활짝 열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과 함께 AI가 열어갈 세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생각의 창을 여러분들께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의 창 AI를 열다라는 이름으로요. 이 분야 최고 멘토들, 실력자들 모시고 앞으로 펼쳐질 AI 세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요. 앞으로 그 창을 함께 열어주실 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그 창을 가장 잘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생각의 창 AI를 열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0: 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창문을 안 열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윈도우든 뭐든 그런 컴퓨터 디지털 세상의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보시죠. 자, 그 세상을 열면서 처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의 창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일 겁니다. 김상용 시인이 무려 100여 년 전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고 하면서 시를 썼고요. 끝에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답했는데요. 이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창을 내고 그 창에서 뭘 봐야 하냐고요. 자, AI한테 물어보니까요. 박영선 전 장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의 언론인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와 사선 출신의 또 법사위원장도 최초로 하셨죠. 여성 사선 출신의 의원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는요. 생각을 열어주는 뛰어난 리더로서 사부님. 사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너무 과하게
0: 소개가 무척 길었죠. 예.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좀 그래도 기대감 뭐 있나 봐 이런 마음을 좀 드리려고 근사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정부가 AI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걸로 국가 경제 혹은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라고 팔을 걷었는데 장관님이 정부에 재경부 전략경제 자문단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위원장 역할 하신다고요.
1: 네. 4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0: 네, 네. 거기서 그러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이제는 이제 경제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전략경제 자문단의 역할인데요.
0: 네.
1: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특히 왜 병목 기술이라는 말 요즘 들어보셨어요?
0: 네.
1: 예를 들면 어디선가 탁 목을 착 조이면
0: 네.
1: 그 목을 조이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망가지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에 흥하고
0: 네.
1: 이제 대한민국은 그 병목 기술의 첫 번째가 반도체,
0: 네.
1: 그다음에 AI,
0: 네.
1: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방산 뭐 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잖아요.
0: 예.
1: 우리가 지금 그 초크 포인트의 병목 기술의 그 네 가지로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도 2.5%. 까지 올라갈 것이다.
0: 중심만 봐도 너무들 네. 입가에 미소가 올라가시죠. 네.
1: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0: 네.
1: 홀무즈 해협 이것도 초크 포인트죠.
0: 맞아요.
1: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딱 틀어막으면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잖아요.
0: 야,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제 판을 짤 때
0: 네.
1: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0: 네.
1: 대한민국이 2026년 올해가 이런 어떤 병목 기술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해라면 2027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 경제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그 아이템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이런 조정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 경제 자문단 재경부 소속 네. 하는 일입니다.
0: 네. 열심히 장관 일을 하시고 그 뒤에 사실 하버드대에 가서 AI 관련된 연구도 하시고 여러분들 책도 나와 있고요. 또 박영선 TV 유튜브에

0: 들어가시면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저희 방송에서 이제 짧게 소개한 거고요. 자, 저희가 이 심지어는 서강대 멘토링 센터 생각이 찬 공동 센터장이세요. 너무
1: 네.
0: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세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좀 요즘 조금 이상하게 바빠졌습니다.
0: 네.
1: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의 생각.

0: 이 생각의 창은 경험이 주는 미래라는
1: 네.
0: 어떤 그런 기치 아래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진 그 어른들이 후배 젊은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센터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1: 좋네요.
0: 지금 현재 100명의 회원들이
1: 네.
0: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회원들이 기부금을 내서 운영하는 서강대학교와 이제 같이 협력해서
1: 네.
0: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우리나라 최초의 멘토링 센터인데
1: 네.
0: 이 100명의 회원들 대부분이 즉시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1: 와, 대단한 분들입니다.
0: 네.
1: 네.
0: 그런 분들이 사회에 뭔가 조금 나도 뭔가 이런 것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1: 네.
0: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지금 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회에 걸친 특강이 있었고요.
1: 네.
0: 또 올해 봄 학기에는 정규 강좌,
1: 와.
0: 공감의 시대라는 정규 강좌가 개설이 됐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약 3,000명 이상의 젊은 대학생들이 이 멘토링 센터의
1: 생각의
0: 특강을
1: 창을 지나가고
0: 네.
1: 있군요. 와, 여러분, 그거 뭐 서강대학교 다닐 학생들만 겪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기 와이텐 라디오가 많은 분들께, 물론 이제 서강대 생각의 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0: 네,
1: 있지만,
0: 오픈 강좌.
1: 저희가
0: 네.
1: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특히 저희 방송은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또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려고 많이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제공해 드립니다.
0: 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경험이라고 얘기하니까요.
0: 네.
1: 뭐 지식이라든지 기능은 사실은 성공, 즉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만 뭔가를 막 가르쳐 주는데 이 생각의 창에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경험은 정제된 실패도 경험하게 해주잖아요.
0: 그렇죠. 인사이트죠, 일종의
1: 예.
0: 통찰. 네.
1: 그런 걸로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장관님이 꽤 오래전에 로봇 기본법도 최초가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지금에서야 피지컬 AI 얘기가 나오고 로봇이 많이 관심 받았지만 그때는 이게 뭐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0: 그게
1: 같습니다.
0: 2017년에 발의를
1: 네.
0: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폐기 처분됐어요. 그
1: 네. 아, 이 성견지병을 몰라 보다니 이럴 것
0: 당시에는.
1: 같습니다.
0: 네.
1: 와, 아니 하정우 전 수석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0: 네.
1: 제가 AI 전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그거 뭐야? 왜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0: 네.
1: 뭔가 내다보는 힘이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걸좀 보셨던 건가요?
0: 사실 저는 이제 그 제가 MBC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1: 네.
0: 199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한번 1시간 정도
1: 네.
0: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내내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1: 네.
0: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팔로우업 퀘스천이 불가능했죠.
1: 예.
0: 그래서 내내 하다가 끝났거든요.
1: 네.
0: 너무
1: 제가 지금
0: 창피했어요.
1: 내내 거리고 있네요. 네.
0: 아니요.
1: 그렇습니다.
0: 너무 창피해서 그때부터 이 도대체 반도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1: 네.
0: 이제 그 MBC 기술국에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방송이 반도체라고.
1: 아,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 반도체로 만들잖아요.
1: 네, 그렇죠.
0: 통신 반도체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 반도체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칩이 다 반도체였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이미 반도체가 가까이 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1: 네.
0: 그 당시에 벤처 붐이 일었고 그
1: IT,
0: 벤처 붐이 이른 게 IT잖아요. 근데 그 IT의 기본이 되는 게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거는 대한민국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은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1: 네.
0: 그게 이제 IT 강국을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하나의 그 기본이 됐는데요.
1: 네.
0: 이때 제가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저 인터넷이라는 게 사회 인프라구나.
1: 네.
0: 그러니까 과거에 촛불에서 전기가 발명됐을 때이 촛불과 전기의 차이점을 그 당시 사람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또그 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했을 때도 똑같은 100년 전에 이런 어떤 그 경이로운 경험? 이런
1: 네.
0: 것이 있었을 텐데 사실 2000년대 초에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연결했잖아요.
1: 예.
0: 이제 그전에는 다 전화로 걸어야 되고 직접 가서
1: 맞습니다.
0: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다 그냥 집안에서 컴퓨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1: 네.
0: 됐고, 그리고

0: 제 이후에 AI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AI가 바로 인터넷이고 자동차의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구나.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낙오자가 되는
1: 예.
0: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1: 이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를 짚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인터넷 없이 살수 있어라고 하면 못 살아라고 하시잖아요. 그 토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AI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에이전트 AI. AI 에이전트 시대를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AI 보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같잖아요. 너무 내 사람 같아 이러시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0: AI 에이전트는 24시간 내 비서죠.
1: 비서.
0: 잠도 안 자는 비서.
1: 잠도 안 자는 비서. 아, 좀 착취에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제가 일일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신해서 그걸 하는 존재가 AI를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와.
0: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말에 일본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켜고 일일이 다 가격을 확인해야 되고 아 이게 뭐 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 이 휴대폰이 저는 곧 에이전트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럼 에이전트한테 나 이번 주말에 일본 가는 동경 가는 비행기표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50만 원대에서
1: 평소
0: 끊어줘.
1: 평소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0: 끊어줘. 하고 저는 자는 거죠. 그럼 얘가 알아서 밤새 이래갖고 아침 되면 주인님 내가 이렇게 곤란하는데 이거 결제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1: 아까 이건희 회장님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회장님 되는 거네요. 직접 예약 안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나 동경 가야 돼 이러면 알아서 밑에 비서진들이 해주거든요. 야 여러분 사실 기술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왕이나 먹던 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고요. 누리게 되는 게 기술의 발전이 주는 건데 여러분도 회장님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뭐랄까요.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뭔가를 경험하거나 얘기한 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판단할 텐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AI가 어떻게 이해하지라는 문제가 생겨요. 앞서 IT 고속도로망.
0: 그렇습니다.
1: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 얘기한 것처럼 그게 온톨로지를 이해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이 온톨로지 자체 온톨로지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1: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0: 근데 사실 온톨로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조죠. 그러니까 존재란 무엇인가.
1: 존재란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요.
0: 세상에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인가.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개체에 대한 거, 속성에 대한 거, 카테고리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에 관한 것.
1: 맞습니다.
0: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철학에서 이거를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동안에 쭉 태어나서 그런 관계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아는데 AI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1: 그렇죠. 학습해야 되죠.
0: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화해야 된다.
1: 첫 번째입니다. 밑줄 쫙 끄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이 AI 프로그램에서도 가끔씩 지나가면서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에휴, 인간이란 미운 존재지 이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인간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뭐 팔다리가 몇 개고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경험을 정의하고 관계를 정의하고 쓸모와 방식을 정의하는 이유.
0: 그렇죠.
1: 앞서 말씀하신 에이전트 같은 정말 인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제를 여는 AI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온톨로지는 결국은 데이터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개념 정리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 정리를 좀 더 AI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는 서울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도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네. 그런 관계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나는 YTN 라디오를 좋아한다.
1: 네.
0: 그러면 나라는 데이터가 있고 YTN 라디오라는 데이터는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1: 네.
0: 그럼 나와 YTN 라디오의 관계 좋아한다. 네. 라는 요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X축과 Y축만 있는데
1: 네.
0: 여기에 관계를 하나 더 G축을 만들어서 좋아한다 아니면 싫어한다 어떻다라는 이 관계 설정을 해주는 거.
1: 예.
0: 요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의 온톨로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1: 그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여러분.
0: 네.
1: 검색해서 검색된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것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맥락을 만들어주는
0: 그렇죠.
1: 겁니다. 도쿄를 가야겠어를 그냥 도쿄와 비행기표만 검색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도쿄를 가는 건지 도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된다면 진짜 비서잖아요.
0: 그렇죠.
1: 회장님 생각을 딱 이해할 그렇죠. 수 있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잘하는 게 구글이에요.
1: 네.
0: 그래서 요즘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구글은 지식 그래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구글의 맨 앞부분에 가보면 AI 모드라는 게 요즘 있죠. 그래서
1: 네.
0: AI 모드를 누르면 얘가 온갖 자료를 다 검색해갖고 거기에 관해서 전체적인 관계를 다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 맞습니다.
0: 저는 네이버가 왜 AI 모드를 못 만드는지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1: 열심히
0: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1: 네.
0: 일인데 왜 그걸 못했을까?
1: 네.
0: 왜냐하면 사실은 네이버가 세상에 저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식인 때문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다, 기침한다. 그런데 이 감기에서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디일까? 이거를 알고 싶으면 지식인에다가
1: 맞아요.
0: 다 입력해갖고 이게 바로 온톨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가장 유명한 병원은 어디야? 이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1: 네.
0: 원래 네이버가 먼저 시작한 건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저는 참
1: 그렇고요.
0: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1: 네.
0: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 온톨로지화하는 것을 지식 그래프화했거든요.
1: 네.
0: 그럼 여기서 지식 그래프라는 말도 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다.
1: 네.
0: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다. 라는 이런 어떤 관계망을 구축을 해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지식,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관계를 그래프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식 그래프거든요.
1: 예.
0: 그러면 요거를 기호화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게 되면 AI가 아는 거죠. 그래서 AI가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AI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1: 예, 할루시네이션.
0: 왜 그러냐? 얘가 지 맘대로 추론을 하는 거죠.
1: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0: 아는 거죠. 척하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으니까.
1: 네.
0: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거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또 온톨로지이기도
1: 이야,
0: 해요.
1: 표준화된 지식의 체계들 우리가 AI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거나 뭔가 지시를 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정확한 맥락을 지칭해 주는 것.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쓰는 그 차트 있잖아요. 병원에
1: 네.
0: 가면 차트를 막 영어로 막 뭐라고 쓰잖아요. 그럼 우리 못 알아보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의료 분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온톨로지화가 제일 잘 돼 있는 거죠.
1: 네.
0: 그분들은 옛날부터 표준적, 그러니까 의사라는 세계는 과거에서부터 표준화된 기호로
1: 네.
0: 뭐 예를 들면 감기를 표시하는 그 기호가 따로
1: 있죠.
0: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질병을 분류하고
1: 질병
0: 증상이
1: 분류죠.
0: 어떤지 그다음에 약물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 기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폐렴인 것 같다. 그러면 폐렴은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1: 네.
0: 그럼 호흡기 질환은 감염이 가능하다.
1: 네.
0: 요거까지 표시를 해놓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병동을 쓰는 게 좋겠다.
1: 예.
0: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료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온톨로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죠.
1: 예.
0: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온톨로지화할 수는 없어요.
1: 네.
0: 그러나 의료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0: 있는 PD한테는 맛있는 차를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 그렇죠.
0: 이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떤 맥락인지 모르면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1: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온톨로지화한다고 설명을 하는
0: 네.
1: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예를 드셨는데 애플이라고 하면 이게
0: 네.
1: 사과일지 아니면 핸드폰을 만드는
0: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지.
1: 애플일지 그거 지금 LLM에서는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0: 예, 그
1: AI가.
0: 인간이 하는 행동인데요. 맥락을 통해서
1: 그렇죠.
0: 이해하는 거.
1: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잘하면 괜찮은데 맥락을 잘못 읽게 되면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0: 그렇죠.
1: 거죠. 그걸 하는 것도 온톨로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관계를 설정해 주는.
0: 네.
1: 네.
0: 여러분이 인터넷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 보면 굉장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1994년 처음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도입하고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강국이 될 때까지 많은 표준이 필요한데 온톨로지도 이렇게 좀 국가적 표준. 그래서 한국형 국가 온톨로지라고 아예 좀 크게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기술적으로 사실 지금 미국, 중국 따라가기엔 조금 많이 모자란 면이
1: 좀
0: 있지만
1: 그렇습니다.
0: 이
1: 네.
0: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하셨던
0: 네.
1: 전략경제자문단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K-온톨로지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 분야는 이 온톨로지화가 다돼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사용해서
0: 네.
1: 정확한 타격 지점을
0: 맞습니다.
1: 선정하고
0: 어떤 무기를 쓸지,
1: 어떤 무기를
0: 예.
1: 쓸지, 어떤 전략을 쓸지 이제
0: 네.
1: 이걸 다 AI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터 공개는 세계 1등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요거를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부분이 지금 좀 뒤처져 있습니다.
0: 아까 병목 효과 너무
1: 네.
0: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원유가 이만큼 있는데요. 그걸로 휘발유도 지금 디젤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IT 붐이 일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게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는 다 공개되어 있거나 이미 이용되어 있거나
1: 그렇습니다. 네.
0: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1: 네. 그런데 그 데이터만 둥둥 떠 있으면 뭐 하냐 이거죠. 이
0: 네.
1: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0: 그 빨리빨리 저희
1: 네.
0: 지금 7479님은요. 대한민국 IT 이렇게 발달한 거 빨리빨리 때문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정보를요. 빨리빨리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AI가 맥락에 맞게끔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세계가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20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회장님 안 부럽네요. 저도 회장님 유후. 네.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1: 네.
0: 그러려면 경제는 결국은 이제 재화, 돈, 가치, 이익들이 오고 가야 커지고 발전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각자의 결제 수단이 다르고 심지어는 이게 해외에도 왔다 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한번 언급하실 게 있어요.
1: 그렇죠. 그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은요.
0: 네.
1: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0: 네.
1: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는 시장에 가면은 전통 시장에서 화폐 우리가
0: 네.
1: 지폐를 주고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곧 돈이 종이었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0: 네.
1: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 아니면 뭐 QR 코드, 페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결제를 하고 이제 지폐는 거의 그 사용량이 굉장히
0: 맞아요.
1: 줄어들었죠. 이거는 비트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종이에서 비트 시대로 넘어간 거죠. 이 비트라 하면 0101이
0: 네.
1: 디지털. 그런데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0: 네.
1: 거는 코드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0: 코드
1: 네,
0: 시대로.
1: 그러니까 돈이 코드가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 지금의 그 결제 시스템은 은행 중심에 인간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이상 거래가 걸렸을 때도 내가
0: 네.
1: 인간이 이거를 확인을
0: 확인해야
1: 해줘야
0: 돼요.
1: 돼요.
0: 네.
1: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아까처럼 도쿄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줘. 그러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0: 네.
1: 그럼 얘가 AI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해하는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네. 그 거래 관계를 하는데 기본이 바로 코드인 거죠.
0: 예.
1: 그러면 그 코드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가상화폐,
0: 네.
1: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또 우리가
0: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1: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0: 네.
1: 것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뭐 예를 들면 그게 달러에 연동되든 원화에 연동되든.
0: 네.
1: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기 수단으로 생각들을
0: 변동성이
1: 일반적으로
0: 크다고들 해요. 네.
1: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화폐의 단위가 될 수밖에 없죠. 없다.
0: 네.
1: 그래서 이

0: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네.
1: 여러분 뭐 8920님처럼 아유 저도 회장님이네요라고 하면 이제 비서가 생기고 비서들의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비서가 결제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자는 회장님 깨워서 회장님 25만 원짜리 도쿄행 표가 있는데 결제할까요? 그럼 비서를 뭐하러 둬요? 피곤한데. 그게 알아서 굴러가게 하는 게 과거의 지폐를 디지털로 만든 경제에서는 어쨌든 내가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이 필요하지만 코드 앞서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그래도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대선 토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USDC냐 USDT냐
0: 디냐
1: USDC냐 뭐
0: 네.
1: 그거 아냐 이런 질문이 살짝 나왔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0: 네.
1: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즉이 코인만큼 여러분 실제 돈도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이미 들어와
0: 그러면
1: 있잖아요.
0: 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1: 네.
0: 이 은행 중심의 지금까지 결제 시스템에서
1: 네.
0: 새로운 코드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 이제 이게 첫째 수수료가 없거든요.
1: 그 탈중앙이네요, 정말로.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 거기 수수료가
1: 있죠.
0: 붙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필요 없죠. 이게 국경 간에
1: 같은 어차피 코드니까요.
0: 코드니까.
1: 그거는
0: 네. 그
1: 네.
0: 환전 수수료가 필요가 없어요.
1: 네.
0: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째 이 수수료가 없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1: 네.
0: 거의 무료에 가깝다. 이거가 이제 결국은 경제 권력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1: 맞습니다.
0: 없다.
1: 탈중앙이라고 부르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내가 AI 에이전트 내 비서한테 시켜요.
1: 네.
0: 그럼 얘한테 내 은행 구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쓰게 하는 권리를 줄 거냐? 아니면 아니야 너는 하루에 100만 원만 결제해. 라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쓰게 만들면 위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너는 100만 원만 쓰는 어떤 그런 어떤
1: 정말 목적과 맥락에
0: 맞게끔
1: 맞게끔만, 예.
0: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게또 그런 어떤
1: 맞습니다.
0: 그저 가상화폐고요.
1: 가끔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요. 뭐 몰래 빼돌리고, 뭐 회계 담당자. 그것도
0: 네.
1: 불가능, 없어지는
0: 없어지는
1: 거죠.
0: 거죠.
1: 네.
0: 그다음 기록이 전부 다 남고요.
1: 네. 기업이 직접 회계 분야에도 쓸것 같다는 생각도
0: 네.
1: 들어요,
0: 그다음에 이제
1: 진짜.
0: 은행은 예를 들면 24시간 거래가
1: 안
0: 힘들잖아요.
1: 되죠. 네.
0: 쉬는 날도
1: 잠깐
0: 있고.
1: 쉴 때도 있고요.
0: 네.
1: 모바일
0: 근데
1: 경제도.
0: 이거는 24시간 그냥
1: 네.
0: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그 세상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1: 네.
0: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2025년 7월 달에 지니어스법을
1: 네,
0: 통과시켜서
1: 규제 안에
0: 네. 이
1: 품었습니다.
0: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1: 네.
0: 이제 했죠.
1: 네.
0: 여야가 다 찬성을.
1: 굉장히 분위기 좋게 결정됐다고
0: 그리고 이번
1: 했습니다.
0: 주 목요일 날 크래리티 법안이
1: 네.
0: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네.
0: 이제 이걸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1: 네.
0: 같은데 이게 크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이번 목요일 날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이 가상 자산이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들어오는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1: 굉장히 출렁출렁 시장이 반응을 할것
0: 네.
1: 같습니다.
0: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도 이미 이거를 올해 3월부터
1: 네.
0: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어요.
1: 더 이상 디커플링 해둬도
0: 네.
1: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경제 활동 안에서는 이미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그런데 이거 사실 한국에서는 몇년 전에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잖아요. 제도화 시킬 것인가.
0: 그렇죠.
1: 규제를 하는 순간부터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 아직도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0: 근데 그거 참 답답한 일이죠. 사실은 그때 이거를 어떤 규제를 통해서라도 제도화를 시켰다면
1: 네.
0: 저는 대한민국이 홍콩에서 다 싱가포르로 이사 가는 회사들을
1: 네.
0: 서울로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1: 예.
0: 아쉬움이 있고 내가 실제로 또 2019년, 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1: 장관하셨을
0: 하면서
1: 때
0: 부산을 규제자유 특구로 만들어서
1: 싱가폴처럼
0: 네,
1: 네.
0: 거기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어서
1: 오.
0: 그걸 시험을 했었었죠.
1: 네.
0: 네.
1: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요. 국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사실 애매합니다. 근데 다 본부를 싱가포르에 많이 두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자유롭다기보다는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고용량 AI에
0: 네.
1: 대한 규제이기도 하고 있고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로봇 기본법을 국회에서는 아직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못했지만
0: 네.
1: 아니 법 제도 그러면 K 온톨로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0: 그렇습니다.
1: 대통령께서 저 YTN 라디오도 자주 들으시는데
0: 네.
1: 좀 뭔가 해서 확실하게 빨리빨리 성과 내세요.

0: 해주셔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가
1: 저는 한국은행이 이제 예를 들면 작년에
0: 네, 프로젝트 한강
1: 이, 네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서 이 CBDC
0: 네.
1: 그러니까 원화에 연동되는
0: 맞습니다.
1: 그 이제 그
0: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개념
1: 코인 같은 개념에 이제 그것을 시도를 하고 지금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이제 2단계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의 관할권 다툼.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0: 어딜 가든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군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지분이 51% 이상 뭐 가야 된다든지
0: 네.
1: 뭐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국회가
0: 네.
1: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0: 네.
1: 이유가 미국이 이미 이런 어떤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에 대비를 해서
0: 네.
1: 이거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 표준을 글로벌 표준을 미국이 갖겠다.
0: 그럼 우리 미국 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 논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지금.
0: 참여도 해야 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도 의견이 들어가야
1: 마당도,
0: 됩니다.
1: 네, 우리의 마당도 가지고 있어야
0: 예.
1: 돼요. 네.
0: 저희가 지금 쓰는 핸드폰 통신, 인터넷 여러분 전부 다 표준은요. 미국에서 만들고 외국에서 만든 걸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아 정말 대단한데 여기까지 이제 오면 막 아, 어렵지만 재밌어. 이 0275님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 저만 듣기 아까워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다시 듣고 이것도 디지털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전에는 방송 시간 지나면 저희 장관님의 앵커 시절에는 9시 지나면 뉴스 못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녁 먹으면서 듣고 보면서 같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2시간으로 늘려주세요. 글쎄요. 그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1: 네.
0: 조금 이제 저희 일반 대중분들 시선으로 넘어와 볼게요. 뭐 일본의 모리 마사히로가 1970년대에 썼던 불쾌한 골짜기란 말이 이제 좀 등장합니다. 거부감들이 생기세요.
1: 그렇죠.
0: 처음엔 호감이었어요. 신기하다. 와 사람 같네. 너무 편안해하다가 아, 좀 거부감 들어. 우리보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해?
1: 일단 머리가 아파.
0: 네.
1: 이런 거죠.
0: 뭐 온톨로지? 네.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 모르는 것 같아. 나 소외되는 것 같아. 포모도 생기고요. 장관님 이런 부분도 역시 제도권 리더들이 좀 국민들한테 끌고 가고 알려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1: 뭐든지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그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 속성인 것 같아요.
0: 엄마한테서 떨어지기 싫은 거랑 비슷한 거죠.
1: 그거 너무 싫은 거, 싫은 네. 거.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정부가 이런 어떤 AI 교육을
0: 네.
1: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0: 교육도 강화하고.
1: 네, 왜냐하면 한때 대한민국이 컴퓨터 교육 엄청나게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지금 AI 교육을 해야죠.
0: 인터넷 네. 정보 검색사 자격증 따라고 했던 아주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1: 네.
0: 그만큼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1: 네.
0: 배워라라는 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온톨로지든 에이전트든 뭐든 편향 위험 조심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어떤 특정 뭐 성별, 특정 집단, 특정 방식이 너무 표준화의 근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AI에 대한 이해? 뭐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한때 이제 그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클로드 뭐 예를 들면 챗GPT, 제미나이 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0: 네.
1: 미국의 이란 침공은 잘못된 것이냐.
0: 네.
1: 그런데 이 세 명이 대답이 다 달랐거든요.
0: 네. 저는 저희가 이제 네. 클로드를 요즘 많이 쓰는데
1: 네.
0: 클로드는 좀 그나마 괜찮은 답을 했을 것 같은
1: 클로드는 이 답변을 아예 회피해버렸어요.
0: 회피요.
1: 이건 너무나 정치적인 질문이다. 회피해버렸어요.
0: 영리하다. 네.
1: 그다음에 글록.
0: 네.
1: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가
0: 네.
1: 하는 거잖아요. 글록은 예스라고 바로 대답했고요. 챗GPT는 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렇게 답변이 다 다르냐.
0: 네.
1: 데이터가 그렇게 입력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0: 결국 인간의 몫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AI도 데이터를 어떻게 흡수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른 거예요. 근데
0: 네.
1: 그 데이터 누가 입력시킵니까? 인간이
0: 그렇죠.
1: 하는 거잖아요.
0: 네.
1: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AI 하나하나마다 그 회사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는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AI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수록 재미있는 게요.
0: 네.
1: 재미있다는 게 그 팔란티어 회사의 창립자들 두 사람이
0: 네.
1: 다 철학과 출신이에요.
0: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네요.
1: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에요.
0: 네.
1: 컴퓨터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어디로 나왔냐? 로스쿨 나왔어요.
0: 네.
1: 네. 그러니까 문학 그러니까 이 문과생들이거든요.

0: 아, 저도 문과입니다. 네.
1: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 엔지니어의 세계가 있어요.
0: 네.
1: 그 넘사벽.
0: 개발자의 영역이 있죠.
1: 그렇죠. 네. 개발자의 영역이 있는데 그 개발자의 영역은 개발자의 영역이고요.
0: 네.
1: 이것이 이제 인간한테 편리한 어떤 하나의 그 기구로 다가오면
0: 네.
1: 그다음부터는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영역인 거죠.
0: 모든 사람의 영역 기기율이셔야 됩니다. 네. AI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란 침공 어떻게 봐? 잘했어. 모르겠어. 말 안 할래. 근데 이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을 저희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난 상관없어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세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모두의 문제다라는 장관님 얘기인데요. 앞으로 9주간 저희가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또 이렇게 장관님이 좋은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건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창을 어떻게 여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러니까 옛날 촛불에서 전기불로 바뀔 때
0: 네.
1: 그리고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이걸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바로 AI는 그런 것이다.
0: 네.
1: 그러니까 AI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를 내 대신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죠.
0: 네.
1: AI는 내 친구인 거예요.
0: 나를 더 힘세게 유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1: 그런데 이 내 친구인데 이제는 우리가 기계를 친구로 삼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0: 네, 진짜.
1: 기계를 친구로 삼아야 되는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0: 네.
1: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가장 인간적인 거죠.
0: 와.
1: 네.
0: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진짜 온톨로지의 원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빠르고 바쁘고 변하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이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장관님이 아홉 분과 함께 열어주실 겁니다.
1: 네.
0: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목요일은 뭐 실시간 못 들으시면 집에 가서 저녁에 같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정말 첫 시간인데요. 제 AI를 향한 창도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희 프로그램의 사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네 오늘의 방송 내용 바빠서 못 듣고 배달 나가느라 못 듣고 일하느라 못 드신 분들 이 노래 한 곡 들으시면 아 요런 내용이야 라고 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디벡스의 김노건 대표 모실 건데요. 정말 말 그대로 AI의 핫한 분들만 이 프로그램에 모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FM 라디오 주파수로도 공평하게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한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

0: 2018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캠택시로 출발합니다.
5: 병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병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병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병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1: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의료행위라는 건 고도의 전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들어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감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죠.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은 어떨까요?
9: 팔꿈치 수술, 큰 수술 아니고 금방 끝난대.
10: 아, 그래도 마취한다고 하니까 괜히 신경 쓰이네.
9: 걱정하지 말라니까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10: 그래, 뭐 눈 뜨면 바로 연락해줘. 수술 잘 받고.
9: 알았어.
8: 40대 여성 A씨는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술실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먼저 들어왔고 A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한 뒤 집도의가 들어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마무리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9: 이상하다. 일어날 때가 됐는데.
11: 환자분! 환자분!
9: 아, 안 되겠다.
11: 아, 선생님, 이동 중이시죠? 환자분 반응이 없어서 깨워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8: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마취과 전문의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 일정 때문에 이동 중이었던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죠. 간호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A씨의 상태를 보고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는데 전문의는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1: 어떡해! 심정지예요! 심정지! 선생님 불러주세요!
8: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마취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난 게 맞나?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 지시만으로 충분했나? 일반인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장면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죠. 이번 사건은 어떨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8: 변호사님, 수면 마취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수면 마취를 받고 깨어나지 못했다, 마취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다, 뭐 심정지에 빠졌다,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한편으로는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부터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오프닝에서 소개한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2: 예,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팔꿈치 수술 중 마취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까지 발생해 현재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후 약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났다고 하고 집도의 역시 수술 후 자리를 비우면서 환자가 한동안 수술실에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상 징후가 발생해 해독제가 투여됐으나 두 번째 해독제 투여 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서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대목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고 환자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술이 심지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미리 떠났다. 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법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겁니까?
1: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단순히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취 유지 중 환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고, 마취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관찰하거나 부득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를 특정하여 환자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지 않고 의식도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두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은 당시 환자의 상태, 대체 인력의 존재 여부, 병원의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런데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이 마취과 의사가 병원에 상근하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 병원을 오가는 프리랜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병원 일정이 있었다.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나온 것 같던데 이런 다소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나 관행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책임을 줄여주는 사정이 될수 있을까요?
1: 의료진의 계약 형태나 관행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이상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다 했느냐이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 네, 책임 주체를 한번 나눠서 보면 방금 이야기한 마취를 담당한 의사가 있고요. 실제 수술을 맡은 집도의가 있고 또그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병원의 뭐 원장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나요?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책임의 무게 누가 더 크다고 보세요?
1: 우선 이 사건에서 책임은 마취과 전문의, 집도의, 병원 모두에게 나눠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유지 및 회복 과정에서의 환자 감시 여부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술 중 환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고 수술실을 이탈한 것은 그 자체로 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도의 역시 수술 중에 환자 상태를 적절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의무가 있는데 수술 후 자리를 비운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인력 배치, 수술실 운영 시스템, 의료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 책임 또는 관리상 과실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를 활용하는 구조 자체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마취과 전문의의 이탈이 가장 직접적인 과실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병원의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피해자의 가족들,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마취과 전문의와 집도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가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1: 이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가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수술실 이탈, 집도의의 자리 이탈, 활력 징후 감시 소홀 등이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을 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셋째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마취 후 환자를 방치할 경우에 호흡 억제,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보통 수술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곤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1: 수술 동의서도 일부 부분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는 통상적인 위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의미할 뿐 의료진의 과실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동의서 작성 시 수술 방법, 마취 방식,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 시 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도 별도의 법

0: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입니다. 최근 1심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 앞선 사건과 비교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0: 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은 2023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모발 이식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면 마취 이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이후 유족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6억 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가 단순히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재판부가 어떤 점들을 문제 삼았던 겁니까?
0: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쟁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마취제 투여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 점. 둘째, 수술 과정에서 혈압, 액박, 산소 포화도 등 기본적인 활력 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 셋째, 응급 상황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까지 인정되었습니다.
1: 앞서 살펴본 팔꿈치 수술 사건과 비교하면 법적으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디고 반대로 다르게 봐야 할 지점 뭐가 있을까요?
0: 앞서 살펴봤던 팔꿈치 수술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두 사건 모두 마취 상태에서의 환자 관리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모발이식 사건의 경우에는 마취제 과다 투여, 활력징후 미관찰, 응급대처 미흡 등 구체적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반면 팔꿈치 수술 사건은 의료진 이탈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실제로 그로 인해 심정지각 발생하였는지, 즉 인과관계가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문제는 수면 마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환자나 가족은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확인 중이다, 뭐 기록상 문제 없었다, 환자 감시 의무를 충분히 했다 이러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 결국 재판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기록, 증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부터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0: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술 기록지나 마취 기록지, 간호 기록지처럼 환자 상태, 처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핵심이고 가능하다면 수술실 CCTV나 의료진 출입 기록 같은 것도 같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그런데 병원에서 지금은 자료 줄 수 없다, 확인 절차 필요하다, 뭐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런 경우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박정현, 김범수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6: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할 때라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기온차가 꽤 큰데요. 서쪽은 30도 내외를 보이는 곳이 많고 동쪽 내륙은 25도 안팎에 머무는데 동해안 지역은 20도를 밑돌 정도로 서늘합니다. 오후에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호남에 5에서 20mm, 영남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산대교의 강북 방향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한강 중앙부에서 정체 보이고 있고 마포와 용산, 성수에서 교통량 몰려 있는데요. 여의도와 강남에서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양화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밀립니다. 영동대교에서 동부간선 도로로 넘어가는 2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옆하로 1차선 이용만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참정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미중 정상회담 YT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네,
11: 공개 발언에선 호혜와 공존을 말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중국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12: 네, 베이징입니다.
11: 네,

0: 이 세계 정세를 좌우할 미중 정상회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까?
1: 네, 회담이 시작된 지 이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뜰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란히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온 양국 정상, 9년 전과 달리 영부인 없이 1대1로 재회했습니다. 군악대 연주 속에 예포 21발이 울리고 의장대 사열과 분열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0분 늦은 25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선 13명, 미국에선 11명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54년 만에 양국 국방장관도 배석했습니다.
2: 7개월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1: 먼저 시진핑 주석은 100년 만에 대변혁 속에 양국 정상이 역사의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 안정은 세계에도 호재라며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간 무역은 서로 이익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공개 발언에선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껄끄러운 의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해협 평화는 양국의 최대 공약수라며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란 종전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무역, 투자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다만 이란 원유 수입을 통한 중국의 자금 지원이나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 등은 여전히 주요 화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제 남은 방중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 오후엔 두 정상이 중국의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천단공원에서 신규 일정을 소화합니다. 9년 전엔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거기서 만찬까지 했는데 이번엔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이어갑니다. 연말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될 텐데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양국이 충돌하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로 인한 두 나라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점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에 오르기 전 타이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지만 중국은 타이완 문제는 레드라인이라며 논의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미 언론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미 정부 당국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 전쟁 국면 속에 열린 미중
2: 네,
0: 정상회담에
2: 워싱턴입니다.
0: 미국의 관심도 클 텐데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이곳 시각은 새벽 0시 반을 넘어섰습니다. 밤 늦은 시각이지만 언론들은 베이징 현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실시간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인 상황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이 관세 철회로 중국산 희토류를 유입하는 휴전 상태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타이완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타이완 타이완 무기 판매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경우 시진핑 주석에게는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특정한 거래보다 두 초강대국이 동등한 위치로 관계를 맺을지 여부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도 공화당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미중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 네, 중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요?
3: 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정보국이 이란 전쟁 속 중국이 군사,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합참정보국은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중국이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기지와 석유 인프라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에게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도 지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과 사이를 벌릴 기회를 잡았다는 건데요. 또 이란 전쟁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관찰하고 이 자국의 미래의 군사작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기회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로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휴전 동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 회담에선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세계 단판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2시간 넘게 현재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정상회담이 지금 인민대회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진 환영 행사 상당히 성대했습니다. 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엔 꽃을 든 청소년들이 동원됐다면 오늘 환영식에는 꽃을 든 어린이들이 동원됐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환영식 현장 다시 보겠습니다. 성조기와 오성훈 기간에 걸린 인민대회당 앞 환영식에는 미국 측 방중대표단, 행정부 강요들과 또 화려한 재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경호 차량을 통해 천안문 광장을 거쳐 인민대회당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고려한 걸까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고요. 또 시 주석은 짙은 붉은색 타이를 맸습니다. 국빈 예우에 걸맞게 21발의 예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양국의 국가가 연주됐고요. 양국 정상은 의장대의 사열을 진지하게 함께했습니다. 다소 딱딱했던 양국 정상의 표정이 풀어진 건 바로 이 화동들 덕분이었습니다. 붉은색 꽃을 든 아이들이 환호성과 함께 양국 정상을 열렬히 맞이했고요. 두 정상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미소와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젯밤이었죠.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많은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양국의 국기를 들고 똑같은 옷을 맞춰 입은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방중 대표단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인민대회당 본관에 입장한 후에도 눈에 띄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가운데 유독 표정이 굳어있는 한 사람, 바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지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동행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국방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그의 긴장감도 컸던 걸까요? 오늘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6개월, 7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 상당히 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만남의 장면은 뭐 서로 팔도 툭툭 치기도 하면서 좀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5: 근데 이제 저런 어떤 의전이냐, 그다음에 어떤 모습을 연출하냐 보다는
6: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5: 이번 회담은 이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는 회담. 이제 국빈 방문이지만 사실상 오늘 하루가 거의 전부거든요.
2: 네. 예.
5: 그리고 아마 이번 회담이 거의 전부일 것 같고 지금 대규모 방중단, 꾸렸지만 양측이 나올 수 있는 합의라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사실 용쟁호투거든요. 호랑이 사자 싸움인데

0: 여기에서 뭐 둘이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한쪽이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이번 회담이 왜 시작이 됐느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하다가 휴전하면서 올 방중이 결정이 됐고 그것도 한 차례 연기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관세라는 카드가 없어요. 이파,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위법. 그다음에 글로벌 관세 10%, 이거 무역고 120, 이것도 위법. 가처분 됐지만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은 또 마음이 편하냐. 지금 이란 전쟁의 불똥이 시 주석한테 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잠정적인 휴전을 이어가는 거지. 이렇게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뭐 모습을 연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양측이 전선의 교착을 이어가는 것뿐이지 결정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1: 예, 용쟁 호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사실 예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뭐 이제 한 시간 정도 하고 이후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아닐까 했는데 지금 두 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난제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환영 행사 당시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두 사람이 맞춘 듯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간간이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멀리서 이제 저희 카메라가 잡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좀 좋은 덕담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2: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3: 들어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2: 사실 그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더 안 좋아졌는데 작년 한국에서 열렸던 이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1기 때는 시진핑 주석이 조금 허가 찔렸다면은 2기 때는 나름대로 시진핑 주석이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올 것을 알았고 근데 급소를 미리 파악을 해뒀던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급소가 히터류 수출 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두 수입 중단이었는데 크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1년 유예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10월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이 갱신을 하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 쪽에서 조금 더 아쉬운 게 더 많았는데 이란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전쟁은 일단락 짓고 정상회담에 임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란 전쟁이라는 큰 문제를 등에 지고 지금 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게 포지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또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인식이라는 것은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쇠퇴한 결과가 트럼프고 트럼프가 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만의 군사력, 전 세계의 어느 곳에 또 군사력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입 능력이라든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은 하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홀대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잘 대해줘야 되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국에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류의 정치인이 내후년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 관점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를 격려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줄 수 있는 걸 조금 내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그렇게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 환영 행사 극진하게 잘 중국이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는데요. 말씀 듣는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라는 중국 현지 방송에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0: CCTV가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앞서서 이제 우리 시각으로 11시 한 25분 정도의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전 13시 45분, 그러니까 2시간 한 15분, 2시간 20분 정도의 네. 시간이 지금 첫 번째 그 회담의 할애가 됐는데 지금 뭐 2시간 20분이면 상당히 좀 예상보다 긴
2: 길죠.
1: 시간이었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간 내용들을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것인지도 사실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 언론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도 좀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 지금 공동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고 지금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굳은 저 앉아 있는. 그 해그세스 장관
0: 예.
2: 말이 54년 만에 방중이지 수교 이후 최초예요. 79년에 수교했으니까.
1: 예.
2: 그럼 이 와중에 해그세스 장관이 왜 가냐는 거죠. 그럼 양측이 군사협력을 한다? 그럴 일은 없죠. 그럼 결국은 이란 전쟁 여파인 거고.
1: 예.
2: 그다음에 중대만 관계 지금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라이칭더 총통의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방문 때문에. 지금 양안관계 굉장히 안 좋습니다.
0: 예.
2: 라이칭더 총통은 이제 사실은 좀 무리를 한 거죠. 중국이 반발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해그세스 장관이 갔다면 결국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랬지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불똥이 예. 튀었는데. 그러면 해그세스 장관이 갔다는 얘기는 이란과 대만 문제거든요. 그럼 이란과 대만 문제라면은 양측이 이건 합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0: 네.
2: 양측 입장만 충돌하지. 그리고 지금 대규모 방문단 경제 인사를 데리고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뭐 물건 사주고 뭐 콩 수출하고 뭐 이 정도 합의거든요. 그렇다면은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나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 네.
2: 나와도 휴전을 이어가는 양측이 그러니까 잘 지내자 공존하자 요 정도 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위축된 입장이고
1: 예.
0: 네.
2: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잘 하시지만 중국이 또 일방적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상황도 또 아니거든요.
0: 예.
2: 그렇다면 양측이 결과적으로는 상황 관리 정도라고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꺼내놨을 거예요.
0: 예.
2: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양측이 공동 언론 기자회견 안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0: 예.
2: 해도 우리가 눈에 주목할 만한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러겠죠. 내가 많이 팔았다, 뭐 받았다, 뭐 시장 개방하겠다 했지만 그거야 뭐 다 예정된 것들인 거고 그렇게 뭐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내세울 거는 많지 않을 거다.
0: 예.
2: 공동 기자회견이 있든 없든 이렇게 볼 수 있죠.
1: 예.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속보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인들을 접견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CEO들을 직접 다 챙길 정도로 이번 그 방문단에 상당히 좀 영향 그 생각을 많이 신경 썼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이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3: 일단 미중 경제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었을 때 중국에게 시장 개방 요구를 했었어요.
0: 그런데
3: 그렇죠. 이제 공급망 경쟁 쪽으로 이 경제 전쟁의 방향성이 조금 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아주 심각하게 시장 개방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조금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0: 예.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 전에 분명히 했죠. 이란 전쟁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지만. 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해줄 역할은 없다. 그래서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0: 네.
3: 그래서 지금 대동한 이 굴지의 기업인들 면면을 볼 것 같으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렇죠? 그리고 애플의 팀 쿡, 보잉의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CEO.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네. 마지막 티켓을 받아가지고
0: 예.
3: 알래스카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시장 개방이에요.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그 이전에 미국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에서 공장을 좀 닫고 미국에서만 좀 물건을 만들라 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0: 네.
3: 자율주의

0: 그래도 이 지렛대 중에 하나가 첨단 기술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AI 칩을 팔지 않고, 그리고 반도체 이 노광 장비와 같은 이 장비를 팔지 않는 어떤 그런 이 통제인데, 이 젠슨 황은 굉장히 팔고 싶어요. 중국이란 큰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졸라서 H200 정도, 이게 이제 AI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좀 팔고 싶다 그랬어요. GPU죠. 예. 그랬더니 팔아도 좋은데 그 이익의 25%를 우리 정부에 내놔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내놓고 팔라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팔아서 안 된다고. 근데 중국은 팔든지 말든지 좀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젠슨 황이 지금 합류를 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를 해서 합류를 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압박을 하는 용인데, 엔비디아가 간다라는 것은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으면은 굳이 왜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중국에게 그래도 당근을 제시한다면은, 이 AI GPU, H200 말고 조금 더 상급의 GPU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블랙웰이라는 정말 최첨단은 풀어줄 수 없는 거고 싶거든요. 중간 단계의 AI 칩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동선언문이 나와야 되는 게 숫자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보잉 항공기를 몇 대를 더 사주기로 했다. 그리고 희토류 수출 재개는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해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해줄 것인지. 그죠? 대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수입을 뭐 계속 하겠다고 할 텐데, 1년짜리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위원회 상설, 그리고 상설 무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설립했다라는 결과를 내서 미국 국민들에게 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두루뭉실한 선언문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승리로 미국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가 좀 필요할 것이에요. 네.
1: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 전해드린 대로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모두 발언 저희가 듣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중미 양국이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수 있을지, 전 지구적 도전에 함께 대응해 세계에 더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미 간의 공동 이익은 서로의 입장 차이보다 크며,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이자 세계의 호재입니다. 양측은 협력하면 이롭고 다투면 상처를 입는 만큼 적수가 아닌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잘 잡고 키를 조정합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양국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중국의 업적, 시진핑 주석은 성취는 그야말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을 대단히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한 훌륭한 사절단을 대표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함께해왔습니다. 그들이 오늘 당신과 중국의 예우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역 등의 관계에서 상호 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네, 일단 앞서 들으신 시진핑 주석의 말에 뼈가 상당히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적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앞서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한다. 지금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3: 양측의 지금 말의 눈높이가 확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기업가들과 함께 왔다. 뭐 그게 이제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젠슨 황을 말하는 거죠. 그동안 중국을 잡기 위해서 핀포인트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막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핵심이거든요. 그동안 엔비디아

0: 시리아를 막으니까 젠슨황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마라. 우리를 막으면 우리만 손해다. 그게 미국 행정부와 젠슨황이 충돌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젠슨황을 데리고 갔잖아요.
1: 네.
0: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당신들에게 우리 수출, 첨단 기술 제약을 좀 풀어줄 거다. 라는 호의적인, 어디까지 풀진 모르지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최첨단 GPU 블랙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라는 요 수준인데,
1: 네.
0: 근데 시진핑 주석에게는 더큰 담론이란 말이에요.
2: 예.
0: 미중의 전략 경쟁. 투키디데스 함정은 잘 아시겠지만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역사학자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충돌, 기존 강국과 신규 강국이
2: 예.
0: 떠오르게 되면 결국은 충돌한다. 가능성이 높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걸 얘기하는
2: 예.
0: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뼈가 있는 게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을 수 있을지 그랬거든요.
1: 네.
0: 물음표거든요. 그다음에 양국이 공동의 이익이 없거든요. 지금 제로섬이거든요, 사실 엄밀히 보면. 그리고 공동의 배의 키를 함께 쥐고 가자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보는 건 중국이 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국이 계속 크면은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더 키우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시진핑 주석은 뼈가 있는 말, 결국 미중 전략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키, 칼 손잡이를 놓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2: 예.
0: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담론이 더 낮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경제전쟁에서 지금 쓸수 있는 무역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황 같은 첨단 기술 통제, 이걸 지금 가지고 간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아까 뭐 화면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5B 대 3T.
2: 예.
0: 5B라는 게 뭐죠? 그 소고기, 보잉 항공기, 콩,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가 미국의 관심이라면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부터 시작한 미중 전략 경쟁의 굵직굵직한 외교안보 이제 이익에 따라 충돌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양측의 눈높이가 좀 다르고 모두에서부터 발언이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즉,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은 핵심 이익을 놓지
1: 예.
0: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전쟁에서 관세카드가 없어진 상황에서 상당히 수세적인
1: 네.
0: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2: 예.
1: 미중 양측의 눈높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이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에 오르기 전에 타이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이번에 의제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저희가 앞서 이제 기사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 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3: 네.
1: 어떤 양쪽의 그 시각차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3: 대만, 타이완 문제를 아예 의제에 올려놓지는 않겠다. 뭐
1: 시 주석의 입장이군요.
3: 그런 말로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대상으로 무기 수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때 무기 수출을 중국이 원하는 대로 조금 우리가 자제할 부분이 있으면 자제해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대만 문제를 놓고 전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공격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냐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번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번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약속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만에 대한 어떤 미국의 방위 공약이라는 것이 미국이 그동안은 좀이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이 전략적인 명확성으로 전략의 방향이 바뀌었구나라고도, 라고 생각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많이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만이 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공격을 할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내가 대통령인 이상 절대로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랑은 관계가 좋다. 늘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1: 네.
3: 여전히 이 미국의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대만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미국 조약,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은 이게 어떤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이 대만을 그러니까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만에 대한 이 무기 판매 같은 거 조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뭐 경제안보적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B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미국이 내줄 수 있는 것, 뭐 사실 대만 문제를 내주지 않더라도 내줄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약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중국 자동차를 대상으로 관세 100%입니다. 배터리는 100%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도 100%예요. 이거를 좀 낮춰달라고 지금 중국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뭐 H200 필요 없다고 했지만 최첨단 칩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양보를 해줄 수가 있지만 대만 쪽으로 덜컥 양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미국 조야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대만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이고 일종의 무력 수위입니다. 무력 시위고 그리고 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1979년 이 대만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82년에 6개의 어슈어런스 그러니까 확약을 좀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와 아무 논의 없이 우리가 대만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중국 정체와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는 6개의 확약을 해준 것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뭐 습관? 예, 이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특히 뭐 대만이나 대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판에 그러니까 졸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거래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가 구도로나 아니면 문서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네. 어제 베셋 장관이 한국에 와서 허리펑 경제부총리랑 사전 조율을 쭉 했어요. 네, 사실 그렇죠. 95%는 거기서 딱 결정이 네.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대만에 관련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고 뭔가 서로 암묵적으로 타협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제들 가운데서 양국이 어떤 걸 내주고 어떤 걸 받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과연 그게 대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이란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 측으로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란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요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0: 지금 이란 중재자가 파키스탄이든 러시아든 오만이든 뭐 노르웨이든 지금 이란 전쟁을 중재하는 여러 국가들도 있고 역할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양측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2차가 가장 중요하지 중재국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중국일 겁니다. 여러 가지면 이미 아라가치 외무장관이 이 미중 정상회담 이번 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부장을 만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통해서 이란 문제가 지금 왕이 부장도 나옵니다만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란 문제가 제가 보기엔 거의 논의됐을 거다. 나중에 공개되든 안 하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중재를 요청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큰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네, 네. 거꾸로
1: 예, 지금 저희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정상회담 이후에 오후 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낸 천단 공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2: 예, 보시면 그 언론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있고 뒤쪽으로 시진핑 주석이 서 있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친교 일정을 보내고 또 이후에 다시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
1: 예.
2: 일단 이곳에서는 또 어떤 양국 정상의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1: 예,
2: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9년 전에는 자금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했는데 이번에는 천단 공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시 주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천단 공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이 천단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로봇들의 군무가 이루어진 곳으로 상당히

0: 유명해진 곳인데 중국의 AI 굴기를 미국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졌고요. 지금 양국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 앞서 정상회담이 2시간 15분 정도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남까지도 접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오후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같이 천단 공원을 걸으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그 정상회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뼈있는 말들도 상당히 좀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일단 두 정상의 표정은 밝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1: 바람도 간간이 불고 있고 날씨는 좋습니다만 두 정상의 기분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지금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포즈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곳에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1: 뭔가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동시통역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잠시 뒤에 생중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지금 그 현지의 날씨를 보니까요. 오전에는 한 20도 중반 정도였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30도 중반까지 올라가는 꽤나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지금 두
0: 예.
1: 정상이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만 임하고 지금 바로 모습을 등 뒤로 돌려서 천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0: 네.
1: 천단 공원에서 당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언론들의 전망이 예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별다른 두 정상의 언급은 없이 메시지 없이 그냥 바로 또 다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0: 네. 자, 천단을 아마 두 정상이 함께 둘러보는 일정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이제 중국 베이징에 관광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천단이 상당히 둥근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게, 이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이 둥글고 또 땅은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늘과 관련된 거는 원형으로 만들고, 또 땅과 관련된 건 모두 네모난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단의 이 원형,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곳을 지금 두 정상이 함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앞서 저희가 이제 천단 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천단 계단을 올라가서 위쪽까지도 다 둘러본 다음에,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는 일단 두 정상이 사진 촬영만 하고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천단에 도착해서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앞서 이제 그 조박사님 말씀을 듣다가 저희가 끊어졌는데, 어제 그 실무단이 만나서 이미 이제 그 대략적인 그 조율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는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정상회담이 상당히 길어진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두 사람 표정이 밝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둡네요.
1: 어둡습니까?
2: 네, 어두운 편이고요. 그리고 저 천단 공원에서 입장을 밝힌다. 저에겐 사운드가 안 나오죠. 만일에 입장을 밝혔다면 인민대 학습당 거기에 인민대회당 그 내부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나중에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저녁에 또 만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은 서로 할 얘기를 했지, 서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얘기들이
1: 서로
2: 있는 것
1: 만족하지
2: 같아요.
1: 못한
2: 예,
1: 그런 상황이라고
2: 만족할
1: 보시는
2: 만한 얘기는
1: 거군요.
2: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천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징성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왕노름을 되게 좋아하니까, 저희가 자금성은 왕이 사는 데지만, 여긴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는 데고, 우리도 있습니다. 환구단이라고. 환구단이 저 시내에 있는데, 보면은, 맞는 의전인데, 지금 그렇게 뭐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은 화기애애하고 이 케미, 프렌드십, 우정 이런 걸좀 보여줘야 되는데

0: 지금 모든 나왔던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유쾌한 그 방문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전역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1: 예.
0: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양측에 그렇게 즐거운 표정은 아닙니다. 제가
2: 예.
0: 보기에는.
2: 즐거운 표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시진핑 주석은 늘 저런 표정이었던
2: 아,
3: 것
2: 늘
3: 같아요.
2: 저런 표정이다.
3: 네, 좋거나 싫거나 저좀
2: 포커페이스가 되는,
3: 옅은 미소를 띄우며 왜 염화 시중의 미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2: 네.
3: 그런 미소를 띄우는 일관된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쳐 보여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일단 장시간의 비행기를
2: 비행기를
3: 타고 온
2: 타고, 예.
3: 것이고 여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굉장히 센 척하고 있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허리펑 경제부총리와 이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의견 조율을 했었을 때 90%는 거의 합의를 봤을 거라고
2: 네.
3: 생각합니다. 때로는 90% 합의를 본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답을 맞춰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10% 의견 조율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10% 합의를 못본 부분은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마저 조금 뭔가 합의를 보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 예.
3: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인다. 나이는 못 썩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2: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건강에 자신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3: 그러니까 이제
2: 않았거든요.
3: 노쇠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2: 예.
3: 나쁘겠지만 오전에 환영 행사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악수를 할 때도 보통 악수를 할때큰 만면에 이제
2: 아.
3: 미소를 짓고 그다음에 악수하면서 이렇게 좀 끌어당기고
2: 예.
3: 마이크 그냥 어깨를 갖다 들이밀고
1: 예.
3: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손을 툭툭 치긴 했었는데.
2: 예.
3: 근데 그때도 뭔가 그 예의 어떤 기싸움을 보여주는 그뭐 악수 세러머니
2: 네.
3: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 찰스 왕세자가 했던 뭐 그런 네.
3: 이제 찰스 왕자제가 이제 미국을
2: 예.
3: 와가지고 훨씬 더 그러니까 조금 많이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2: 예.
1: 예. 그렇다면 이 조금 전에 이제 조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9년 전에 자금성과 또 지금의 천단, 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3: 네.
1: 해석하십니까?
3: 제가 자금성은 가봤는데 베이징에 한 20번은 가본 것 같은데 천단은 사실 딱못 가본 장소
1: 예.
3: 유일한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좀그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내세우면서 미국은 지금 250년이잖아요.
2: 네.
3: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압도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기가 황제들이 가서 하늘의 예를 지냈던 그런 장소라고
2: 네.
3: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2: 네.
3: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2: 네.
3: 왕 노릇? 네. 좀 왕인 양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예, 왕관을 선물해서
1: 네.
3: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2: 그렇죠.
3: 그런 차원에서 왕들이 갔던 것이니까 당신을 왕으로 대접한다. 그런 메시지가 조금 더 강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우 차원에서 천단을 간 거라고 좀 해석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2: 예. 자, 지금 이제 두 정상이 조금 전에 베이징 천단공원에 도착해서 이동하는 모습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그 발언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만찬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일정이 두 정상이 최소 6번 만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내일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만남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그러면은 뭔가 두 사람의 그 교류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0: 저는 이번에 핵심적인 그 의제는 만일 주목할 부분은 이란 전쟁이라고 봅니다.
2: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수교 이후 최초의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이죠,
2: 예.
0: 지금은. 헤게세스가 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양측이 군사협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군사적인 문제면 대만인데 대만 문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해리스 장관 이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해리스 장관의 굳은 표정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이 없네요. 지금 저 장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지금 느낌이 제 개인적인 뭐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은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보면 첨단보다는 예. 그럼 온통 결국은 이란 전쟁이 머릿속에 들어 있을 거고 그럼 이란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해주 그러니까 취진병 주석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 전쟁 불똥이 쳤거든요.
2: 예.
0: 그렇다 그러면 모종에 공개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합의가 나온다면 이란 전쟁일 거고 지금 허리펑 그다음에 베센트가 한국에서 만났지만.
2: 예.
0: 양측이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양측을 만족시키는 카드는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만큼 팔았어, 해왔어, 이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비라는 게 결국 소고기, 보잉 비행기, 콩,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나중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빈곤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 주석이 또 미국으로부터 압도적인 뭘 얻어내느냐, 그것도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만을 양보한다?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립서비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제일 민감한 문제 양측이 휴전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이번 싸움이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거 해왔어 해도 제가 보기에는 소문난 자식 먹을 거 없는 거 될 거고 그렇다면 과연 이란 전쟁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느냐
1: 예.
0: 이게 공개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네. 향후 바로미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게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소위 한 장짜리 MOU 합의안 세부 합의는 뒤로 미루고 그 도출이 안 됐거든요.
2: 네.
0: 그걸 들고 만일에 갔다면 조금 우리가 다른 웃는 모습의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할 얘기들이 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1: 예.
0: 보면 이란 전쟁도 칼자루는 시진핑 주석이 쥐는 대화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압박을 한다? 압박할 카드가 없거든요.
2: 네.
0: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전쟁에 관세 카드가 없어요. 대만 문제도 지금 대만이 비어 있습니다. 대만을 지켜야 될 전력들이 다 지금 예. 인도항에 가 있거든요. 그다음 이란 전쟁의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실속이 즐거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란 전쟁도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은 시주석이었을 거고 역할도 한다면 시주석의 역할이 있겠지만 압박할 입장은 아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볼 수 있죠.
1: 예. 앞서 그 정상회담 장면에서 보셨지만 그 정상회담장에 배석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양측의 배석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후에 남은 일정들 중에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걷고는 있지만 두 사람이 정말 딱 단둘이서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3: 일단 지금도 거의 뭐
1: 독대이긴
3: 둘이,
1: 하죠.
3: 네,
1: 예.
3: 그 통영만 따라 묻고 예. 저 천단 공원에 산책길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3: 그래도 한 10여 분은 좋게 산책을 할 것 같은데 뭐 흉금을 터놓고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으로 조금 얘기가 통하지 않을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대부분
2: 그렇죠.
3: 다. 특히 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 이란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1: 예.
3: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겠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특히
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차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함께 베이징 천단공원을 방문했는데요. 회담 내용과 이후 일정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0: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5: 엄마
16: 민준아
17: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8: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6: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6: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0: 교통안전 1분 터
2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2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2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뉴스에서 사안의 결과를 전망할 때 종종 폴리마켓 같은 예측 배팅 플랫폼의 결과를 인용하곤 하죠. 폴리마켓처럼 선거 결과, 내일 주가, 내일 날씨 등 미래에 일어날 다양한 사건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내는 시장이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예측 시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측 시장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측에 성공하면 돈을 벌고요, 실패하면 돈을 잃습니다. 체육복권, 스포츠 토토와 구조가 유사한데요. 그럼 도박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예측시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시장을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또 다른 예측배팅 플랫폼 칼시가 연방법원에서 일부 거래를 허용받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예측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예측시장의 데이터가 경제나 정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면서 예측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쟁 같은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예측 대상으로 삼는 등 사람 목숨까지 상품화한 비윤리적인 도박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내부자 거래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예측시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요. 호남에 5에서 20mm, 영남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전국 하늘 맑겠고 다만 낮 기온은 점점 오르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 3건의 사고 소식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중랑구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에서 묵동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변에 차량이 많아서 앞차와의 간격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구리시계부터 정체고 하월곡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판교 방향 성남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1, 2, 3차로에 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1시간째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작업 중인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첨단 공원의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은 그 기자들 중에 이제 뭐 카메라 기자도 있겠지만 사진 촬영 기자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스틸샷을 찍은 화면들이 지금 새로 들어온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공원을 두 정상이 찾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네, 이 첨단 공원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한자어로 그대로 읽으면 첨단이고 현지 발음은 텐탄 공원이라고도 하는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500년 동안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그런 역사적인 명소이죠. 예. 이곳을 두 정상의 친교의 어떤 공간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중국 측으로서는 몇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9년 전에 이제 방중할 당시에는 이 장

0: 자금성에서 이제 만찬까지 가지면서 그런 황제의 공간으로 선택했다면 또 한 번의 황제의 공간을 선택한 건데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함으로써 어떤 문명대국의 자부심을 좀 과시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둘째는 뭐 트럼프 대통령 취향 적용형 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하면 화려하고 웅장한 것 좋아하는 분이죠. 특히 뭐 백악관에도 뭐 금박 장식으로 설치된 그런 장소를 다시 만들었고 트럼프 뭐 호텔이라든가 트럼프 빌딩을 가보면 금박으로 치장된 곳 많이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특히 우리가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제 그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측에서 선물한 신라 금관을 보고 매우 흡족해했잖아요.
1: 그렇죠.
0: 전용기 탈 때 그 금관 어딨냐고 찾아서
1: 예,
0: 갈 정도로
1: 예.
0: 그런 만큼 이렇게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공간의 격식을 갖춰서 또 두 정상이 황제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음으로써 트럼프에게 중국이 나를 뭐 황제급으로 좀 대우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천단은 이제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제 황제가 하늘에 감사를 표하던 그런 평화적인 공간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안보 또 경제 위기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평화의 공간에 두 정상이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중국이 어떤 세계 평화의 중심에 있겠다 그런 서사를 조금 과시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예. 예.
1: 지금 화면에서 이제 시진핑 대통령이 뭔가를 가리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뒤로 통역만 대동하고 두 정상이 이렇게 담화를 나누고 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 네, 이곳에서 이제 두 정상이 내려와서 또 다른 메시지를 또 전해줄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이 일정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천단공원 일정이 끝난 이후에는 저녁에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조 의원님 만찬에서 오르는 메뉴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그 9년 전의 방문 때 이 홍콩 언론의 보도에서는 당시에 고급 술과 요리를 배제한 소박한 구성의 만찬이었다. 이런 약간 좀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메뉴가 오를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 글쎄요. 뭐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그런데 지금 이 어쨌든 중국 측으로서는 지금 의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
2: 예,
3: 같아요.
2: 예.
3: 그러니까 뭐 소박함보다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전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1: 예.
3: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표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즐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전은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저게 자금성 갔을 때와 이 천단 갔을 때는 의미가 다른 게 지금 저희가 명청시대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게 천단이거든요.
2: 예.
3: 그렇게 보면 사실은 최대한 예우를 갖추지만 제가 보면 거기도 지금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게 지금 중국 황제가 하늘의 예를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왕놀이, 왕노름하는 걸 배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이 하늘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본인들에게 있는 장소가 저 장소거든요.
2: 중국의 지금의 모습을
3: 그렇죠.
2: 보여주는 거다.
3: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시로 돌아가면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1: 네네.
3: 건 아직은 미국이 패권이고요.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한 60, 한 7, 8%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취주석으로서는 지금 둘, 투키티테스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위상을 보여주는 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제가 이렇게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녁에 보면 미리 예측을 해보 이런 상황을 보면
1: 예.
3: 소박한 것보다는 오히려 좀 화려함에 가깝지 않을까.
1: 예.
3: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2박 3일의 국빈 방문이라고 그러지만 국빈 방문의 준하는 그런 일정에 짜여 있지 않아요. 저게 답니다.
1: 예.
3: 텐단 가는 게.
2: 예.
3: 이렇게 보면 오늘 2시간 15분 일정이 거의 아마 핵심을 다 얘기했을 거고
1: 예.
3: 만일에 미진한 부분들이 내일 이제 오전 중에 서로 의견 조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 오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그 성명이나 이런 게 없다면 내일 좀 기대해 봐야죠.
1: 예.
3: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1: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일정이 2박 3일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레이디 퍼스트들도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회담 일정이 실무에 맞춰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김희준 위원님,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이번 행사도 그렇고 남은 일정들을 좀 본다면 어떤 의미를 좀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일단 뭐 공식 명칭은 국빈 방문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퍼스트 레이디가 동반하지 않았고 좀 실무급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접한 사람이 한정 국가 부주석입니다. 일단 부주석이라는 그 직급으로 볼 때는 보통 때는 대통령이 올 때 장관급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그보다 예. 더 높은 급을 했다는 면에서는 좀 이게 더 의전을 국빈 방문다운 그런 의전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반면 이 한정 국가 부주석이라고 하면 사실상 실권이 좀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이 약간의 두 가지의 이제 함의를 가진 그런 의전으로서 좀 다층적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두 정상이 아직은 그 무역 전쟁에서의 어떤 휴전 상태이지 모든 이슈가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란 전쟁, 무역 문제, 또 타이완 그 어느 하나 접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실무급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좀 풀어가고 무역 상황에 대해서 풀어가고 이란 전쟁에 대한 해법을 조금 가지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더 그 약간 실무 방문에 가까운 그런 일정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사실상 어제, 예. 2박 3일이라고 했지만은 어제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1박 2일의 일정이고 또 하루하고 내일은 뭐 오천하고 가기 때문에 하루 예. 반 정도의 일정이거든요. 어쨌든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으로서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자, 어제 공항에서의 그 영접 상황도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의아한 부분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어포스 1에서 내려오는 그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내려왔고 그러니까 차남 부부, 에릭 트럼프 부부가 그 다음에 왔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 강요들이 먼저 좀 내려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그 전용기에서 내리는 장면은 좀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4: 그러니까 저는 그 전용기에서 내리는 순서는 의전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에릭 트럼프 부부가 가장 먼저 옷을 먼저 입고 예, 예.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특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어떤 격식에 아니 찰스 왕 국왕을 만나서 어깨로 툭툭 치고 손잡고 그러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인데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내리는 순서는 그냥 준비된 사람들이 빨리 내리고 싶은 사람들 순으로 내렸다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방중단에 합류한 인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김희준 위원님, 네. 이 지금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도 미국 기업인들과 직접 접견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미중이 서로 원하는 정도의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뭐 내각에서의 수행단이 있고 또 기업인들의 수행단이 있는데 일단 기업인들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9년 전에도 한 기업인 거의 한 30명 정도 함께 베이징을 찾아서 당시 한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그런 추진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규모는 사실 절반 정도지만 핵심 사업 분야가 총 망라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IT 기업은 당연하고요. 또 보잉사, 또 뭐 사료 업체인 카길의 CEO가 또 동행을 했고 이와 함께 금융업계에서도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대표적인 금융사 CEO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은 당연히 대규모 구매 계약 이나 또 사업 거래의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항공기, 보잉 항공기를 뭐 중국이 약 500대 정도 살 것이다 뭐 이런 뭐 보도도 이미 나온 상태인데 네. 항공기는 물론이고 카길 대표가 간 것 보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조금 더 늘리려는 그런 포석이 있고 LNG 같은 품목에서 중국의 대규모 거래를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를 좀 설명을 하면 뭐 중국에서 자율 자율 주행 시스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좀 그 테슬라 차량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1: 네.
0: 특히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그 상하이 공장은 BRD 같은 그런 중국 전기 사업체와 경쟁하면서 지난달만 해도 판매량이 약 36% 정도인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번 중국 방문이 큰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젠슨황 CEO 알래스카에서 이제 뭐 극적으로 약간 합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어떤 고사양 AI 칩에 대중국 수출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고사양 AI 칩을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 안보상의 문제로 이제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은 엔비디아의 고사양 반도체 H200을 중국 수출을 결국 허가했지만 그때서 중국이 또 약간 기싸움 벌이면서 우리는 기술 자강하겠다면서 오히려 자국 기업의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만큼 이번 그런 기업인들의 동액은 구매 계약의 성과와 함께 첨단 기술 통제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뭐 동시에 노린 포석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오전 11시 25분부터 2시간 15분 정도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중국 천단 공원을 찾아서 지금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새로운 화면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잇따라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2: 중동에서는 걸프국들이 전쟁 발발 후 이란이나 친이란 세력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5: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2: 네, 먼저 중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움직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중국 선사 코스코 계열사의 초대형 유조선 위안화후호가 어제 이란 나라크섬 인근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중국과 연관된 다른 선박 4척도 지난 12일부터 이틀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위안화후호는 이라크 바스라 터미널에서 최대 적재량인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은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중국의 세 번째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빠져나갔지만 오만만과 아라비아해에 구축된 미군의 봉쇄망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최근 며칠간 미군의 봉쇄망이 구축된 해역에서는 유조선들이 유턴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우호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정부가 기술 분석팀을 현장으로 파견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남우호 피격 사건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어제 두바이에 기술 분석팀을 파견했습니다. 이 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관련국 협력 등을 통해 정부 대합동 대응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 파견 인원과 세부 활동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남우호 공격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분석한다는 방침이어서요. 두바이에 파견된 기술 분석팀은 선체 파공 등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의 소행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걸프국들이 이란의 보복 공습을 감행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5: 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지난달 초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달 7일 이라크와 맞닿은 북부 국경 인근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과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3월 말 이란을 향해 여러 차례 비공개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서 이란과 관련해 이라크에도 공습을 감행한 셈입니다. 다만 사우디 외무부는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긴장 완화와 자제를 추구한다며 영내 안정과 안보, 번영을 위해 긴장이 완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도 최근 두 차례 이라크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쿠웨이트군이 발사한 것인지 아니면 쿠웨이트 내 미군이 발사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이터는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공습에 대해 이라크 민병대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인내심을 잃은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이란과 쿠웨이트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5: 네, 쿠웨이트가 이란 혁명수비대 4명을 테러 시도 혐의로 체포하자 이란이 쿠웨이트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이란 선박을 불법으로 공격하고 시민 4명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발생했다면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 내무부는 이달 초 해상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인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혁명수비대로부터 쿠웨이트의 부비안 섬에 침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는 쿠웨이트의 발표가 사실무근이라며 항법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실수로 쿠웨이트 영해에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당분간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테헤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2: 이란 축구 팬들은 미국 땅에서 피해 복수를 외치며 전쟁 지지 집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6: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광장이 들썩입니다. 휘날리는 국기 사이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진과 날선 전쟁 구호가 선명합니다. 국가가 울리자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거수경례로 전의를 다졌고 군중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쳤습니다.
7: 미국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6: 조별리그 전 경기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팬들은 이번 월드컵을 적진에서 치러지는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7: 미국 땅에서 멋진 경기로 이 모든 것을 되갚아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복수해야 합니다. 이란 축구 팬입니다.
6: 하지만 이란 대표팀이 미국 땅을 무사히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대회 준비를 마친 뒤 미국 서부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혁명수비대 관련 인사들의 입국이 제한될 거라고 밝혀 의무 복무를 마친 선수들의 미국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선수들이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 등 미군 공격을 규탄하는 돌발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기장 안팎에서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정부가 오는 17일 남측을 찾는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방남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대한축구협회에서 신청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39명에 대한 남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승인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입니다. 평양을 연고로 둔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FC 위민과의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위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1: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에서도 삼성전자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한번 사후 조정을 하자는 요청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2: 이에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가 직접 대화하자고 다시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요구사항이 담긴 안건을 가져오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먼저 중앙노동위원회가 결렬된 사후 조정 재개를 노사에 요청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제 아침부터 어제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 4호 조정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중노위가 다시 중재를 시도한 겁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4호 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호 조정은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돼 공식 조정이 끝난 뒤에도 다시 중노위가 노사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교섭에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노사의 요청으로 개시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권유해 노사가 수락하면 4호 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의 제안이 나온 뒤 삼성전자 사측도 움직였습니다. 오늘

0: 기존 요구사항이 담긴 안건이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총파업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대화의 자리조차 성사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1: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 23살 장윤기인데요. 사건 발생 열흘째인 오늘 경찰은 장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군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광주경찰청이 홈페이지에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2002년 11월생으로 만 23살인 장윤기입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17살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윤기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장윤기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1: 경찰이 오늘 장윤기를 구속 송치했죠?
3: 네, 오전 7시 45분쯤 피의자 장윤기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관됐던 장 씨가 호송차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이미 신상이 공개된 만큼 오늘 구속 송치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해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피 묻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장윤기는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 네,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송치했는데요.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 동료 여성 A 씨에게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고 흉기 두 점을 구매해 찾아갔지만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A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장씨는 여학생이 예상 동선의 차량을 정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씨는 체포 당시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한 점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씨가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하고 범행 후 은폐 행위까지 확인됐다며 계획성과 목적성이 개입된 강력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장윤기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세리입니다.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 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을 퇴정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4: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2: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했다고요?
4: 네,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심리를 맡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은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에 배당돼 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서 추후에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현재까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나머지 피고인 7명만 있는 채로 시작됐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기피 신청을 검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했습니다. 재판은 5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재개됐는데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측도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법정에서 바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잇따른 기피 신청에 유감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정식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게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면서 특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만 남은 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특검에서 항소요지 진술을 마치고 지금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항소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베이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찬을 마친 뒤에 관광명소 천단공원에서 친교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문가와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저희가 앞서도 이제 계속 일정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천단공원을 두 정상이 찾아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모습까지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새로 들어오는 화면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두 정상 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온 게 있나요?
2: 네, 두 정상 간이 이제 두 정상이 뭔가 기자회견을 할까 약간 궁금했는데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천단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약간 한 말들이 아주 단편적으로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뭐 위대한 지도자 지금까지 역대 미중 정상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뭐 중국은 아름답다. 뭐 이런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수사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다만 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했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천단공원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입을 통해서 타이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2: 시 주석의 얘기는 타이완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양측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면 고대 스파르타와 이제 아테네 간의 어떤 그 충돌 어떤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가 이제 약간 개념화한 말인데 이건 뭐냐면 신흥 강대국이 이제 점점 부상하면서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해서 약간 견제에 나서면서 충돌에 빠졌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시진핑 주석 입에서 또다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제로섬 게임 하지 말자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런 신흥 강대국이 이제 아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그런 두 강대국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강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타이완 문제 하면은 뭐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그렇게 명확하게 사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그런 무기를 갖고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기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약간 지렛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를 이란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해제하기 위한 어떤 그 중국 측의 역할을 요청하거나 그런 압박에 약간 지렛대로 쓸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1: 예,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대답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눴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굵직굵직한 의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역 관련한 이슈죠. 그중에서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큰 공경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대두 수입도 중단하는 바람에 트럼프 핵심 지지층 이 농민들이 좀 동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그냥 1년짜리를 재갱신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좀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조금 별개의 위원회지만 무역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좀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어떤 희토류 자립도를 이뤄내려면 많게는 20년, 가장 빨라도 10년은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10년 이걸 받아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일 수 있는 것이에요. 대두 수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브라질에서 대두를 사는 게 더 싸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비료값도 오르고 그리고 이 디젤 가격도 올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두 수입까지 중단이 되면은 농민층들의 어떤 민심 위반이 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단기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휘터류 수출 연장인데 충분히 좀 긴 기간 동안 연장을 받는 것이고 네. 대두 수입도 확실하고 그런 뭐 차원에서 소고기 수입도 더 많이 해줬으면 좋은 것이고 보잉 항공기 수입도 더 많이 해줬으면 좋은 것이죠. 이란 전쟁이 돌발 변수로 지금 뭐 변수죠. 중요한 변수인데 알고는 있을 것이에요. 중국에게 강한 압력을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물밑에서 역할을 해온 것은 잘 알지만 이제는 수면 밖으로 나와서 수면 위로 나와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라는 것인데 네. 사실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지고 난 다음에 이란은 핵 문제는 종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나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상이 재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중국이 파키스탄보다 중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핵 문제를 올려놓고 그리고 협상을 해라.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관련된 요구사항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전쟁에 지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었을 때나 들어줄 수 있는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래도 이란과 외교장관과 이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을 때 이란의 그 평화적인 핵 주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벌써 확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해협 개방에는 당연히 동의를 했죠. 지금 네. 루비오 장관에게 해협 개방에는 우리도 찬성을 하는데 단지 이걸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풀지 말고 말로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중국조차도 아마 이란이 무리하게 전쟁 후에도 통행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밖에 중국이 합의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히토리와 대두, 네,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서 중국이 뭔가 크게 역할을 하기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 전부터 시진핑 주석의 도움은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회담에 너무 주변의 시선들이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3: 일단은 중국이 도와주면 너무 좋겠죠. 예. 예. 그리고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이 지렛대는 있는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는 하고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죠.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 내가 다 군사적으로 이겼고 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 주석의 역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고 조금 과장된 어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예. 네. 예. 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미국 행정부 강요들의 면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뭐 외교, 국방, 재무 수장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행정부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라는 점은 좀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2: 네, 이번 그 수행단 면면을 보면은 미국이 이번 방중을 단순한 외교 행사에서 나아가서 안보, 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고위급 전략적인 대화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베센트 뭐 재무장관까지 총 동원이 돼서 각자의 그 중요한 지금 이슈 들 무역과 뭐 타이완, 이란 전쟁 관세 뭐 이런 모두 이슈가 그 망라될 것인데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거 지금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방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중국을 찾는 것이고 또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하는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어떤 적대적인 미중 관계가 조금 더 어떤 정상화의 발판을 놓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지 처음 있는 일인데. 말인데,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 때 국방장관이 같이 가서 방문한 지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과 아주 일부 내각 인사들만 동행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약간 제목을 좀 그렇게 따서 오해가 됐던 것도 같은데 사실상은 그렇게 미중 관계가 좀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지 처음으로 이제 국방장관이 갔다는 건데 그 의미를 보면은 지금 미중 양국 사이의 어떤 군사 채널이 지금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이제 방문하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채널을 이제 중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김재천 성황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희진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셨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는 분이셨죠. 막노동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대출까지 받아 작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곧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여윳돈이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가셨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건 온전히 저희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화풀이하고 행패를 부리셨죠.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빚만 남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에 들렀다가 아는 어르신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그 여자 앞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진짜라 해도 저와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사연이 왔어요. 근데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진짜인지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유언을 남겼다라고 했을 때 이 유언의 효력 다툴 방법이 있나요?
1: 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0: 네.
1: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0: 네, 다섯 가지 방식만요.
1: 예. 또한 요식 요건으로서 서명,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단순히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언자가 작성하였을 것,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었을 것, 유언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았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0: 네.
1: 요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만약 자필 증서일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등을 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하여서 검인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유언이 진짜라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의 형제는 뭐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건지 토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사연에서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유언이 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아버지가 새엄마에게 자신의 시골 토지를 전부 단독으로 상속시킨다는 유언을 하셨는데요.
0: 네.
1: 근데 그러한 경우라도 최소한 유류분에 반하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유류분 반환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1: 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모든 걸 다 준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상속인인 이제 사연자분의 형제분들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 유류분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1: 예, 유류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 상속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0: 네.
1: 예, 법정 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0: 네.
1: 자녀나 부모는 균등하게 n분의 1을 하고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자의 상속분의 0.5를 가산하여 1.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0: 네, 좀 어려운데요. 지금 네. 사안에서 새어머니랑 사연자분의 형제, 그러니까 총 3명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법정 상속분은 각각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1: 네, 즉 사연에서 새엄마와 사연자분 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1:1,
0: 네.
1: 즉 분수로 따지면은 새엄마는 7분의 3, 사연자분은 7분의 2, 동생분은 7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법정 상속분인데 그러면 이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네, 자녀들의 유류분은 이러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연자분과 동생분의 유류분은 각각 7분의 1이 되므로 사연에서 시골 토지들의 7분의 1만큼 지분만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시골 토지들의 가액의 7분의 1만큼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정 상속분은 7분의 2인데 그거는 이제 유언 때문에 못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7분의 2에 2분의 1인 7분의 1씩 받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시골 토지 얼마짜리 토지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가치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네, 시골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실거래가 등을 알기도 힘들고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통해 그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전문가 분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제 공시지가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가치를 반영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감정 평가를 의뢰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언은 이제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등 다 정해진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이제 유효합니다. 설사 근데 이 유언이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데요. 이 사연에서 자녀분들은 각각 7분의 1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보통 짝퉁하면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짜 가방이나 시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우리 K브랜드들이 짝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적발된 가짜 한국 브랜드 상품 규모가 무려 2,800억. 1년 전보다 60%나 급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K컬처의 인기로 한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의류와 가방, 전자제품까지 우리 브랜드를 베낀 가짜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엔 대형 오픈마켓에서 한국의 유명 화장품 상표를 교묘하게 따라한 중국산 가짜 화장품 수만 점을

진짜인 것처럼 판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죠. 이에 관세청은 선물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왕구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가짜 제품은 성분이 불분명해서 건강과 안전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속아서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상표법 위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 샀다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쟁 조정과 보상 절차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과 수상한 해외 직배송 판매자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여름 수준의 더위인데요. 당분간 기온은 더 오를 예정이라서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평년 수준을 7도가량 웃돌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에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점점 차량 많아지면서 정체 구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랑구와 강남, 송파와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에서 묵동 구간 2차로와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라디오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부딪힘을 의미하는 중국어 표현 팽당과 충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타이완 문제가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훌륭했고 중국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제 외교, 안보, 어떤 경제 라인들, 총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주석 양옆에 쭉 나열을 했는데 사실 좀 눈에 띄는 점이 54년 만에 국방장관이 이 부분에 참석한 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야말로 세계의 두 슈퍼 파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2: 그것도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베이징 회담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두 사람의 정상회담은 벌써 몇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죠.

0: 가장 핵심은 역시 이게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시작된 회담이었습니다.
1: 예.
0: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렸고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맞대응을 하면서 두 나라 간에는 무역 전쟁이 첨예하게 벌어졌고 이러다가는 전 세계 글로벌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공포. 실제로 중간에 희토류를 금지한다든지 또 반도체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그동안의 분위기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베이징에서의 모임은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은 상당히 화기애애하다.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0: 뭐 날선 말이 한두 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지만
1: 예.
0: 그것은 9년 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했던 말이고요. 뭐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타이완 문제도 최근에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기 판매를 대대적으로 허용한 그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2: 네.
0: 그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지 근본적으로 싸우겠다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화해를 하겠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같이 좀 맞대고 서로 윈윈하겠다는 분위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2: 예.
0: 특히 무역 문제에서는요. 서울에서 허리펑 그 부주석과 국무원 부총리와 이 배센터 재무장관이 이미 사전에 지금 각본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1: 예.
0: 사실 그래서 정상회담은 시간이 2시간 15분을 했느냐 뭐 1시간 15분을 했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서로 오고 가는 어떤 미소, 그 서로 믿음만 있다면 내일 대대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예.
0: 그중에 특히 O, B and 3T라고 해서
1: 예.
0: 다섯 가지 B, 세 가지 T 해서 대대적인 지금 빅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일의 회담이 기초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빅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비교적 분위기 좋은 회담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 네.
1: 언론에서는 이 점에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손님인데 손님 초대해 놓고 이 타이완 문제 미국이랑 잘 해결 못하면 미중 충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면전에서
3: 네.
1: 경고장을 날린 거니까요.
3: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배석자들은 사전에 다 서로 통보하거든요.
1: 예.
3: 그래서 상응하는 배석자들을 아마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석을 결정을 했을 거예요.
4: 그래서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3: 그러니까 동진 중국 국방부장도 참석을 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헥사스 장관의 참석은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경제, 무역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에서의 군사 충돌 문제도 사실 안보 문제거든요.
2: 예.
3: 그런 게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전쟁을 종전시킨 상태에서 간 게 아니거든요.
2: 예.
3: 그렇다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 예.
3: 갔기 때문에 전쟁 지도부가 함께 움직인 겁니다.
1: 예.
3: 함께 움직여서 지금 상황을 언제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고
2: 네.
3: 차제에 그렇게 된 바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필요한 그런 충돌이 없도록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서해 상공에서 주한미군 항공기에 대해서 중국 측이 경고를 하고 그런 충돌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2: 예.
3: 그런 차원에서 양 국방장관이 아마 정상회담 하지 않는 가운데는 분야별로 기업인은 기업인들끼리 또 분야별 그 장관끼리 아마 만남들이 쭉 있을 겁니다.
2: 네.
3: 그러니까 안보 문제, 군사 문제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할 얘기는 해야죠. 정상회담이니까 입장을
2: 네.
3: 얘기하는 거니까
1: 네.
3: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미국이 우리가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대만이 독립하는 데 도움을 주진 마라. 이런 거거든요.
2: 네.
3: 그런 차원에서 무기를 주고 또는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는
1: 네.
3: 뜻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게 공존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2: 예.
3: 공존,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좋은 사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삐걱거리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양 정상이 저는 가치 있다고 봅니다.
2: 네. 사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대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많이 관측이 모아졌는데 이렇게 전해지긴 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안보 문제가 더 우선인 것 같아 보이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역이나 이런 관세 협의가 더 우선이겠죠?
0: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마가를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은 했는데 네. 현재 지금 관세 정책도 국내에서부터 삐걱삐걱되고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사실 지금 히토류 문제 때문에 미국이 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내심 가장 원하는 것은요. 방금 말씀 올린 5B, 그게 5가지 B, 알파벳 B로 시작되는 글인데 그게 일단 첫 번째 B가 보잉의 B입니다. 보잉사 비행기 500대 이상을 중국이 사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쇠고기, 거대한 물량의 쇠고기를 그냥 입도 선매 방식으로 미국으로 사가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의 B는 비인이라서 대두 사가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적재산권 침해 있으면 바로 미국이 제재할 수도 있는 이런 보호들을 만들겠다는 등등해서 5가지 빈데 이 모든 것이 예. 관세 폭탄 없이도 미국이 적자를 줄일 수 있고 미국이 수출을 낼 수 있는 바고 또 그것이 중간 선거에서 중부 지역의 공화당 집중 벨트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결국 관세 폭탄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요. 관세 폭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관세 폭탄을 내걸어서 상대를 급을 준 다음에 예. 거기서 그 나라가 물건을 많이 사가서 무역 수지 개선하자는 게 목적인데 네. 바로 이 대목을 중국이 사실 크게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무역 흑자를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예. 미국에 대해서 거대한 물량을 사주겠다. 대신 미국은 반도체 부분을 비롯한 이런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제재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풀어주는 그런 면에서 경제적 빅딜이 이번 회담에 저는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예, 알겠습니다.
1: 트럼프 머릿속이 좀 복잡하겠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잉 항공기도 수백 대 팔아야 하고 쇠고기도 팔아야 하고 장사하러 간 건데 일단 전 세계 이목은 그래서 이란 전쟁 어떻게 할 건데 중국은 어떤 중재 역할을 할 건데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3: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가기 전에 기자들과 대화해서 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트럼프 예. 대통령의 답변은 그런 거였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뭐 시진핑 주석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1: 노를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네,
3: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결국은 그런 거죠.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땡큐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양보해 가면서까지 협상 지렛대를 이루면서까지 그걸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 중국과 이란 관계가 돈독하고 중국이 이란에 돈줄을 대준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거나 이 판을 뒤집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판을 만드는데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중국 입장도 아라크시 장관이 최근에 다녀갔고 또 중국은 이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회담이 열리기 전에 또 이란 측에서 중국의 도움을 우리 편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란의 입장을 반하는 입장에 반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의 이런 방향으로 시 주석이 정말 할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역봉쇄라든지 제3자 제재 이런 것들이 중국에게는 굉장히 아픈 카드이고 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 주석이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대국은 올바른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스스로 자기가 대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5: 네.
3: 그럼 대국이면 대국답게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좀

0: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 미중 두 스트롱맨 천단 공원을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3: 네, 천단 공원을 산책 장소로 선택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화면 함께 보시죠.
2: 네, 천단은 1420년 명나라 영락제식에 건립된 유적으로 명청시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장소입니다. 천단의 건축 양식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돼 있는데 고대 중국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명적 정통성을 과시하는 한편 무역전쟁과 중동정세 등의 해법을 하늘 아래 질서에 빗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네, 장소에 대한 이야기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9년 전에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황제가 살던 섬, 이제 자금성에서 이제 네. 행사가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그 황제가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던 곳에서 네.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중국 베이징에서요 가장 그 역사적 또 하늘과의 연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티엔단이라는 중국 발음으로는 티엔단이에요. 한국에서는 천단, 천단 하지만 하늘의 단 이런 뜻인데요. 자금성, 자금성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궁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상에 임금님이 사는, 황제가 사는 곳인데 그 자금성보다도 티엔단이 무려 4배 반 더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저 장소예요. 예. 왜 그러냐? 원래 천단은 거기는 하느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하느님이 사시고 황제가 저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왕의 권력, 황제의 권력은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교통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티엔단이고요. 중국의 티엔단이 있다는 것은 하늘과 통하는 가교가 중국에만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것을 보여. 그래서 중국을 패권국과 황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왜 갔느냐? 저 티엔단 들어가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2: 그래요?
0: 하늘과 소통하는 거, 뭐 기도하는 그런 재단밖에 없는데
3: 네.
0: 상징성이 엄청나게 높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3선 대통령 하고 싶은 분이고
3: 예.
0: 본인 스스로가 지금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내가 황제인 것을 하늘로부터 인준받는 장소가 바로 티엔단인 거예요. 티엔단에 들어가면 하늘과 얘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답을 안 주더라고요.
3: 아, 예.
0: 거기 가서 답을 하면 하늘에서 답을 줘요.
2: 예.
0: 특히 예를 들어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흉년이 생기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러면 저 임금님 황제가 저 티엔단에 찾아가서 하늘님이시여 지금 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소서 아니 또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하늘의 메시지를 얻어오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문제 국내 지지율 문제 잘 안 되고 있는데
3: 예.
0: 자 저를 다시 한번 황제로 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치 서양 사람들에게 동양의 오래된 하늘과의 소통 장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회를 준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압이 된다. 그래서 저 티엔단을 가겠다는 것을 바로 미국 측에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3: 예.
0: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요. 그래 와라. 그 티엔단이 결국은 중국 땅에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두 지금 황제를 꼭 하나는 시 황제, 하나는 트 황제, 트럼프 황제. 두 황제가 황제의 꿈을 다지는 동상이몽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천단 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떤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을지도 궁금한데
4: 네.
2: 하지만 이게 9년 전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중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더 낮아졌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4: 해석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2: 예.
4: 그러나 결국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것이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5: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성공보다 무려 4배나 높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참 서투릅니다. 재밌는 건요. 연령대별로 하기 힘들어하는 말도 다 달랐는데요. 2040 젊은 층은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하는 반면에 50대 이상은 나 요즘 힘들다라는 이 말을 꺼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마음은 뭐 굴뚝 같겠지만요. 정작 돈 나갈 곳 많은 요즘의 속마음은 나 좀 힘들었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혹시 겉으로 묵묵하게 버티고만 계시진 않나요? 혼자 고민하면 그게 다 짐이 되지만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재무적인 위로와 실질적인 해답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민

0: 생각해요. 좋은 건 다 갖다 써야 됩니다.
1: 근데 뭐 두 분 약간 말이 이상해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회사님 보니까. 그러면은 두 분은 가족에게, 배우자를 떠나서 가족들에게, 특히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어떤 말을 가장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세요?
2: 고맙다.
1: 고맙다.
2: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가끔 봐주시는데 고마운 건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게 겉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1: 이래서 아들 키워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아내분은 사랑을 맨날 해주면서 왜 부모님한테 고맙다 말을 그러네. 지금 하세요. 지금 기회 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1: 소미 팀장님은요?
0: 아 저는 50대 분들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 힘들다라는 게 너무 공감돼요. 부모님한테 아 좋은 건 다 갖다 써야 돼. 고맙다고 말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1: 맞습니다. 은퇴 이후 세대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아우 나 힘들다 이 말 못하고 이제 막 노후를 겪고 계시는 부모님한테도 저 힘들어요 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낀 세대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무거울수록 힘든다는 말이 절로 나오기 마련인데 이럴 때 같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잖아요. 굿모닝 굿라이프가 그런 역할을 드립니다. 우리 집 가계부 들여다봤는데 한숨만 푹푹 나온다. 어디서부터 지출을 점검하고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840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자영업을 하고 있는 20대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딸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 달 보험료는 10만 원이었는데 모두 갱신형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납입 기간이 20년 갱신이라고 돼 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100세 만기 상품이라 100세까지는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를 74년이나 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인가요? 20대 딸을 둔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은 50대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갱신형 보험 가입 제안서를 받으셨대요. 일단은 요거 짚고 가야 돼요. 갱신형은 납입에 그 만료라는 게 없어요.
2: 그렇죠.
0: 그렇죠. 맞아요. 그냥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한 평생 내야 하는 건데 따님 기준으로 100세 만기를 가정했을 때 74년을 보험료 내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되게 아찔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2: 안타깝게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갱신형 보험으로 설계가 되면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기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처럼 납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입 전에 정말 잘 확인했다는 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리 따져보면 아찔하죠.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갱신형의 납입기간이 만기까지라는 걸 바로 아는 경우보다 보통 그냥 가입 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0: 그 생각해서는 당연히 비갱신형, 갱신형 다 알고 가입할 것 같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1: 맞아요. 정말 모두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정말 같이 따져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앞으로 10년씩, 10만 원씩 74년을 납입하면 갱신을 고려하지 않아도 총액이 8,880만 원을 내요. 반면 같은 10만 원을 20년이나 비갱신형으로 한다면 총 보험료는 2,400이면 됩니다. 차익만 따져도 6,480만 원이죠. 만약 지금 가입

0: 되어 있는 내 보험이 갱신형이고 74년을 납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선뜻 가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50대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00세 만기면 50년을 납입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 쉬운 선택이 절대 아니죠.
1: 그렇죠.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에 따라서 그 주기가 도래하면 이제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자, 그럼요. 그 차액이 점점점 더 커지면서 지금 20대인 따님이 이 보험 진짜 써야 된다라고 느끼는 중장년이 됐을 때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오늘 상당히 날카로우신데요.
1: 날카롭나요?
2: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갱신이 거듭될수록 보험료가 오르니까 실제로 납입한 총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대에 가입한 자녀분이 평생 이 보험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갱신을 감안했을 때 수억 원까지 이렇게 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갱신형이 든든하게 중요한 보장의 역할을 다 해준다면 갱신형 보험은 추가로 가입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겠죠. 비갱신형으로 기본을 먼저 탄탄하게 잡고 갱신형은 그 위에 얻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만으로 모든 보장을 설계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사실 같아요. 20, 30대는요, 위험률이 낮아요. 아플 확률도 너무 낮고요. 갱신이 돼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정말 조금밖에 안 오르네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오른다는데 요만큼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거죠. 이렇게 별로 안 오르네 하다가 안심하면 갱신형의 단점은 기억 저편으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만약 5, 60대가 된다면 그땐 정말 늦겠죠. 우리 8401 청취자님은 다행히 이번에 상담을 통해 미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26살 따님의 보험은 전부 비갱신형으로 바꿨고요. 20년 난 100세 만기로 설계를 도와드렸는데 보험료 12만 원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안에는 암진단금 5천만 원, 암주요 3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과 수술비 3천만 원, 엔대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모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그 안에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1: 이걸 이제 비갱신형으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0: 맞아요.
2: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잘 쓰면 득이 되고 잘면 쓰면 독이 됩니다.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장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키우기 위해 잠깐 활용하는 거라면 충분히 득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모든 보험이 갱신형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특히 실손의료비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정작 보험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앞에서 유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이 되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뭐 그렇다면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 인상이 안 되면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르는데 많이 오르니까 문제겠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오늘은 똑바로 치시네요. 지지난주는 거꾸로 치시더니. 퀴즈
2: 네.
1: 너무 쉬웠어요.
2: 아, 그렇죠. 조금
1: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아요.
2: 그렇죠.
0: 맞아요.
2: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갱신 횟수가 쌓일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릅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보험료가 납입 끝날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비갱신형으로 미리 잡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바야흐로 한 20여 년전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아봤었을 때 제가 7,000원짜리 암진단금 5천만 원만 딱 들어있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던 적이 있어요.
0: 어머,
1: 겁도
2: 그래도
1: 없었죠?
2: 훌륭한데요?
1: 그 당시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뭐 5천만 원을 암 걸리면 주는데 7,000원밖에 안 돼? 하면서 가입을 했거든요. 이게 5년 주기의 갱신형이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20대 때두번 갱신될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그 마흔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갱신장 받았는데 많이 갱신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40대, 50대, 60대 때까지 이거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 암진단금 5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르는 보험료 감당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20대니까 뭐 괜찮다 싶긴 하지만 나중에 따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 보험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독이 될수
0: 아,
1: 있겠죠.
0: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에 너무 대단하고
1: 아니,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손절을 잘 못하거든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보험도 한번 살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어머님 보험도 살펴봤는데요. 우선 어머님 보험은 총 9건 가입 중이셨고요. 한달 보험료가 32만 원씩 납입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2007년 8월에 가입한 종합보험, 그리고 이 보험료가 28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12년도 3월에 가입한 암보험 3만 5천 원을 가입 중이셨는데, 상담 시작하기 앞서 어머님께서는 종합보험은 20년 납입이라, 왜 2007년에 가입하셨으니까 내년 8월에 만기라서 그때까지만 잘 버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 이어서 지나가는 말로 처음에는 12만 원으로 시작한 보험이 벌써 28만 원이 넘어간다. 내년에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일을 어째요? 비갱신형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 기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1: 저는
0: 그렇죠?
1: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불안합니다. 보험료가 변경되었다라는 건 이건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라는 얘기인 건데, 슬픈 예감은 항상 맞아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굿모닝 굿나잇에서 더욱이 그렇고요.
2: 그렇죠. 맞습니다. 2007년 8월에 가입한 종합보험 안에는 기본 보장인 상해 사망 2억, 상해 후유장애 3%, 1억 5천. 골절진단금 30만 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양성뇌종양진단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진단금 3천만 원은 3년 갱신형, 뇌졸중진단금 3천만 원도 3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도 3년 갱신형, 그리고 1세대 실손의료비 특약이 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증권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적혀 있어 모든 특약이 20년만 납입하면 되는 줄 알고 그동안 보험료가 많이 올라도 버티셨다는 거예요. 3년만 더 납입하면 된다. 2년 남았다. 올해는 1년만 더 내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요.
1: 하지만 끝이 아닌 거죠.
0: 맞아요. 사실 이럴 때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 신랑이 오늘 저녁 정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 설레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근데 저녁 시간 다 돼서 오늘 나 사실 야근 할것 같아.
1: 뭐야? 장난하는
0: 라고
1: 거야?
0: 하면 맞아요. 서운해요. 네, 아무
1: 그렇죠.
0: 일도 안 일어났는데 서운해요. 말을 하지 말지. 이렇게. 그것처럼 이분은 1년만 더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갱신형 특약으로 모든 만기가 100세라면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니 앞으로 45년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속상해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중에도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할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험에서 주계약이라고 부르는 이 타이틀, 그건 비갱신형이어도 그 하위 구성하는 특약들이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들로 넣어져 있다면 보험료는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이건 정말 비갱신형 특약이 맞는 건지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무릎을 탁 치는 시원한 솔루션 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그럼요, 드려야죠. 시원한 솔루션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머님께서 고지혈증 약 하나 드시는 거 말고는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어요. 덕분에 얼마든지 좋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질병 이력이 많으면 유지 중인 보험에 문제가 생겨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비갱신형 보험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0: 맞아요. 건강하셨기 때문에요. 암주 치료비 3천만 원 넣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1천만 원, 약물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보다 훨씬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진단금 1천만 원과 수술비 3천, 급성심근경색 담보도 훨씬 넓은 보장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 1호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까지, 또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구성을 도와드렸는데도 보험료가 더 낮아졌어요. 기존에 있던 15년 갱신형 암보험도 정리하셨고요. 4세대 실손을 입은 전환 도와드렸더니 종합보험 16만 원, 실손 의료비 3만 8천 원, 그럼 19만 8천 원으로 보장을 채워가실 수 있었고요. 아낄 수 있던 12만 원에서 조금 더 보태서 20만 원씩 나는 이제 연금을 준비하고 싶어 하셔서 연금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게 바로 보험인 것 같아요. 특히 가입했을 땐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고요. 되고요.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금융 상품인 이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 앞에서 중간에 한번 정말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방향성에 대한 점검 원하신다면 지금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이재환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며칠 동안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나오면 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험증권을 처음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납입면제 특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0: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소견 나오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프게 되면 이거 갖고 있는 보험 활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증권 들여다보게 되죠. 납입면제 특약. 사실 이게 내 보험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설명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2: 네. 이 특약은 얼마나 효자 특약인지 몰라요. 우리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꾸려가듯 큰돈이 나갔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특약이에요. 그리고 40대, 50대 보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때 정말 눈여겨보셔야 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진행하다 보면요. 50대가 되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55세인데 20년 납입이면 75세까지 이 보험을 어떻게 납입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바로 이 납입면제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약이 있으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55세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60세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만약에 진단을 하나라도 받게 되면 보장은 그대로 받으면서 평생 동안 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보장을 쭉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주 효자 특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갖고 계신 보험증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납입면제라는 글자가 있으면 축하드려요.
0: 납입면제라는 글자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보통?
1: 증권에 보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특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암, 뇌, 급성 심근경색 이 중에 하나만 질병 진단을 받아도 내가 앞으로 치료 받아야 되고 직장 잠깐 쉬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원이 끊기는 순간이 발생할 텐데 이때 보험료 더 내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니까 이건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은데요. 혹시 상담하셨던 사례 중에 납입면제 특약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있다면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직접 상담했던 사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40대 남성분이 암보험 1억짜리를 가입하셨었어요. 근데 가입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위를 전체 절제하는 전절제가 아닌 70에서 80% 정도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3번 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 조기 발견을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1년을 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신 거니까 보험금은 다 나왔는지 걱정이 되고 납입면제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사가 이거 허락하지 않거든요. 이거 해줬을까요?
2: 맞아요. 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당연히 납입면제 가능하고 보험금 무조건 다 나왔어요.
0: 그래요?
2: 이분이 가입하셨던 종합보험과 암보험 모두 납입면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암보험 이거 하나만 면제 아니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료 전체가 다 면제돼요. 20년 납으로 가입하신 보험인데 딱 5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 19년 7개월치 보험은

0: 보험회사가 대신 납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보장은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돼요.
1: 그러면은 이분이 암 진단은 받았는데 나중에 뭐 혈관 질환에서 진단 받는다. 그럼 그것도 진단비가 나오는 거예요?
2: 그렇죠.
1: 보험료는 내지
2: 네,
1: 않고요.
2: 그렇죠.
0: 그럼요.
1: 5개월만 보험료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다 내줄 테니 건강 관리하면서 앞으로 잘 사십시오. 이런
0: 그렇죠.
1: 의미인 거잖아요.
0: 네.
1: 납입 면제가 이렇게 강력한 혜택인지 몰랐어요.
2: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겪지 않으면은 잘알수 없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가끔 편두통이 있으셨던 60대 여성분인데요. 종종 있는 두통이 걱정되어서 뇌 MRI를 찍기 1년 전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1년 후에 정밀 검사를 받으셨더니 뇌혈관이 30% 정도 막혀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시술은 전혀 하지 않고 아스피린 처방 받으셨습니다. 6개월에 한 번만 검진 받기로 하셨는데 이분도 당연히 납입 면제가 가능했었습니다.
1: 수술하신 것도 아닌데
0: 맞아요.
1: 이것도 납입 면제가 가능한 거예요?
0: 아, 그럼요. 납입 면제 조건은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시술을 하셔야 돼요라는 조건은 없어요.
1: 진단만 받으면 되는 거군요.
0: 정답. 세 가지 질병 중에 진단이 떨어지면이에요. 뇌혈관 진단은 당연히 수령하셨고요. 3천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납입 면제 당연히 적용됐어요. 가입 후 1년 만에 보험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납입 면제 특약이 꼭 있어야만 하고 왜 중요하신지 실감이 꼭 되실 거예요.
1: 그렇군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납입 면제 특약이 모든 보험에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보험마다 납입 면제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보험은 암 진단만으로 면제가 되고 어떤 보험은 3대 질환 전체가 해당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보험은 납입 면제 특약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향후 한 5년 안에 판매되었던 어린이 보험 중에서는 이 3대 질환이 좀더 폭넓게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 보험에 납입 면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0: 네, 맞아요. 방금 이지한 팀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5년 이내니까 정확하게 19년도 이후 걸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2019년도 이후로.
0: 네, 이후로 내가 만약에 가입한 상품이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한다면요. 유사암도 납입 면제 특약이 들어가요. 유사암에 뭐가 들어갈까요? 피부암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혹시 SNS를 하신다면 핫합니다. 손톱에 이렇게 세로줄이, 검은색 세로줄이 나올 경우 이게 피부암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발톱도 그럴 수
0: 맞아요.
1: 있나요?
0: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19년도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고 어린이 보험이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납입 면제 유사암이 들어가요. 그럼 요게 만약 치료가 아주 쉽거든요. 손톱에 만약에 세로줄이 검정색이 있어서 피부암이네요. 라고 한 경우 그 순간 면제돼요. 너무너무 좋은 보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사실은 뭐가 부족하지보다는 어떻게 가입되어 있지?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활용하는 전략도 있어요. 건강할 때 보장을 크게 설계해두는 겁니다. 만약 큰 병이 생기면 큰 병이라기보단 3대 질병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납입 면제가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두터운 보장만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후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납니다. 건강검진을 해요. 결과가 좋으면 그때 보장을 충분히 줄여도 괜찮겠죠. 우린 답지를 알고 줄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은 이렇게 하는 과정은요. 중간에 늘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넣었다가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 맞아요. 보험을 정말 적게 보장을 넣어서 가입했을 때 나중에 추가하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새롭게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담아놓은 바구니는 거기서 덜어내는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기 위한 방안들 전문가의 이 정보를 통해서 해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납입 면제 특약이야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에 납입 면제라는 네 글자가 지금 적혀 있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요. 혼자 확인하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창 열려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요 문자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197번님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김소미 팀장님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소미 팀장님이 직접 인천 강화도까지 와주셔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보험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전체적인 재무 설계도 도와주시고 다리 진단금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0: 어머어머 이분 기억납니다. 잘 지내시는지 안부를 묻고 싶은데 안 그래도 사실 상담해드리고 나서 거듭 너무너무 상담받길 잘했다며 저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며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그럼 이분은 뭐 골절진단금 이런 걸 받으신 걸까요?
0: 골절진단금도 받았고요. 수술비도 받으셨고 사실 후유장애 진단금도 받았습니다. 또한 넘어지시면서 얼굴에 흉터가 생기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수술비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상해 수술비들은 많진 않으셔서 돈 1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는요. 후유장애 진단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셨거든요. 얼굴 또한 외모가 인체의 한 구성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얼굴의 흉터가 6cm 정도 그러니까 봉합수술을 하고 흉터 제거 수술을 모두 했는데도 왜 흉터는 넓은 면적이 협소됩니다만 길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후유장애는 길이로 판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돈을 받으셨어요. 가입하신 후유장애가 5억 정도였거든요. 종합보험이 옛날 거라 기본보험이 어쩔 수 없이 후유장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 2억 원 정도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갖고 있는 보험들 여러 가지를 해서 5억 정도가 합산이었어요. 흉터가 5cm가 넘어가면 5%입니다. 그럼 5억이면 2,500이죠.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100얼마 받으셨는데 흉터 재건으로 2,500을 받아들이 처음에 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
1: 보험금이 보고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0: 맞아요. 그런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시죠, 선생님.
1: 2197번님 그러셨군요.
0: 네, 아유, 네, 맞습니다.
1: 불편한 상황에서도 또 팀장님들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만나셔서 어려운 상황 정리를 해주시고 정말 아주 이게 굿모닝 굿나이프의 순기능이자 저희가 자랑하는 상담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재환 팀장님이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진짜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오늘 사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상담 신청해 주셨던 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까는 74년이었잖아요. 납입하는 게. 저는 54년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3년 정도만 내면 끝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1: 오해하고 계셨군요.
2: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는 사람한테 가입했는데 아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추천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물론 잘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도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뭐 너무 식상한 멘트이긴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가야 되니까 한 번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0: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돈은 돈대로 내면서 얼마나 얼마를 더 내야 할지도 모르면서 보장은 대체 뭘 받는 건지도 모르신다면 전문가와의 점검 통해 내 귀한 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맞춤 재무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은 더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강릉 13도, 전주 1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광주 29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주말까지 쾌청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더라도 이동 중 도착 시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후반이라서 더 혼잡한데요. 여유 시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출구까지 정체고 서부간선 도로도 외곽 방향 신정교에서 금천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중입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구리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양국 관계가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CCTV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은 위대한 국가다. 시 주석과 중국 국민을 깊이 존경한다며 오늘 회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협력해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역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된 미중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은 주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 안정, 잘 규율된 경쟁이 있는 안정, 관리 가능한 차이가 있는 정상적인 안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평화가 지속되는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관계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베이징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천단 공원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안내에 따라 유적지를 둘러본 뒤 훌륭하다, 멋진 곳이다, 놀랍다, 중국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자들의 타이완 관련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14일 미국의 타이완 지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즈 후이 타이완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한 질문에 지역 형세 안정에 도움이 되고 권위주의 확장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가 이란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8,000대 코앞에서 장을 마감하며 종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7,900대를 넘겼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9포인트 오른 7,873.9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1.04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 이상 상승하며 29만 6천 원을 기록했지만 이에 비해 SK 하이닉스는 0.3% 하락하며 19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0: 1.09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은 늘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민심 나침반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서울이 부동산 지옥과 박원순 시정 10년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부동산 지옥이냐 탈출이냐, 박원순 시즌2냐, 미래로의 도약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철엔 재건축, 재개발 등 마치 각종 규제를 풀 것처럼 현혹하지만 본질적인 DNA는 변하지 않는다며 선거 뒤엔 규제 강화로 공급을 틀어막고 세금 폭탄으로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안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선 1주택자의 현행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의 입장에서 권리 보호 위주로 바라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전후로 급매물이 소진된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5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통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28%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최근 한 달간 횡보했지만 이번 주는 오름폭이 0.13%포인트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과 직후 동향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의 5월 아파트 입주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74.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은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일요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 31도를 유지하며 예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광주와 부산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청주와 춘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전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2도, 습도는 28%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정책을 검증하고 비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디어 시대의 그 핵심적인 무대는 아무래도 선거 방송 토론회라고 할수 있겠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는 3번,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2번의 법정 토론회를 강제하지만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조차 한 번만 강제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 법정 토론회보다는 많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유독 이번 선거에서는 지지율 1위 후보들의 TV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이 잦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뉴스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급기야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는 TV토론회 개최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위 후보들의 부자 몸조식 전략, 공학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공감이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월 14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목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과 함께하는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함없이 김지호 민주당 전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네, 뭐 매일같이 지방선거 얘기인데 오늘 시작은 조금 종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소위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씩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데, 뭐 선거 등록,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2: 일단 뭐 선거 구도가 정리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층들이 그동안에 좀 거리를 두고 보다가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데다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분이 꽤 심각했습니다. 공천후유증도 있었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여권의 뭐 실책이라면 실책도 있었죠. 조작기소특검법 뭐 논의를 중단하기로는 했습니다만, 그게 특히 이제 뭐 영남 중심으로 보수층을 자극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만들었다. 뭐 부정하기 어려운 거 같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애초에 뭐 두 자릿수 이상 격차 막 이렇게 나다가, 네, 지금 한 자릿수 이내로 다 좁아지고 경우에 따라서 뭐 오차 범위 이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애초에 뭐 15대 1 이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렇게까지는 지금 낙관하기 어려운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네, 어떻게 보면 영남에서 국민의힘의 거센 추격을 받기 시작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고, 지금부터 이제 뭐 후보들의 선거 전략, 개인기, 또 각 당의 뭐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각축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김지호 대변인.
3: 물론 격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 정부 여당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고, 특히 적극 투표층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아직도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3: 지금 굉장히 AI 업황 호조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꽤 높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대내적으로 아직 이란 미국 전쟁도 있고 이런 뭔가 경제 상황은 좋고 안보 환경이 어려우면은 강한 정부 여당 후보를 좀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 국정이 안정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국민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 격차를 유지하고 계속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0: 네,
3: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의 뭐 원맨쇼를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0: 네,
3: 중도층의 표를 많이 떨어먹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듭니다.
0: 네.
4: 그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교만한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0: 네.
4: 선거 때 고개 들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실제로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짰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4: 그 뭐냐면 입만 열면 내란이잖아요. 그 내란과 윤석열만 내세우면 무조건 다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좋은 소리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0: 네.
4: 매일 무슨 내란, 니네 당 해산시킬 거, 위원장 당 해산시킬 거, 당대표 나가서 계속 그러고 앉아 계시더라고.
0: 네.
4: 내란 정당이 어디 말이야, 윤석열이 잔당들이

0: 얘기하는데 사람들 듣기 지겨워요. 그리고 야 그럼 뭐 니네는 뭐 이렇게 잘한다 그러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웃긴 거는 좀 이상한 거는 대통령 지지도는 높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게 그 뭐랄까
1: 격차는 줄고 있고.
0: 격차가 줄고 있는 거는 그걸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민주당이 대신 대행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공천 취소 특검 같은 거.
1: 네.
0: 근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격발 계기가 된것 같아요. 보수층에서는 야 그대로 놔뒀더니 이제 특검 임명해서 대통령의 재판 다 없애려고 그런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감 같은 게막 쌓여 나가고.
1: 네.
0: 그다음에 지금 박상영 검사 징계 사유 보세요. 김밥 무슨 떡 거기 무슨 뭐 있습니까? 연어
1: 이른바
0: 회덮밥
1: 연어
0: 있습니까?
1: 술파티는 빠졌다.
0: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1: 네.
0: 도대체? 그리고 뭐 모여서 세미나 했다며요. 그 세미나 해서 그 진술 어떻게 할지 세미나 시켰다면서요. 그런 거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동안에 1년 넘게 그렇게 떠들어대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랬더니 어떤 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삼계탕도 시켜줬다. 도대체 이게 뭐냐?
1: 네.
0: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국민들이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 국민 배당제니 뭐니 이런 얘기들까지 겹쳐지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분노감 같은 것들이 야 이거 뭐 잘한다고 했더니 말이야. 아니 너무 교만하네. 권력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네. 이런 분노감이 그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만해서 혹은 교만해서 이게 약간 중도층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건데 그것만 따지면 지금 보수가 잘해서 격차가 준 거라는 분석은 별로 안 보이는데 이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이른바 선대본의 간판으로 좀 삼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장동혁 대표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할수 있는 걸다 해봐야 되고,
1: 네.
2: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장동혁 대표와 같은 현재 국민의힘의 리더십하고 좀 대비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1: 아무래도요.
2: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서울하고는 뭐 직접적인 인연은 없어요.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정치했었고
1: 그렇죠.
2: 또 경기지사 출마를 한번 시도하기도 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이고. 그러니까 인지도나 확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 시장 쪽은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1: 네.
2: 또 실제 여론조사 지표도 보면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한 자릿수 이내로 또한 자릿수 오차범위 이내로 이렇게 붙은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추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이제 확장에 신경을 쓰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원 후보를 향한 또이 네거티브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네거티브는 양쪽 효과가 다 있습니다.
1: 네.
2: 그게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저렇게까지 선거를 해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 상대방의 어떤 이미지나 신뢰성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두 가지를 동시에 다 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근데 이제 반면에
1: 네.
2: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장을 했고 총 4번의 서울시장을 했지
1: 네.
2: 않습니까? 약점이 많아요. 저는 거꾸로 정원호 후보 측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 캠페인을 지금까지 했는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구두 위에 서 있으면은 선거가 되죠, 그냥.
1: 네.
2: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그와 다른 별도의 선거의 무게가 있어요.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각축장이었고 이전 같으면은
1: 그렇죠.
2: 그러니까 후보의 인물값이라 그럴까 중량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본인이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는 인지도나 뭐 쉽게 말해서 체급이 좀 밀리잖아요.
1: 아직 증량이 안 됐다.
2: 아니 그러면 훨씬 적극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서울시장 몇번한 사람처럼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약간 전략적 미스가 아닌가 싶고 다만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제
1: 네.
2: 후보 등록하기 때문에.
1: 그렇죠.
2: 때문에 그 정원호 후보 측은 지금 이 판세 분석을 좀 정확히 해서 이후에 어떤 선거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김지호 대변인.
3: 민주당에 있어서 서울시장의 어떤 선거 환경이라는 게
1: 네.
3: 서울시가 좀 고령화되고 있고 자산 가치가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3: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건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에서 읽은 그런 어떤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그런 평가가 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을 꺾고 서울시장 후보로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지금 매우 신중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뭔가 좀 밋밋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굉장히 저는 안정감 있는 민주당의 후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서울시 구청장으로서 성동구에서 이런 그 신화를 그 컨텐츠를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어필한다면 곧 더 큰 격차를 벌일 수 있다. 지난 10수년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번이나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게 한강버스 감사의 종은 이게 뭐 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네.
3: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동구 신화를 이룬 정원호 후보의 능력이 이제 곧 빛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아까 박원석 의원이 그 오차 범위 내 접전 얘기를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일 13일 서울 사는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한 시행된 조사인데요. 정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44.9, 오세훈 후보 39.8,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1%고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무선전화 ARS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김종익 대변인.
0: 아니 저는 대변인.
1: 아 죄송합니다. 네,
0: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 유승민 후보, 유승민 전 대표를 영입을 한 건 굉장히 잘한 거죠.
1: 네.
0: 그 본인의 이미지하고도 맞고 또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분은 이제 경기도지사로도 막 많이 거론됐던 분이잖아요.
1: 네. 하남갑도 거론되고.
0: 많이 탄압을 받았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 지도부로서는 장도혁 지도부로서는 뭐 떨떠름하게 바라보겠지만 장도혁 대표가 가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유승민 전 대표가 가서 응원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 이미지와도 맞으니까 그렇게 밀고 갈 것 같은데
1: 네.
0: 박원석 의원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 지금 그 민주당 그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인데 뭘 얘기하시 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 아.
0: 뭐 뭘 얘기하고 싶지?
1: 이른바 한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
0: 네, 한방도 네.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네. 무슨 뭐 진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대통령이 그냥 찍어서 내려 보내줬더니 역시 저 사람 별거 없구나. 이거는 역시 그냥 그동안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싸우면서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달리 그 대통령의 후광으로 온 사람의 한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정원호 후보는 주는 거예요.
1: 네.
0: 마치 그리고 또 뭐 그 비슷한 게 두 사람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픽해서 한 하정우 정원호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분 다.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1: 이 아까 박원석 의원이 네거티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네거티브가 말하자면 검증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좀 치열한 공방 중입니다. 김재섭 의원이나 뭐 주진우 의원이 좀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1년 전에 폭행 사건으로 당시 그 구청장 비서였던 정원호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

0: 더 키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아마 그 당시의 피해자,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던 사람을 만난 게 아닌가
1: 네.
0: 싶어요. 만났다는 기사도 있고 아니더라도 만났을 가능성이 있죠.
1: 네.
0: 그리고 오늘 주진우 의원이 그분의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1: 네.
0: 거기에는 당시에 이제 발단이 뭐였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5.18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과도 못 받았다. 근데 정원 후보 측은 사과 분명히 했고 올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또 의견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이걸 통해서 환기되는 건 서울 시민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31년 전의 일이지만 정원호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술을 먹고서 뭔가 타인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출동했던 경찰한테도 폭행을 가했고 뭐 이런 게 환기되는 거죠. 좋을 게 없어요. 정원호 후보나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이게 이제 선거의 판세를 바꿀 만한 정도의 어떤 그 대형 이슈거나 악재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김재수 의원이 추가로 제기했던 5.18 이런 건다 사실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주치폭력이었고 그 발단이 됐던 것도 뭐술 먹고 카페에서 여정 후보와 뭐 외박을 요구했다가 그걸 거절하는 술집 시인이나 주인하고 시비가 붙었고 2차로 옆에 있던 비서관 뭐 국회의원의 비서관과 시비가 붙어서 확대된 거다. 이게 이제 양천 구의회 의원의 그 당시에 이제 구정 질의에
1: 네,
0: 속기록에
1: 구입의 속기록에 남아 있는
0: 나와 있는
1: 거죠.
0: 내용이에요. 뭐 나름 근거라면 근건데 또 판결문은 전혀 다르게 나와요.
1: 네.
0: 판결문에서는 정치적 이견 때문에
1: 네.
0: 충돌한 걸로 나와서 정확하게 뭐가 맞다고 저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쌍방 진술을 다 듣고 사건 기록에 근거한 판결문이 현재로서는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러나 이제 정원호 후보가 이런 문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깔끔히 하고 뭐518뭐 이런 단서 붙이지 말고
1: 네.
0: 518이면 남 때린 게뭐 정당화 됩니까? 안 되죠.
1: 네.
0: 다만 이제 사실이 아닌 이제 뭐 허위 사실이라고 본인들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김조 대변인.
2: 오늘 정원호 후보가 31년 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전해오니까 다시 한번 사과를 진솔하게 했습니다. 저는 매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주장하는 그 술집 여직원하고의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판결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사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을 판결문에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 네.
2: 공신력 있는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을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과 등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이 증거만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김재섭 의원이 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흑색선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고위 공직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1: 네.
2: 싶습니다.
1: 정원호 후보 측은 지금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당시 비서실장,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날 폭행은 내가 주도했다. 정원호 후보는 그 당시에 수습하려다 휘말린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
3: 이거는 페르가모 생태탕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과거 페르가모 생태탕을 내세워서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잖아요.
1: 네.
3: 그리고 뭐 이상한 증언도 나오고 그랬는데
1: 네.
3: 사실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1: 네.
3: 그렇게 드러나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를 막
1: 그렇죠.
3: 진실 공방이 계속 있었는데 이건 진실 공방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었는데
1: 네.
3: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진정성 있는 사실이냐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1: 네.
3: 그 타격을 입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호 후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3: 전 모르는 사람인데 이미지가 아예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뭐 옛날에 누구 때렸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나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응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1: 메시지 관리가.
3: 솔직하게
1: 네.
3: 그냥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20대 때 정말 철없고 혈기왕성하고 뭘잘 모를 때 그랬습니다.
1: 네.
3: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성하면서 그 이후에 정말 성실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자꾸 공격하기가 민망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무슨 5.18을 왜 갖다 대요? 뭐 5.18을 갖다 대니까 뭐 마치 무슨 이거는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5.18이라 5.18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사 이 사람과 대신 싸운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서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0: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뭐 당시에 비서실장이 뭐 나타나서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주도했었고, 이것도 완전히 잘못인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야 뒤늦게 저 사람 그 커버 치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혈기왕성하고 철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 사실 문제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한번 제기가 됐었고, 그때도 비슷한 소명을 정원호 후보 측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요 얘기는 평택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평택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여론조사 하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2, 13일 평택을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거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네요. 가상번호를 통한. 그래서 있는데, 요거에서는 김용남 29, 조국 24, 유이동 20, 요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2: 그 지금 여론조사가 어쨌든 세 후보가 거의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1: 네.
2: 여전히 뭐 3강 혹은 3중 구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 그거 지금 소개는 안 됐지만
1: 네.
2: 그 조사 결과 중에 황교안 후보가 8%가 여전히 지지율이 나오고
1: 아,
2: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저게 변수가 되겠다. 오늘 후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선거를 완주하느냐,
1: 아하.
2: 아니면 단일화를 하느냐, 혹은
1: 아하.
2: 접느냐,
1: 아하.
2: 뭐 그에 따라서 저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는 조국 후보하고 김영남 후보 사이에 그 우열은 있는데 김영남 후보가 조금 앞서죠.
1: 네.
2: 근데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이나 여러모로 보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지금쯤 됐으면 저거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차이를 못 벌리는 걸로 봤을 때 조국 후보 측의 검증 혹은 네가티브 혹은 지지층 뭐 갈라치기라고 할수 있나요? 이게 일정하게는 통했구나.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조국 후보 측의 강한 문제제기가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여금 김용남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측의 감정싸움부터 시작해서 치열하잖아요.
1: 네.
2: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실마리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후로도 지지율 추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김용남 후보가 개소식을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뭐 내가 더 민주당 후보다, 당신은 민주당 후보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논란의 종지부를 좀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네.
2: 그 이후에 지지율 변화 추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오늘 김용 부원장과 북 콘서트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가.
2: 네, 그 대통령의 실무 뭐이
1: 네.
2: 그걸 가지고 뭐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의 말하자면 그 영향력을 좀 빌리고자 하는 거죠.
1: 근데 당내 경선이 아니라 이게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2: 아니
1: 생각을 할 텐데.
2: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나뉘어 있는 거잖아요.
1: 나뉘어 있으니까.
2: 네, 조국 후보를 일부 지지하는 지지층도 있고,
1: 네.
2: 그다음에 김영남 후보를 그래도 민주당 후보니까. 근데 그거를 어쨌든 좀 균열을 막기 위해서 뭐 김용 전 부원장까지 선거에 지원군으로 투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3: 방금 얘기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1: 네.
3: 단일화를 했을 경우,
1: 네.
3: 김용남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김용남 후보가 과반을 넘어요.
1: 아.
3: 54%.
1: 네.
3: 그리고 유희동 후보와 거의 20% 격차가 납니다.
1: 네.
3: 근데 조국 후보랑 단일화했을 경우는 10% 차이.
1: 48대
3: 또
1: 48.
3: 48, 조국 후보가 48%로 과반도 못 넘습니다.
1: 네.
3: 그러면 지금 두 후보 중에 득표력이 높고 중도 확장성이 높은 것은 김용남 후보라는 게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조국 혁신당이 정체성 논란이라든지 뭐 형식적인 당적이란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1: 네.
3: 그렇게 막 공세를 하다 보니까
1: 네.
3: 뭔가 좀 조국 후보가 따라오는 형세를 보이지만, 주말에 지도부가 김용남 후보의 개소식에 다 참석하고 민주당의 당세가 김용남 후보에게 모여진다면 저는 곧 더 차이를 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김지현 대변인 옛날에는 좀 그 공격하시더니 이제 네. 입장 바꾸신 거예요?
2: 조금 혼났어요.
1: 아, 여기서 혼났다는 거는 이제 김용남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이 좀 좋지 않은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던 건데.
3: 이제 조국 혁신당이

0: 이 따라올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제가 좀 과했습니다.
1: 아, 네. 김정혁 최고요. 네.
2: 저는 황교안 그 대표가 그 드롭을 하면 이분은 아주 아주 강성 우파들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표는 아마 딴 데로 안 가고 고스란히 유희동 후보한테 갈 겁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끝까지 못 갈 거라고
1: 황교안
2: 봅니다.
1: 황교안 후보가.
2: 네, 황교안 후보가. 네. 뭐 본인의 결단하시기 나름이지만 네. 왜냐하면 선거 나가서 이번에 저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그럴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면 야 내 실력 이거밖에 안 돼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 국민의힘 후보도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의 비난 다 쏟아질 텐데
1: 네.
2: 그거 견디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1: 네.
2: 조국 후보 대표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 네.
2: 이 본인의 이미지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면 피로스의 승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긴 이겼는데 희생이 너무 커서 이긴 것 같지도 않더라.
1: 그러니까
2: 이겼는데 저기 민주당 후보를 박살을 내놓고 자기가 이겼어. 그것도 네거티브로.
1: 네.
2: 그럼 거기에 그에 대해서 본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있고
1: 아.
2: 두 번째는 지면은
1: 네.
2: 완전히 네거티브하고도 망가졌다.
1: 그렇게
2: 이렇게
1: 되죠?
2: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도 지금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1: 아.
2: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왜냐면 그거 하니까 좀 야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한테 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스스로를 계속 망가뜨리는 걸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저거 민주당에서 그만둘 수 있을까요? 단일화하자고 해서 조국 대표가 물러나면 모를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민주당은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황교안 후보가 TV토론까지는 하고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TV토론까지 하고 사퇴를 그러니까 하던.
3: 뭐 TV토론이 사실은 지역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1: 않지만.
3: 네, 지역 그 방송사가 중계하는 토론이기 네.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뭐 개헌 반대 단식 농성을 하시길래 네. 출구 전략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3: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등록이어서 등록을 혹시 안 하지 않을까.
1: 네.
3: 그러면 이제 정리잖아요. 입장 밝히고 네. 등록 안 하면. 근데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선거를 좀 뛰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1: 네.
3: 뭐 사전투표 전에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황교안 후보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당,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 이런 건데 그 어떤 것도 국민의힘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고 원외 정당이지만 한 당의 대표인데 어떤 요구사항도 관철이 안 되는데 그냥 주저앉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래요. 본인이 총리까지 했던 분이어서.
1: 알겠습니다.
3: 쉽지 않다.
1: 네, 여기까지 듣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국당 관련해서 평택 조국 후보 관련해서 이것만 하나 좀 다뤄볼게요. 이호철 수석.

0: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이분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타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한다고 해서 민주당원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SNS에 공개가 됐는데 이런 영향들 이제 결국은 치후 아까 김조혁 최고 얘기하셨지만 이 조국 대표 혹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개선은 이게 잘될 건지 단일화까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것들 부담이 서로 될 텐데 이럴 때 이호철 수석이 등장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원석 의원님.
1: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최근에 지지 방문 이런 걸좀 하는 것
0: 그렇죠. 다
1: 같더라고요.
0: 갔죠. 예.
1: 네.
0: 김진국 수석이랑 뭐
1: 뭐,
0: 해서
1: 그
0: 다 갔죠.
1: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 이제 민주당원인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인지상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같은 정부에서 일했는데 뭐갈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워낙 예민해 있으니까 민주당과의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그리고 조국 후보 측에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물론 과거의 보수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뿌리가 깊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 검증에 나섰는데, 단지 김용남 후보의 민주당 다움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민주당답다 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약간 그걸 불편해하는 기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 필요도 안 느끼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흐르느냐. 사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꽤 많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 진보개혁 지지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흐르느냐 이 경쟁인데, 저는 김용남 의원이 아까 이제 김주호 대변인도 선거 전략상 대응이 조금 좀 그랬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김용남 의원도 약간 뭐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긁혔는지 맞대응을 했어요.
0: 그랬죠.
1: 그러면서 뭐 범죄자들에 대한 알러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른바 코어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반감을 갖게 할수 있는 대응이고, 그냥 유리한 구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서 평택이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요.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핫한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할 일만은 그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돼서 힘 있는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선거 전략을 가져가는 게
0: 충분하다.
1: 정면 충돌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 김조 대변인.
2: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전략이라는 게 우리 김용남 후보의 출신이 어디냐, 뭐 DNA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김용남 후보가 보수당 출신이고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경기도 전역을 모시고 다니면서 연설까지 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친목이라든지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좀더 민주 진영의 외연을 넓히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자, 이런 어떤 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님이 PK 지역의 원로로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당내에서는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부를 형성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공직 후보자도 아니시기 때문에 평당원으로서 방문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평당원이 수백만 명입니다. 뭐 이런 당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지지까지 지도부에서 어떻게 다 단속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조국 후보에게 묻는 게 조국 후보의 배경이 무엇인가? 출신이 어떤가? 이게 궁금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국 후보가 보여줄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과하게 이런 배경을 앞서서 선거 캠페인 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도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럼 이제 부산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한길 리서치가 진행을 했고 11일, 12일 양일간 북구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한 건데요. 여기서 하정우 35.5,

0: 한동훈 32.6, 박민식 25.5 이렇게 나왔고요. 양자 대결했을 때 하정우 39.7, 한동훈 37.6, 그리고 박민식일 경우는 하정우 39, 박민식 3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김재욱 최고, 이 여론조사 상당히 고무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추세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계속 2강이 언제 되느냐, 빨리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2강 그 일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이제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이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게 무소속으로,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는 그 무소속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국민의힘 그 대변인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왜 국민의힘 이름을 집어넣느냐, 이거 완전 왜곡이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냥 무소속 한동훈 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자 단일화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한동훈으로 해야 된다가 훨씬 많아요. 네. 박민식보다 그게 높더라고요, 같은 조사에서. 네. 그렇게 된 거 보면 그동안에 이제 한 달 정도 선거운동을 통해서 보수 진영이 한동훈에 갖고 있었던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이 다 무너졌다, 이제. 무너지고 누가 그러면 그 이길 수 있느냐, 누구를 찍으면 이길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다음 주쯤에는 아주 재미있는 더 분명히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양강구도와 네. 그렇게 되면 박민식, 죄송하지만 이제 박민식 후보의 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박원석 의원님.
2: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이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1강 2중에서 2강으로 재편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박민식 후보하고 차이가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0: 네, 오차범위 되니까요. 네,
2: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정도면 선거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네. 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네. 계속 이런 게 나오느냐. 그래서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지 동기를 떨어뜨리고 되는 쪽으로 몰아주자. 이게 하나 변수일 것 같고. 그런 그 추이로 가더라도 그게 하정 후보를 넘을 수 있느냐. 이를테면 지금 그 하정 후보를 40% 이하. 네.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를 20% 이하로 묶어야 승산이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근데 이제 하정 후보가 40에 근접해 있어요. 네. 40이 넘는 것도 있고. 다만 거기서 이제 큰 확장을 못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 선거에 깊이 이렇게 착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변수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아슬아슬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를 그냥 확 저기 한 15%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박민식 후보가 그렇게까지 찌그러질까?
0: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2: 지금까지 추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게 관건일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한 차이를 보여야 된다.
0: 네.
3: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가 네. ARS임에도 불구하고 네. 응답률이 9.6%다. 네. 좀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질문이 무소속 한동훈으로 물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캠프에서는 고무적일 수도 있고, 지난 개소식에서 네.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 때 너무 많은 그런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좀 결집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조사했기 때문에 네. 11일 날 있었던 촬영 기자 낙상 한동훈 무신경 논란 그 영상에 대한 그런 친한계 패널들의 고소 고발 운운 요 이슈는 아직까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영되면 네. 뭔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그런데 네. 보면 하정우 후보는 가자마자 30%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솔직히 하정우 후보를 압니까? 잘 몰라요.
2: 그냥 민주당 지지율이죠.
1: 그냥 민주당 지지율이에요. 네. 아 이거 대통령과 대표가 당대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키워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서 그 응답률을 보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80%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하정우 후보에게 다 결집해 있어요. 왜 안 올라가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30%대에서 뭐 중.

0: 중반에서 시작하면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조금씩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여서 그 확장성이 지금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좀 지났어요. 몇주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쪽 분위기를 보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그 심리적 저지선은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누군가 될 사람을 밀어야지라는 식의 어떤 현재 폭이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때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 여론조사가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1: 그러니까
0: 해요.
1: 이게 이제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부산은 투표 전날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안 하고 이기기 어려운 구도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모든 지표로 봐도 하정우 후보가 아직은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큰 확장성을 못 보이는데 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40 플러스 알파 정도가 나와요. 그 조건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기려면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박민식 후보를 저 아래로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둘
0: 그렇죠.
1: 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단일화 보면은 부산시장도 시장 후보도 단일화 얘기를 하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 단일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지층 내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많아요. 국힘 지지층은. 근데 왜안 되냐?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권위 있는 그 당내에 당 안팎의 움직임이나 힘이 없어요. 장동익 대표 안 할라 그러죠. 그러면 저걸 눌러버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권력 진공 상태예요.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권위도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당대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지만 당대표에 맞서는 세력의 권위가 그렇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원로도 없고 뭐 애들이 원로한테 메타인지가 안 된다 이런 당인데 그럼 이걸 누가 성사시킬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진짜 무슨 40대 무슨 38대 22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단일화 안 되면 이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2: 서정호 변호사님 그래서 늘 여기는 하정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단일화는
1: 서정호
2: 절대 안
1: 변호사의
2: 된다.
1: 의도는 다른데 좀 있는 것 같아요.
2: 단일화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하정우가 이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0: 아, 뭐 한동훈만 떨어뜨리면 된다라는 어떤 당 지도부를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 30% 넘으면 뭐 저 한동훈 지지한다들이 왜 안 하는 거야.
1: 아, 서정호 변호사.
2: 아, 그러셨어요?
0: 뭐 우리끼리 농담을 했어요.
3: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뭐 한동훈 후보가 지역에 내려가서 고생한 걸좀 지역 주민들이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희로서는 하정우 후보의 그런 AI 관련된 비전들이 좀 더 세밀하고 좀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근데 AI를 했어요. 오늘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보면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교통 뭐 거기 만덕 터널 그렇게 막 밀리고 그러는 것도 AI로 해결하고 뭐 학교도 AI로 해결하고 노인 문제도 AI로 해결하고 AI라는 글자가 AI 모든 한국에 AI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면 이 사람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2: 너무 만병통치약으로 썼다.
0: 그냥 다 AI.
3: 선배님 좀 덕담으로 가면 좀 덕담으로 올 때도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되냐.
0: 아니 실제로 좀 그래.
2: 아니 오늘 그 전반적으로 평론이 너무 박민식 후보한테 불리하게 된 것 같아서 하나만 얘기하면 박민식 후보가 오늘 하정 후보 공보물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AI 공약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1억 2천이라고 하정우 후보가 썼답니다. 실제로 1200인데 1인당 1억 2천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1: 실수죠. 실수.
2: 그래서 뭘 아는 거냐라고 하는 공격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니 또 박민식 후보가 본인이 한 건 아무것도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할까 봐 제가 그냥 하나 좀 얘기했고.
0: 오늘 날카롭게 공격 잘하신 것 같아요.
2: 지금 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 한동훈 후보와 1대1 토론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공정한 방송입니다. 네, 정치학사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최고,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6: 나비엔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한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3: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그리고 최희 아나운서 전해주는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2: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4: YTN is FM.
15: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인 현재 서울 기온이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내리쬐며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심합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토평,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성남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밀리는데요. 성남북은 2차로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매송유계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유계소, 팔탄 부근과 매송유계소 내숭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주춤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램프를 목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이 뒤쪽으로 마장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부터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이자 친구라고 치켜세우며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대결은 양국 모두에게 해롭다며 신중하고 경계 섞인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비공개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며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양국 관계가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CCTV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은 위대한 국가다. 시 주석과 중국 국민을 깊이 존경한다며 오늘 회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가 이란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사건 피해자 육성 증언을 공개하며 당시 범행이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공개한 녹취를 통해 폭행 피해자는 당시 5.18 때문에 언쟁이 붙었던 기억은 전혀 없다며 정 후보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정 후보가 자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그럴 만한 기분이 아니었다며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당시 정 후보의 범죄 동기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장 자격 없는 정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견해 차이로 논쟁한 적 없다는 당시 폭행 피해자 육성 녹취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동석자 말을 인용해 반박했습니다.

0: 정 후보 캠프는 오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서경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증언을 공개하며 사건은 김 전 실장과 이모 비서관 사이 6.27 지방선거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이 공개한 메시지에서 김 전 실장은 지난 1995년 10월 양천구 신정동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의 단초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당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건 자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핵심 요구에 대한 대표이사의 답변으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공문을 보내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초기업 노조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전 영현 대표이사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9도, 습도는 39%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 고!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5월 14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전라북도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지사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네,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3: 네, 오늘 후보 등록 최종하신 거죠?
4: 네, 맞습니다.
3: 네, 저희 보도 보니까 신청서에 도민 소속 김관영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던데요.
4: 네,
3: 이제 현직 지사 컷오프, 사실 컷오프는 지난번 송화진 지사도 컷오프였습니다만 제명까지 네.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도민 후보를 자처하신 건데 어떤 심경으로 출마하셨는지 일단 전반적인 포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4: 네, 이번 도지사 선거는 중앙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북도민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3: 네.
4: 제가 신청서에 도민 소속이라고 쓴 것은 실제로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들의 요구와 도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 후보라기보다는 도민의 공천을 받은 도민 후보다라는 그런 각오를 담았습니다.
3: 네, 아무래도 이 그 공천에서 이제 배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좀 네. 확실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청년 단원들에게 이제 집이 먼 순서대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다른 대리 운전비를 몇십만 원 이제 2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네.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네. 고발도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좀 사법 리스크로 당선이 되더라도 네. 임기 네. 내내 좀 작동하지 않겠냐 이런 네. 지적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네, 사법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3: 네.
4: 뭐 소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네.
4: 특히 그 CCTV에서는 돈을 지급한 장면만 나오지만
3: 네.
4: CCTV가 말이 없지 않습니까?
3: 네.
4: 제가 민주당에서 징계하는 과정에서
3: 네.
4: 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 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리고 곧바로 제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깨닫고 회수를 지시하고 대부분이 회수가 됐거든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CCTV에만 잡힌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전체 일어난 일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3: 네.
4: 그런 기회조차가 없이 바로 비상징계 절차에 의해서 제명이 됐거든요.
3: 네네네. 네.
4: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과제하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네, 생각이고 저는 물론 사법 리스크도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3: 네.
4: 법이 상식과 도덕 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그리고 이미 제가 경찰 조사, 선관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 네, 그 아무래도 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대리비를 준 부분인데 이게 과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될 것이냐 혹은 해당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경위를 봤을 때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형 이 미만으로 네. 나올 것이라고 법률가 출신으로서 김관영은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드리면 되겠죠.
4: 네. 그리고 선관위에서 고발을 할 당시에
3: 네.
4: 이 대리비 지급은 전혀 대가성이나 선거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확정한 전제 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3: 네.
4: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앞으로 향후에 법적인 이 여러 절차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전북에서의 공천 논란은 단순히 김관영 후보에 대한 뭐 배제, 제명, 컷오프만 네.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현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후보의 감찰 과정에서 조금 네. 뭐랄까 같은 잣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문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김관영 후보보다는 안호영 의원님한테 좀 듣고 싶긴 한데 이제 한꺼번에 두 분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4: 네네.
3: 그렇게 좀 다소간의 소홀한 감찰 과정들 그리고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는 다소 본인의 그 경위 설명을 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내 역학관계랑 관계가 더 깊다고 보시는 겁니까?
4: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3: 네.
4: 비슷한 금전 관계의 문제에서 윤리감찰단의 감찰 지시가 있은 후에 당사자의 해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12시간 만에 현직 도지사를 그것도 여론조사에서 현격하게 1위를 달리는 후보를 제명을 했거든요.
3: 네.
4: 이것은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1년의 과정 또 이원택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사심이 개입된 저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그 네. 이후에 이원택 후보에 대한 대립이 아니 식사비 대납 논란에 관해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지극히 허술하게 이루어졌고 경선 중인데 불과 두 명에 대한 전화조사 후에 혐의 없음이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3: 네.
4: 그리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허위 없음이라는 그 통보가 온 것을 이원택 후보가 모든 당원에게 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안호영 의원이 12일간이나 단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3: 네.
4: 그리고 이 두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공평한 처리 과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3: 네.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4년 전에 송하진 네. 지사가 컷오프 될 때는
4: 네.
3: 이원택 의원이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글을 SNS에 쓴 게 또 재조명되기도 하는데 이제
4: 네.
3: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현역 도지사 컷오프가 반복되는 원인은 저희는 뭐라고 판단?
4: 컷오프가 아니고요.
3: 네.
4: 컷오프가 아니고
3: 아, 네네네.
4: 그냥 제명된 겁니다.
3: 네네네.
4: 공식적으로 무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다 통과가 돼서 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3: 아, 네.
4: 단에서 갑자기 제명한 거죠.
3: 네네네네.
4: 네네.
3: 아, 걔가
4: 저는 분명히 이 4년 전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어서 네. 그 네. 아까 후보님께서 현저히 차이나는 여론조사 언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급하게 하나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서 30일 날짜가 좀 됐네요. 전북 네. 도민일보와 전주 MBC 프레시안 전북 취재본부가 공동으로

0: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민주당 후보 적합도겠죠. 아무래도 김관영 후보 44, 이원택 20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조사 방식을 PD님이 아직 못 찾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무소속 후보로 이제 경쟁을 하시게 된 거고 지금 네. 뭐 상당히 제가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백중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만치 네. 않은 대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당 소속 도지사가 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 라고 하는 네.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 후보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김관영 지사, 김관영 후보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맞서실지 궁금합니다.
1: 네, 뭐 여당이 당정청 일체를 얘기하면서 뭐 속도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0: 네.
1: 지금 현재 당정청이 잘 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계신 지방발전 또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그동안 가장 철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잘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마 도민들과 일반 시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뭐 또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 제가 사실은 3월 31일까지 저도 여당이었고 국회의원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불상사의 사태로 인해서 제명이 되었지만 그 제명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송영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0: 네.
1: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의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적절한 기회에 시정될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많은 국회의원들 또 여야의 국회의원들과 협조하고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또 지방 중앙정부와 의논을 하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원택 후보보다 제가 개인적인 역량이 훨씬 뛰어나면 뛰어났지 지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여태까지 네. 오히려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현역의 프리미엄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그리고 저는 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기재부에도 있었고
0: 네.
1: 저희 지금 많은 동기들이 뭐 장관 차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많은 인맥들도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 제가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0: 네.
1: 뭐 상대 후보는 지금 6년 근무한 거죠 국회에서
0: 네.
1: 그 부분도 제가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김관영 후보가 예전에 고시 3관왕이시죠? 공인회계사까지 맞나요? 제 기억에
1: 네, 그렇습니다. 예.
0: 네. 요즘 같으면 너무 다 가져가셔서 다른
1: 네.
0: 주위 청춘의 일자리를 뺏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하나만
1: 네, 그 부분은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젊었을 때 좀 철없이 너무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0: 네.
1: 뭐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0: 사실 이번에 그 대기 전까지 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지난 네. 대선 직전에 22년 대선 직전에 이제 민주당에 그때 복당을 하신 셈이잖아요. 그 당시에
1: 네네.
0: 제 기억이 맞다면 김성식 의원이랑 그다음에 최이배 의원이랑 세 분이서 뭔가 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서 막
1: 네.
0: 정책 자료집 같은 걸 막 만드시다가 그때는 네. 이제 김성식 의원은 나는 거기까지 못 간다 이래가지고 최이배 의원이랑 둘이
1: 네.
0: 이재명 캠프 왔던 제 기억이 맞다면
1: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0: 네, 그래서
1: 네,
0: 사실
1: 그때 이제 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 인재 후보 대통령 께서 직접 영입한 인재 영입 1호로 민주당에 복당이 됐죠.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당시 대선을 위해서 뭐 저도 추선을 다했습니다만 아깝게 고배를 마셨고
0: 네.
1: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도지사에 도전해서 당선이 된 거죠.
0: 어떻게 보면 유재명 네. 버전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주의 강조하시고
0: 네.
1: 일잘러가 가장 특징이신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과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이 김관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약간 명청 갈등으로 해석하는 프레임도
1: 네.
0: 약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여의도의 시선으로 보나 싶어서
1: 약간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작년 이게 그 작년에 당대표 선거

0: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나는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1: 네.
0: 그리고 당시에 1년 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주는데 이원택 당시 도당위원장이 협력한 공을 세웠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고요.
1: 네, 그렇군요.
0: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지금 보니까 최근에 우리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네. 기사도 있더라고요. 체육대회는 빼먹고 그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에 뭐 3일 연속 출연했다. 뭐 전화통화까지 네. 포함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네. 어떤 전통적 지지층 결집층에 좀 호소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김관영 네. 후보는 여기에 맞서서 어떤 프레임, 어떤 전략에 좀 대응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결국은 도지사 선거는 중앙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결정합니다.
1: 네.
0: 저는 도민의 수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의 조직도 지금 거대한 민심의 바람은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사실 저는 약간 의아했는데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 네. 광역단체장 분들이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종합특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요. 여기에 대한 소회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0: 이원택 의원이 사실 저를 내란 방조로 기자회견을 6번을 하면서 몰아붙이고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컷오프를 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국회 정론관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을 해서 공천심사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아웃시켜야 됩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참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1: 네.
0: 그러나 다행히 진실은 바뀔 수 없고 진실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급기야 또 이원택 후보의 그동안 기자회견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1: 네.
0: 그 고발 끝에 제가 특검 조사를 저희 도청 직원들이 9명이 받고 제가 지난 4월 30일에 특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1: 네.
0: 그 후에 특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다 정리가 됐죠.
1: 네, 그렇죠.
0: 저는 네. 민주화의 성지인 전북 저희 도가 또 제가 계엄이 터진 지 불과 30분 후에 광역단체장 16명 중에 가장 최초로 이 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리고 빨리 국회에서 해제되어야 한다라는 계엄에 저항해야 된다는 언론 인터뷰를 제가 유일하게 가장 먼저 했습니다.
1: 네.
0: 이런 사람을 내란 방조로 몰아가지고 명예를 더럽히고 저희 도민들을 모욕시키고 공직자들을 조사를 받게 하고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0: 그리고 이거 이 공방이 있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원택 후보도 본인도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1: 아.
0: 얘기를 했어요.
1: 아, 네.
0: 그런데 최근에 무혐의가 나왔어요.
1: 네.
0: 그러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
1: 네.
0: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은 정치적 수사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 네.
0: 이렇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이 정치인의 도민 앞에서 한 얘기를 희화화하는 이것은 저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당시에 저희는 조국 혁신당에서 김관영 지사를 고발한 기사는 저는 봤었는데 이원택 후보가 고발을
0: 처음에는요.
1: 네.
0: 조국 혁신당에서 성명을 내면서 네. 고발하겠다라고 했어요.
1: 네.
0: 그런데 고발장을 내기 직전에
1: 네.
0: 그것을 조국 대표가 보고 나서 이것은 고발감이 안 된다. 고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1: 아.
0: 얘기를 해서 결국 고발을 안 했어요.
1: 아.
0: 그리고 나서 정작 고발은 이 후보 쪽 누군가가 했어요.
1: 네.
0: 네. 이렇게 된 겁니다.
1: 그렇게 보여진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 낙마하시긴 했지만 원로이신 박지원 의원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네. 실제로 복당이 어려울 것이다.

0: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님께서는 당선되고 나는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데 요 그 복당 문제는 잘 당선이 되더라도 잘 풀릴까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1: 그것은 민주당의 탈당과 복당 또는 제명과 복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있는 한 저는 복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0: 아,
1: 네, 네. 이 정청래의 사심이 개입된 공천 작업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저항하고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점에 관해서 많은 전북 도민들께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뚜렷하게 반정 기치를 내세우는 정치인은 처음이라 저도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만 소탈하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분들에게 이게 유튜브로라도 좀 많이 전파가 될 테니까요. 왜 나 네. 김관영인가 매력 발산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북 도지사는 중앙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선택이고 도민들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도를 이끌 것이고 도의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호남에서 군선거는 맥빠진 선거였지만 이번처럼 흥미진진한 선거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민주당을 바꿔내고 전북을 살려내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0: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와 조원 CNI가 지난 9일에서 10일 전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관영 후보의 지지율은 43.2, 이원택 후보의 지지율은 39.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후보 인터뷰였고요.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2: 답 나왔네.
14: 가자.
13: 어딜요?
1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4: 평택시.
16: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3: 얼마나 걸릴까요?
16: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6: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3: 세계 반도체 수도.
1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7: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8: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0: 네, 4부에서는 오랜만에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9: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지난번에는 네. 경기도지사 출마를 고려한다. 그러나 더 좋은 후보가 있으면 밀겠다.
19: 네.
0: 이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이제 이성배 아나운서라고 해야 되나? 전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19: 예. 네,
0: 그분을 이제 지지하셨는데 결론은 양양자 후보가 결국 됐습니다.
19: 예. 네.
0: 어떻습니까? 그 이 경기도 지사 내부 경선 결과에 대한 자평은 그래도 치열하고 좋은 경쟁이었다. 이렇게.
19: 그렇죠. 네. 다이내믹했죠. 그러니까 그냥 함진규, 야영자 두 분만 했으면 아마 그냥 그 잔잔하고 네. 큰 관심을 못 끄는 그 경선이 됐을 텐데 네. 제가 드랍하고 이성배 후보를 지지하면서 네. 좀 다이나믹했고 또 열기가 대단했어요.
0: 네.
19: 그리고 아슬아슬하고 근소한 차이로 우리 야영자 후보가 그 당선이 됐죠. 그래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0: 네.
19: 사실 제가 오늘 수원의 야영자 후보 개소식에 가서 축사를 하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0: 아, 그래요?
19: 그런데 오늘 그 야영자 후보의 그 후보로서의 개소식 연설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슬아슬한 경선으로 야영자 후보가 됐지만 우리 야영자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이길 수 있고 뭐 인간성이나 네. 능력면이나 그리고 비전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후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 이성배 아나운서 사실 뭐 생산직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어쨌든 선대위에 좀 핵심으로 배치될 거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19: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0: 아,
19: 예.
0: 중앙당의
19: 아니요. 아,
0: 경기도당의
19: 예. 경기도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이고
0: 네.
19: 그다음에 이제 중앙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님의 공보 특보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거와 그다음에 전국 선거에서 그 공보 특보 또 대변인 역할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그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0: 네.
19: 정치라는 거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해서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그 정치의 또 이 맛과 멋 아니겠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대본에는 없지만
19: 네.
0: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19: 네.
0: 최고위님 나오셨으니까
19: 네.
0: 중간에 그 주광덕 시장님이
19: 네.
0: 나 장동혁 네. 이선 퇴진 안 하면 불출마할 거야.
19: 예.
0: 그런 얘기하니까 저기는 조광원 최고위원 지역군데 그래서
19: 네.
0: 또 남양주 시장은 혹시 나오시나라고 저는 잠깐 궁금했었거든요.
19: 예. 그래서 본인이 네. 이선 후퇴 안 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0: 네.
19: 제가 출마해야 되나 사실은 좀 그 뭐라 좀 걱정이 됐죠.
0: 네.
19: 왜냐하면 전 출마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0: 네.
19: 그런데 뭐 사실은 저도 지금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울산 김두겸 후보의
0: 네.
19: 그 출정식을
0: 네.
19: 축하해 주러 가는 기차 안에서 나중에 그 들었어요.
0: 네.
19: 그러니까 저는 뭐 저야 뭐 약간 망치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님 이선 후퇴하라고 그러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입니다.
0: 네.
19: 그러니까 저보고 이선 후퇴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0: 아...
19: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0: 네, 그렇군요.
19: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대위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9: 예.
0: 두 가지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좀 혁신선대위란 말이 한동안 국민의힘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랄만한 인사 혹은 장동혁 대표랑 최소 투톱 체제 이렇게 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모신 분들이 보니까 뭐 심교원 교수님, 뭐 양준모 교수님, 뭐 여러 교수님들이나 뭐 무슨 그러니까 뭐 기업인이나 이렇게 한 네 분 정도를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장동혁 원톱 체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지금 최선입니까?라는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 네, 우선 저는 혁신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데
0: 네.
19: 혁신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0: 네.
19: 그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거입니다. 후보가 많잖아요.
0: 네.
19: 이 대선 같은 경우 또 조금 다른 측면인데 혁신 선대위는 어떻게 어떤 인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게 우선 첫째고 그다음에 아쉽게도 우리 그 보수의 그나마 그 괜찮게 그 역량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간판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9: 실질적인 실력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이미지가 좋은 그런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0: 네.
19: 그리고 워낙 지금 그 여당의 그 국가 운영이 공

0: 공포 통치여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분들이. 그런데 뭐 좋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누가 혁신적 인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 뭐 이름은 있지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죠. 이 지명도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과연 혁신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좀 젊고 참신한 사람이 나서서 역량을 인정받으면 그게 혁신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혁신의 개념이 뭐하다. 혁신선대위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 떠드는 거에 뭐 저는 뭐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방선거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권역에서 나름 역량 있으신 분들이
1: 네.
0: 그 권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 같은 분
1: 네.
0: 울산에서 울산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울산 지역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원 많잖아요.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에 훨씬 더 부합하는 그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대위는 이제 메시지 중심, 선거의 국면을 짚어주고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번 선거에 어떤 의미의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제가 어제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이제 네 분의 그 훌륭한 분들을 모셨는데 그분들의 스피치를 다 들어봤어요. 훌륭하신 분들을 잘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역할을 톡톡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선거 승리하면 최고위원으로 모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나름대로 전문적 식견과 우리 사회에 대한 판단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을 쓸어내리고 아주 흡족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조광원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시고 그래서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데
0: 예.
1: 우재준 의원은 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나랑 상의도 안 했다. 근데
0: 예.
1: 이제 아마 뭐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당은 관례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왜 상의를 안 했냐고 우재준 의원은 불만을 표출한 거겠지만
0: 예.
1: 이제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의 여부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를 서울이나 경기 경합 지역의 수도권에서 별로 반기지 않지 않고 있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유승민 원천 원내대표를 지금 전면에 좀 내세우는 격이고 이용 후보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을 좀 더 이렇게 기대는 형국이고 그래서 장동혁이라고 하는 대표가 사실은 지역 선대위 차원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 그거는 이제 편견이죠.
1: 네.
0: 또 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는 있죠.
1: 네.
0: 일부의 그런 주장들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저는 그 일부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1: 네.
0: 상당수 이제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이용 그 후보의 경우는
1: 네.
0: 뭐 인접 지역이 이 분당 가까워요.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안철수나 김은혜 의원 같은 분이 이용 의원 선거에 훨씬 더 그 주도적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뭐 오늘 양양자 우리 후보 개소식에 갔다 왔지만
1: 네.
0: 양양자 후보는 전적으로 우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1: 네.
0: 양양자 후보 개소식에 우리 그 장동혁 대표께서 못 가신 이유는 그 세종시장의 최인호 후보께서
1: 네.
0: 그쪽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지도부가 가야 되는데
1: 네.
0: 오늘 지도부의 상당 수가
1: 네.
0: 이 수도권에서의 그 이 중요한 정치적 일정들이 계세요. 세종을 못 가세요. 어제 충북은 많이 갔어요.
1: 네.
0: 세종을 못 가시니까 대표님이라도 가셔야 그래도 광역시장인데 그 우리 최민호 후보한테
1: 네.
0: 그 힘을 실어드리는 거고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장동혁 대표님과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 세종으로 가셨고
1: 네.
0: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과 저는 이 양양자 캠프로 갔고
1: 수원으로 간 것이다. 네,
0: 그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0: 네, 그 경합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좀 감소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가 보수가 잘한 거냐, 혹은 장동혁 대표가 잘했냐라기보다는 그냥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내세우면서 약간 자충수를 주면서 된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선대위 이름에 공소취소 저지를 핵심 두 가지 가치 중에 하나로 넣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파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1: 그럼요. 예. 공소취소는 그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 붕괴의 끝판왕입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 한 것이죠. 이를테면은 그 검찰권을 완전히 권력의 힘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힘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마음껏 범죄 저질러 놓고 공소 취소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아주 이 가혹한 집단적 그 가해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국가를 완전히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이 나라를 그 범죄 집단에 의한 범죄 집단을 위한 범죄 집단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저는 공소취소에 담겨 있다고 보고 밤에 밤잠을 못잘 정도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 아쉬움 대 두려움의 그 대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기존의 정치적 패턴으로 보면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윤석열 시대에 대한 그 부채를 떠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어난 일이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했지만 계속된 우리나라 저이그 형사 사법 질서의 파괴예요. 민주주의를 지탱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형사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느냐인데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의 일관된 파괴와 그 살해 행위를 지금 그뭐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국가 운영을 막가파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지시키고 막아낼 것이냐.
0: 알겠습니다.
1: 국민의힘이 조금 아쉽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외면할 것이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0: 그래서
1: 봅니다.
0: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질문을 짧게 짧게 좀 드릴 텐데 하나는 서울과 부산 선거가 핵심이다라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누차 본인의 보이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서의 선거가 의미가 있다고 이제 의미부여를 한 건데 그러면 서울, 부산 선거를 다 지게 되면 장동혁 체제는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선 후퇴하거나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나요?
1: 아니, 당 최고위원으로서 왜다 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를 또
0: 다 이기면
1: 물어보셔야지.
0: 당연히 그냥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살
1: 근데
0: 텐데.
1: 다 이길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부적격 후보를 냈잖아요. 우리 저 전재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통일교와의 석연치 않은 범죄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핫 이슈가 그뭐 외박을 나가자고 그 강요를 하다가 거기서 폭행이 됐다. 그것이 뭐 사실이다, 아니다. 뭐 정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공방은 있지만 그런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 자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적격 후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러면
0: 다만 이제 반대쪽에서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나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냐. 이제 선거 기간 동안은 재판 일시 중단되지만 그런 반론들이 있을 것
1: 아니
0: 같기는
1: 근데
0: 합니다만.
1: 아니 그 재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치 동일선상에서 볼수 있겠어요? 오세훈 우리 후보나 네. 추경호 후보는 정치 보복적 성격이 강하고 민주당 당헌당규 고쳤잖아요. 정,

0: 정치 보복적 성격이 있다면은 기소 당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저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의 그 기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없는 걸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없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뭐 정치 보복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그냥 그렇게 그쪽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정리가 돼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추경호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그 좀 억울하고 악의적인 상태
1: 아니겠어요? 억울하고 악의적인 기소다.
0: 예.
1: 알겠습니다.
0: 예.
1: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0: 네.
1: 그러면 어쨌든 제일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막겠다가 이제 지침이면
0: 예.
1: 민주당의 의석수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현재 구도로 봤을 때 최소한 북구 갑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하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근데 단일화는 안 될 것이고 하정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저희 방송 나와서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0: 예,
1: 건데
0: 뭐.
1: 그러면 지도부로서 단일화는 여전히 아예 없다. 제로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후보 박민식 후보의 의사는 명확합니다만.
0: 아니 서정욱 후보 저 뭐 아니 후배 제가 좋아하는 후배인데
1: 네.
0: 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1: 아, 네. 네,
0: 틀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박민식 후보로서의 단일화는 대단히 환영할 만 일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 보수의 그 역량 강화 내지는 보수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없어요.
1: 네.
0: 그래 요번이야말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원정 출마하고 있잖아요.
1: 네.
0: 지금 아예 타워 팰리스에서 사시다가 북구에 가서 임시로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빨리 서울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박민식 후보한테 이번에는 양보하고
1: 네.
0: 빨리 돌아오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양보하면 복당 오케이. 나 종황하던
0: 예.
1: 최고위원으로서 이번에 한동훈이 단일화를 박민식 후보로 하면
0: 예.
1: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0: 아, 예. 제가 이제 그거는 긍정적으로 아무튼 검토를
1: 할 수 있다.
0: 해볼 수 있겠죠.
1: 네, 해볼 수
0: 예.
1: 있다. 네, 그러면
0: 예.
1: 이것도 OX만 해주세요.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론 같이 하면 단일화 가능하다 평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OX 어떻습니까?
0: 아유, 우리 저 그 이건 OX로 따질 문제는 아닌데요.
1: 네.
0: 우리 저 황교안 저 후보
1: 네.
0: 저우 같은 76학번 동기인데
1: 네.
0: 아유 그냥 저
1: 네.
0: 조건 없이
1: 네.
0: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그냥 저희 그것도 양보하셔야 됩니다.
1: 지난 대선처럼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0: 아이, 그럼요. 그게
1: 네.
0: 원로가 되고 멋져 보여요.
1: 네, 지금까지
0: 예.
1: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5월 14일 김주도의 정명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 화요일인들 고생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농가분들이나 플로리스트분들 모두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3: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5: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7: YTN's FM.
1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서초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웠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전주 31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램프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마장램프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0: 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용비교 부근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다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차량들이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비봉 부근 1,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팔탄에서 비봉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1: 격전지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에 나섰는데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기선제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후보 등록 첫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전 일찍 발빠르게 선관위를 두드렸습니다. 파랗고 빨갛게 당 색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3: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4: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5: 중단 없는 발전이
4: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5: 호소하고
2: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앞다퉈 신고식을 했습니다. 특히 5파전 구도 속에 민주진영 간 기싸움이 치열한 경기 평택 을에서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6: 더 열심히 뛰어서
4: 김용남 민주당 후보입니다.
7: 시민들과 함께
4: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8: 더 절실하게
4: 조국혁신당
8: 제2의
4: 후보입니다.
8: 고향 평택에
9: 실력을 김재현 진보당 후보입니다. 하겠습니다.
2: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입니다. 이때가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영 내 단일화가 거론되는 지역은 3곳. 재보궐은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갑, 광역단체장은 울산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 맞서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범진보 3명은 단일화의 뜻을 모았고 당대당 차원의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10: 호수 위에 백조의 물갈기처럼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2: 민주당 적자 경쟁이 붙은 경기 평택 을에서는 각축전이 치열하고 장동혁,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인 부산 북갑에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협상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11: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12: 박민식 후보를 조갑제.com 공천한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절대로 단일화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2: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들 지역의 특징입니다. 후보 간 합종연행이 시작되면 선거판은 크게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1: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육성을 공개했는데 정 후보는 직접 사과하면서도 의혹은 허위 조작이라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폭행 전과 실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4: 국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성매매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로 인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짓밟은 것입니까?
13: 나아가 당시 폭행 피해자 육성 증언을 꺼내며 5.18 관련 논쟁으로 다퉜다는 정 후보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15: 5.18

0: 때문에 무슨 뭐 서로
1: 정원호 후보 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0: 내 기억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
2: 논란이 커지자 침묵하던 정원호 후보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향해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 측 주장은 허위 조작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3: 이후 열을 막론하고 깊이 사과 드리고
1: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3: 끼친 것에 대해서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4: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2: 여기에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이 있었고 정 후보는 이를 수습하려다 휘말린 거라는 당시 술자리 동석자의 입장문도 공유했습니다.
5: 이 저열한 공세가 오세훈 캠프의 공식 선거 전략입니까?
1: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추잡한 흑색 선전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 양측은 중도층 공약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중시하겠다며 공급 확대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개혁 보수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맞잡고 출정식 참여 등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6: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야 뭐
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의미가 있는
2: 흑색 선전이냐 후보 검증이냐 정원호 후보 관련 공방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은 엇갈립니다. 검증 공세로 반전을 노리는 야권과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여권 사이 기싸움은 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7: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8: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정지됐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9: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피고인 3명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발하며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잇따른 기피 신청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낮겠다며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법정에서 퇴정했고 남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일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한 미국 대사 등 우방국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10: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넘어서겠고 대구 29도 등 동쪽 지역도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맑은 날씨 속에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미중 정상이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0: 신구 패권국이 결국 충돌한다는 이 국제 정치학 용어를 꺼내든 건데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부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2: 중미 양국이 소위 말하는 투키리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투키리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3: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2: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3: 지금은 한 68-7-8%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1: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 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CNN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에너지 자유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 중국의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미국 석유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훌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천단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이 어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멋진 곳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다, 중국은 아름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삼갔습니다.
4: 시 주석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된 미중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은 주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 안정, 잘 규율된 경쟁이 있는 안정, 관리 가능한 차이가 있는 정상적인 안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평화가 지속되는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관계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0: 화려한 의전 속에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5: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페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6: 주석님과 함께하게 될 영광이며 당신의 친구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질 겁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6: 미중 양국은 화합하면 서로 이롭지만 싸우면 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적대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서로의 성공을 돕고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5: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수행단은 외교와 안보, 경제가 결합한 패키지 압박의 결정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특히 국방장관과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트럼프식 비즈니스 압박이 이 회담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이번 수행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안보와 통상 라인의 완전체 구성입니다. 국무와 재무장관은 물론 통상 별도로 움직이던 국방장관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동행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보와 경제, 기술 이슈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국과 포괄적 거래를 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타이완 등 전통적 안보 현안에 더해 AI의 군사적 활용 같은 최첨단 의제도 이번 회담의 핵심 안건입니다. 특히 국방수장이 직접 수행단에 포함된 건 안보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트럼프식 힘의 외교가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온 기업인들의 면면은 미국의 실리적 고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팀 쿡 등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CEO들이 대거 합류해 압박과 협력의 경계에 섰습니다. 정부는 기술 패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중국의 거대 시장과 공급망을 놓칠 수 없다는 미국의 이중적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결국 이번 수행단은 안보의 창으로 중국을 몰아세우면서도 경제의 방패로 자국 실익을 챙기려는 트럼프식 전략의 압축판입니다.
6: 우리는 동반자 관계로서 정직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인류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양국의 경제 성장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협회 회장입니다.
7: 수행단 구성 자체가 미국의 복합적인 대중 전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향후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가운데 그가 관여한 기업이 중국 업체와 미국 내 합작 사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에릭이 이사회 옵서버로 참여 중인 미국 핀테크 기업 알트5 시그마가 중국 반도체 업체 나노랩스와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중국 업체 나노랩스는 미 의회로부터 중국군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받은 곳이어서 사업이 성사될 경우 이해상충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에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강대국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0: 네, 치밀하게 계산된 영접 의전부터 한 채 물러섬 없는 의제 주도권까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화려한 환영 행사 이면엔 뼈있는 외교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2017년 첫 방중 당시 당 최고 실세가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맡았습니다. 미국 정상을 향한 거치대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의 급은 낮추며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9: I think that much like
6: 중국이 남중 국해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타이완에서도 서서히 현상을 변경하려 할 겁니다.
9: In the South China Sea and other areas, I think they'll try to use this as an area to slowly change the status quo.
8: 이런 당당함의 배경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의 속도를 내고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대안적 리더로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6: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미중 양국은 세계 경제의 닻과 같습니다.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나라의 결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8: 단순히 치교를 키우는 것을 넘어 미국식 질서의 대안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체제적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행보는 탄탄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미국과 대등하게 재편하겠다는 위상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정상회담은 늘 예측이 어려운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중 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남우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다만 증거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0: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11: 기술 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6: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11: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10: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초대형 유조선과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코스코 소유의 유조선 위안화호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중국 선박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차량 운반선 등 중국과 연관된 선박 4척도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0: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경제, 외교 전 분야에서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미 합참정보국의 기밀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13일 미 합참정보국이 최근 댄 케인 합참의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밀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호르무즈의 봉쇄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미국의 우방국인 태국과 호주 등의 접근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4: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또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2: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0: 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이스라엘은 UAE에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과 이를 운용할 인력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UAE와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0: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정상회동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지난달 초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13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달 7일 이라크와 맞닿은 북부 국경 인근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드론과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쿠웨이트도 최소 두 차례 이라크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쿠웨이트군이 발사한 것인지 쿠웨이트 내 미군이 발사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이라크 안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3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라크의 걸프 국가를 겨냥한 친이란 민병대 공격을 막으라고 경고했습니다.
3: 이란 전쟁으로 미국 무기 재고 소진 우려가 커진 상황 속에 미국 국방부가 저가형 순항미사일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3년간 저가형 순항미사일 만기를 신속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형태로 운용되고 대당 가격은 수십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테헤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3: 이란 축구 팬들은 미국 땅에서 피해 복수를 외치면서 전쟁 지지 집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4: 이란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광장이 들썩입니다. 휘날리는 국기 사이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진과 날선 전쟁 구호가 선명합니다. 국가가 울리자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거수경례로 전의를 다졌고 군중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쳤습니다.
5: 미국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란 축구대표팀 월드컵 출정식입니다.
4: 조별리그 전 경기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팬들은 이번 월드컵을 적진에서 치러지는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5: 미국 땅에서 멋진 경기로 이 모든 걸 대답해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복수해야 합니다. 이란 축구팀입니다.
4: 하지만 이란 대표팀이 미국 땅을 무사히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대회 준비를 마친 뒤 미국 서부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혁명수비대 관련 인사들의 입국이 제한될 거라고 밝혀 의무 복무를 마친 선수들의 미국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선수들이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 등 미군 공격을 규탄하는 돌발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기장 안팎에서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3: 하지만 노조는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연형 대표가 직접 밝히라면서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0: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측에 중단된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도 곧바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사측의 명확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산정기준 투명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영현 대표이사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앞선 협상 과정에서도 요구 수준을 낮추며 타협 의지를 보여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영업이익 15%에서 13%로 낮추는 대신 최대 절반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제도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 절차는 노사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되는 만큼 추가 협상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다음 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낼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7,900대로 상승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치며 8,000피까지 불과 19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1조 8,37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2조 1,674억 원의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0.4원 오른 1,491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 울릉도의 섬심까지 공략했습니다.
0: 당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엔 인구 8천여 명 남짓 울릉도를 찾아 섬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연 정 대표는 즉석에서 울릉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며 영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4: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인데
5: 정청래 민주당
4: 정작
5: 대표입니다.
4: 우리는 울릉도를 잘 못 지키고 있었구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오늘 나온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3: 민주당 대표가 울릉도를 방문한 건 처음인데 영남권 중심의 동남풍, 즉 보수 결집 기류가 심상치 않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 시가지를 훑고 체육대회도 방문하며 보수층 설득에 나섰고
5: 울릉도 주민입니다.
3: 추가 일정으로 울릉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방문하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 대표가 섬주민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사이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에 대한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만 일삼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는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지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6: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3: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행보와 대야 공세, 투트랙으로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선상 최고위에 이어 울릉도 방문까지 연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보수 결집 흐름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0: 특히 장동혁 대표는 공개 발언 때 대통령 호칭을 빼는가 하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고리로 불황 때는 반도체 업계를 외면하더니 지금 와서 숟가락 얹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나 막으라고 직격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남우호 피격에 이은 대여투쟁 이슈로 대통령 호칭은 사라졌고 표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8: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습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8: 자기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7: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한 대검찰청의 징계 시도에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쿠크다스 과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제 과자 증거로 징계에 나섰다 꼬집은 건데 관련 증언을 빌미로 국정조사 증인들을 허위 고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맞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9: 연어의 술파티를 주장한 핵심 당사자가
5: 국민의힘
9: 지금
5: 수석
9: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7: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찾은 충청에선 개헌과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10: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7: 비슷한 시각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을 향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다소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발언부터 SNS 메시지까지 말폭탄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국민의힘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피해자 육성 증언을 공개하며 당시 범행이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진호 의원은 오늘 공개한 녹취를 통해 폭행 피해자는 당시 5.18 때문에 언쟁이 붙었던 기억은 전혀 없으며 정 후보가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하는 주장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당시 정 후보의 범죄 동기로 보인다며 서울시장에 자격이 없는 정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동석자의 말을 인용해서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오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증언을 공개하며 사건은 김 전 실장과 이모 비서관 사이 6.27 지방선거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김재섭 의원에 이어 오늘 주진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경동 나비엔.
1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5: 어디까지 가시나요?
16: 살아서 장까지요.
15: 혹시 닥터 캡슐 전?
1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7: 닥터 캡슐.
1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2: 휴대.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0: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의료행위라는 건 고도의 전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들어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감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죠. 오늘 살펴볼 이 사건은 어떨까요?
10: 팔꿈치 수술, 큰 수술 아니고 금방 끝난대.
11: 아, 그래도 마취한다고 하니까 괜히 신경 쓰이네.
10: 걱정하지 말라니까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11: 그래, 뭐 눈 뜨면 바로 연락해줘. 수술 잘 받고.
10: 알았어.
9: 40대 여성 A씨는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술실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먼저 들어왔고 A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한 뒤 집도의가 들어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그렇게 마무리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 이상하다. 일어날 때가 됐는데.
12: 환자분! 환자분!
10: 안 되겠다.
12: 아, 선생님! 이동 중이시죠? 환자분 반응이 없어서 깨워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9: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마취과 전문의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 일정 때문에 이동 중이었던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죠. 간호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A씨의 상태를 보고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는데 전문의는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2: 어떻게 심정지예요, 심정지! 선생님 불러주세요!
9: 많은 분들이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마취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난 게 맞나?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 지시만으로 충분했나? 일반인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장면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죠. 이번 사건은 어떨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9: 변호사님, 수면 마취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수면 마취를 받고 깨어나지 못했다, 마취 이후에 일어나질 못했다, 뭐 심정지에 빠졌다,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한편으로는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부터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오프닝에서 소개한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3: 예,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40대 여성이 팔꿈치 수술 중 마취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까지 발생해 현재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후 약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났다고 하고 집도의 역시 수술 후 자리를 비우면서 환자가 한동안 수술실에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상 징후가 발생해 해독제가 투여됐으나 두 번째 해독제 투여 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0: 서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대목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고 환자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술이 심지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미리 떠났다. 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법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겁니까?
0: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단순히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마취 유지 중 환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고 마취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관찰하거나 부득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를 특정하여 환자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지 않고 의식도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두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은 당시 환자의 상태, 대체 인력의 존재 여부, 병원의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이 마취과 의사가 병원에 상근하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 병원을 오가는 프리랜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병원 일정이 있었다.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나온 것 같던데 이런 다소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나 관행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책임을 줄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을까요?
0: 의료진의 계약 형태나 관행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이상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다 했느냐이고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네, 책임 주체를 한번 나눠서 보면 방금 이야기한 마취를 담당한 의사가 있고요. 실제 수술을 맡은 집도의가 있고 또 그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병원의 뭐 원장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나요?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책임의 무게 누가 더 크다고 보세요?
0: 우선 이 사건에서 책임은 마취과 전문의, 집도의, 병원 모두에게 나눠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 유지 및 회복 과정에서의 환자 감시 여부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술 중 환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고 수술실을 이탈한 것은 그 자체로 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도의 역시 수술 중에 환자 상태를 적절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의무가 있는데 수술 후 자리를 비운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인력 배치, 수술실 운영 시스템, 의료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 책임 또는 관리상 과실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를 활용하는 구조 자체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마취과 전문의의 이탈이 가장 직접적인 과실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병원의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피해자의 가족들,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마취과 전문의와 집도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가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이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가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수술실 이탈, 집도의의 자리 이탈, 활력 징후 감시 소홀 등이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을 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그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셋째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마취 후 환자를 방치할 경우에 호흡 억제,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보통 수술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곤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0: 수술 동의서도 일부 부분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는 통상적인 위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의미할 뿐 의료진의 과실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동의서 작성 시 수술 방법, 마취 방식,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 시 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받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도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입니다. 최근 1심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주는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 앞선 사건과 비교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0: 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은 2023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모발이식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면 마취 이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이후 유족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6억 5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가 단순히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재판부가 어떤 점들을 문제 삼았던 겁니까?
0: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쟁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마취제 투여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 점. 둘째, 수술 과정에서 혈압, 액박, 산소 포화도 등 기본적인 활력 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 셋째, 응급 상황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까지 인정되었습니다.
1: 앞서 살펴본 팔꿈치 수술 사건과 비교하면 법적으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디고 반대로 다르게 봐야 할 지점 뭐가 있을까요?
0: 앞서 살펴봤던 팔꿈치 수술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두 사건 모두 마취 상태에서의 환자 관리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모발이식 사건의 경우에는 마취제 과다 투여, 활력증후 미관찰, 응급대처 미흡 등 구체적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반면 팔꿈치 수술 사건은 의료진 이탈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실제로 그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는지, 즉 인과관계가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문제는 수면 마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환자나 가족은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확인 중이다, 뭐 기록상 문제 없었다, 환자 감시 의무를 충분히 했다 이러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 결국 재판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기록, 증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부터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0: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술 기록지나 마취 기록지, 간호 기록지처럼 환자 상태, 처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남아있는 자료들이 핵심이고 가능하다면 수술실 CCTV나 의료진 출입 기록 같은 것도 같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그런데 병원에서 지금은 자료 줄 수 없다, 확인 절차 필요하다, 뭐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그런 경우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박정현, 김범수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is FM.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는 여름 더위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4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고 또한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2도로 평년보다도 9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데 비봉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는데요. 팔탄에서 비봉까지 3km 구간 정체는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한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시속 20, 30km 미만으로 밀리는데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여의 하륜 아둔목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0: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기의 단판이라 불린 미중 정상회담을 135분, 2시간 15분간 진행했습니다.
4: 이란 전쟁에 밀려서 7개월 만에 대좌한 미중 정상. 공개 발언에서는 덕담을 주고받는 듯 했지만은 비공개 회담에서는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중국을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5: 네, 베이징입니다.
1: 네, 양국 정상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5: 네,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이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혼란에 얽힌 세계 정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싸우지 말고 공존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경제무역협상단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른바 인천 합의문을 긍정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도 있다며 대놓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물론 이런 덕담 뒤엔 방중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무역적자 만회를 위해 미국산 석유, 홍, 보잉 여객기 등을 중국이 더 사란 얘기입니다. 방중 전엔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던 트럼프, 결국 이란 얘기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반대와 이란 핵무기 보유 불허에 합의했다는 건데 중국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4: 예, 공식 방중 일정은 오늘 오전 환영 행사부터 시작이었죠?
5: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뜰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란히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나온 양국 정상, 분연장과 달리 영부인 없이 1대1로 재회했습니다. 분학대의 연주 속에 예포 21발이 울리고 위장대 사열과 분열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0분 늦은 25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회담은 오후 40분쯤 끝나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온 기업인들을 접견했습니다. 이후엔 오후엔 두 정상이 중국의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천당공원에서 친교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9년 전엔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거기서 만찬까지 했는데 이번엔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이어갑니다. 연말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할 텐데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4: 화려한 의전 속에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6: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페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7: 주석님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며 당신의 친구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 에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7: 미중 양국은 화합하면 서로 이롭지만 싸우면 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적대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서로의 성공을 돕고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6: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양국 관계가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CCTV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은 위대한 국가다. 시 주석과 중국 국민을 깊이 존경한다며 오늘 회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협력해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역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4: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된 미중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은 주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 안정, 잘 규율된 경쟁이 있는 안정, 관리 가능한 차이가 있는 정상적인 안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평화가 지속되는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관계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양측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악재 속에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등한 미중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통령 간 맺어진 가장 긴 인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등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7: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우 빨리 해결해왔습니다.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8: 워싱턴포스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 정보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를 지원해 지정학적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은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4: 신구 패권국이 결국 충돌한다는 국제정치학 용어를 꺼내든 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공식 선언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9: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보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7: 중미 양국이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9: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0: 위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1: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2: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1: 그래, 지금은 한 60~70~80%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3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3: 네.
1: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0: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 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4: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5: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이 시점에 밝힌 것은 아랍 국가와의 안보 동맹이 굳건함을 이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이스라엘은 UAE에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과 이를 운용할 인력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UAE와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입니다.
5: 정상회동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미국 무기 재고 소진 우려가 커진 상황 속에 미 국방부가 저가형 순항미사일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3년간 저가형 순항미사일 만기를 신속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올해 이란 전쟁에서 순항미사일 수천 기와 각종 탄약을 사용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측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다만 증거 없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6: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나무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1: 기술 분석팀은
2: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1: 각종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0: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네,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중 세계 담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미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이란 핵무기 불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 거죠?
4: 예, 그냥 공장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 불허
2: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4: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외에 지금 사실상의 이 나라들은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고요. 나머지는 핵을 가지지 않는 NPT에 모두 합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은 NPT 체제에 가입 안 한 상황에서 핵을 개발했고 북한은 이제 NPT에 있는 상황에서 개발했으니까 지금 제재를 받는 거고 이란도 한 번도 우리는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란은 핵무기 못 가진다. 그건 공자님 말씀. 이란도 기분 안 나빠해요.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자유항행. 이건 국제법적으로 중국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주 중요한 합의를 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내용은 없다. 그렇게 보면 지금 모두의 말씀하실 때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미중 정상회담이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지금 합의문도 안 나왔고 공동성명도 현재까지는 없고 뭐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양측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그렇게 보면 저렇게 사실 뭐 이렇게 쭉 많이 수행단이 갔지만 양측의 합의할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종의 휴전 상태를 이어가는 흐름이지 뭐가 나와도 깜짝 놀랄만한 상황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5: 예,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어쨌든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핵무기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아주 첨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동의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네. 분석하세요?
6: 근데 지금 이제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기는 한데 좀 중국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과 또 미국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 특히 백악관 이름으로 나오는 보도들이 조금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이제 주로 이제 현안 문제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관련된 현안 문제들은 계속 뭐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중동 정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지역 현안 위기를 논의했다라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가지고 이제 백악관 측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너지의 자유로운 이동을 뭐 이거 보장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상시 개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는 양국이 합의를 했다. 그리고 좀 여기에서 좀 특이한 또 하나의 발언이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구매에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또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는 정도의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기자회견이나 공식 브리핑을 지금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특이하게 뭐 양국에서 뭐 정확하게 어떤 아젠다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2: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2시간 15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주요 내용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혁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4: 5월 14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BJ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보헤미안의 노래, 크세니아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보루산 이스탄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보헤미아의 노래, 크세니아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보르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달 발표한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의 올해 오케스트라 연주 부문의 수상작은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페이드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가 받았습니다. 나치 집권 이후 잊혀졌던 1930년대 빈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1: 이 사샤 괴첼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지휘자인데 지금 울산시악의 음악감독입니다.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폐막 콘서트를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울산시향이 맡았고요.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라고 하면 작년 임윤찬이 수상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음악상인데 그 상을 울산시향의 음악감독이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이기도 싶습니다.
0: 사실 사샤 괴첼은 오케스트라 조련사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지휘자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튀르키예에 있는 보르산 이스탄불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일하면서 무명 오케스트라를 세계적 수준의 악단으로 키워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음악계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오케스트라였지만 나중에는 BBC 프로 무대에 서기도 했고요.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엄청난 격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1: 이 울산에서는 바로 그런 경력을 보고 사사 괴체를 데려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케스트라 지휘가 축구 감독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축구도 누가 감독을 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히딩크 감독님도 그랬고 뭐 무리뉴, 알렉스 퍼거슨, 뭐 펩 가르디올라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님도 또 그 베트남 축구 감독을 맡으면서 동남아시아 최고 팀으로 만들어 놨고.

0: 있고요.
1: 사샤 괴추엘은 2021년 한국에 와서 KBS 교향악단과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습니다. 이때 모습을 보고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연락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울산시향의 음악감독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0: 이 울산시향의 실력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1: 실제로 울산시향의 연주회 관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교향악축제 폐막 공연으로 열린 사샤 괴추엘과 울산시향 연주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레스비게의 발레 모음곡 시바의 여왕 벨키스 중에서 광란의 춤, 사샤 괴추엘이 지휘하는 보르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레스피기의 발레 모음곡 시바의 여왕 벨키스 중에서 광란의 춤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보르산 이스탄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지난달 발표한 BBC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오케스트라 연주 부분이 수상작이 바로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페이드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샤 괴첼은 작년부터 울산시향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0: 유력한 후보였던 사이먼 레틀의 말러 교향곡 7번 음반을 제치고 받은 성과라고 합니다. 사샤 괴첼의 음반은 나치 집권 이후 잊혀졌던 1930년대 빈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슈레커, 코른골트, 크레네크의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사실 우리가 듣는 클래식 음악은 실제 작곡되고 있는 연주된 음악 중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진 작품이 많죠. 누군가가 그런 작곡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거기서 못 찾은 것들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진 작품이 많은데 이렇게 새롭게 발굴해 연주되기도 합니다. 이 음반의 수록곡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 사라진 작품들이요.
0: 지휘자나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곡을 연주하는 것이 낫지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곡을 새롭게 연주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1: 네, 그럼에도 이런 기획을 하고 뛰어난 연주를 남겼다는 것은 지휘자 사샤 괴첼이 얼마나 노력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 수상 음반 중 한 곡 준비했습니다. 슈레커의 낙인 찍힌 자들 서곡,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페이드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셨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는 분이셨죠. 막노동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대출까지 받아 작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곧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여윳돈이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가셨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건 온전히 저희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화풀이하고 행패를 부리셨죠.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빚만 남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에 들렀다가 아는 어르신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그 여자 앞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진짜라 해도 저와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사연이 왔어요. 근데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진짜인지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유언을 남겼다라고 했을 때이 유언의 효력 다툴 방법이 있나요?
1: 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0: 네.
1: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0: 네, 5가지 방식만요.
1: 예, 또한 요식 요건으로서 서명,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단순히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언자가 작성하였을 것,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었을 것, 유언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았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0: 네.
1: 요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만약 자필 증서일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등을 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하여서 검인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유언이 진짜라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의 형제는 뭐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건지, 토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사연에서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 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새엄마에게 자신의 시골 토지를 전부 단독으로 상속시킨다는 유언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러한 경우라도 최소한 유류분에 반하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유류분 반환이요.
1: 네,
0: 그럼
1: 그렇습니다.
0: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1: 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모든 걸다 준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상속인인 이제 사연자분의 형제분들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 유류분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1: 예, 유류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 상속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0: 네.
1: 예, 법정 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0: 네.
1: 자녀나 부모는 균등하게 n분의 1을 하고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자의 상속분의 0.5를 가산하여 1.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0: 네, 좀 어려운데요.
1: 네.
0: 지금 사안에서 새어머니랑 사연자분의 형제, 그러니까 총 3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 상속분은 각각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1: 네. 네, 즉 사연에서 새엄마와 사연자분 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대 1대 1,
0: 네.
1: 즉 분수로 따지면은 새엄마는 7분의 3, 사연자분은 7분의 2, 동생분은 7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법정 상속분인데, 그러면 이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네, 자녀들의 유류분은 이러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연자분과 동생분의 유류분은 각각 7분의 1이 되므로

0: 주변에서 시골 토지들의 7분의 1 지분만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시골 토지들의 가액의 7분의 1만큼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정 상속분은 7분의 2인데, 그거는 이제 유언 때문에 못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7분의 2에 2분의 1인 7분의 1씩 받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시골 토지, 얼마짜리 토지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가치 어떻게 계산하나요?
0: 예, 시골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실거래가 등을 알기도 힘들고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통해 그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전문가분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공시지가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가치를 반영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감정 평가를 의뢰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언은 이제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등다 정해진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이제 유효합니다. 설사 근데 이 유언이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데요. 이 사연에서 자녀분들은 각각 7분의 1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보통 짝퉁하면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짜 가방이나 시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우리 K브랜드들이 짝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적발된 가짜 한국 브랜드 상품 규모가 무려 2,800억. 1년 전보다 60%나 급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K컬처의 인기로 한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의류와 가방, 전자제품까지 우리 브랜드를 베낀 가짜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엔 대형 오픈마켓에서 한국의 유명 화장품 상표를 교묘하게 따라한 중국산 가짜 화장품 수만 점을 진짜인 것처럼 판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죠. 이에 관세청은 선물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완구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가짜 제품은 성분이 불분명해서 건강과 안전에도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속아서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상표법 위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 샀다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쟁 조정과 보상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과 수상한 해외 직배송 판매자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강한 볕이 내리쬐며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7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일부 구간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남이분기점에서 청주까지 2, 3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이에서 청주 사이로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까지 시구간 주춤하고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몽탄 1터널 안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남았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 사이에 이란은 다른 국가들 향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우리 선박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서 이란 측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가 명백한 증거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중동 현지를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3: 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유지하는 것을 동의했는데 이란 반응 어떻습니까?
3: 이란은 오히려 자신들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되어 있지만 선박들은 이란 해군에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일부 중국 선박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중관영 파르스 통신이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외교부 장관과 주 이란 중국 대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 회의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 예, 중동 국가들 상황도 살펴보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주변국들 긴장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
3: 그렇습니다. 앞서 쿠웨이트가 부비안 섬에 침투한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3일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우리 시민 4명을 구금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불법 행위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체포된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는 쿠웨이트 내무부 발표에 이란 외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친이란 세력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까?
3: 그렇습니다. 두 국가가 지난달 초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전투기들이 이라크와 맞닿은 북부 국경 인근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과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습했고 쿠웨이트도 최소 두 차례 이라크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쿠웨이트군이 발사한 것인지 쿠웨이트 내 미군이 발사한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공격은 이라크 민병대의 지속적인 공격에 인내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예, 끝으로 남우호 소식 짚어보죠. 정부가 어제 기술 분석팀을 두바이에 급파했는데 조사 시작됐습니까?
3: 지금 제 오른쪽 뒤에 보이는 선박,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고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남우호입니다. 정부는 이란 측 소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 분석팀을 급파했죠. 물리적으로는 이곳에 도착했을 시간이 있긴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팀 조사가 시작된다면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국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오래전 이란 정보기관이 지도부에 보고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이란 국민과 적대하는 것

0: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분열을 조장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자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이스라엘 총리실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UAE 외무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자국 내에서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발표 방문이나 미공개 합의에 관한 모든 주장은 UAE 관련 당국이 공식 발표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1.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0: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온 건데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 5월 중순에 내리쬐는 한낮 땡볕.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경기 여주 흥천면은 33.3도까지 올랐고 서울과 강원 원주 31.5도 등 서쪽 지역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서쪽과 달리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속초는 17.4도, 강릉 19.7도에 머물렀고 대구 등 동쪽 대부분 지역도 25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욱 크게 올랐습니다.
3: 상층에도 고기압이 있고 지상에도 고기압이 있는데 이 공기가 점차 쌓이다 보면은 고기압권에서는 하강 기류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구름 생성이 좀 어렵게 됩니다. 일사까지 더해져서 기온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2: 평년 기온을 10도 가까이 웃도는 때이른 더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4: 맑은 날씨와 강한 일사가 이어지면서
5: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당분간 이러한 기압계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다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사측이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0: 하지만 노조는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밝히라면서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측에 중단된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도 곧바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사측의 명확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산정기준 투명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영현 대표이사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앞선 협상 과정에서도 요구 수준을 낮추며 타협 의지를 보여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영업이익 15%에서 13%로 낮추는 대신 최대 절반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제도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 절차는 노사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되는 만큼 추가 협상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다음 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낼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노사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쟁국들이 강력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0: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7,900대로 상승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75%가 오른 7,981.41로 장을 마치며 8,000피를 불과 19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 8,377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2조 1,674억 원의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가 오른 1,191.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격전지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에 나섰는데요.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기선 제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후보 등록 첫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전 일찍 발빠르게 선관위를 두드렸습니다. 파랗고 빨갛게 당 색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8: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9: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10: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호소하고
7: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앞다퉈 신고식을 했습니다. 특히 5파전 구도 속에 민주진영 간 기싸움이 치열한 경기 평택 을에서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11: 더 열심히 뛰어서 필승의 결과로
9: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평택을 후보입니다.
12: 시민들 곁에서
9: 유의도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13: 제2의 고향 평택의
9: 혁신당 후보입니다.
14: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9: 진보당 후보입니다.
7: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입니다. 이때가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영 내 단일화가 거론되는 지역은 3곳. 재보궐은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갑, 광역단체장은 울산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 맞서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범진보 3명은 단일화의 뜻을 모았고 당대당 차원의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15: 호수 위에 백조의 물갈기처럼
9: 정례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5: 하고 있다.
7: 민주당 적자 경쟁이 붙은 경기 평택 을에서는 각축전이 치열하고 장동혁,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인 부산 북갑에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협상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16: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17: 박민식 후보를 공천한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절대로 단일화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7: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들 지역의 특징입니다. 후보 간 합종 연행이 시작되면 선거판은 크게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육성을 공개했는데요. 정 후보는 직접 사과하면서도 의혹은 허위 조작이라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폭행 전과 실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9: 국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성매매 요구를 한 것입니까?
9: 의원입니다.
19: 그로 인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짓밟은 것입니까?
18: 나아가 당시 폭행 피해자 육성 증언을 꺼내며 5.18 관련 논쟁으로 다퉜다는 정 후보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20: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전혀 없었어.
9: 폭행 사건 피해자
18: 논란이 커지자 침묵하던 정원호 후보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향해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 측 주장은 허위 조작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12: 이후 열을 막론하고
9: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12: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1: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18: 여기에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이 있었고 정 후보는 이를 수습하려다 휘말린 거라는 당시 술자리 동석자의 입장문도 공유했습니다.
22: 이 저열한 공세가 오세훈 캠프의 공식 선거 전략입니까? 추잡한 흑색 선전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18: 양측은 중도층 공약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중시하겠다며 공급 확대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개혁 보수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맞잡고 출정식 참여 등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23: 선배님이
9: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3: 천군만마 이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18: 흑색 선전이냐 후보 검증이냐 정원호 후보 관련 공방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은 엇갈립니다. 검증 공세로 반전을 노리는 야권과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여권 사이 기싸움은 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외국인 여성 A 씨가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하자 흉기 두 점을 구매하고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장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여학생의 예상 동선에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5도, 습도는 52%입니다. YTN 뉴스 FM.
2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성공보다 무려 4배나 높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참 서투릅니다. 재밌는 건요. 연령대별로 하기 힘들어하는 말도 다 달랐는데요. 2040 젊은 층은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하는 반면에 50대 이상은 나 요즘 힘들다라는 이 말을 꺼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마음은 뭐 굴뚝 같겠지만요. 정작 돈 나갈 곳 많은 요즘의 속마음은 나 좀 힘들었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혹시 겉으로 묵묵하게 버티고만 계시진 않나요? 혼자 고민하면 그게 다 짐이 되지만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재무적인 위로와 실질적인 해답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2040 세대에 속하시잖아요. 두 분은 배우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언제 하셨어요? 언제 마지막이에요?
2: 저는 조금 낯뜨겁긴 하지만 거의 매일 하긴 합니다.
0: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침에 아내분한테 화내셨다면서요.
2: 아니요.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진 않았다. 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정말 화를 매일 하신다고요?
2: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김소민 팀장님은요?
3: 아, 저는 오늘 싸우지도 않았고 아침에
0: 오늘?
3: 네.
0: 오늘.
3: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주 하려고 노력해요. 좋은 건 다 갖다 써야 됩니다.
0: 근데 뭐 두 분 약간 말이 이상해요. 했던 것 같아요. 의사생 보니까 그러면은 두 분은 가족에게 배우자를 떠나서 가족들에게 특히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어떤 말을 가장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세요?
2: 고맙다.
0: 고맙다.
2: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가끔 봐주시는데 고마운 건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게 겉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이래서 아들 키워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아내분한테 사랑을 맨날 해주면서 왜 부모님한테 고맙다 말을 그러네. 지금 하세요. 지금 기회 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0: 소미 팀장님은요?
3: 아, 저는 50대 분들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 힘들다라는 게 너무 공감돼요. 부모님한테 아, 좋은 건 다 갖다 써야 돼. 고맙다고 말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0: 맞습니다. 은퇴 이후 세대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아우 나 힘들다 이 말 못하고 이제 막 노후를 겪고 계시는 부모님한테도 저 힘들어요 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낀 세대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무거울수록 힘든다는 말이 절로 나오기 마련인데 이럴 때 같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잖아요. 굿모닝 굿나이프가 그런 역할을 드립니다. 우리 집 가계부 들여다봤는데 한숨만 푹푹 나온다. 어디서부터 지출을 점검하고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840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자영업을 하고 있는 20대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딸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 달 보험료는 10만 원이었는데 모두 갱신형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납입 기간이 20년 갱신이라고 돼 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100세 만기 상품이라 100세까지는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를 74년이나 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인가요? 네. 20대 딸을 둔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은 50대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갱신형 보험 가입 제안서를 받으셨대요. 일단은 요거 짚고 가야 돼요. 갱신형은 납입에 그 만료라는 게 없어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냥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한 평생 내야 하는 건데 따님 기준으로 100세 만기를 가정했을 때 74년을 보험료 내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되게 아찔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2: 안타깝게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갱신형 보험으로 설계가 되면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기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처럼 납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입 전에 정말 잘 확인했다는 말.

0: 회원을 납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선뜻 가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50대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00세 만기면 50년을 납입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 쉬운 선택이 절대 아니죠.
1: 그렇죠.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에 따라서 그 주기가 도래하면 이제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자, 그럼요. 그 차액이 점점점 더 커지면서 지금 20대인 따님이 이 보험 진짜 써야 된다라고 느끼는 중장년이 됐을 때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오늘 상당히 날카로우신데요.
1: 날카롭나요?
2: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갱신이 거듭될수록 보험료가 오르니까 실제로 납입한 총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대에 가입한 자녀분이 평생 이 보험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갱신을 감안했을 때 수억 원까지 이렇게 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갱신형이 든든하게 중요한 보장의 역할을 다 해준다면 갱신형 보험은 추가로 가입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겠죠. 비갱신형으로 기본을 먼저 탄탄하게 잡고 갱신형은 그 위에 얻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만으로 모든 보장을 설계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사실 같아요. 20, 30대는요, 위험률이 낮아요. 아플 확률도 너무 낮고요. 갱신이 돼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정말 조금밖에 안 오르네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오른다는데 요만큼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거죠. 이렇게 별로 안 오르네 하다가 안심하면 갱신형의 단점은 기억 저편으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만약 5, 60대가 된다면 그땐 정말 늦겠죠. 우리 8401 청취자님은 다행히 이번에 상담을 통해 미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26살 따님의 보험은 전부 비갱신형으로 바꿨고요. 20년 난 100세 만기로 설계를 도와드렸는데 보험료 12만 원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안에는 암진단금 5천만 원, 암주요 3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과 수술비 3천만 원, 엔대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모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그 안에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1: 이걸 이제 비갱신형으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0: 맞아요.
2: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잘 쓰면 득이 되고 잘면 쓰면 독이 됩니다.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장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키우기 위해 잠깐 활용하는 거라면 충분히 득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모든 보험이 갱신형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특히 실손의료비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정작 보험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앞에서 유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이 되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뭐 그렇다면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 인상이 안 되면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르는데 많이 오르니까 문제겠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오늘은 똑바로 치시네요. 지지난주는 거꾸로 치시더니. 퀴즈
2: 네.
1: 너무 쉬웠어요.
2: 아, 그렇죠. 조금
1: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아요.
2: 그렇죠.
0: 맞아요.
2: 뭐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갱신 횟수가 쌓일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릅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보험료가 납입 끝날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비갱신형으로 미리 잡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바야흐로 한 20여 년 전,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아봤었을 때. 제가 7,000원짜리 암진단금 5천만 원만 딱 들어있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던 적이 있어요.
0: 어머,
1: 겁도
2: 그래도
1: 없었죠?
2: 훌륭한데요?
1: 그 당시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뭐 5천만 원을 암 걸리면 주는데 7,000원밖에 안 돼? 하면서 가입을 했거든요. 이게 5년 주기의 갱신형이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20대 때두번 갱신될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그 마흔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갱신장 받았는데 많이 갱신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40대, 50대, 60대 때까지 이거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 암진단금 5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르는 보험료 감당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20대니까 뭐 괜찮다 싶긴 하지만 나중에 따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 보험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독이 될수
0: 아,
1: 있겠죠.
0: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에 너무 대단하고
1: 아니,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손절을 잘 못하거든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보험

0: 보험도 한번 살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어머님 보험도 살펴봤는데요. 우선 어머님 보험은 총 9건 가입 중이셨고요. 한달 보험료가 32만 원씩 납입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2007년 8월에 가입한 종합보험, 그리고 이 보험료가 28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12년도 3월에 가입한 암보험 3만 5천 원을 가입 중이셨는데, 상담 시작하기 앞서 어머님께서는 종합보험은 20년 납입이라, 왜 2007년에 가입하셨으니까 내년 8월에 만기라서 그때까지만 잘 버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 이어서 지나가는 말로 처음에는 12만 원으로 시작한 보험이 벌써 28만 원이 넘어간다. 내년에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일을 어째요? 비갱신형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 기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1: 저는
0: 그렇죠?
1: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불안합니다. 보험료가 변경되었다라는 건 이건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라는 얘기인 건데, 슬픈 예감은 항상 맞아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굿모닝 굿나잇에서 더욱이 그렇고요.
2: 그렇죠. 맞습니다. 2007년 8월에 가입한 종합보험 안에는 기본 보장인 상해 사망 2억, 상해 후유장애 3%, 1억 5천. 골절진단금 30만 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양성뇌종양진단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진단금 3천만 원은 3년 갱신형, 뇌졸중진단금 3천만 원도 3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도 3년 갱신형, 그리고 1세대 실손의료비 특약이 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증권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적혀 있어 모든 특약이 20년만 납입하면 되는 줄 알고 그동안 보험료가 많이 올라도 버티셨다는 거예요. 3년만 더 납입하면 된다. 2년 남았다. 올해는 1년만 더 내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요.
1: 하지만 네. 끝이 아닌 거죠.
0: 맞아요. 사실 이럴 때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 신랑이 오늘 저녁 정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 설레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근데 저녁 시간 다 돼서 오늘 나 사실 야근 할것 같아.
1: 뭐야? 장난하는 거야?
0: 서운해요.
1: 네,
0: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서운해요. 말을 하지 말지. 이렇게. 그것처럼 이분은 1년만 더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갱신형 특약으로 모든 만기가 100세라면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니 앞으로 45년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속상해하셨어요.
1: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중에도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할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험에서 주계약이라고 부르는 이 타이틀, 그건 비갱신형이어도 그 하위 구성하는 특약들이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들로 넣어져 있다면 보험료는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이건 정말 비갱신형 특약이 맞는 건지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무릎을 탁 치는 시원한 솔루션 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그럼요, 드려야죠. 시원한 솔루션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머님께서 고지혈증 약 하나 드시는 거 말고는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어요. 덕분에 얼마든지 좋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질병 이력이 많으면 유지 중인 보험에 문제가 생겨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0: 네.
2: 그때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비갱신형 보험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0: 맞아요. 건강하셨기 때문에요. 암주치료비 3천만 원 넣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암방사선 1천만 원, 약물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보다 훨씬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진단금 1천만 원과 수술비 3천, 급성심근경색 담보도 훨씬 넓은 보장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 1호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까지 또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구성을 도와드렸는데도 보험료가 더 낮아졌어요. 기존에 있던 15년 갱신형 암보험도 정리하셨고요. 4세대 실손을 입은 전환 도와드렸더니 종합보험 16만 원, 실손의료비 3만 8천 원, 그럼 19만 8천 원으로 보장을 채워가실 수 있었고요. 아낄 수 있던 12만 원에서 조금 조금 더 못해서 20만 원씩 나는 이제 연금을 준비하고 싶어 하셔서 연금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게 바로 보험인 것 같아요. 특히 가입했을 땐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고요.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금융 상품인 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 앞에서 중간에 한번 정말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방향성에 대한 점검 원하신다면 지금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이재환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며칠 동안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나오면 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험증권을 처음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납입면제 특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0: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소견 나오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프게 되면 이거 갖고 있는 보험 활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증권 들여다보게 되죠. 납입면제 특약. 사실 이게 내 보험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설명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2: 네. 이 특약은 얼마나 효자 특약인지 몰라요. 우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꾸려가듯 큰돈이 나갔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특약이에요. 그리고 40대, 50대 보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때 정말 눈여겨보셔야 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진행하다 보면요. 50대가 되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55세인데 20년 납입이면 75세까지 이 보험을 어떻게 납입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바로 이 납입면제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약이 있으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55세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60세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만약에 진단을 하나라도 받게 되면 보장은 그대로 받으면서 평생 동안 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보장을 쭉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주 효자 특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갖고 계신 보험증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납입면제라는 글자가 있으면 축하드려요.
0: 납입면제라는 글자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보통?
1: 증권에 보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특약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암, 뇌, 급성 심근경색 이 중에 하나만 질병 진단을 받아도 내가 앞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직장 잠깐 쉬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원이 끊기는 순간이 발생할 텐데 이때 보험료 더 내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니까 이건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은데요. 혹시 상담하셨던 사례 중에 납입면제 특약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직접 상담했던 사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40대 남성분이 암보험 1억짜리를 가입하셨었어요. 근데 가입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위를 전체 절제하는 전절제가 아닌 70에서 80% 정도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3번 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 조기 발견을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1년을 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신 거니까 보험금은 다 나왔는지 걱정이 되고 납입면제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사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거 해줬을까요?
2: 맞아요. 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당연히 납입면제 가능하고 보험금 무조건 다 나왔어요.
0: 그래요?
2: 이분이 가입하셨던 종합보험과 암보험 모두 납입면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암보험 이거 하나만 면제 아니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료 전체가 다 면제돼요. 20년 납으로 가입하신 보험인데 딱 5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 19년 7개월치 보험은 보험회사가 대신 납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보장은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돼요.
0: 그러면은 이분이 암 진단은 받았는데 나중에 뭐 혈관 질환에서 진단 받는다. 그럼 그것도 진단비가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보험료는 내지 않고요.
1: 네, 그렇죠.
2: 그럼요.
0: 5개월만 보험료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다 내줄 테니 건강 관리하면서 앞으로 잘 사십시오. 이런 그쵸? 의미인 거잖아요. 네. 납입면제가 이렇게 강력한 혜택인지 몰랐어요.
1: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겪지 않으면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가끔 편두통이 있으셨던 60대 여성분인데요. 종종 있는 두통이 걱정되어서 뇌 MRI를 찍기 1년 전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네. 1년 후에 정밀 검사를 받으셨더니 뇌혈관이 30% 정도 막혀있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시술은 전혀 하지 않고 아스피린 처방 받으셨습니다. 6개월에 한 번만 검진 받기로 하셨는데 이분도 당연히 납입 면제가 가능했었습니다.
0: 시술 수술하신 것도 아닌데.
2: 맞아요.
0: 이것도 납입 면제가 가능한 거예요?
2: 아, 그럼요. 납입 면제 조건은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시술을 하셔야 돼요라는 조건은 없어요.
0: 진단만 받으면 되는 거군요.
2: 정답. 세 가지 질병 중에 진단이 떨어지면이에요. 뇌혈관 진단금 당연히 수령하셨고요. 3천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납입 면제 당연히 적용됐어요. 가입 후 1년 만에 보험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납입 면제 특약이 꼭 있어야만 하고 왜 중요하신지 실감이 꼭 되실 거예요.
0: 그렇군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납입 면제 특약이 모든 보험에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보험마다 납입 면제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보험은 암 진단만으로 면제가 되고 어떤 보험은 3대 질환 전체가 해당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보험은 납입 면제 특약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향후 한 5년 안에 판매되었던 어린이 보험 중에서는 이 3대 질환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 보험에 납입 면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2: 네. 맞아요. 방금 이재한 팀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5년 이내니까 정확하게 19년도 이후 걸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2019년도 이후로.
2: 네. 이후로 내가 만약에 가입한 상품이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한다면요. 유사암도 납입 면제 특약이 들어가요. 유사암에 뭐가 들어갈까요? 피부암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혹시 SNS를 하신다면 핫합니다. 손톱에 이렇게 세로줄이, 검은색 세로줄이 나올 경우 이게 피부암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발톱도 그럴 수
2: 맞아요.
0: 있나요?
2: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19년도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고 어린이 보험이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납입 면제 유사암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만약 치료가 아주 쉽거든요. 손톱에 만약에 세로줄이 검정색이 있어서 피부암이네요. 라고 한 경우 그 순간 면제돼요. 너무너무 좋은 보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사실은 뭐가 부족하지보다는 어떻게 가입되어 있지?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활용하는 전략도 있어요. 건강할 때 보장을 크게 설계해두는 겁니다. 만약 큰 병이 생기면 큰 병이라기보다는 3대 질병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납입 면제가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두터운 보장만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후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납니다. 건강검진을 해요. 결과가 좋으면 그때 보장을 충분히 줄여도 괜찮겠죠. 우린 답지를 알고 줄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은 이렇게 하는 과정은요. 중간에 늘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넣었다가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 맞아요. 보험을 정말 적게 보장을 넣어서 가입했을 때 나중에 추가하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새롭게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담아놓은 바구니는 거기서 덜어내는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기 위한 방안들 전문가의 이 정보를 통해서 해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납입 면제 특약이야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에 납입 면제라는 네 글자가 지금 적혀 있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요. 혼자 확인하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창 열려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 머니 굿 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처

0: 왕전 사연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요 문자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2197번님,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김소미 팀장님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소미 팀장님이 직접 인천 강화도까지 와주셔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보험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전체적인 재무 설계도 도와주시고 다리 진단금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어머 어머 이분 기억납니다. 잘 지내시는지 묻고 싶은데 안 그래도 사실 상담해드리고 나서 거듭 너무너무 상담받길 잘했다며 저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며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0: 그럼 이분은 뭐 골절 진단금 이런 걸 받으신 걸까요?
1: 골절 진단금도 받았고요. 수술비도 받으셨고 사실 후유장애 진단금도 받았습니다. 또한 넘어지시면서 얼굴에 흉터가 생기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수술비라던가 이런 건 사실상 상해 수술비들은 많진 않으셔서 돈 1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는요. 후유장애 진단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셨거든요. 얼굴 또한 외모가 인체의 한 구성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6cm 정도, 그러니까 봉합수술을 하고 흉터 제거수술을 모두 했는데도 왜 흉터는 넓은 면적이 협소됩니다만 길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후유장애는 길이로 판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돈을 받으셨어요. 가입하신 후유장애가 5억 정도였거든요. 종합보험이 옛날 거라 기본보험이 어쩔 수 없이 후유장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 2억 원 정도,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갖고 있는 보험들 여러 가지를 해서 5억 정도가 합산이었어요. 흉터가 5cm가 넘어가면 5%입니다. 그럼 5억이면 2,500이죠.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100 얼마 받으셨는데 흉터 재건으로 2,500을 받아들이니 처음에 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
0: 금액
1: 보험금이.
0: 보고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1: 맞아요. 그런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시죠, 선생님?
0: 2197번님, 그러셨군요.
1: 네,
0: 아유,
1: 맞습니다.
0: 불편한 상황에서도 팀장님들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한분한분 만나셔서 어려운 상황 정리를 해주시고, 정말 아주 이게 굿모닝 굿나이프의 순기능이자 저희가 자랑하는 상담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재환 팀장님이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진짜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오늘 사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상담 신청해 주셨던 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까는 74년이었잖아요. 납입하는 게. 저는 54년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3년 정도만 내면 끝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0: 오해하고 계셨군요.
2: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는 사람한테 가입했는데 아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추천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물론 잘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도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뭐 너무 식상한 멘트이긴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야 되니까 한 번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평동 나비엔.
6: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돈은 돈대로 내면서 얼마나 얼마를 더 내야 할지도 모르면서 보장은 대체 뭘 받는 건지도 모르신다면 전문가와의 점검 통해 내 귀한 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맞춤 재무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 중순에 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한여름이 된 듯 더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비가 내리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광주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게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뒤쪽으로 한강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 하월곡을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뒤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부터 이 북부간선도로 진입하기 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한남대로가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도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남이에서 청주까지 2, 3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노면 보수 중에 있는데요. 작업 지점을 앞두고 남이에서 청주 사이로 2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역사적인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1: 시진핑 주석과 조금 전 만찬을 함께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의 오는 9월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10: 네, 먼저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중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미를 공식 요청했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중국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논의했던 내용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오는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기를 공식 초청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화답했습니다.
11: 네, 그런데 기대만큼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2: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선 거의 빈손에 가깝다 이런 혹평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는 건데 거물급 경제인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단 두 정상이 넉 달 뒤에 미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만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0: 네, 이란 전쟁 탓에 7개월 만에 재회한 미중 정상은 이 공개 발언에서는 덕담을 주고받는 듯 했지만 135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11: 특히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잘못 다루면 충돌할 것이라는 경고도 던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3: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에도 호재라며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14: 국제정세는 변란으로 뒤엉키고 세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3: 경제무역협상단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합의문을 긍정평가한 셈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는 중미 양국에도 최대 공약수라며 트럼프 앞에서 대놓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14: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해서 미중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3: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14: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13: 이런 덕담 뒤엔 대통령입니다. 방중 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산 석유, 콩, 보잉 여객기 등을 중국이 사가란 얘기입니다.
14: 여기서 칩을 팔길 원한다고 말했습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했습니다. 젠슨 왕 CEO입니다.
13: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불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밀려 7달 만에 성사된 135분짜리 담판. 오가는 덕담 속에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에너지 자유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시작부터 팽팽해서도
11: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펫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주성님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며 당신의 친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주석 에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1: 미중 양국은 화합하면 서로 이롭지만 싸우면 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적대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하고 서로의 성공을 돕고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0: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 중국에서 칩을 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4: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네, 오늘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를 한 사이 이란은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우리 선박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이란 측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는 명백한 증거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2: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5: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2: 예, 미중 두 정상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에 동의를 했는데요. 이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5: 네, 이란은 오히려 자신들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되어 있지만 선박들은 이란 해군에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일부 중국 선박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외교부 장관과 주 이란 중국 대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회원국 회의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 네, 중동 국가들 상황도 좀 살펴보죠. 미국과 이란 사이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주변국들도 갈수록 긴장 고조되고 있죠.
5: 그렇습니다. 앞서 쿠웨이트가 부비안 섬에 침투한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3일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우리 시민 4명을 구금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불법 행위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체포된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는 쿠웨이트 내무부 발표에 이란 외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2: 예, 걸프 지역 분위기 안 좋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가 친이란 세력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군요.
5: 네, 두 국가가 지난달 초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전투기들이 이라크와 맞닿은 북부 국경 인근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과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습했고 쿠웨이트도 최소 두 차례 이라크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쿠웨이트군이 발사한 것인지 아니면 쿠웨이트 내 미군이 발사한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공격은 이라크 민병대의 지속적인 공격에 인내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 네, 마지막으로 남우호 소식 짚어주시죠. 정부가 어제 기술 분석팀을 두바이에 급파했다고 하는데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5: 네, 지금 제 오른쪽 뒤에 보이는 선박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고 항구에 정박 중인 남우호입니다. 정부는 이란 측 소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 분석팀을 급파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곳에 도착했을 시간이긴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팀 조사가 시작된다면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격 주체는 또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3: 아랍 국가들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과시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는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이 시점에 밝힌 것은 아랍 국가와의 안보 동맹이 굳건함을 이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이스라엘은 UAE에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과 이를 운용할 인력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UAE와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입니다.
6: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정상회동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

0: 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은 2시간 15분, 13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화기애애한 환영식과는 달리 정상회담에서는 뼈있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0: 자, 미중 정상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했습니다. 낮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조금 전까지 이제 만찬도 있었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9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두 정상이 만난 거는 한 6, 7개월 만에 네, 다시 만났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2: 네, 그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예. 실제로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3: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입니다.
2: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다만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이런 거를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갔고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실물적인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중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금방 되기는 어렵죠. 예. 그리고 올해 몇 번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월 24일 날 초청했다고 얘기하고 아마 유엔 연설하면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선전이라는 데서 APE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런 테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관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발출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전이나 충돌보다는 관리 모드를 세계에 알리는 자국민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1: 네.
0: 김하수 실장은 어떻게
4: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또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이렇게 폭발하거든요. 이 폭발을 하지 않도록
3: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4: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죠.
0: 예.
4: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뭔가 뭐 정상회담 결과가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발표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예. 이제 며칠이 지나봐야 좀 이제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영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웃음을 띠고 만면에 웃음을 띈 모습으로 같이 악수도 하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그 회담에서는 굉장히 좀 살기가 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온 이런 어떤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한 세 번 정도 더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 문제를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만나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갖고 그러면은 갈등은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1: 네. 네, 자주 만나기로 하고 또 길게 보는 두 정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찾은 게 9년 만입니다. 네. 양국 정상은 오늘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하루 모습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붉은기가 펄럭이는 도로를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인 비스트가 인민대회당으로 들어섭니다.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진핑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며 환영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반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국가연주와 예포 발사 속에 의장대 사열을 함께했습니다. 레드카펫에 선 트럼프 대통령 친근함의 표시로 이렇게 시 주석의 팔을 가볍게 툭툭 두드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다소 딱딱한 표정이었던 두 정상은 양국 국기와 꽃을 흔들며 환영하는 아이들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요. 인민대회당으로 들어서서 135분간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두 정상이 천단공원을 찾았는데요. 천단, 명청시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던 장소로 닉슨 행정부 당시 미중 대탕틀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엔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제 의전을 보여줬던 중국인데요. 이번에는 긴장을 풀자는 의도로 장소를 택한 걸까요? 이어 두 정상은 인민대 회당으로 돌아와 국빈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각자 건배사를 통해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두 정상 넉 달 뒤 또 한 번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0: 예, 미중 두 정상이 오늘 내일 총 6번 만난다고 그러죠. 오늘 4번 행사가 있었고 계속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훈훈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2: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한번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을 또 자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 하자 그러면 하고 연기하자 그러면 연기하고 이런 국가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예. 언중유고 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다음에 시 주석의 모두 발언이 비교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CEO들, 기업인들을 소개하고 또 기업인들 얘기하면서 중국의 그 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준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아, 저 시진핑 주석은 주로 미중이 함께 가야 되고 예.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게 상호 이익이 더 많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보면 이제 중국이 상당히 컸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0: 약간 맏형 같은 네, 느낌.
2: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예.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좀 들어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1: 네, 이 두 정상이 또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할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자주색인데 이게 황제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많이 봤던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4: 글쎄요,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제 3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황제급에 가깝긴 하죠. 그런데 저걸 뭐 공개적으로 자수색을 이제 착용을 함으로써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거를 매서 저걸 이제 끝까지 이제 완전한 빨간색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런 차이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저런 붉은색을 맸고요. 또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붉은색이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붉은색 그리고 중국을 배려하는 붉은색이라고 보고요.
0: 2017년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네. 뭐 2017년에는 이제 붉은색 뭐 아니면 이제 파란색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이제 같은 계열로
4: 네, 이렇게 그렇죠.
0: 어우러졌습니다.
4: 그렇죠. 그 시진핑 주석도 저렇게 같은 계열의 그런 넥타이를 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4: 지금 저 환영식 할 동안에는 뭐 이렇게 저 손도 툭툭 두드리고 그리고 등도 이렇게 두드리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렇게 손을 잘 두드리고 등을 잘 두드려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게 이제 거의 뭐 습관이 되어 있다시피 해서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 예.
4: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일기 때 김정은이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손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혹은 등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4: 마크롱 대통령.
0: 아, 그랬나요?
4: 네.
0: 아,
4: 네. 마크롱 대통령은 등을 두드려요.
0: 네.
4: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 만나서 이렇게 회담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비교적 유심히 보는데
0: 예.
4: 감히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기 시진핑 주석이 자금성에 갔잖아요. 자금성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

0: 이제 동향을 했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는 대신에 그 행정부하고 재계를 망라한 이른바 이제 트럼프의 남자들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마치 이제 백악관을 고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 국방, 뭐 재무장관까지 네, 다 갔는데
2: 빅3가 다 온 거죠. 예. 그리고 특히 베센트 장관이 중국의 허리퐁 공무원 부총리와 함께 이번 특히 경제, 통상, 무역,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악재를 만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단순히 전쟁이 아니고 그 전쟁의 결과로 미국과 이란도 생각하지 못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흐름이 필요하니까 이제 국방장관을 대동을 했고
0: 예.
2: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사실 국방장관은 잘 대동하지 않거든요.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0: 대통령하고 지금. 함께 간 게 40년이 넘게
2: 54년 만이랍니다.
0: 54년,
2: 네, 54년 예. 만에 그러니까 중국도 동준이라는 동군이라고 읽는데요. 이 해군 제독이지만 국방장관을 또 배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 밀려올 모양을 보이는 네. 거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갔고 그러니까 그만큼 현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할 게 많다라는 것들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복잡한 일이 한 번에 이 지도자들이 만났다고 그래서 아무리 권위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또 미국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쳐야 될 허들들이 많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늘어놓으면서 서로 조율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만난다는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자주색 얘기가 예. 나와서 그냥 한마디 네네. 첨언을 하면 자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자자입니다.
0: 예.
2: 아,
0: 네.
2: 자주색. 그게 예. 이제 황제 권위의 상징인데 뭐 시주석이 자기가 황제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그게 굉장히 상서로운 색이에요.
0: 네.
2: 원래 상서로운 색이니까 이전에도 정산품 이상만 자색 관복을 입었거든요.
3: 네네.
2: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고귀함, 상서로움, 또 예. 도교에서 굉장히 좋은 색깔로 하니까
0: 네.
2: 아마 그것도 신경 써서 한 거죠. 그러니까
0: 그렇겠죠?
2: 자기도 예, 최상의 어떤 대접이나 이런 거 하면서 나도 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네. 네, 이렇게 멜라니아 여사가 빠진 자리를 실무진으로 꽉 채워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 회담, 두 정상 간의 회담이 135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이후에 나온 이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불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에 좀 신중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미국한테 좀 양보를 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4: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것은 왕이 외교부장하고 그 미국의 국무부장관하고 사이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통행료 개방하는 거는 통행료 거둬들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해야 된다는 게 이미 합의한 거기 때문에
0: 예.
4: 그 합의한 내용을 그래도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란이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특별히 더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란도 지금 NPT의 회원국이거든요. 이제 북한은 NPT에 들어갔다가 탈퇴를 했고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는 NPT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0: 네.
4: 이제 그 바깥에서 NPT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핵무기를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란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된다.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0: 네.
4: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농축된 핵무기 그거 60% 농축된 거 뭐 441kg인가 그 문제하고 20% 농축된 거 그거 이걸 어디로 이제 반출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란이 정말 평화적인 핵 이용의 권리이긴 하지만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해 줄 거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거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빠져 있잖아요. 그거 빠져 있고 하나만 한 얘기만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0: 예.
4: 그래서

0: 호르무즈 해외 개방 문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이 정작 원했던 것은 정말 이 이란을 공습한 이유,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바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물질 자체를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이게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으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1: 그렇군요.
0: 답변을 못 들은 것은 조금 미국으로서는 섭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1: 어쨌든 이란 이슈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하고 핵무기 관련이 핵심 이슈이긴 한데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0: 그렇죠.
1: 두 정상이 만나서 오늘 확인했다. 그 정도의 이제 의미를 지금 부여해 주셨고요. 근데 경제 협력 증진 방안 이것도 이제 논의를 했는데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미국 측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5P, 알파벳 P, 5P라고 했고요. 중국 측이 원하는 거를 T가 이제 3개 있다고 해서 3T 이렇게 이제 나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2: 그 사실은 이제 영어의 앞자를 따서 그렇게 한 거죠.
1: 네.
2: 그런데 이제 원래 미중 간에는 40T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40.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는 타이완 문제, 그다음에 민주탄압이라고 해서 천안문, 티엔안먼이라고 읽거든요. 그다음에 무역 적자 문제, 트레이드, 그다음에 티벳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한쪽이 내가 잘못했다 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5B, 3T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쇠고기, 미트 뭐 이런 거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다음에
1: 5B가 말씀해 주시죠.
2: 빈, 뭐 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물적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이제 더 얻으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라든가 이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 그러니까 서로 그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대체 가능한 거를 중국이 사주는 거고, 중국은 미국이 그걸 막으면 사실 대체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등가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핀트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교환이 되겠다 그러는데 이 교환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1: 그렇군요.
2: 교환 자체는 어렵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다섯 가지 분야,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비행기 파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중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제도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압박, 통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불리하다고 얘기를 많은 데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보잉 같은 경우도 737 맥스 뭐 몇백 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도 C-190이라는 자체 비행기를 개발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서로 그 5B하고 3T하고는 완벽하게 교환은 안 되지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되는 거죠. 그게 서로의 체면을 봐주면서 그래도 협상의 모멘텀을 끌고 가는 데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5B가 보잉, 쇠고기, 대두, 그다음 미국이 원하는 투자위원회,
2: 네,
3: 무역위원회고요.
2: 그렇습니다.
3: 중국의 3T가 이제 타이완, 관세, 기술인데 이 타이완에 대한 언급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두 정상이 인사말은 화기애애했지만 또그 안에 뼈가 있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4: 중미 양국이 이른바 2K 디데스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수 있을지, 전 지구적 도전에 함께 대응해 세계에 더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의 업적, 시진핑 주석의 성취는 그야말로 위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한 훌륭한 사절단을 대표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기업가들과 함께 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녹취 들으셨는데 김 실장님한테는 이 질문부터 먼저 좀 해야겠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한테 계속 썼던 이야기라면서요, 이게.
0: 맞아요. 2015년부터 사용을
1: 무슨
0: 했으니까요.
1: 의미입니까?

0: 이게 투키티데스라고 하는 것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지은 장군의 이름이 투키티데스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반도 옆에 있는 에게해 있죠. 에게해의 패권을 둘러싸고 그때 당시 패권국인 스파르타하고 신흥 강대국인 아테네와의 전쟁사를 그린 것이 바로 투키티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파르타가 패권국이었고 아테네가 이제 신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스파르타 입장에서 보면 이 신흥 강대국이 자기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강대국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패권국이
1: 아,
0: 일으킨다고
1: 기존의
0: 얘기하는 게예요.
1: 패권국이
0: 기존의 패권국이. 기존의 패권국이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이에요.
1: 그게 이제 학설로
0: 그런데,
1: 있는 거죠.
0: 그럼요. 이거는 이제 저기,
1: 하버드 대학 이런
0: 윌리엄,
1: 거예요. 예.
0: 그레이엄 박사가 이제 쓴 글에서 이게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것을 2015년부터 주장했으니까 벌써 11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보세요. 패권국 중국, 신흥 강대국, 패권국 미국, 신흥
2: 미국, 네.
0: 강대국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미국이 불안하니까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된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미국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11년째 지금 계속해서.
1: 그러니까 협력과 공존,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그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파트너가 되어야 하지 상대 간의 적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좀 녹인 인산말로 볼 수가 있겠네요.
3: 네, 그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인데 국가부주석 시절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국가부주석 시절에 이제 사실은 그다음 총서기로 어느 정도 낙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 지도자로 낙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바마와 미국에서 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를 맺어야 된다. 기존의 미소 대국 관계는 갈등과 싸움인데 이제 우리는 협력하는 대국 관계를 맺자. 이게 바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개념인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도 속지 말자 공산당. 중국한테 속지 말자 이러면서 저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협력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중국이 힘을 키울 거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9차 당대회가 2017년에 열리는데 그러면 미국이 협조 안 하면 우리가 세계를 끌고 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중국이 내세운 게 신형 국제관계예요. 신형 국제관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전에 중국보다는 훨씬 몸집이 커졌지 않습니까? 실력도 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구상의 국가로서 같이 끌고 가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협력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만들어가는 게 갈등을, 양국 발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나는 미국의 파트너, 적어도 파트너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김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불안의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미국이 안 건드리면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다. 우리의 정당한 발전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이 정도 컸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번에 뭐 첨단을 방문하고 같이 이렇게 공생의 세계, 공영의 세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시 주석의
1: 그렇군요.
3: 주장이 많이 반영이 돼
1: 그러니까
3: 있는 겁니다.
1: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존하자, 협력하자,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한 가지는 굉장히 완강하게 얘기한 게 타협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잘못하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요거는 절대 중국이 우린 다 같이 할수 있는데 요건 양보할 수 없어. 딱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0: 이거는 이제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그런 평화는 물과 불의 관계처럼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 잘못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주 이번에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더는 못.

0: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왜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데려갔을까요? 굉장히 여기에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고, 대만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거고, 대만에 대해서 무기 수출할 거는 수출할 거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을 이제 데리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미국대로의 대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천단에 갔을 때 지금 기자들이 물어봐요.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1: 트럼프 대통령한테.
0: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사전에 왜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대만 문제 얘기할 거라고 갔거든요.
0: 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러긴 했는데 이제 워낙 이제 그 회담을 하는 동안에 이 문제는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잘못 처리하면 충돌이 일어날 것과도 얘기했고 예. 미국에서는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방부 장관까지 대동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는데 이제 기자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옆에 시진핑 주석이 있으니까 일부러 안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에 대한 불만을 침묵으로 대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네. 이 백악관의 발표에서도 타이완 이야기 부분은 네. 빠져 있었습니다. 이 회담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의 최고위 관료들도 함께 했지만요. 미국의 거물급 기업인들도 함께 했는데 네. 이게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뭐 일론 머스크랑 셀카를 찍는 장면들도 좀 비치기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요구에 어느 정도 좀 화답하는 모습이잖아요.
3: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중국은 항상 우리 시장은 개방돼 있고 외국의 자본 투자를 환영하고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볼 때는 금융시장 같은 거 개방 안 하고 있잖아요. 보험시장 이런 거 개방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이 소위 중국 국내법에 국내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무역위원회나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규범적으로 관리해보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5B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에 해결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당시에는 중국만 겨냥해서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실제로 25%가 됐을 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네. 18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났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몸집이 커졌고 트럼프도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이거나 첨예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인들을 지난번엔 27명이 갔는데 이번에 17명 갔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으로는 훨씬 크지만 네. 이렇게 가면서 자신이 중국 시장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협력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준 거고 시 주석은 거기에 화답을 한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시장은 개방돼 있고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런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 실무 협의 이런 데를 통해서 저런 것들이 모양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0: 이 문제 관계돼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참 서로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뭐 이렇게 중국 개방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뭐 금융시장 개방하고 서비스시장 개방하고 보험시장 개방 뭐 그만 하면 다냐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게요. 하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통신, 반도체, 드론, AI 기업 등 그 기업 다 합하면 천 개 돼요. 네. 야, 왜 이렇게 우리 이 블랙리스트에 많이 올렸냐? 이거 풀어라.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품목별 관세는 엄청나게 이제 뭐 100% 부과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 이거 100%씩 부과하는

0: 있느냐 그런 얘기도 이제 중국에서는 할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하고 첨단 기술 수출 통제하고 있는 거, 왜 이거 계속 통제하고 있느냐.
1: 예.
0: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안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규제하고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중국대로 또다시 미국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세 개밖에 안 되지만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것만 얘기하고 말지만 그만큼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만들이 회의 기간 내내 2시간 반좀 넘게 이렇게 그냥 다투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이나 갈등을 좀 관리해 나가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1: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젠슨 황까지 마지막에 비행기에 태우고 가가지고 그 H200이라는 그 최첨단 반도체를 과연 중국에 제공할 것인지 뭐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2: 네.
1: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인들도 이제 대거 대동을 했는데 지금 포커스를 받고 있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할 때 입은 옷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티브 청, 백악관 홍보국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에어포스 원에 탑승한 루비오 장관의 사진과 함께 나이키 테크 베네수엘라 모델을 입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옷이죠. 지난 1월 초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나이키 트레이닝복과 같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줄이었는데요. 웨이보의 한 군사 인플루언서는 루비오는 일부러 마두로가 미군에 납치됐을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면서 적의가 가득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쿠박의 미국인인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 인사로 원래 중국의 입국 제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자 이름을 바꿔서 입국하는 이례적인 조치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국 온라인에서 이제 루비오의 도발이다라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루비오가 과연 저 옷을 일부러 입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3: 네, 저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주려고 예를 들어서 이번은 사실 이란 전쟁 이걸 보면은요, 물론 이제 미국의 전략적 전술적 미스도 많지만 미국같이 저렇게 화력을 동원해서 할수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또 각인을 시켰거든요. 중국이 그걸 대체하는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은 립서비스 이외에는 해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저런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한테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이제 그런 게 들어있고, 중국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국의 국무장관이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저건 조롱이다. 그 실제로 그런 면이 있고 아마도 그런 의도가 조금 들어있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을 것
1: 그러니까
3: 같고.
1: 이게 그 본인의 그냥 SNS에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네,
1: 백악관
3: 맞습니다.
1: 홍보국장이 이거를 올렸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이제
1: 네.
3: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힘, 언제든지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중국한테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과시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협력해서 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말을 듣고 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를 이제 우회적인 메시지로 전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다, 친구다 이렇게 계속 추켜 세웠는데 또 이렇게 실무진들은 좀 묵직하게 견제구를 좀 날리는 모습이네요.
0: 예, 지금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 시절에 워낙 뭐 대중 강경파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 이제 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인권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법도 이렇게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좀덜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
1: 예.
0: 그옷 입고 있는 거요. 저
2: 네네.
0: 뒤에 저 배경을 보면요.
2: 네.
0: 저게 지금 비행기 안이라고 생각하시죠? 저 네. 그림이요. 예, 비행기 안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에 거 보면 좀 부서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네. 저걸 의도적으로 저 구도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루비오를 찍을 때 저렇게 음성한 구도로 가지고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렇게 찍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중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예. 저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0: 네, 거군요. 그렇죠. 네.
1: 자, 일단은 이제 내일까지 그 방중 일정이 이어지는데 내일도 그 두 정상이 이제 두 번이나 만납니다. 양자 차담도 있고 오찬도 있고 한데 오늘 만찬장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시진핑 주석은 이제 중국에 부응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가가 공존이 가능하다 얘기를 또 했어요 만찬장에서.
3: 네네.
1: 예, 이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함께 가자 이제 하는 얘기 같은데.
3: 함께 가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가는 데 대해서 너무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라 이거죠. 네. 그런데 중화의 부흥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국의 가치체계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 말아라. 중국은 핵심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들의 제도와 가치와 뭐 영토, 타이완 문제도 핵심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우리를 압박을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G2 그러면 G1은 영원히 미국이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는 하부 단위가 아니고 마가는 마가대로 그다음에 중화의 부흥은 중화의 부흥대로 같이 양립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주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미국은 미국대로 가면서 우리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가겠다라는 메시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아까 지적하셨지만 싸우면 안 되잖아요.
1: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3: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네. 네, 이번 만찬에서 또 뭐 베이징 오리구이 같은 다양한 메뉴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찬을 즐기면서 또 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9월 24일 날짜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1: 네.
2: 이 시기도 좀 공교롭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간 선거 전이네요.
0: 그렇죠. 뭐 의도적이지는 않죠. 이제 유엔 총회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엔 총회 연설을 갔다가 이제 각 국가의 정상들이 매년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못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꼭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럽 총회 참석을 빙자로 그래서 미국을 방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또 한 번의 회담이 계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9월 둘째 주, 셋째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유엔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회담 마치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으로 가서 유엔 총회 마치고 그때 이제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모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올해만 하더라도 네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양국이 이렇게 굉장히 그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전 세계를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1: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두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은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2: 신구 패권국이 결국 충돌한다는 이 국제정치학 용어를 꺼내든 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공식 선언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보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6: 중미 양국이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5: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0: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1: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2: 조한범 통일연구원 속조연구위원입니다.
1: 그래, 지금은 한 68%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0: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 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악재 속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등한 미중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통령 간 맺어진 가장 긴 인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등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6: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우 빨리 해결해 왔습니다.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 정보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를 지원해 지정학적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우리는 중국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유안 여사에게 오는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길 공식 초청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우리는 둘 다 중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믿는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건설적, 안정적 중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국민은 모두 위대한 민족이며 중국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중국 관련 선박이 현지 시간 13일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파르세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당국의 결정에 따라 13일 밤부터 일부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통항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주 이란 대사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 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의 통행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일본의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0: 불과 보름 만에 두 척이 연달아 탈출한 건데 다카이시 총리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위험 구역도 벗어나 일본을 향해 항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1: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출항지를 봤을 때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으며 통행료는 따로 안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이런 가운데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5: 기술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
6: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5: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4: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한국인으로는 처음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칸 영화제가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로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호프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와있던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1: 네,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칸 영화제가 열리는 팔레데 페스티벌 인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흰색 부스가 줄지어 늘어선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막 3일차인 오늘 레드카펫이 열리는 그 리미에르 대극장 앞은 물론 도시 곳곳에 관광객과 취재진들로 발디딜 틈이

0: 없을 정도로 축제 분위기로 물씬 가득합니다. 네,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온 신작 호프가 경쟁 부문에 올라서 기대감이 큰데요. 이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알려졌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그동안 데뷔작인 추격자, 항해, 곡성까지 장편 연출작 3편 모두 칸에 초청을 받았고, 이번엔 처음 경쟁 부문까지 진출하면서 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칸 영화제 호프 상영은 이곳 현지 시각으로 17일 저녁에 예정돼 있는데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1: 호프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리고 다른 한국 영화들도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21일 개봉하는 군체도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대됐는데요. 이 K-좀비 영화 신드롬을 시작한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배우 전지현, 구교환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곳 현지 시각으로는 16일 새벽 연상호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참여하는 레드카펫 행사와 공식 상영 일정을 통해 세계 팬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군체표를 구하기 위해 피켓을 든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을 정도로 기가 실감났습니다. 또 정주리 감독의 영화 도라도 칸 영화제 기간 함께 열리는 감독 주간에 초청돼 17일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주요 부문에서 한국 영화가 초청작을 단한 편도 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4년 만에 경쟁 부문에 오른 호프를 비롯해 군체 도라까지 잇따라 이름을 올리면서 칸에서 다시 한국 영화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칸 영화제가 열리는 남부 도시 칸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헌 대표가 직접 밝히라면서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측에 중단된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도 곧바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사측의 명확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산정 기준 투명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영현 대표이사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앞선 협상 과정에서도 요구 수준을 낮추며 타협 의지를 보여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영업이익 15%에서 13%로 낮추는 대신 최대 절반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제도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 절차는 노사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되는 만큼 추가 협상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다음 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낼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7,900대로 상승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치며 8,000피까지 불과 19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1조 8,37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2조 1,674억 원의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29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한 때 29만 9,5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3: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애초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30시간 배회를 하다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고 살해

0: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 검은 상하이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 새벽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입니다.
2: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3: 죄송합니다.
4: 스토킹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2: 범행 동기는 뭡니까?
1: 장 씨는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한 것으로 모자라 미리 흉기 두 점을 준비했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지닌 채 30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을 여고생으로 바꿔 범행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을 1km 미행했고 예상 동선을 파악해 앞질러가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발적이거나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라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
6: 경찰 관계자입니다.
5: 장윤기도 맞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1: 어린이날 새벽 피해 여고생이 쓰러져 간 자리엔 추모꽃과 간식이 한가득 놓였고 추모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장 씨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면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 안전이라며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장윤기에게 귀가중 목숨을 잃은 여고생을 먼저 애도했습니다.
8: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7: 여고생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학생의 쾌유를 빌며 강한 어조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8: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 이런 마음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7: 국민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가란 지시도 내렸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엄단하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1일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광주로 보내 유족과 부상자를 위로하고 범죄 피해 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를 강조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1.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온 건데요. 이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9: 5월 중순에 내리쬐는 한낮 땡볕.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경기 여주 흥천면은 33.3도까지 올랐고 서울과 강원 원주 31.5도 등 서쪽 지역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서쪽과 달리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속초는 17.4도, 강릉 19.7도에 머물렀고 대구 등 동쪽 대부분 지역도 25도 안팎에 그쳤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욱 크게 올랐습니다.
10: 상층에도 고기압이 있고 지상에도 고기압이 있는데 이 공기가 점차 쌓이다
11: 보면은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0: 하강 기류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구름 생성이 좀 어렵게 됩니다. 일사까지 더해져서 기온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9: 평년 기온을 10도 가까이 웃도는 때이른 더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12: 맑은 날씨와 강한 일사가 이어지면서
11: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2: 당분간 이러한 기압기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낮 기온이 30도

0: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 다만 밤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격전지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에 나섰는데 이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기선 제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후보 등록 첫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전 일찍 발빠르게 선관위를 두드렸습니다. 파랗고 빨갛게 당 색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4: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5: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6: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다.
5: 박경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6: 호소하고
3: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앞다퉈 신고식을 했습니다. 특히 5파전 구도 속에 민주진영 간 기싸움이 치열한 경기 평택 을에서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7: 더 열심히 뛰어서
5: 김용남 후보입니다.
7: 결과로
8: 시민들과 함께
5: 유이동 시민들 후보입니다.
8: 곁에서
9: 더 절실하게
5: 조국 후보입니다.
9: 제2의 고향 평택에
10: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입니다. 이때가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영 내 단일화가 거론되는 지역은 3곳. 재보궐은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갑, 광역단체장은 울산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 맞서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범진보 3명은 단일화의 뜻을 모았고 당대당 차원의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11: 호수 위에 백조의 물갈기처럼
5: 정정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민주당 적자 경쟁이 붙은 경기 평택 을에서는 각축전이 치열하고 장동혁,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인 부산 북갑에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협상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12: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13: 박민식 후보를
5: 조갑재단 대표입니다.
13: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절대로 단일화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3: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들 지역의 특징입니다. 후보 간 합종 연행이 시작되면 선거판은 크게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 울릉도의 섬심까지 공략했습니다. 당의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선봉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엔 인구 8천여 명 남짓 울릉도를 찾아 섬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연 정 대표는 즉석에서 울릉군을 농어촌 기본소득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며 영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11: 독도를 지키고 있는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정작 우리는 울릉도를 잘 못 지키고 있었구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오늘 나온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14: 민주당 대표가 울릉도를 방문한 건 처음인데 영남권 중심의 동남풍, 즉 보수결집 기류가 심상치 않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 시가지를 훑고 체육대회도 방문하며 보수층 설득에 나섰고
5: 울릉도 주민입니다.
14: 추가 일정으로 울릉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방문하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 대표가 섬주민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사이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에 대한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만 일삼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는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지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5: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16: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행보와 대야 공세, 투트랙으로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선상 최고위에 이어 울릉도 방문까지 연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보수 결집 흐름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 공개 발언 때 대통령 호칭을 빼는가 하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7: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고리로 불황 때는 반도체 업계를 외면하더니 지금 와서 숟가락 얹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나 막으라고 직격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남우호 피격에 이은 대여투쟁 이슈로 대통령 호칭은 사라졌고 표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18: 이재명은 수금
5: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8: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17: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한 대검찰청의 징계 시도에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쿠크다스 과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제 과자 증거로 징계에 나섰다 꼬집은 건데 관련 증언을 빌미로 국정조사 증인들을 허위 고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맞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19: 연어의 술파티를 주장한
5: 국민의힘 수석지부위원입니다.
19: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17: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찾은 충청에선 개헌과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18: 똥 싸고 뭉개고
5: 장동혁 대표입니다.
18: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17: 비슷한 시각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을 향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다소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발언부터 SNS 메시지까지 말폭탄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육성을 공개했는데 정 후보는 직접 사과하면서도 의혹은 허위 조작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0: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폭행 전과 실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21: 국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성매매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로 인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짓밟은 것입니까?
20: 나아가 당시 폭행 피해자 육성 증언을 꺼내며 5.18 관련 논쟁으로 다퉜다는 정 후보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22: 5.18 때문에 무슨 뭐
5: 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22: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일 없었어.
20: 논란이 커지자 침묵하던 정원호 후보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향해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 측 주장은 허위 조작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23: 이후 열을 막론하고
5: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3: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4: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20: 여기에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이 있었고 정 후보는 이를 수습하려다 휘말린 거라는 당시 술자리 동석자의 입장문도 공유했습니다.
25: 이 저열한 공세가 오세훈 캠프의 공식 더불어민주당 선거 전략입니까? 추잡한 흑색 선전에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 양측은 중도층 공약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을 중시하겠다며 공급 확대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개혁 보수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맞잡고 출정식 참여 등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26: 선배님이 계시다는
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6: 천군만마 이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20: 흑색 선전이냐 후보 검증이냐 정원호 후보 관련 공방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은 엇갈립니다. 검증 공세로 반전을 노리는 야권과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여권 사이 기싸움은 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0: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발하며 단위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잇따른 기피 신청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낮겠다며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법정에서 퇴정했고 남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1: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해 내일 특검 구형이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에 대한 첫 의심 신고 당시 양주시의 조사는 두 달이나 지난 뒤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기에 현장 조사 없이 학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24일. 양주시청에 통보된 건 같은 달 28일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양주시는 신고 접수 두 달이 지난 올해 2월 말에야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3월 6일 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사례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학대 의심을 받는 친부와 피해 아동을 시청에 함께 불러 조사하는 데 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양주시는 3월 7일 거주지를 방문해 피해 아동의 형제들과 친모를 현장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이미 일반 사례로 판단한 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4: 그렇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고
5: 김현자 대한아동복지학회장입니다.
4: 부모들의 반응이 또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눈빛이라든가 그 아이의 행동도 우리가 또 관찰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례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3: 다른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들도 현장 조사는 사례 판단에 앞서 아동의 실제 생활 환경과 추가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신고한 사건이라면 의료진의 소견과 가정 환경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겁니다. 부실 조사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양주시는 취재진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바퀴벌레를 잡다가 불이 났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면허학원 버스에서도 불이 나 출근길 교통이 일부 정체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6: 경기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고등학교 5층 남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건 아침 조회가 막 끝난 오전 9시 반쯤입니다. 교실에 바퀴벌레가 나타나자 학생들이 휴지로 감싼 뒤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학교 관계자들이 물을 뿌려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7시쯤 경기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월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운전면허학원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7: 버스 뒷부분 자체에서 완전 사고 목격자입니다. 불타는 모습이 보였고 버스여서 다친 사람들이 없을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6: 버스에 탄 사람은 없었고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한때 심한 정체가 빚어졌는데 경찰은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판교분기점 인근에서는 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어린

0: 어린이집 체험학습을 위해 어린이 32명과 교사 4명, 운전자 1명이 타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경기 포천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포천시 창수면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저녁 식사 후 야간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군의 사인이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예비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진행된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골절 등 추락에 의한 손상이 확인돼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0: 전 세계적인 구속혁명 속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진다는 투수들이죠. 키움 안우진과 한화 정우주가 흥미로운 선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 상대적으로 공은 약간 느렸지만 정우주의 판정승이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키움 안우진은 1회 초부터 시속 155km를 찍었습니다. 4회 노시원을 상대로 158km. 이어서 허인서에게 157km짜리 공을 던져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는 등 5회까지 삼진 7개를 기록했습니다. 2회 노시원과 허인서에게 연속 안타. 5회엔 김태현의 솔로포를 허용했는데 모두 슬라이더를 던지다 맞았습니다. 한화 정우주의 최고 구속은 155km. 그러나 2회 임병욱부터 브룩스와 박주호, 김건희까지 네타자를 상대로 속구만 20개를 연속해서 던질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4회까지만 투구한 게 아쉬웠지만 1안타 1실점 3진 4개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3: 많은 선배님들과 코치님께서 투수 좋으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많이 던지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경기 전에 그런 컨셉을 조금 생각을 하고 경기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 한화는 8회 이도현이 2타점 3루타와 이원석의 투런포, 9회에도 허인서의 투런포가 터지며 3연속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삼성은 대구보다 훨씬 넓은 잠실에서도 대포 3방을 터뜨리며 LG에게 다시 2위 자리를 뺏었습니다. 2회 이재현의 만루포에 이어 강민호가 연속 타자 홈런을 쏘올렸고 7회 이재현은 한 번 더 담장 밖으로 공을 날렸습니다. 2회 김재환, 7회 최정희 차례로 3런 홈런을 날린 SSG는 클리어디의 말룸런 등 홈런 3개를 때리는 KT와의 난타전에서 16-10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아는 2회 오명진, 7회 박준순의 실책으로 무너진 두산을 5-3으로 꺾고 단독 5위에 올랐습니다. NC는 투런포를 포함해 3타점 활약한 김주원을 앞세워 롯데의 5-4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뉴스에서 사안의 결과를 전망할 때 종종 폴리마켓 같은 예측 배팅 플랫폼의 결과를 인용하곤 하죠. 폴리마켓처럼 선거 결과, 내일 주가, 내일 날씨 등 미래에 일어날 다양한 사건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내는 시장이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예측시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측시장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측에 성공하면 돈을 벌고요, 실패하면 돈을 잃습니다. 체육복권, 스포츠 토토와 구조가 유사한데요. 그럼 도박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예측시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예측시장을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또 다른 예측 배팅 플랫폼 칼시가 연방법원에서 일부 거래를 허용받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예측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예측시장의 데이터가 경제나 정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면서 예측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쟁 같은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예측 대상으로 삼는 등 사람 목숨까지 상품화한 비윤리적인 도박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내부자 거래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예측 시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5월 14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BJ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보헤미안의 노래 크세니아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보루산 이스탄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보헤미아의 노래, 크세니아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보루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달 발표한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의 올해 오케스트라 연주 부문의 수상작은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페이드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가 받았습니다. 나치 집권 이후 잊혀졌던 1930년대 빈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1: 이 사샤 괴첼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지휘자인데 지금 울산시악의 음악감독입니다.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폐막 콘서트를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울산시향이 맡았고요.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라고 하면 작년 임윤찬이 수상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음악상인데 그 상을 울산시향의 음악감독이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이기도 싶습니다.
0: 사실 사샤 괴첼은 오케스트라 조련사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지휘자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튀르키예에 있는 보루산 이스탄불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일하면서 무명 오케스트라를 세계적 수준의 악단으로 키워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음악계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오케스트라였지만 나중에는 BBC 프롬 무대에 서기도 했고요.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엄청난 격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1: 이 울산에서는 바로 그런 경력을 보고 사사 괴첼을 데려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케스트라 지휘가 축구 감독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축구도 누가 감독을 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히딩크 감독님도 그랬고, 뭐 무리뉴, 알렉스 퍼거슨, 뭐펩 가르디올라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님도 또그 베트남 축구 감독을 맡으면서 동남아시아 최고팀으로 만들어놨고요.
0: 사샤 괴첼은 2021년 한국에 와서 KBS 교향악단과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습니다. 이때 모습을 보고 울산에서 적극적으로 연락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울산시향의 음악감독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1: 이 울산시향의 실력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0: 실제로 울산시향의 연주회 관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교향악 축제 폐막 공연으로 열린 사샤 괴첼과 울산시향 연주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레스피기의 발레 무용곡 시바의 여왕 벨키스 중에서 광란의 춤,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보루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레스피기의 발레 모음곡 시바의 여왕 벨키스 중에서 광란의 춤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보르산 이스탄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지난달 발표한 BBC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오케스트라 연주 부분이 수상작이 바로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페이드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샤 괴첼은 작년부터 울산시향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0: 유력한 후보였던 사이먼 레틀의 말러 교향곡 7번 음반을 제치고 받은 성과라고 합니다. 사샤 괴첼의 음반은 나치 집권 이후 잊혀졌던 1930년대 빈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슈레커, 코른골트, 크레네크의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사실 우리가 듣는 클래식 음악은 실제 작곡되고 있는 연주된 음악 중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진 작품이 많죠. 누군가가 그런 작곡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거기서 못 찾은 것들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진 작품이 많은데 이렇게 새롭게 발굴해 연주되기도 합니다. 이 음반의 수록곡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 사라진 작품들이요.
0: 지휘자나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곡을 연주하는 것이 낫지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곡을 새롭게 연주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1: 네, 그럼에도 이런 기획을 하고 뛰어난 연주를 남겼다는 것은 지휘자 사샤 괴첼이 얼마나 노력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 수상 음반 중 한 곡 준비했습니다. 슈레커의 낙인 찍힌 자들 서곡, 사샤 괴첼이 지휘하는 페이드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가 이란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선박 운항 정보 업체인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어제 오전 9시쯤 에네오스 소유 유조선 에네오스 엔데버호가 페르시안만에 빠져나와 오만만 항을 항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일본 정유업계 2위 이데미스 고산 소유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데미스 마루호가 지난달 29일 통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부 중국 관련 선박이 현지 시간 13일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당국의 결정에 따라 13일 밤부터 일부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통항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주 이란 대사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의 통행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되며 이재명 정부 첫 전국단위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격전지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에 나섰는데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기선제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후보 등록 첫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전 일찍 발빠르게 선관위를 두드렸습니다. 파랗고 빨갛게 당 색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5: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6: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4: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앞다퉈 신고식을 했습니다. 특히 5파전 구도 속에 민주진영 간 기싸움이 치열한 경기 평택 을에서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7: 더 열심히 뛰어서 필승의 결과로
8: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 곁에서
9: 더 절실하게 제2의 고향 평택에
10: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입니다. 이때가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영 내 단일화가 거론되는 지역은 3곳. 재보궐은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갑, 광역단체장은 울산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 맞서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범진보 3명은 단일화의 뜻을 모았고 당대당 차원의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11: 호수 위에 백조 물갈기처럼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4: 이 치열하고 장동혁,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인 부산 북갑에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협상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12: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13: 박민식 후보를 공천한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절대로 단일화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4: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들 지역의 특징입니다. 후보 간 합종 연행이 시작되면 선거판은 크게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영남권 울릉도의 섬심까지 공략했습니다. 당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엔 인구 8천여 명 남짓 울릉도를 찾아 섬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연 정 대표는 즉석에서 울릉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며 영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11: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인데 정작 우리는 울릉도를 잘 못 지키고 있었구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오늘 나온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14: 민주당 대표가 울릉도를 방문한 건 처음인데 영남권 중심의 동남풍, 즉 보수 결집 기류가 심상치 않자 이를 차단.

0: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 시가지를 훑고 체육대회도 방문하며 보수층 설득에 나섰고 추가 일정으로 울릉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방문하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 대표가 섬주민 표심 공약에 집중하는 사이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에 대한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만 일삼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는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지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2: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행보와 대야 공세, 투트랙으로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선상 최고위에 이어 울릉도 방문까지 연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보수 결집 흐름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어느새 공개 발언 때 대통령 호칭을 빼는가 하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며 그야말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고리로 불황 때는 반도체 업계를 외면하더니 지금 와서 숟가락 얹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나 막으라고 직격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남우호 피격에 이은 대여투쟁 이슈로 대통령 호칭은 사라졌고 표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5: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4: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한 대검찰청의 징계 시도에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쿠크다스 과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제 과자 증거로 징계에 나섰다 꼬집은 건데 관련 증언을 빌미로 국정조사 증인들을 허위 고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맞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6: 연어회 술파티를 주장한 핵심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4: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찾은 충청에선 개헌과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7: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4: 비슷한 시각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을 향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다소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발언부터 SNS 메시지까지 말폭탄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국민의힘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사건 피해자의 육성 증언을 공개하면서 당시 범행이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 공개한 녹취를 통해 폭행 피해자는 당시 5.18 때문에 언쟁이 붙었던 기억은 전혀 없으며 정 후보가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주장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당시 정 후보의 범죄 동기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정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동석자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어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증언을 공개하며 사건은 김 전 실장과 이모 비서관 사이 6.27 지방선거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 후보는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거라면서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모 비서관 또한 명백히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안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신문

0: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포럼에서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의 현행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의 입장에서 권리 보호 위주로 바라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 서울 시민과 보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선거라며 오 후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서울 종로구의 오 후보 선거 캠프에서 미력한 힘이 남아 보태기 위해 왔다며 공직선거운동 출정식부터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천군만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되도록 많은 분께 도움을 청해서 함께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정지됐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피고인 3명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발하며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잇따른 기피 신청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낮겠다며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법정에서 퇴정했고 남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관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6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현재 출석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겸 사태와 관련한 반란 혐의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오후 2시부터 곽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겸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애초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30시간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분노로 인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검은 상하이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 새벽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입니다.
4: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5: 죄송합니다.
6: 스토킹 여서 왜 찾아갔습니까?
4: 범행 동기는 뭡니까?
3: 장 씨는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한 것으로 모자라 미리 흉기 두 점을 준비했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지닌 채 30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을 여고생으로 바꿔 범행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을 1km 미행했고 예상 동선을 파악해 앞질러가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발적이거나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라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 보기에는 다른 정황들도 봤을 때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3: 어린이날 새벽 피해 여고생이 쓰러져간 자리엔 추모꽃과 간식이 한가득 놓였고 추모객 발길

0: 또 이어집니다.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장 씨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지난달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에 대한 첫 의심 신고 당시 양주 씨의 조사는 두 달이나 지난 뒤에야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현장 조사도 없이 학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24일. 양주시청에 통보된 건 같은 달 28일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양주시는 신고 접수 두 달이 지난 올해 2월 말에야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3월 6일 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사례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학대 의심을 받는 친부와 피해 아동을 시청에 함께 불러 조사하는 데 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양주시는 3월 7일 거주지를 방문해 피해 아동의 형제들과 친모를 현장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이미 일반 사례로 판단한 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3: 그렇죠.
4: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고 또 그 환경에 방문했을 때 그 부모들의 반응이 또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눈빛이라든가 그 아이의 행동도 우리가 또 관찰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례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2: 다른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들도 현장 조사는 사례 판단에 앞서 아동의 실제 생활 환경과 추가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신고한 사건이라면 의료진의 소견과 가정 환경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겁니다. 부실 조사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양주시는 취재진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계기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이 1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135분간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당 대회에서 양국 대표단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확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 주석은 트럼프 방중단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한 미국 기업인들도 접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팽팽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화려한 의전 속에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8: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펫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9: But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8: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10: 双方合则两利，斗则俱伤，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相互成就，共同繁荣。
8: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0: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오늘 짧은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기대만큼 별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넉 달 뒤 미국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3: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2: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4: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伟大完全可以并行不悖相互成就造福世界
2: 두 정상이 하루 사이 세 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5: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 9년 만에 중국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단에는 외교 안보 핵심 관료는 물론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계 거물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난 건 반세기만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무게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신윤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트럼프의 남자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내각에서는 대중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눈길을 끕니다. 현직 미 국방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고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건 무려 54년 만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중대한 안보 우려인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을 견제하면서 군사 문제도 논의할 거란 점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는 미중 무역 전쟁 휴전 문제 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7: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President Xi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e'll be trade.
6: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등 재계 인사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중국 사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글로벌 공급망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잉과 골드만삭스 등 대표들도 포함돼 중국의 대규모 구매와 투자 보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중 기간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힘을 보탰습니다.
8: I think that we are making progress, that we've put a number of protections in place such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6: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의 국제 유가는 2%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받아들일 수 없는 4대 레드라인을 거론하며 정상회담 전 삿바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가운데 그가 관여한 기업이 중국 업체와 미국 내 합작 사업을 모색 중인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에릭이 이사

사업의 옵서버로 참여 중인 미 핀테크 기업 알트파이브 시그마가 중국 반도체 업체 나노랩스와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중국 업체 나노랩스는 미 의회로부터 중국군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받은 곳이어서 사업이 성사될 경우 이해 상충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허용하며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웨이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solution to anything related to Iran. We are not aggressor in this sordid situation, but the aggrieved.
1: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할 거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든 그들과 물밑에서 작업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두 척이 연달아 탈출한 건데 다카이시 총리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4: 호르무즈 海峡を通過し、危険区域も脱し、日本に向けて航海を再開してございます。大変喜ばしく思っております。
3: 日本経済新聞은출항지를봤을때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으며 통행료는 따로 안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정부는 남우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증거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2: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3: 기술분석팀은 현장 정밀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외교부는 미주 지역 공관들을 연결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급선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주 지역 공관 경제 담당관들과 국내 정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만난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공급망 관련 현지 동향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공관 차원의 대응 방향과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제품의 공급 가격을 세 차례 동결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국내 주유소와 휘발유의 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상황대응본부 1일 브리핑을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국내 석유 가격 상승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름값은 지난 12일 기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고 전국 1,640여 곳 주유소 가운데 96%가 가격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 상원 인준을 통과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게 된 케빈 워시 내정자의 어깨가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통상 1개월에서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돼 도매 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미국의 4월 PPI는 전월보다 1.4% 올라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15.6% 급등한 게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분의 40%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개월 뒤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는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기록적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PPI의 일부 항목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음 달 16일과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의 기준금리 결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모두 폭등하면서 연방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내정자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워시 내정자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새로운 인플레이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Hardworking Americans are no doubt feeling it. I think that means a regime change in the conduct of policy. I think that means a different new inflation framework.
4: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던 만큼 워시 내정자가 앞으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시 내정자가 금리 인하를 밀어붙여도 내년 여름 전까지는 물가 등 경제 지표의 흐름상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고유가로 인한 미국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대해 좋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지난달 인플레이션 수치가 좋지 않았다며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번영을 위해 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와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며 세계 쌀 생산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2026에서 2027 시즌 세계 쌀 생산량이 5억 3,8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산 감소 우려의 쌀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태국산 백미 가격은 두 달 만에 10% 올랐고 국제 쌀 선물 가격도 최근 일주일 사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6: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납고 뜨겁게 내리는 비 속에 오늘도 노래 부른다. 부서져도 이 잔을 피워.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이란 전쟁 탓에 7개월 만에 재회한 미중 정상 135분 동안 대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로 충돌을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에도 호재라며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8: 국제形势是变乱交织，世界走到新的十字路口。
7: 앞서 경제무역 협상단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합의문을 긍정 평가한 셈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는 중미 양국에도 최대 공약수라며 트럼프 앞에서 대놓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9: 处理不好，两国就会碰撞甚至冲突，将整个中美关系推向十分危险的境地。
7: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10: You're a great leader. Sometimes people don't like me saying it, but I say it anyway because it's true.
7: 이런 덕담 뒤엔 방중 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산 석유, 콩, 보잉 여객기 등을 중국이 사가란 얘기입니다.
11: I'm hoping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meeting.
12: Mm-hmm.
11: Our present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12: Mm-hmm.
7: 방중 전엔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불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밀려 7달 만에 성사된 135분짜리 담판. 오가는 덕담 속에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한 뒤 M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거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발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신구 패권국이 결국 충돌한다는 국제정치학 용어를 꺼내든 건 중국과 미국이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공식 선언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3: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부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8: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13: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12: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한 60~78%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3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13: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 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악재 속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등한 미중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4: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통령 간 맺어진 가장 긴 인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등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 정보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를 지원해 지정학적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오늘 짧은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기대만큼 별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넉 달 뒤 미국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16: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and Madam Peng to visit us at the White House this September 24th. And we look forward to it.
15: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17: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和让美国再伟大，完全可以并行不悖，相互成就，造福世界。
15: 두 정상이 하루 사이 세 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

0: 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1: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풀이되는데요. 이란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찬디 기자입니다.
3: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이 시점에 밝힌 것은 아랍 국가와의 안보 동맹이 굳건함을 이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3: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정상회동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영남권 울릉도에 섬심까지 공략했습니다. 당 추토업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엔 인구 8천여 명 남짓 울릉도를 찾아 섬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연 정 대표는 즉석에서 울릉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며 영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6: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인데 정작 우리는 울릉도를 잘 못 지키고 있었구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오늘 나온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5: 민주당 대표가 울릉도를 방문한 건 처음인데 영남권 중심의 동남풍, 즉 보수결집 기류가 심상치 않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 시가지를 훑고 체육대회도 방문하며 보수층 설득에 나섰고 추가 일정으로 울릉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방문하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 대표가 섬주민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사이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에 대한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만 일삼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는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지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7: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5: 민주당 지도부는 현정 행보와 대야 공세, 투트랙으로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선상 최고위에 이어 울릉도 방문까지 연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보수 결집 흐름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공세 복비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어느새 공개 발언 때 대통령 호칭을 빼는가 하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며 그야말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고리로 불황 때는 반도체 업계를 외면하더니 지금 와서 손가락 얹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나 막으라고 직격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과 남우호 피격에 이은 대여 투쟁 이슈로 대통령 호칭은 사라졌고 표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9: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8: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한 대검찰청의 징계 시도에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쿠크다스 과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제 과자 증거로 징계에 나섰다 꼬집은 건데 관련 증언을 빌미로 국정조사 증인들을 허위 고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맞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10: 연어의 술파티를 주장한 핵심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8: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찾은 총청에선 개헌과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9: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8: 비슷한 시각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을 향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다소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발언부터 SNS 메시지까지 말폭탄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정지됐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1: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 이래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피고인 3명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반발하며 간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잇따른 기피 신청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낮겠다며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법정에서 퇴정했고 남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만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2차 총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사건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 원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오전 9시부터 감사원과 관계자 주거지 등 네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부터 재작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애초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30시간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2: 검은 상하의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 새벽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입니다.
13: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4: 죄송합니다.
15: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13: 범행 동기는 뭡니까?
12: 장 씨는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한 것으로 모자라 미리 흉기 두 점을 준비했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지닌 채 30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을 여고생으로 바꿔 범행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을 1km 미행했고 예상 동선을 파악해 앞질러가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발적이거나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라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 보기에는 다른 정황들도 봤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12: 어린이날 새벽 피해 여고생이 쓰러져 간 자리엔 추모꽃과 간식이 한가득 놓였고 추모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장 씨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7: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0: 제가 들어드릴게요.
21: 여기 앉으세요.
1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웃음 주는 방송인 박수홍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수홍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수홍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화려한 의전 속에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4: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페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 But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4: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6: 双方合则两利，斗则俱伤，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相互成就，共同繁荣。
4: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에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강대국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영접 의전부터 한치의 물러섬없는 의제 주도권까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화려한 환영 행사 이면엔 뼈있는 외교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2017년 첫 방중 당시 당 최고 실세가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맡았습니다. 미국 정상을 향한 거치대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의 급은 낮추며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8: I think that much like China has slowly over time tried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South China Sea and other areas, I think they'll try to use this as an area to slowly change the status quo.
7: 이런 당당함의 배경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대안적 리더로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9: From a global south perspective, China and the U.S.
6: are the anchor of the global economy. They control more than 40% of the global GDP. And the decisions they make have serious repercussions on countries like South Africa and the Project Global South. So,
7: 단순히 체급을 키우는 것을 넘어 미국식 질서의 대안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체제적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행보는 탄탄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미국과 대등하게 재편하겠다는 위상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한 뒤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 변경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할 수 있던 우려가 있었지만 국무장관이 직접 미국의 타이완 정책이 그대로임을 확인한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어떠한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거라며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9년 만에 중국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단에는 외교 안보 핵심 강요는 물론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계 거물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현직 미국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반세기만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무게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트럼프의 남자들이 총집결했습니다. 내각에서는 대중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눈길을 끕니다. 현직 미 국방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고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건 무려 54년 만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중대한 안보 우려인 미국이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을 견제하면서 군사 문제도 논의할 거란 점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는 미중 무역 전쟁 휴전 문제 조율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be trade.
9: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등 재계 인사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중국 사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글로벌 공급망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잉과 골드만삭스 등 대표들도 포함돼 중국의 대규모 구매와 투자 보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중 기간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힘을 보탰습니다.
11: I think that we are making progress, that we've put a number of protections in place such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9: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국제유가는 2%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받아들일 수 없는 4대 레드라인을 거론하며 정상회담 전 삿바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3: How are your meetings going?
14: Meetings were excellent.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13: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12: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며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웨이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solution to anything related to Iran. We are not aggressor in this sordid situation, but the aggrieved.
1: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일본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걸로 보인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선박 운항 정보 업체인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어제 오전 9시쯤 에네오스 소유 유조선 에네오스 엔버더호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오만만을 항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일본 정유업계 2위 이데미스 고산 소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데미스 마루호가 지난달 29일 통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증거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3: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4: 기술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3: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했다고 공개한 가운데 UAE 정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UAE 외무부는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자국 내에서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발표 방문이나 미공개 합의에 관한 모든 주장은 UAE 관련 당국이 공식 발표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기치 이란 외무장관은 UAE를 이스라엘과 동맹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에 참석 중인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UAE는 우리 조국에 대한 침략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은 UAE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란에 대한 정책을 재고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테헤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란 축구 팬들은 미국 땅에서 피해 복수를 외치며 전쟁 지지 집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5: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광장이 들썩입니다. 휘날리는 국기 사이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진과 날선 전쟁 구호가 선명합니다. 국가가 울리자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거수경례로 전의를 다졌고 군중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쳤습니다.
6: 막발 아메리카! 막발 이스라엘!
5: 조별리그 전 경기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팬들은 이번 월드컵을 적진에서 치러지는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표팀이 미국 땅을 무사히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대회 준비를 마친 뒤 미국 서부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혁명수비대 관련 인사들의 입국이 제한될 거라고 밝혀 의무복무를 마친 선수들의 미국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선수들이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 등 미군 공격을 규탄하는 돌발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기장 안팎에서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되며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격전지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에 나섰는데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기선제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후보 등록 첫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전 일찍 발빠르게 선관위를 두드렸습니다. 파랗고 빨갛게 당 색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8: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9: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7: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앞다퉈 신고식을 했습니다. 특히 5파전 구도 속에 민주진영 간 기싸움이 치열한 경기 평택 을에서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10: 더 열심히 뛰어서 필승의 결과로
11: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 곁에서
12: 더 절실하게 제2의 고향 평택에
13: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입니다. 이때가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0: 현재 진영 내 단일화가 거론되는 지역은 세 곳. 재보궐은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갑, 광역단체장은 울산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 맞서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범진보 3명은 단일화의 뜻을 모았고 당대당 차원의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1: 호수 위에 백조의 물갈기처럼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0: 민주당 적자 경쟁이 붙은 경기 평택을에서는 각축전이 치열하고 장동혁,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인 부산 북갑에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협상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2: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3: 박민식 후보를 공천한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절대로 단일화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0: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들 지역의 특징입니다. 후보 간 합종 연행이 시작되면 선거판은 크게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7: 이란 전쟁 탓에 7개월 만에 재배한 미중 정상 135분 동안 대조했습니다.
8: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로 충돌을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에도 호재라며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10: 国际形势是变乱交织，世界走到新的十字路口。
9: 앞서 경제무역 협상단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합의문을 긍정 평가한 셈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는 중미 양국에도 최대 공약수라며 트럼프 앞에서 대놓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11: 处理不好。 两国就会碰撞甚至冲突，将整个中美关系推向十分危险的境地。
9: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12: You're a great leader. Sometimes people don't like me saying it, but I say it anyway because it's true.
9: 이런 덕담 뒤엔 방중 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산 석유, 콩, 보잉 여객기 등을 중국이 사가란 얘기입니다.
13: I'm hoping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meeting. Mm-hmm. Our present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have a wonderful relationship. Mm-hmm.
9: 방중 전엔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불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밀려 7달 만에 성사된 135분짜리 담판. 오가는 덕담 속에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4일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며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을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의 보잉 737 항공기 200대도 사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8: 신구 패권국이 결국 충돌한다는 국제정치학 용어를 꺼내든 건데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공식 선언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4: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보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10: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
14: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15: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한 60~7~8%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14: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 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0: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에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강대국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2: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화려한 환영 행사 이면엔 뼈있는 외교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맡았습니다. 미국 정상을 향한 거칠에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에 급은 낮추며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4: I think that much like China has slowly over time tried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South China Sea and other areas. I think they'll try to use this as an area to slowly change the status quo.
3: 이런 당당함의 배경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대안적 리더로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5: From a global south perspective, China and the US are the anchor of the global economy. They control more than 40% of the global GDP. And the decisions they make have serious repercussions on countries like South Africa and the project global south. So
3: 단순히 체급을 키우는 것을 넘어 미국식 질서의 대안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체제적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행보는 탄탄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미국과 대등하게 재편하겠다는 위상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악재 속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등한 미중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통령 간 맺어진 가장 긴 인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등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 정보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를 지원해 지정학적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확정됐는지를 묻는 질의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며 조만간 방문이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침입을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이 시점에 밝힌 것은 아랍 국가와의 안보 동맹이 굳건함을 이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1: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정상회동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면서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양일혁 특파원입니다.
3: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웨이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4: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solution to anything related to Iran. We are not aggressor in this sordid situation, but the aggrieved.
3: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 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일본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빠져나왔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두 척이 탈출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 위험 구역도 다시 일본에 向けて 공급을 재개시테 고자이마스. 대단 요로코바시쿠 오모테 오리마스.
5: 일본 게이자이 신문은 출항지를 봤을 때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으며 통행료는 따로 안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0: 이란 전쟁 탓에 7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 미중 정상의 회담 어제 진행됐는데요. 135분 동안

0: 진행됐습니다.
1: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로 충돌을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에도 호재라며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3: 국제정세는 변란으로 뒤엉키고 세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2: 경제무역협상단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합의문을 긍정평가한 셈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는 중미 양국에도 최대 공약수라며 트럼프 앞에서 대놓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3: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해서 미중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일단 칼끝을 피했습니다.
3: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2: 이런 덕담 뒤엔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방중 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산 석유, 콩, 보잉 여객기 등을 중국이 사가란 얘기입니다.
3: 이번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멋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2: 중국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불허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밀려 7달 만에 성사된 135분짜리 담판. 오가는 덕담 속에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은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1: 신구 패권국이 결국 충돌한다는 국제 정치학 용어를 꺼내든 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중국 권력의 심장부 인민대회당에서 마주앉은 미중 정상. 시진핑 주석이 안보 인사를 건네기 무섭게 화두를 던집니다.
3: 중미 양국이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4: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지은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가설입니다. 시 주석이 이 용어를 쓴 것은 양국 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대등한 패권국임을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5: 지금 중국이 21년에 미국 GDP 한 76%까지 따라갔습니다.
3: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5: 지금은 한 60, 78% 되거든요. 투키티테스 함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둘 다 패자란 얘기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같은 동등한.
4: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 양회에서 벗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 굴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중국. 함정에 빠져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지 이번 정상회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거라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악재 속에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등한 미중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통령 간 맺어진 가장 긴 인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등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3: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우 빨리 해결해 왔어요. 함께 환상적 미래를 만들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7: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 정보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를 지원해 지정학적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How are your meetings
3: going? 중국에서 칩을 판매할 수 있길 기대하시나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6: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오늘 짧은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납니다.
1: 트럼프 입장에선 기대만큼 별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넉 달 뒤 미국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3: 시진핑 주석과 풍미미한 연사를 볼 24일 백악관을 공식 초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8: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3: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마가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돕고 전 세계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8: 두 정상이 하루 사이 세 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0: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1: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확정됐는지를 묻는 질의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며 조만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면서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웨이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3: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solution to
4: 이란과 관련해 군사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서 침략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 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일본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빠져나왔습니다.
1: 불과 보름 만에 두 척이 연달아 탈출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시
4: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위험 구역도 벗어나 일본을 향해 항해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네오스 홀딩스 사장입니다.
5: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출항지를 봤을 때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으며 통행료는 따로 안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가 나무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 국방부는 나무 피격의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그제 기술 분석팀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선체 정밀 분석 등 추가 조사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ADD 전문가 등 10여 명을 현지에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술 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정부 합동 대응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축구 국가대표팀이 테헤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1: 이란 축구 팬들은 미국 땅에서 피해 복수를 외치면서 전쟁 지지 집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7: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광장이 들썩입니다. 휘날리는 국기 사이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진과 날선 전쟁 구호가 선명합니다. 국가가 울리자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거수경례로 전의를 다졌고 군중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외쳤습니다.
4: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7: 조별리그 전 경기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팬들은 이번 월드컵을 적진에서 치러지는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4: 미국 땅에서 멋진 경기로 이 모든 걸 되갚아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복수해야 합니다. 이란 축구팬입니다.
7: 하지만 이란 대표팀이 미국 땅을 무사히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대회 준비를 마친 뒤 미국 서부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혁명수비대 관련 인사들의 입국이 제한될 거라고 밝혀 의무복무를 마친 선수들의 미국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선수들이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 등 미군 공격을 규탄하는 돌발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기장 안팎에서의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영남권 울릉도에 3심까지 공략했습니다.
1: 당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엔 인구 8천여 명 남짓 울릉도를 찾아 섬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연 정 대표는 즉석에서 울릉군을 농어촌 기본소득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며 영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9: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인데 정작 우리는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9: 잘 못 지키고 있었구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오늘 나온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8: 민주당 대표가 울릉도를 방문한 건 처음인데 영남권 중심의 동남풍, 즉 보수결집 기류가 심상치 않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 시가지를 훑고 체육대회도 방문하며 보수층 설득에 나섰고 추가 일정으로 울릉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방문하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 대표가 섬주민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사이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에 대한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만 일삼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는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지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0: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4: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행보와 대야 공세, 투트랙으로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선상 최고위에 이어 울릉도 방문까지 연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보수 결집 흐름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위성군 제주지사 후보를 비롯한 6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연 뒤 우도로 이동해 땅콩 재배농가 현장 체험에 나서며 민심 행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지역 명소인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과 수목원길 야시장 등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1: 특히 장동혁 대표는 어느새 공개 발언 때 대통령 호칭을 빼는가 하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며 그야말로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고리로 불황 때는 반도체 업계를 외면하더니 지금 와서 손가락 얹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나 막으라고 직격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남우호 피격에 이은 대여투쟁 이슈로 대통령 호칭은 사라졌고 표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12: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습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2: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11: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한 대검찰청의 징계 시도에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쿠크다스 과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제 과자 증거로 징계에 나섰다 꼬집은 건데 관련 증언을 빌미로 국정조사 증인들을 허위 고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맞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13: 연어의 술파티를 주장한 핵심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11: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찾은 총청에선 개헌과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12: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비슷한 시각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을 향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다소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발언부터 SNS 메시지까지 말폭탄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평등가족위원들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정 후보의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체 회의에 정부 측 인사들이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0: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계단에서 짐짝처럼 끌고 가는 장면을 아이 엄마가 직접 목격했는데 가해자는 장애가 있는 담임교사를 돕던 근로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가방을 맨 아이가 여성에게 양팔이 잡힌 채 계단 아래로 질질 끌려 내려옵니다. 울부짖으며 버텨보지만 여성은 아이의 한쪽 팔만 붙잡고 위태롭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0: 계단 아래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난달 말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5살 남자아이를 계단에서 끌고 내려가는 건 특수반 담임교사를 돕던 근로지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또래보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어 지난 3월부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계속 등원을 거부하는 것에 의문을 품던 중 학대 장면을 목격하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1: 처참하게 짐짝처럼 그 걷지도 못하고
2: 피해 아동 어머니입니다.
1: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팔로 잡아 끌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3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0: 아이는 수면 장애와 분리불안, 분노 조절 증상이 심해져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교장 허락을 받아 외부 기관에 신청했던 근로 지원인은 아이 어머니를 만나 사과한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가해자인 근로지원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담임교사가 계단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지원인은 직접 채용하지 않아 자신들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달래기 위해 교실로 유도했을 뿐이라며 학대를 방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지난달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에 대한 첫 의심 신고 당시 양주시의 조사는 두 달이나 지난 뒤에야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현장 조사도 없이 학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처음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24일. 양주시청에 통보된 건 같은 달 28일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양주시는 신고 접수 두 달이 지난 올해 2월 말에야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3월 6일 회의를 열어 학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사례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반드시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학대 의심을 받는 친부와 피해 아동을 시청에 함께 불러 조사하는 데 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양주시는 3월 7일 거주지를 방문해 피해 아동의 형제들과 친모를 현장 조사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이미 일반 사례로 판단한 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5: 그렇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랐고 또 그 환경에 방문했을 때 그 부모들의 반응이 또 보여질 거 아니에요.
2: 김현자 그 대한아동복지학회장입니다.
5: 그 아이의 눈빛이라든가 그 아이의 행동도 우리가 또 관찰을 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례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4: 다른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들도 현장 조사는 사례 판단에 앞서 아동의 실제 생활 환경과 추가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신고한 사건이라면 의료진의 소견과 가정 환경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겁니다. 부실 조사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양주시는 취재진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행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오늘 시설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이번 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인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 측과 피해자 측 대리인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 기일에서 색동원의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피해자들과 접촉해서 범행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6: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0: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도 곧바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사측의 명확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산정 기준 투명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영현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앞선 협상 과정에서도 요구 수준을 낮추며 타협 의지를 보여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영업이익 15%에서 13%로 낮추는 대신 최대 절반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제도와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 절차는 노사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되는 만큼 추가 협상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다음 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낼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절세 매물이 사라진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과 맞물리면서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서초구의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보름 전만 해도 매물이 500건이 넘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일대 중개업소 매물 가격표에는 며칠 전까지 붙어 있었던 금매물 표기가 사라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모든 세긴 매물을 팔 길이 열렸지만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3: 매도하시는 분들은 1주택자 세 들어있는 물건도 그렇고 그렇게 뭐 급한 게 없잖아요.
4: 서초구 이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3: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물은 나오는 게 아직은 별로 없고 매수자들도 자금 동원의 문제가 당장은 임대보증금이 갭 역할을 해주지만 결국은 내가 입주 얘기 기간이 끝나서 입주를 해야 될 때는 대출도 안 되고.
2: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부활 직전 대비 약 4천 건이 증발했습니다.
4: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큰 폭 올랐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28% 상승했습니다.
2: 강남이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송파는 0.35% 올랐습니다. 성북은 한 주 만에 무려 0.54% 급등해 주간 상승률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강서구도 0.39%, 구로구도 0.33% 크게 올랐습니다. 금매물이 소진된 가운데 매도 호가가 오른 물건들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면서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5: 매도자의 경우 금매물로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4: 우리 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5: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요 지역의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전셋값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 0.28% 뛰었는데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집주인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여파 등으로 매물은 줄었지만 임차 수요는 여전히 강한 만큼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현장 교사들은 축하보다는 교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교권 침해 시민은 늘고 있지만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7: A 교사는 1년 전 생활 지도를 한 학생으로부터 신체를 붙잡히고 껴안으려는 행위를 당했다며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권 보호위는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법원은 해당 학생에 대해 보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8: 교보위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교사가
4: 피해 교사입니다.
8: 스스로 검찰 이의 신청을 하고 소년 심판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교권 보호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7: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0: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한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교권 침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하는 지역 교권 보호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 위원 비율이 낮아 교권 침해 판단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교권 보호위의 교사 비율은 7%, 전국 평균 역시 7.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교원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리 검토 부재, 교사의 제한된 불복 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교보위원 구성 개선과
2: 제주 교사
1: 검토 절차를
2: 노동조합
1: 요구하는 게
2: 위원장입니다.
1: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의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절차가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0: 다행히 최근 교원지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의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교권보호위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을 전체의 20%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인권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YTN 고재영입니다.
2: 지금까지 YTN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앱.
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의 최후의 카드라 불리는 긴급 조정권이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입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 대개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긴급 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4차례만 발동됐는데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입니다. 이렇듯 국가 물류나 교통망 마비 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할 걸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동됐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긴급 조정권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최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선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정부가 나서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긴급 조정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7: 5월 15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8: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칙 코레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듀에이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코레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1: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치네.
0: 자, 그래서 오늘은 음악사의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인 베토벤, 체르니,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1: 베토벤의 제자가 체르니고 체르니의 제자가 리스트입니다. 오, 이 완전히 황금 세대네요. 그리고 베토벤은 살리에르 선생님한테 좀 배웠잖아요.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모두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요.
0: 체르니 100번, 뭐 체르니 30번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카를 체르니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베토벤을 처음 만나서 베토벤은 어린 체르니에게 막 작곡을 마친 비창 소나타를 연주해 보도록 시켰고, 이 연주에 감명을 받아서 체르니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체르니는 이후 빈에서 음악가로 성공하고 교육자로도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베토벤은 이후 체르니에게 자신의 조카의 음악 교육도 맡겼다고 하죠.
1: 칼을 이겼네요. 그 조카는 체르니 제자 중에선 또 리스트도 있고요.
0: 예, 리스트도 피아노 신동이었죠. 리스트의 아버지는 8살 리스트의 피아노 교육을 위해 체르니를 찾아갔다고 하죠. 리스트는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는데, 체르니는 레슨비를 전혀 받지 않고 생활까지 살펴주면서 리스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후 리스트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뒤 체르니의 작품을 자주 연주했습니다.
1: 왜 그런지 아세요? 리스트는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0: 아, 잘생겼죠.
1: 그러니까 얘 되겠다. 얘 떡상이다. 이렇게. 체르니는 베토벤에게 받은 그래도 은혜를 다시 제자인 리스트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었고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베토벤이 체르니를 처음 만나 연주를 시켰던 바로 그 곡입니다. 베토벤의 소나토 8번 비창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소나타 8번 비창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손민수는 임윤찬의 스승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1: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제자가 체르니고 체르니의 제자가 리스트고 리스트는 부조니를 가르쳤고 부조니는 러셀 셔먼의 스승 그리고 러셀 셔먼의 제자가 바로 손민수죠. 그러니까 베토벤 체르니의 계보가 임윤찬까지 이어지는 거죠.
0: 그러네요. 이 손민수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고 임윤찬이 리스트의 초절기구 연습곡집을 연주한 것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1: 조상도 아니고 스승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 리스트는 초절기구 연습곡집을 스승인 체르니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0: 그래서 임윤찬의 초절기구 연습곡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임윤찬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자신의 스승에게 헌정한 곡이니까.
0: 네. 근데 여기 진짜 유서 깊은 집안이네. 그렇죠. 거의 약간 네. 그 음악계 계보로 보면.
1: 맞습니다.
0: 방금 손민수의 베토벤 소나타 비창을 들었는데 이건 손민수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의 스승이 그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 연주한 곡이고요. 아 뭐야 이게? 두루미 삼천갑자 동갑자.
1: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에서 9번 회상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 How are your meetings going?
5: 중국에서 칩을 판매할 수 있길 기대하셨나요? 시수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3: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오늘 짧은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납니다.
2: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별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넉 달 뒤 미국에서의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내내 친구라고 부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7: It is my honor to extend an invitation to you,
8: 시진핑 주석과 폭리위안 여사를 9월 24일 백악관에 공식 초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다시 만나길 고대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6: 시진핑 주석 역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함께할 수 있다며 중국과 미국 국민 모두 위대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8: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마가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돕고 전 세계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6: 두 정상이 하루 사이 세 번이나 자리를 함께하며 거듭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막상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뱉으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만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당일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해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고 해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9: 이번 정상회담은 업무 오찬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넉 달 뒤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마주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베이징을 찾는 건데요. 중국은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찬을 앞두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곧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을 찾아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언론에선 다음 주로 회담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담판 직후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공조를 과시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1: 올해는
8: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0: 지난해 5월 베이징 전승전 행사

0: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우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며칠 전 대규모 가스와 원유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습니다.
1: 거의 모든 핵심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 기간에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0: 이밖에 중동과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쟁의 종식 방안이나 안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미러 정상을 차례로 불러들이면서 G2로서의 위상을 한껏 과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틈을 타 존재감을 키워왔던 중국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더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한 미군의 기밀보고서는 중국이 무기 판매나 에너지 지원 등을 앞세워 군사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이란 전쟁 문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한 사이 이란은 신흥국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국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 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막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면서 엇갈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규탄해달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 모임 브릭스웨이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규탄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전쟁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지역 불안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5: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ilitary
1: 이란과 관련해 군사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침략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4: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는 대조적으로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양국 간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 통행이 추진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쟁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이란이 중국에 특별 대우를 하는 셈입니다. 이란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만큼 우방인 중국이 이란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란은 두 국가를 향해 정반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정세 속에 인도국적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받아 침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나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가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일본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3: 불과 보름 만에 두 척이 연달아 탈출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6: 선박 추적 사이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가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의 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많게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 위험구역도 벗어나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위험구역도 벗어나 일본을 향해 항해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네오스 홀딩스 사장입니다.
6: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출항지를 봤을 때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으며 통행료는 따로 안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일본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엔 일본 정유업계 2위 업체였습니다. 배 규모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때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두 번째 유조선까지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조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 도착할 것입니다.

0: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출로 페르시아만에 남은 일본 선박은 모두 39척, 일본인 승무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며 이란을 포함한 적대 세력과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동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이스라엘 집권 연정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벤 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이 예루살렘의 날을 앞두고 또다시 도발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벤 그리브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이제 성지는 우리 손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황금돔으로 잘 알려진 바위사원 인근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지 방문 후에는 SNS에 이제 모든 이슬람 사원을 없애고 유대교 성전 건립을 위해 정진해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1: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공격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다만 증거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전문가들이 추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에 다른 주체가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호르무즈에 해적 등 다른 공격 주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란 측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선박 공격 30여 건 가운데 공격 주체가 명확히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정부는 UAE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4: 기술분석팀은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5: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4: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부 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3: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 반입을 위해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 애초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30시간을 배회하다가 여고생으로 대상으로 범행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로 결론을 내리고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6: 검은 상하의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 새벽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장윤기입니다.
7: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8: 죄송합니다.
9: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7: 범행 동기는 뭡니까?
6: 장 씨는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협박한 것으로 모자라 미리 흉기 두 점을 준비했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버렸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지닌 채 30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을 여고생으로 바꿔 범행했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을 1km 미행했고 예상 동선을 파악해 앞질러가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발적이거나 이상 동기 범죄가 아니라 분노로 인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이게 우발적인 범죄라 보기에는 다른 정황들도 많이 있고.

0: 실제로
1: 관계자입니다.
0: 진지에 신기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2: 어린이날 새벽 피해 여고생이 쓰러져 간 자리엔 추모꽃과 간식이 한가득 놓였고 추모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장 씨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면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4: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 안전이라며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장윤기에게 귀가중 목숨을 잃은 여고생을 먼저 애도했습니다.
6: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5: 여고생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학생의 쾌유를 빌며 강한 어조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6: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 이런 마음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5: 국민적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을 이어가란 지시도 내렸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엄단하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1일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광주로 보내 유족과 부상자를 위로하고 범죄 피해 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를 강조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시가 130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박광렬이 국내 송환 두달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4: 박광렬 측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밀수입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동남아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박광렬이 녹색 수의를 입고 송환 당시처럼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박광렬 측은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관리한 것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광렬이 밀수입 공모나 실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는데, 최근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된 이른바 청담 최병민에 대해 증인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YTN 취재진에게 검찰이 공모자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각자 사업을 운영한 거라며 박광렬이 상선처럼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광렬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공에서 필로폰 4.8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필로폰 4.1kg을 밀수하고 지난 1월 필로폰 300g을 밀수하려 한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임시인도 당시 필리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데 양국 간 추가 기소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루된 다른 유통조직 총책증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 중인 가운데 박광렬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에 열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사측이 추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4: 하지만 노조는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오늘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밝히라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와 사측에 중단된 사후 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도 곧바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사측의 명확한 대화 의지

0: 가 확인될 경우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산정 기준 투명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영현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앞선 협상 과정에서도 요구 수준을 낮추며 타협 의지를 보여왔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과급 재원의 영업이익 15%에서 13%로 낮추는 대신 최대 절반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제도화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 절차는 노사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되는 만큼 추가 협상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다음 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낼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노사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절세 매물이 사라진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1: 매물 부족과 맞물리면서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서울 서초구의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보름 전만 해도 매물이 500건이 넘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일대 중개업소 매물 가격표에는 며칠 전까지 붙어 있었던 급매물 표기가 사라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모든 새긴 매물을 팔 길이 열렸지만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4: 매도하시는 분들은 1주택자 세 들어있는 물건도 그렇고
5: 서울
4: 그렇게
5: 서초구
4: 뭐 급한 게
5: 공인중개사입니다.
4: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물은 나오는 게 아직은 별로 없고, 매수자들도 자금 동원의 문제가, 당장은 임대 보증금이 갭 역할을 해주지만 결국은 내가 입주 이익이 기간이 끝나서 입주를 해야 될 때는 대출도 안 되고.
3: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부활 직전 대비 약 4천 건이 증발했습니다.
5: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큰폭 올랐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28% 상승했습니다.
3: 강남이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송파는 0.35% 올랐습니다. 성북은 한주 만에 무려 0.54% 급등해 주간 상승률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강서구도 0.39%, 구로구도 0.33% 크게 올랐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된 가운데 매도 호가가 오른 물건들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면서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6: 매도자의 경우 급매물로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5: 우리 은행
6: 과거보다 높지
5: 부동산
6: 않기
5: 리서치
6: 때문에
5: 랩장입니다.
6: 이런 부분들이 주요 지역의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전셋값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0.28% 뛰었는데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집주인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여파 등으로 매물은 줄었지만 임차 수요는 여전히 강한 만큼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연 이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해 꿈의 지수 8000에 불과 19포인트만 남겨둔 코스피가 8000 시대를 열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한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SK하이닉스가 200만 원대에 첫 진입을 할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KTX 열차와 SRT 열차를 하나로 연결한 중년 열차가 오늘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운영되는 중년 열차 도입으로 호남선은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년 열차는 SRT 운임이 적용돼 KTX보다 10% 저렴합니다.

0: 정부가 창업 도전자에게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오늘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누적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지난 3월에 전월 대비 18%나 올랐던 수입 물가가 지난달에는 2.3%나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달에는 하락했기 때문인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은 무려 9.7%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한 지난달 수입 물가는 20.2%나 올라 지난 3월에 이어 20%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2: 어제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주말까지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오늘 32도까지 오르는 등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 평년 기온을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쌀쌀함이 감도는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경북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8.9도, 안동 12.3도, 포항은 16.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와 대전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수요일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1: 화려한 의전 속에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펫 위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 주석님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며 당신의 친구가 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3: 미중 양국은 화합하면 서로 이롭지만 싸우면 둘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적대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서로의 성공을 돕고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2: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수행단은 외교와 안보, 경제가 결합한 패키지 압박의 결정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특히 국방장관과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트럼프식 비즈니스 압박이 회담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번 수행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안보와 통상 라인의 완전체 구성입니다. 국무와 재무장관은 물론 통상 별도로 움직이던 국방장관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동행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보와 경제, 기술 이슈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국과 포괄적 거래를 하겠다는

0: 없다는 미국의 이중적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결국 이번 수행단은 안보의 창으로 중국을 몰아세우면서도 경제의 방패로 자국 실익을 챙기려는 트럼프식 전략의 압축판입니다.
1: 우리는 동반자 관계로서 정직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인류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양국의 경제 성장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협회 회장입니다.
0: 수행단 구성 자체가 미국의 복합적인 대중 전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향후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정욱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에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강대국의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3: 치밀하게 계산된 영접 의전부터 한치의 물러섬 없는 의제 주도권까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한 화려한 환영 행사 이면엔 뼈있는 외교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2017년 첫 방중 당시 당 최고 실세가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맡았습니다. 미국 정상을 향한 거치대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에 급은 낮추며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5: I think that much like
1: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타이완에서도 서서히 현상을 변경하려 할 겁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기존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경제 프로그램 국장입니다.
4: 이런 경제 배경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대안적 리더로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6: From a global south perspective,
1: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중 양국은 경제, 세계 경제의 닷과 같습니다.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나라의 결정은 남아공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버그 대 아프리카 중국연구소 연구원입니다.
4: 단순히 치도를 키우는 것을 넘어 미국식 질서의 대안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체제적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행보는 탄탄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미국과 대등하게 재편하겠다는 위상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지금까지 YTN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0: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11: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10: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3: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한밤중 10대 여고생이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왜 그랬냐는 질문에 피의자가 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2: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왜 여학생이었죠? 계획한 겁니까?
2: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계획 아닙니다.
3: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2: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사는 게 재미없어서 꿈 많던 10대 소녀를 살해했다는 말, 허망하다 못해 분노를 참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3: 아, 이 자식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더니 범행 전에 휴대폰을 하나 버렸던데요?
2: 어, 그니까 휴대폰이 두 개였다는 거잖아.
3: 아, 흉기도 미리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2: 범행 이틀 전에 같이 알바하던 여성한테 스토킹으로 신고도 당했다던데.
3: 이번 범행이랑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1: 법적으로 우발살인, 뭐 계획살인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같은 살인죄죠. 하지만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인지 이 차이는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 야, 야, 그 남자 얼굴 봤음?
4: 우와, 잘생겼다. 훈남이네.
2: 멀쩡하게 생겼지? 와, 외모가 좋네.
1: 피해자의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잘생겼네, 훈남이다 와 같은 내용이었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욕설이나 비난이 아닌 살인 피의자를 칭찬하고 미화하는 듯한 댓글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님,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에 가던 고등학생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당시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5: 네, 2026년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에서 피의자는 심야에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고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상해를 입혔고 여고생은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으로 도주하고 흉기 및 차량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끄는 등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세탁하였고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습니다. 약 11시간 뒤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 우발적 범행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흉기의 사전 준비, 도주 및 증거인멸 정황 등 계획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피해 학생이 응급구조사, 간호사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꿈꿨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 B군인데요. 사실 흉기를 든 성인 남성에게 한밤중에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간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오히려 아, 왜 못 구했냐 이런 악성 댓글이 달렸다는데 어떻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B군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피의자에게 목과 손 등 중상을 입었고 이후 PTSD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도망갔다, 혼자 살았다 등 사실관계와 배치될 수 있는 취지의 비난성 댓글이 확산되어 B군과 가족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B군은 인터뷰에서 그 학생이 살아야 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침울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관할구청에서는 흉기살인사건과 관련해 A군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에

0: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이 학생이 만약에 뭐 대응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0: 네, 당연합니다. 온라인 댓글이 비군이 도망갔다, 구조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그것이 허위이며 비군이 특정되고 공공연히 게시되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 경멸적 표현,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23살, 2002년생이라고 하고요. 근데 검찰에 송치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하고 그냥 차에 탑승을 하는, 호송차에 탑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를 했는데, 자, 이 피의자가요 계속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같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충동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계획범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살인죄 자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죄명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형에서 계획성 여부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인 도주와 증거인멸 등은 핵심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특히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 요소로 기능하여 형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이 차이를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계획성을 부인하고 우발성을 주장하는 것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인 계획성, 준비성, 범행 후의 은폐행위 등을 줄이려는 방향의 방어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계획 범행인지 여부는 진술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1: 피의자가 만약 앞으로도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고수를 한다면 법원은 이게 우발적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검찰이 계획성을 입증해내려면 어떤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까?
0: 네, 살인의 고의 및 범행 성격은 범행의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 종류, 그 다음에 공격 부위와 반복성,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객관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흉기 두 자루를 사전에 준비한 점, 사전에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점, 다음 혈흔을 세탁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의 요소를 CCTV나 포렌식 분석, 구매 내역 조사, 동선 체크 등으로 구조화하여 사전 준비 및 범행 후 은폐를 객관 증거로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한 말로 알려진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 사는 게 재미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했다. 아니, 사는 게 재미없어서 꿈 많던 여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형사법에 괘씸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진술,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0: 네, 당연히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동기, 반성 태도는 실무상 양형에서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 가능한 동기가 부재하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정도, 다음 사회적 불안 야기 등과 결합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제 동기는 비난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무작위 살인이기 때문에 비난 동기라고 할 수 있고 비난 동기는 3류형에 해당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는 미성년자고 여성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또 가중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죠. 3유형의 비난 동기에 가중 요소까지 적용이 된다.

0: 있다고 하면 뭐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인도 붙을 테고 피의자가 진술을 정리하거나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어서 그랬다는 말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 네, 피의자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특정 진술 1회만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재미없어서라는 진술이 이후 불안정해서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범행 전후 행동인 도주와 은폐의 정합성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0: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한 건 아니다. 이 말도 봐야겠습니다.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게 범행 이틀 전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1: 네, 피의자가 범행 전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동료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여서 그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고 성폭력 고소가 함께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입니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분노가 이 여고생에게 투영됐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수사로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이런 연결성이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1: 네, 만약 거절, 분노 등 특정 사건과 본건 살인이 연결된다는 점이 입증되면 범행 동기의 평가 및 비난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여성을 상대로 살해 의사와 준비 행위가 구체화되었다면 살인 예비 성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0: 피해 학생의 친구들, 또래 학생들이 성명문을 내고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 점이 알려졌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 터지고 충격적이었던 건 피의자로 추정된 사진이 퍼진 뒤에 일부에서 잘생겼다, 뭐 외모가 멀쩡하다는 식의 외모 품평이 이루어진 점이거든요. 이렇게 피의자를 칭찬하거나 미워하는 듯한 이런 댓글,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1: 잘생겼네, 훈남이다처럼 피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워서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을 조롱,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있거나 허위 사실을 섞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 유출, 공개하는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위법 행위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X파일.
0: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까지 오르겠고 주말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도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먼저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따라 정체가 서서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나들목에서 송내까지는 2km 정도 차간격이 좁혀집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인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간선도로는 강변도 구리 방향, 방화대교부터 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 33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CNN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에너지 자유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개방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 중국의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미국 석유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물밑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4일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며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인터뷰 예고편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더 있는지는 미 동부 시간으로 14일 저녁 전체 인터뷰가 방영돼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 영구 통치권을 강조하며 이란을 포함한 적대 세력과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동예루살렘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5% 오른 56,063.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만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S&P 500 지수는 0.77% 오른 7,501.24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8% 오른 26,635.2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로 마감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0.1% 오른 1배럴에 105.72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배럴당 101.7달러로 0.2%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 학생의 명복과 부상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을 철저하게

0: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40분 동안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표결을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만약 삼성전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노사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쟁국들이 강력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면 생존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지상은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른 여름 더위가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7도, 습도는 72%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명당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댄.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10: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35분간의 회담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리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꺼낸 시진핑 주석의 묘한 분위기가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남긴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후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법무법인 대류가주 송호창 미국 전략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시인스틸러 군소정당 편 당대표 릴레이 인터뷰, 세 번째 순서로 경기도 평택을 진보당 김재현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날 특별 1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PD님이 또 여기 컴퓨터에다가 7732님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우세요? 안 어두워요. 저 밝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1: 네.
0: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1: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계 단판 미중 정상회담 환영식은 화기애, 정상회담에서는 뼈있는 경고 있었습니다.
0: 아니,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정작 핵심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1: 네, 어제 진행됐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0: 네.
1: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마찰을 넘어 충돌할 수 있다.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0: 제가 본 워딩은 물과 불은 섞일 수 없다, 막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1: 네, 이게 시 주석이 대만 독립 은 이제 뭐 대만 해협의 평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고요.
0: 네.
1: 이게 또 기존 패권국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의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결국 미국이 대만에 군사 지원 무기 판매 계속하면 미중 관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경고 메시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도 회담 분위기 자체는 꽤 우호적이었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1: 네, 이것만 빼놓으면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향해서는 당신 위대한 지도자다, 중국 위대한 국가다 이렇게 치켜세웠고요.
0: 네.
1: 시 주석도 역대 미중 정상 중에 가장 좋았던 관계였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오는 9월 24일 백악관으로도 공식 초청했다고 합니다.
0: 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1: 네, 이렇게 뭐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닌데 공감대를 서로 나눴다고 해요.
0: 네.
1: 정상회담 직후에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란이 핵무기 가져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화하거나 통행료 부과해선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0: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대한민국, 이 회담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1: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안보, 경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잘 지내는 게 우리나라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불똥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 아, 그래요? 트럼프 방중 2일차인데 오늘 일정은 어떤 겁니까?
1: 네, 트럼프는 오늘 시진핑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를 찾아서요.
0: 네.
1: 오찬 일정을 가진 뒤 귀국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난하이를 공개하는 것도 미중 관계의 상징성 그리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잠시 후 2부에서요, 송호창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분석 한번.

0: 해볼게요.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1: 지선 D20 점점 복잡해지는 단일화 셈법입니다.
0: 이 단일화 얘기는요. 아마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판세 못지않게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되어버렸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D20일 남은 오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셈법이 아직도 복잡한 상황. 근데 네. 시간은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왜요?
1: 네. 이번 어제부터 이제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미 시작이 됐죠.
0: 네.
1: 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여기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날짜인데요. 오는 17일까지 후보가 사퇴를 하면 이제 본투표 용지에 사퇴라고 적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유권자들이 이제 혼란을 조금 혼란을 적게 할 수 있고 단일화 효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17일을 기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러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평택을이라고 하던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평택을 되게 복잡해요.
0: 복잡해요?
1: 네, 어제 제가 평택을 다녀오긴 했는데.
0: 다녀왔어요?
1: 네. 우려 5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심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0: 예.
1: 그리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0: 네.
1: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 이렇게 각각 다 표가 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0: 네.
1: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 전화를 직접 해보니까 아직은 어렵다, 나는 생각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조국 후보 캠프 쪽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0: 아니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다음에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 요 두 분의 단일화는 어떻게 움직임이 없어요?
1: 그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한 여권 관계자가 분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쨌든 차이가 좀 크게 나야 되는데 그 둘이 합친다고 해도 김용남 후보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0: 네.
1: 그래서 더더욱 여권의 단일화도 연결이 되지 못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에이. 부산 북갑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론조사가 있네요.
1: 네. 부산 북갑 역시 더 되게 팽팽하게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적 명분 자존심 걸고 출마한 만큼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두 후보가 합친다고 해서 지지층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아무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게 1대1이 1+1이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하고
0: 시너지
1: 있습니다.
0: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 네. 얘기네요.
1: 그래서 조금 각 입장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은
0: 네.
1: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면 박민식 후보 알아서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박민식 후보는 이번 출마가 좀 정치적 재기에 사활을 걸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양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야권표가 분열되면 뭐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네요. 결국 앞으로 며칠이 최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이 사실 초반에 15대1까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0: 네.
1: 압도적인 우세가 그런 점쳐졌었는데 최근 서울이나 격전지 일부 지역에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단일화 성사 여부가 또 앞으로 전체 선거 구도 영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 보실 때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 순위, 뭐 지지율 이거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 투표층에서의 지지율 변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더 정확한
1: 네.
0: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정원호 공세입니다.
0: 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보다 좀 과거 사건 공방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 측이 다시 반박에 좀 나섰다고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정원호 후보가 뭐 때문에 폭행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요 며칠간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호 후보 폭행 사건 그 이유가 유흥업소에서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물이 5.18 관련 논쟁 아니고 그 아니다라는 녹취를 좀 공개하면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 측이 어제 다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면 반박을 한 건데요.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그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제 격렬한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행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이 내가 주도한 거다. 정원 후보는 휩쓸려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0: 네. 정원 후보 측에서는 김재섭 의원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법적 조치를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세훈 후보는 또 이렇게 공격할 포인트가 정원 후보 토론회 합시다 막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있네요.
1: 네. 어제도 토론회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해도 좋다. 사실상 조건 없는 양자 토론 거듭 제안했습니다.
0: 안 돼요. 여기 뉴스명당에서 네. 제가 사회를 보고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아주 유감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 또 무슨 말 했어요?
1: 그러면서 뭐 서울시민 알 권리 위해서 정 후보자 토론에 응해야 된다. 어떤 형식, 장소, 주제 상관없이 토론하겠다. 이렇게 재차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 후보자에 대해서 네거티브식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캠프 쪽에 좀 물어보니까요. 정원 후보도 이게 다 일일이 대응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정책 토론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맞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정책 이슈에 중심을 둔다면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가 4차례 열리잖아요. 네. 뭐 언론사에서도 토론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아야죠. 네. 그래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1: 맞습니다. 그렇죠?
0: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삼성 총파업 정부는 대화 요구입니다.
0: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1: 네, 삼성전자 노조가 당초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0: 네.
1: 그래서 지금 회사는 생산 차질에 대비한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비상관리까지 해야 되냐면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공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한번 차질이 생기면 또 정상화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산량 조정하고 품질관리 계획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0: 파업하면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합쳐서 최대 100조 원 이룰 수 있다는 추산까지
0: 100조요?
1: 하고 있습니다.
0: 와, 정부도 공개적으로 좀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래서 이게 당장 파업이 당장 멈춘 라고 해도 복구하는 데 또 2, 3주가 걸린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시작하면 이제 최소 2, 3주가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잠깐 공장 멈춰 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0: 그러니까요.
1: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들의 SNS에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 조정 불가피하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를 했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도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파업했었던 얘기를 덧붙이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했습니다.
0: 네. 그 윤 기자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어요?
1: 아, 전 지금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0: 저는 10주 갖고 있는데 제가 주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주주 배당 확대해라! 막 이런 데모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이게 단순히 임금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주주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업계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 공급 차질이 생기면 우리 자리를 노리는 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0: 그렇죠.
1: 중국에서도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0: 네.
1: 그래서 정부 역할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타협점 찾을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0: 지방선거 끝나면 이러한 주장이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이익이 많이 예상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1: 네.
0: 그 노조는 가만히 있겠어요?
1: 네.
0: 우리도 삼성만큼 달라, 하이닉스만큼 달라 그러겠죠. 하반기 이렇게 노조와의 갈등 잘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용 기자님
1: 네.
0: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1: 네.
0: 네.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

0: 합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네, 강지현님. 아이쿠, 벌써 여름인가 봐요. 9시부터 되면 너무 더워요. 부채질하세요. 뭐 덥다 그러세요. 여름엔 더워야지. 잠시 후에 송우창 변호사와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8: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9: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3: 네, 명실상부 글로벌 패권의 중심,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을 함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미국 전략본부장 송호창 변호사를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10: 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뉴스명당에 첫 출연을 감사드리고요. 바로 현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 네.
3: 9년 만에 미국을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오늘 짧은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이 마무리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는 좀 어떠시고 또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이 뭔지 좀 말씀해 네. 부탁드릴게요.
10: 예, 네, 뭐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부터 만찬 자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3: 네.
10: 제일 눈에 띈다고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아마 이제 정상회담 처음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이제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그 인사말을 하는 걸 방식이나 내용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3: 네.
10: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미국식으로 인사말을 시작을 하죠. 이제 이 정상의 만남이 영광이다. 우리는 오랜 친구다. 시진핑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한껏 치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이 두 두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어떤 인사말로 시작을 했다면 시진핑 주석은 그 개인적인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11: 아 그래요?
10: 트럼프에 대해서 뭐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지도자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11: 네.
10: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만 세계가 평화롭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안정이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공동 이익이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 안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말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의 대표로서의 말만 인사말을 했거든요.
11: 네.
10: 근데 이것을

0: 행사나 자리를 하고 할 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친근감을 먼저 이제 조시를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극히 동양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한 그런 그냥 프로토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뭐 자세나 서로 입장도 그렇지만 양쪽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1: 네.
0: 미국은 지금 뭐 이란 전쟁 이후에 뭐 휘발유 값이 그 일반 미국인들이 보통 견디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이미 이제 넘어서서, 그리고 인플레도 계속 심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1월부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이 아주 계속 성장이 낮으면서 이 문제들, 부동산 침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 통상 관계에서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어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이고 화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 그렇다면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0: 네.
1: 희토류 패권, 이란 전쟁 중재 카드 이런 것 갖고는 트럼프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뭐 애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갑의 위치야, 이러한 자신감이 표현됐다고 봐도 될까요?
0: 항상 자신감이죠.
1: 예.
0: 그 정상, 특히 이제 뭐 세계 최강,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모인 거기 때문에,
1: 예,
0: 서로의 자신감을 뭐 뿜어내고 그걸 또 서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는 뭐 그것도 아마 외교적인 프로토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그 국내의 어떤 경제 이슈,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1: 네.
0: 중간선거에서 지금 의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1: 네,
0: 국가 물가나 인플레 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뭐 최고조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미국은.
1: 네.
0: 반면에 중국은 선거라는 게 없는 거고.
1: 그렇죠.
0: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9년 전에 트럼프의 방중과 비교해서 중국의 의전이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소박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9년 전에는 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텐탄공원 산책, 그리고 권력 서열 8위, 정계 은퇴 앞둔 한정 국가 부주석이 공항 영접한 거, 이런 것들은 좀 트럼프를 일부러 소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전상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0: 뭐 의전이라는 게 원래 다양한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뭐 해석을 하더라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9년 전에 그 자금성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우를 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그것도 이제 외교적인 기본 어떤 관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방문한 것도, 그리고 지난번 자금성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이제 긴 역사상으로 역사를 보면 그 황제만이 이 그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항상 이제 의전 장소로 정한다 하는 점에서 뭐 9년 전에 비해서 그 의전의

0: 수위나 이런 걸 낮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주제가 이란 전쟁이잖아요. 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밝힌 내용에는 좀 온도차가 보여요.
0: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백악관 발표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약간씩 다르거든요.
1: 네.
0: 다른 것 중에 그 이란,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로는 이란 그 두 정상이 이 핵무기 보유할 수 없다는 걸 동의했다. 그 다음에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하는 것도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1: 네.
0: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1: 없어요.
0: 네. 그리고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 그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 이거는 사실은 그 국제 그 핵 비핵화 원칙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1: 네.
0: 그다음에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다, 개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국 중에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고, 중국 역시도 지금 호르무즈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석유나 원유를 수입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그 해협을 일단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러나 물밑에서 이런 뭐 전쟁 자체를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이란이 종전 합의에 나서도록 중국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물밑 협상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1: 네.
0: 실제로 지난번 그 4월 11일 그 파키스탄에서 이란 대표와 미국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이 물밑에서 이란에 이란이 그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푸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1: 여보세요?
0: 예, 예.
1: 네, 잠깐 좀 전화가 끊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뭐 주장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좀 합의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0: 이런
1: 네.
0: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1: 네.
0: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뭐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워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그 중국 뭐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공식 비공식 입장으로 항상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원칙을 항상 이제 밝혀왔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재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1: 네.
0: 아마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기성 그 주류 같은 경우는 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든지 군사적 그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곧바로 개입을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새로운 좀 신진 계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1: 네.
0: 공화당의 신진 계열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강경파보다는 조금 약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대만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 행정부 내에서 가장 친중파다. 그 말은 결국 대만에 대한 그

0: 입장이 그렇게 강경하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죠.
1: 네.
0: 뭐 이번 올해 이제 국방백서를 내는 데서도 그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이렇게 작년 같은 걸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빼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만큼 대만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중국이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 아니 저기 총리가 대만에 대한 강경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뭐 노선 변경, 정책 변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그 국무장관 자체가 국무장관도 이번 그 회담 저 직전에 이제 미국 언론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은 입장에 변동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1: 네.
0: 일단 국무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약간의 기류가 다르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시진핑이 모두 발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학술적 개념을 거론하면서 강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좀 협박으로도 들리던데 이런 말을 뭐 모두 발언에 한 것은 좀 실례 아닌가요? 이게 외교적으로도 이게 괜찮은 워딩이라고 봐야 되나요?
0: 신뢰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1: 네.
0: 예전에도 뭐 항상 하던 얘기였고 그리고 외교 정치 외교학에서는 아주 뭐 그 유명한 그냥 통상적인 강대국 간의 관계 힘의 균형 충돌 가능성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중국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지위다. 이런 것을 좀 선포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면 되나요?
0: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뭐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G2 국가로 이렇게 그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국가로 상승시켜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 네.
0: 시 주석이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송 변호사님, 이번에 트럼프가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쿡 등 미국 재계 기업인들 총 출동했잖아요. 그러면서
0: 네.
1: 외교, 국방, 재무장관 내각까지 동원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 것,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1: 네.
0: 사실은 내각이나 이런 경제, 특히 경제 그 사절단도 대기업 빅테크의 이제 그 CEO, 그 오너들까지 다 동원된 건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 이제 내각 같은 경우도 국무장관, 국방, 재무장관까지 이게 그러니까 그 캐비넷의 3대 가장 중요한 장관들이 총출동해서 같이 가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보기 어려웠는데
1: 네.
0: 기업들이 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에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경제 투자 무역 문제다라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비즈니스.
0: 그렇죠.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장 먼저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했고
1: 네.
0: 가장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으로부터 한 30억 달러 이상의 그 솔라 패널, 그 태양열 패널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 테슬라 사업 제조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아주 긴밀하게 걸쳐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에서 H200

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보잉이 200대의 항공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서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청출동의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 쪽의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를 물밑에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중 정상회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멀어져서는 떨어져서는 도저히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0: 예.
1: 이러한 나라의 회담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지금 두 정상 간이 정상이 다루는 의제나 안건 중에 뭐 한반도 문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 네.
0: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그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역 통상 간에 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나 통상 무역이 좀 더 넓혀진다든지 아니면 정상화된다고 하면 그럼 그때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통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정치 외교적으로도 더 좀 안정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북미 대화나 뭐 남북회담으로 연결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떤가요?
0: 뭐 회담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에 4월달에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1: 맞아요.
0: 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했던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이것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까지도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이제 자신이 중국 방문을 하겠다.
1: 오.
0: 거든요.
1: 네.
0: 그건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리고 러시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중국도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송우창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로 영롱구름님께서 나는 네. 송우창 변호사가 국회의원일 때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0: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10년 전 일이라서
1: 네.
0: 동안 제가 10년 동안 사실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치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서
1: 네.
0: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정치가 외교 관계에서 한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4: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큐레큐레.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네, 문자로 8920님. 대표님, 저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아유, 감사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이깨비님이 실시간 23만 명도 있는데 1000명도 안 된다고 때려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곧 1000명 넘어요. 그리고 저 만 명 될 때까지 안 때려칠 테니까 이깨비님도 많이 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에 뉴스명당의 인기 코너 여의도 숙녀 캠프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10: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돌봄.
13: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0: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이지만 계절이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 속에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어져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속되가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근길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천안 분기점 1차로에는 낙하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확인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게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용인에서 덕평 나들목까지는 12km 구간 출근길 정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오늘 폼 미쳤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우와. 우와.
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변인, 네. 대단하세요.
1: 뭐가요?
0: 책도 번역하셨더라고요. 네이건의 리더십에 대해서.
1: 아, 예.
0: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방송 활동하시고. 예,
1: 겨울에 좀 시간 내서 했습니다.
0: 와, 대단하세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두 달?
1: 아니에요. 한 석 달 걸려요.
2: 더 걸리죠.
1: 책이 좀 두꺼워요.
0: 예. AI 도움은
1: 그거 해 보니까요. 예. 안 돼요.
0: 안
1: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0: 그렇죠.
1: 90%까지 되더라도 안 돼. 못 믿어.
0: 그 단어의 뉘앙스.
1: 저도 그렇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 그렇죠. 해석을 아예.
1: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0: 예. 대단한 책입니다. 윤희석 대변인의 책 많이 좀 사주시고요. 그리고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좀 재밌게 즐겁게 네. 해주시고요. 어우, 강수현 변호사님.
4: 아,
0: 여의도 숙녀 캠프에 합류하셨습니다. 네. 먼저 환영하고요.
4: 아, 고맙습니다.
0: 아부 한번 해주세요. 아부.
4: 아, 제가 세상을 보는 중요한 창문 중에 하나가 장수철 소장님이었고 5년 전부터.
0: 5년 전.
4: 제가 5년에 대구에서 시사평론 할 때부터.
0: 어디요?
4: 대구에서 제가 시사평론을 오래 했습니다.
0: 예,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4: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증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항상 들어야 되는 목소리 중에 가장 넘버원이 소장님이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나 흡족한 아부였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2: 감사합니다.
0: 격전지.

0: 순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북부갑입니다. 김한 기자님, 네. 오차 범위한 초접전이에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1: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ARS를 이제 활용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하정우가 35.5%, 한동훈 후보 32.6%, 박민식 후보 25.5%를 기록을 했는데 네.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본 여론조사 중에 가장 붙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0: 네, 조사 기간 대상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아, 네,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가장 최근 조사고요. 부산 북가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0: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렇게 오차 범위 안으로 붙은 거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하시
2: 처음인가요? 이 한길리서치 부산 MBC랑 네. 전에 한번 있었는데 0.8%
1: 이게 제일 붙은 거죠 이제 아니, 오차 범위 안에서도
2: 그땐 0.8이었어요.
3: 아, 0.8이었나 그게? 네.
0: 아, 네. 아 그래요?
2: 예. 네. 근데 그 똑같은 데에서 똑같이 의뢰해서 한 건데 네. 차이가 네. 그때는 유선 전화 비율이 15% 정도 있었고
0: 맞네, 맞네. 네.
2: 그리고 후보자들 소개할 때 양력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본부 장관 박민식 네. 이렇게 해도 이번에는 그냥 무소속 한동훈 뭐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 리스크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알고 지지한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는 떨쳐낸 수치다.
0: 그런 분석이 많았었어요.
2: 예, 그때. 일단 예 그렇죠. 헷갈려서. 네. 무소속 아닌 네.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더 해야죠.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이기는 건 아니니까.
0: 대변인님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좀 돕고 계시는데 예. 이러한 추세가 예. 당초에 좀 예상한 흐름과 맞습니까? 아니면 좀 빠르다? 아니면은 예정대로 가고 있어? 어때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솔직히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3자 구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 겸손.
2: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하정 후보 지지율이 제 생각보다 낮았다는 얘기예요. 제 예상보다 또 높은 것은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0: 네.
2: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나오는
0: 거 4번이나 출마했으니까.
2: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고정표가 상당히 있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겠고 역으로 하정 후보가 전재수 후보 지지를 흡수하는데 아직까지는 네. 성공하는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봐야 되겠죠.
0: 강승 변호사님, 민주당은 네. 긴장할까요? 하정 후보 측은 어떨까요?
3: 긴장해야죠. 긴장할 네. 거고요. 네. 내가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재수 의원을 지지를 했던 표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들은 진영이 그냥 결집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진영을 넘어서 흡수했던 그 파괴력을 하정 후보는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보수 진영이 실망한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게 실망한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하정으로 안 넘어오고 한동훈 후보로 가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지상 과제일 것 같고요. 주목할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이제 한길 리서치 대구 MBC 조사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게 오히려 박민식 후보더라고요. 네. 박민식 후보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실망하고 투표장에도 가기 싫어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라는 그 심리가 더불어지면서 박민식 후보 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하정 후보가 어쨌든 처음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좀 커 보이는데 네. 어제도 뭐 AI 뭐 3대 공약 발표하다가 지역 내 1인당 총 뭐 GDP 이게 1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한동훈 박민식 후보 측으로부터 상대 공격을 당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제한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3: 저는 되게 치명타라고 생각해요.
0: 근데 이거 왜 네. 자꾸 이런 실수할까요? 이게 실무적인 실수일까요? 아니면
3: 근데 해명을 보니까 뭐 캠프 관계자가 이제 잘못 적었다고는 하는데
0: 아니 그래도
3: 본인이 알아야죠.
0: 1인당 GDP가 1억 2천만 원이면
3: 그렇죠. 이거는 부산 전체가 3천만 원대인데
0: 거의 노르웨이 뭐 이런
1: 그러니까 1200만 원이니까 1억 2천이니까 뭐 표기상의 오기는 뭐 숫자가 다르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실수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개소식 때도 느꼈는데 굉장히 위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면서 어떤 실수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뭐 괜찮아. 뭐 대세 지장 없어. 이런 태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캠프 전체가 또 공격받는다. 이런 위축이 좀 있어서 어제도 저는

0: 이거 그냥 실수였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뭐 동영상을 내린다든지 막 뭔가 이제 허둥지둥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어쨌든 선거를 실무를 잘 아는 사람들 내려갔다고도 하는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공격받는 거에 대한 좀 위축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강 변호사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선거 한 20일 남았는데.
2: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저는 생각하건대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건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토론을 해야 반전이 된다. 네. 저는. 아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키기만 하자. 단일화 안 될 건데 단일화 안 될 거면 지키기만 해도 이게 이제 뭐 위험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일화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 저도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네. 정치라는 게 마지막 끝물에 가서 항상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대비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차라리 전향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하정우 후보가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런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데에서 참 질의응답도 잘하고 그런 유능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행님 죄수 행님 죄수 행님 이러면서 돌아다녀가지고 해결하겠다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에게 별로 어필이 안 될 것 같고 진영을 넘어선 흡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 양쪽 분들에게 약간 제가 본 관점에서 각 후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AI 공약 발표하면서 강 변호사님 네. 그 하정우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AI 얘기하면서 외국 사례 얘기하고 외국인들 이름 얘기를 하고 대단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포시장 주민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유심히 몇 번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한 AI 정책 공약을 그 북구갑에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쁘지는 않은 게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1: 뭔가 있어 보이네.
2: 있어 보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어떤 분들 주위 뭐 부산하고 무슨 상관 있노?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각자 진영을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정도에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되돌리키는 되돌리는 그 카드로는 별로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 근데 결국 그거는 전 대통령하고 전재수 전 의원 이 지역구에 그 의원의 후광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네, 근데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1: 화요일날 제가 하정우 후보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뭐 각종 유튜브에 쇼츠나 영상을 보면 뭐 한동훈 후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봤는데 만나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이러십시오. 아저씨야 사진 찍어줄게. 네. 이러거든요. 네. 이 선거운동 지금까지 한 4주간 계속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더 효과 있을까요? 이게?
3: 그게 이제 쇼츠에 담긴 모습이니까 예. 그럼 쇼츠에서 찍을 만한 것들은 그런 동작, 그런 말, 그런 장면들일 거예요.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 재방송 보는 느낌이에요. 재방송, 그렇죠. 재방송, 재방송.
3: 그건 중앙에서 보는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야 쇼츠밖에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취재한 내용. 언론 인터뷰 보세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언론 인터뷰 이렇게 똑같이 할 겁니까? 라는 질문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에 내려가는데 그럼 이분이 뭘 하나. 저도 봅니다. 네. 아예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하는 거는 뭐 기본으로 다 하죠. 뭐 출퇴근 인사 당연히 하고 뭐 땅바닥에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하정우 후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AI 전문가라는 걸 웬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선거에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AI 전문가가 AI 얘기하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이네라는 정도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호감 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뭐 피습당했을 때도 대전 걱정하고 할 때 사람들이 뭔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밈으로 계속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강수현 변호사님 뭐 네. 하정우 후보 변호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 공격 한번 시간 드릴게요.
2: 아니 뭐 한동훈 후보는 연착륙은 잘 하셨는데 이륙을 이제 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Do you know 동훈한 이게 이제 지금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초추 등에 몇 개 나왔지만은 네. 할머니 분들 중에 그래서 뭐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 그런 쇼츠도 봤어요.
2: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숙제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도 이제 토론 준비를 잘 해서 방송사 토론이라도 네. 붙여달라. 그리고 하정 후보 응하지 않으면 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외통수로 몰아야겠죠.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구갑 유권자 583명을 조사해서요. 4일 발표한 무선 ARS와 유선 RDD를 혼합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 기자님 네. 평택을 가볼게요. 평택을 아주 여기 접전입니다. 여기 조사 개요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제가 지금 예 유선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5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평택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응답률은 10%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네. 신뢰 수준은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29%, 유희동 후보 20%, 조국 후보 24%, 김재원 후보 4%, 그리고 황교안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
1: 여기 김영남 후보랑 조국 후보 간에 좀 신경전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김영남 후보는 조국 3등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영남은 공안검사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양측의 신경전 어때요?
0: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영남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지지자 간의 감정들이 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한참 몰렸을 때 왜 중앙당이 안 좋아주냐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 중앙당도 참전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를 다 공격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느낌을 어제 오늘 그러니까 한 이틀 사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위 굉장히 세지고 있고 김영남 후보도 그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완주다. 그러니까 단일화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일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발언이 강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 네. 방금 전에 김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개요는요. 무선 ARS 조사였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PD님이 꼭 얘기해 달래요.
0: 여기 대본에 안 적힐 수 없고 제가.
1: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여기 흐름이나 지지율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갈수록 민주당 김영남 후보에게 진보 진영이 결집하리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네,
2: 단일화 협상이 안 되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1: 희망이에요, 분석이에요.
2: 제 나름대로 분석인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조국 혁신당의 선거 캠페인이 시작하자마자 네거티브였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작할 때는 주목을 끌 수도 있고 각자 진영을 결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해지 이미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가 다른 후보가 오부질이 얻으면 어떡하냐라는 불안 심리도 올라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그 네거티브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매우 기분 나빠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수준도 현재 어떤 능력, 지금 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 진영에 있을 때 거를 갖다가 파멸을 해서 하시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고서도 영입을 하셨는데 네. 그 외연을 확장하려고 모신 인재를 옛날 걸 파가지고 이 사람이 민주당스럽냐? 이렇게 캠페인 해버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민주진영 있는 사람들 어쨌든 대통령하고 일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를 저는 기준으로 뽑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측면에서 계속 갈수록 조국 대표는 실책한다. 대통령하고 발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대통령하고 선명성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걸 어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면 결국 자멸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지역별로 AI의 그 다음날 로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로데이터까지 다 넣고 그걸 돌려보거든요. 어떻게 됐나? 근데 조국 후보가 문제가 뭐냐면 로데이터 상으로 보면 확장성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중도에서 거의 말하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희동 후보도 그렇더라고요. 유희동 후보도 그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굉장히 경직된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김영남 후보는 어쨌든 자기 진영 집결하는데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집결하면 이 세 후보 중에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중도에서는 김영남 후보 높거든요. 뭐 이런 것들 추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끝까지 가면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유희동 후보랑도 좀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네. 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황교안 후보가 8% 기록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유희동 후보가 충분히 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해서일까요?
3: 황교안 후보의 존재도 커요. 그러니까 주요 정당 후보가 아닌 분이 10% 이상 지지율 보여주는 결과도 있었고 네. 지금도 보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0: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세 분의 당대표와 전직 의원 두 명이 나와서 다섯 명이 경쟁하는 가운데 한 분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표를 한 10 가까이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한 타격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희동 후보만의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물론 거기서 삼성까지 했는데 조금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황교안 후보랑요?
0: 예, 제일 급한 사람은 유희동 후보다. 그래도 뭐 황교안 후보가 어느 정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쪽에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여기가 이제 단일화의 변수가 보수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대구시장 한번 가볼게요. 강 변호사님.
2: 네.
1: 대구죠?
2: 네. 대구셨습니다.
1: 지금 박빙 여론조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2: 네.
1: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처음부터 김부겸 후보가 약간 약세한 상황에서 추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1: 오.
2: 여론조사가 크게 차이 날 때도
1: 예.
2: 앞서갈 때도 결국 마지막에서 지금도 현실적인 지지율은 네. 약간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쫓는다.
1: 네.
2: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수치상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결집도는 뭐 부인할 수 없이 공소취소 관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해서 전반적인 지표 여기 대구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요. 부산도 그렇고 전국 전 지역에서 그런 보수 결집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중앙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화두를 잘못 던진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차피 6월 3일까지 공소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특검 임명도 못할 6월 3일까지 그런 상황에서 왜 무리하게 화두를 던졌을까. 던져놓고 아 일단 안 하고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봤자 사람들 뇌리 속에는
1: 그러니까요.
2: 나중에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야 대구 얘기합시다. 대구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네. 대구 얘기하자고. 네. 근데 추경호 후보는 시끄러워. 지금 나라가 지금 독재로 가고 있는데 네. 무슨 그런 얘기하냐고 한가합니까?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전쟁이 안 돼요. 이슈가 달라요. 아예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부겸 후보는 계속해서 대구에만 집중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상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이.
1: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예. 선거 결과 전망도
2: 네.
1: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2: 저는 지금 백중세라고 거예요? 보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50대 50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는 보는데.
1: 분석이에요. 희망이에요. 바람이에요.
2: 하, 요
1: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2: 근데 분석을
1: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만 갖고
2: 네.
1: 판단을 해보면
2: 네.
1: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한 10% 정도
2: 그렇죠.
1: 두 자리 숫자 앞서야
2: 네.
1: 그래도 박빙으로 이길 거다라고 하는데
2: 네.
1: 최근은 좀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2: 그렇죠.
1: 상당히 좀 김부겸 후보 측에서 긴장하고
3: 그 얘기들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전문가 한 10명 정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랑 멘트를 들어서 기사를 긴 기사를 썼는데 영남
1: 저한테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3: 영남 영남 보수 결집 관련해서
1: 저한테 왜 전화 안 하셨냐고
3: 입장을 알잖아요.
1: 아, 그래?
3: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게 맞는데 지금 장 후장님이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선거였다면 그게 맞는데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워낙 높기
1: 높아요.
3: 때문에
1: 높아요.
3: 그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대구에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5대 2나 5대 3 정도로 김부겸 후보가 앞서거든요. 그 중도층 에서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전체로 보면 지금 약간 지거나 뭐 최근 벌어진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한다라고 보면 추경 후보 훨씬 유리한 거고 근데 이들이 원래는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하는데 이들이 적극 만약 이번에는 투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접전으로 갈 수 있어서 과거처럼 뭐 10%를 이겨야 된다 이런 건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말하자면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적극 투표층이.
2: 맞아요.
3: 뭐 근데 이제 대구는 실제로 적극 투표층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1: 김한 기자님의처럼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저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뽑느냐 이 시점에서는 거의 정해지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1: 네.
0: 그게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 투표 결과와 같으려면 이분들이 다 투표를
1: 그렇죠.
0: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 표시니까 우리가 뭐 다 투표 안 해도 그냥 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투표층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거냐 또 중간에 그동안 투표에 소극적이셨던 분들의 성향이 이런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투표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뭐 대구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론적으로 분석하면 네. 이런 접전의 여론조사 때는 그래도 보수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대구요.
1: 대구 지역
0: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선거 그 과정이 달라서 과거와 네. 정말로 보수 유권자들이 대구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정말 회초리를 드실 건지 아닐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죠.
1: 요거는 여쭤봐야 되겠다.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이 네.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에 출마하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까요?
0: 전혀 아니라고.
1: 안 돼요.
0: 이미 그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이진수 공천하는 순간 관심에서 멀어졌잖아요.
1: 네.
0: 지금 이진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3: 달성 지역은 굉장히 시끄러운 거 보더라고요. 지역은 천 명 이상 탈당하고 뭐 이런 일들.
1: 무슨 싸움이 네. 났다고 하기도 네. 하고.
0: 그럴 수 있죠. 네.
3: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이제 후보 지지한 천 몇 명이 달성 쪽 당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이제 거기서 밭을 갈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수위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역 내에서는 내용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달성이기 때문에 네. 뭐 선거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강 변호사님 이진수 네. 변호사가 무난하게 될까요?
2: 뭐 당선 되겠죠. 그 워낙 그쪽은 뭐 새마을 정신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1: 아 의지를 갖고 지금.
2: 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유의미한 득표를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왔던 관성이나 그 유권자의 지형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그 공고했던 과거의 그런 관성을 깰 만한 흐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민주당 후보. 뭐 제가 폄하할 생각 전혀 없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된 빈도가 거의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워낙 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지역에서 정치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87학번이신가 하여튼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경북대 총학생의
2: 네.
3: 대구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1: 유명한 분이라더라고요.
2: 네. 네. 그래서 그 이쪽 진영에서는 당연히 오래된 분이긴 하나 네. 그러나 지역민들에게 그리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어서 그러면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D-에서
3: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달성에서 90%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1: 90%요?
3: 네.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개소식에서 덕담으로 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여론조사 보면 50%대 대 30% 중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고 달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다 이준석 후보에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 강 변호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 네.
1: 그 정청래 대표가 네. 이제 대구시장 선거라든지 네. 달성 국회의원 선거 가서 지원 유세하는 게 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2: 네, 아예 안 된다.
1: 안 된다?
2: 예, 네, 제가 그래서
3: 대구인데도 대구에서도
2: 예, 네, 낙동강도 건너오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 약간 좀 짜증스러워하시더라고요.
1: 왜요? 왜?
2: 내가 안 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간 적은 없다.
3: 정청래
1: 왜 나한테 그래?
2: 네. 그래서 좀 짜증스러워하시던데 네.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 어차피 선거 결과가 좋으면 다 본인 공이 되잖아요.
1: 네.
2: 안 와도
1: 네.
2: 그러니까 그걸 왜 나 미워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부산도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2: 저도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0: 아, 오셔야죠.
1: 아니 당대표가 그렇게
3: 어제도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갔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간 날 사실상 단일화 발표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청청래 대표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울산에 대한 좀 홀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사정이.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경선을 했던 후보가 고소고발도 해놓은 게 있고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민주당 내 권력 구도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를 결국 대통령이 내려와서 내려온 날 공교롭게
1: 그러니까요.
3: 이렇게 된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변수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얘기한 대로 아예 그 문경세제 아래쪽은 이제 안 가기로 한 건지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도 굉장히 공교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1: 강 변호사님
2: 네.
1: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한 22여일 앞두고 저렇게 지방에 다니시는 거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2: 네.
1: 과거에 민주당이
2: 네.
1: 윤석열 대통령 막 그 총선 전에 지방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심 청취하고 공약 얘기했을 때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비판 많이 했잖아요.
2: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1: 네. 근데 해보세요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을 소홀히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전국을 유람하신다 그러면 네. 저는 그 비판이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활약과 보폭이 지방선거에 막 어떻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국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울산시장에 가신 게 시기상 공교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바쁜 가운데 방문하시는 거라 그리고 그게 선거를 타겟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글쎄요.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1: 조금 더 설득해 주세요.
3: 근데 이 지금 이 비판을 기자들이 어제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말 여론이 가는 거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걸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거기 내려가면 그러니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그 주장을 어제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을 지금 말씀하신
1: 국민의힘은 못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
3: 그 얘기인 거예요. 야당이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과 실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즉각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정도로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다.
1: 네. 아니 뭐 스마트한 이런 성대위를 통해 가지고 즉각 이슈에 대응한다고 단순한
3: 선대위 이거는 야당 만들었는데.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왜 선거 앞두고 여기를 가냐 접전지인데 근데 어제도 장동혁 대표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색깔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호칭도 안 붙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적절한 공격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익숙한 허공과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0: 제가 대변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1: 아쉽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그 울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합의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진보 진영 단일화하고 보수 진영은 두 분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0: 예, 예.
1: 울산시장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0: 그 보수 후보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박맹우 전 시장이 나오셨다가 전 단일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최근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서 그게 깨졌대요.
1: 깨졌대요.
0: 예, 어느 분이 그 두 후보 김두겸 시장과 박명우 전 시장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단일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미숙하여 과정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1: 감정만 상했네.
0: 예, 굉장히 큰 어떤 감정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박명우 시장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진짜 울산시장 선거 굉장히 어려워진다.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1: 그래도 한번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부산 얘기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부산도 그냥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 간에 지지율이 좀 붙는 그런 여론조사가 좀 발표됐거든요. 얼마 전에 또 TV 토론도 열렸는데 서로 그냥 네거티브 천정궁 LCT 넌 뭐 하는 거냐 우리도 네거티브 할 거 많다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시의 지금 선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좁혔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1: 인정해요?
3: 그래도 우리가 우세다. 이것도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부산도 근데 민주당도 뭐 10% 15%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전재수 캠프도. 그러면 이제 붙는 거는 뒤로 갈수록 붙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전재수 후보가 지는 조사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점에서는 경합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우세하다 이런 거가 있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이제 주니어 기자일 때는 민주당 후보랑 토론회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민주당 후보랑 이제 말하자면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 후보가 경선을 하면 민주당 후보가 뭔가 계속 공격적이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늘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부산시장 토론회도 뭐 그렇고 강원지사 토론회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가 삭발을 하고 나오니까 뭔가 이게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뭔가 뭐 소위 말하는 뭐 아스팔트 우파처럼 보이고 이쪽이 뭔가 민주당 후보가 사회 주류처럼 보이는 엘리트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변화를 느꼈는데 요새 이제 말하자면 젊은 기자들은 그렇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고착화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꾸 TV 토론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뭐 그게 맞는데 이미지적으로 그 TV 토론을 다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1: 없죠.
3: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보면 좀 약간 고민이 필요해 보이더라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부산시장 선거가 부산 북구갑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두 분이 지지율 격차 줄어든 거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0: 전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1: 그래요?
0: 북값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1: 만물 모든 중심이 한동훈 대표야.
0: 그 뜻이 아니고 부산시장 선거의 집중도가 생각보다 떨어지잖아요.
1: 네.
0: 지금 두 분 관련한 이슈는 말씀하신 거 외에는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얘기들. 뭐 천정권 갔냐

0: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할 수 있는 건 바로 북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연동이 돼서 부산시장 선거까지 가는 거지. 역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산 북갑
1: 근데
0: 선거에.
1: 제가 계소식 갔을 때, 한동훈 후보 계소식 갔을 때 윤희석 대변인도 복도에서 잠깐 뵙고 그랬는데, 부산 돌아보면 보수층이 활성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출마 이후에 보수 담론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수혜를 박형준 시장이 입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2: 그래요?
1: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아 단일화하세요, 단일화하세요 얘기해서 아스팔트도 내가 좀 이렇게 가져가고 이쪽도
0: 그렇죠.
1: 가져가고 이 효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구에서는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누가 이제 말하자면 더 위에 쓸 거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서 거기는 굉장히 살벌하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엔 시장 선거 가면 어쨌든 박형준 후보 쪽으로 표하니까.
0: 좋죠.
1: 예. 그 어떤 분들은 아, 나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북구에서 만난 어떤 시민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쳐다보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서 여기는 보수 찍고 시장은 민주당 찍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좀 있어 보이더라.
3: 이런 양다리 이제 전략인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원래 양다리라는 게 삐끗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박형준 시장 중에 가장 그 실책이라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 감동란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1: 맞아요.
3: 완전 극우 유튜버거든요. 그
2: 거기
3: 김혜지 의원 막
2: 나왔어요.
3: 원색적으로
1: 팬풀
3: 비난하고
1: 같더라고요.
3: 거기에
1: 진짜로.
3: 방송을 했더라고 같이. 그 출연해가지고 그냥 투샷 찍힌 샷만 봐도 기괴해요 정말.
2: 왜 그랬을까요?
3: 그러니까 정말 그 20대 초반에 아마 약간 지금 극우화돼가고 있는 젊은 남성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 어필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거의 딸버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굉장히 그 기괴한 모습을 저는 봤는데,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양다리 전략에 대해서 요 이야기를 붙인 이유는 그래도 저 사람은 균형 있게 모두를 아우르는 포섭하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동란 유포도 그렇고 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여기 와가지고 막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인사를 막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포용의 이미지가 아니고 다 잘라내고 당권파 중에서도 아주 극우화되어 있는 사람만 떠받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가가지고 뭔가 그런 통합 메시지도 아니고 그쪽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만 잔뜩 내는 것
1: 그게
3: 같아요.
1: 제가 좀 알아보니까 부산 동구에 극우 유튜버 출신 구의원이 한명 출마했어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때 섭외를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를 불러와서 박민영 대변인 이렇게 해서 다 친분이 있나 봐요. 유튜브 옛날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유튜버라고 하니까 제가 볼때 그냥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파악이 잘안
2: 아니
1: 됐던 것
2: 제가
1: 같은데
2: 거기
1: 효과는 굉장히 안 좋죠.
2: 공보단장은 국회에서 오래 있던 보좌관 선배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알아보. 볼게요.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예측을 한번 부산에서만 해볼게요. 김한 기자님,
1: 네.
2: 누가 이깁니까?
1: 부산시장이요?
2: 네.
1: 저는 전재수 후보가 아직까지 여론조사, 제가 이제 모든 지역 여론조사 지금 로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오늘도 아까 아침에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전재수 후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2: 북구갑은요?
1: 북구갑도 아직까지는 하정 후보가 우세하죠.
2: 아직까지는 단서 달면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하정 후보가 우세하고, 제가 그래서 AI의 부산 북구 제일 관심 지역이잖아요. 계속 물어봐요. 너는 성장률을 어떻게 예측하지? AI가 이제 로데이터들을 분석한 예측으로는 지금 아직도 한 70% 나오니까 하정 후보가 우세하죠.
2: 강 변호사님, 부산시장?
3: 저는 전재수.
2: 북구갑
3: 하정우.
2: 오, 예, 윤 대변인님 물어봐야 되나? 그냥 답변이 정해질 것
0: 같아요. 당원이니까.
2: 네. 예. 그래도 그냥
0: 해주세요.
2: 다 하셨으니까 그냥 해야죠.
0: 저요?
2: 부산시장
0: 전재수 후보가 좀 유리해요.
2: 아직까지요?
0: 네. 객관적으로 봐야죠.
2: 북구갑은요?
0: 한동훈 후보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우 이 정도면 됐죠?
2: 그러네요.
1: 아 힘들어. 한 정답이죠. 저거는 뭐.
2: 그러니까 네.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0: 예.
2: 장동혁 대신 유승민 손을 잡은 오세훈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0: 아,
2: 득표에
0: 됩니다.
2: 도움이 됩니까?
0: 됩니다.
2: 왜요? 그럼 강성 지지층들은 뭐야? 유승민까지 손잡았어? 배신자 손잡았어?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0: 예를 들어서 네. 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감동란 유튜브에 나갔다 가면 선거 끝나는 거죠.
2: 그렇죠.
0: 예,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2: 네.
0: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선거에서 서울의 모든 동에서 이겼던 그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색깔을 더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원호라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게 자꾸 숨어요.
2: 네.
0: 이때 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네. 많이 벌어졌었지만 비기닝이 생겨가지고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2: 네.
0: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원 후보는 가진 그 캠프의 역량에 비해서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지금 그래도

0: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이 회합은
1: 오.
0: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강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2: 네.
1: 들어볼게요. 어때요?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해야 돼요?
2: 많이 긴장해야 되고요. 그 캠프가 그 정원호 구청장 시절에 캠프 인사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캠프에.
1: 맞아요.
2: 그래서 많이 이기고 있는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 선거를 습성적으로 하던 이 관념이 아직도 남아서 초반에 여론조사 지표 좀 좋다 보니까 이건 뭐 넉넉하게 이긴다고 생각하고 너무 1등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실책인 것 같다. 지금은 맹추격 당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내용이 풍부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봬요. 예,
2: 감사합니다.
1: 오늘 세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퓨.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 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네,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신스틸러 군소정당 편 당대표 인터뷰 세 번째 시간 진보당 김재현 대표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천 개 안 가면 저 잘려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육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 당대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순서로 진보당 대표시죠.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김재현 평택을 후보를 모시고 국회의원 출마의 병과 함께 각종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2: 네, 진보당 대표 김재현입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선거운동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2: 뭐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고요. 오늘도 뭐 평택에서 열심히 올라왔는데 네. 지금 제가 한 넉 달 정도 뛰다 보니까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다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뭐 네. 긴 시간 열심히 바닥을 누비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바닥을 누비다 보면 네. 한 번 만났던 분 또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러잖아요.
2: 그렇죠.
1: 그분들의 네.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걸 좀 느끼세요?
2: 처음에는 사실 워낙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후보들이 너무 많은데 진보당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좀 잘 안 열어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한 두 달쯤 뛰었을 때부터는 민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네.
2: 그리고 그동안 너무 정치인들이 일을 안 했다고 네. 성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또 그 지방선거 공천이 또 끝나서 약간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충성심 높은 분들 내 마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1: 저 김재현 대표님 저 국회에 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막
2: 왜요?
1: 투사 막 투쟁 뭐 하시고
2: 제가 그렇게 또...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1: 그럼요. 네. 그때 저희가 저도 뭐 이제 국회 있을 때 되게 눈여겨봤던 국회의원분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얼마 전인가요? 막 이렇게 삭발도 하시면서
2: 저요?
1: 아니셨나요?
2: 삭발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13년 전입니다.
1: 13년 전이요? 네. 근데 아직도 저는 네.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2: 2013년이니까요. 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무섭네요, 진짜. 1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1: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네. 그런 네. 사진도 뜨고 그래서
2: 그때 사진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1: 훨씬 어렸을 때.
2: 네. 뽀송뽀송할 때고요. 네.
1: 그때 대단히 좀 무서웠다.
2: 그래요. 그런 지금 어떠세요?
1: 지금 너무 이제 부드러우시고
2: 다행입니다.
1: 연륜이 보이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역 민심은 이제 점점 김재현 후보님께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까요?
2: 지난 넉 달 동안 저희가 진짜 열심히 뛰면서 평택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네. 막 느끼고 이제 어느 정도 평택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싶을 때 이제 이 갑자기 평택이 핫 플레이스가 되면서 또 다른 후보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어려움도 겪고 네, 이런 과정들을 네. 이제 쭉 지켜봤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평택 기대해 주시는 것처럼 평택의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일할 곳이 많은 데서 일 열심히 하는 일꾼이 와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1: 대표적으로 주민들께 저는 이거 해드릴게요. 공약 내세운 건 뭐예요?
2: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1: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만
2: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로 인해서 큰 안보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1: 네.
2: 많은 시민들께서 근데 우리는 지원법도 있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특히 기지 주변에 그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들 20년,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저 그 평택지원특별법을 좀 두 달 정도 분석을 꼼꼼히 해봤는데
1: 네.
2: 그게 20년 동안 24조 원이 쏟아부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비가
1: 그렇습니까?
2: 한 5조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LH가 신도시에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이 민간이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예산 많이 따왔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1: 뻥튀기가 있었네요.
2: 뻥튀기 정도가 아니라 평택이 지원법이 있으니까 다른 정부 예산을 좀 덜 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인근에 있는 경기도 다른 지역들보다 정부 지원금이 더 적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역차별이다. 네. 이게 확인됐고요. 네. 지금까지 시민들이 좀 속아오셨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다 얘기해도 못하는 경우 많다는 거 시민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산은 바로 하반기에 딸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예, 지원법을 내실 있게 만들겠다. 이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 후보잖아요.
2: 네.
1: 대표님 보시기에 이 두 분 평가 좀 해주세요. 지역의 뭐 선거 운동이라든지.
2: 네,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것은
1: 안타까워요? 왜요?
2: 안타까운 것은 네. 아니 그 뭐 벌써 한 1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제 빛의 광장을 함께 일구고 그래서 내란 청산을 완전하게 하자라는 동지애적 전우애를 나눴던
1: 그러셨죠.
2: 관계들이 네. 저는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는 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1: 출마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2: 이곳에서의 출마를 넘어서서 전국적 선거연대, 이 빛의 광장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내란청산 선거연대는 민주진보진영의 각 정당들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대표로서 몇 달 동안 선거를 진두지휘해 왔는데 이곳 평택에 조국 대표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려서 매일 눈 뜨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네거티브 공세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1: 네.
2: 항상 그 두 정당의 이 공방이 평택의 이슈로 방송에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이게 많은 전파를 타면서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압승을 기대하고 응원하셨던 많은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불안해하실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또 영남권이라든지 그야말로 험지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지금 여기에서 두 당이 싸울 때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하자라고 호소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조국 대표는 당 대표시잖아요.
1: 그렇죠.
2: 평택의 후보를 넘어서 큰 정치를 하신다라고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신 정치인답게 당 대표답게 좀 더 큰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김재현 대표님.
2: 예.
1: 많은 분들이 단일화할 거다 그렇게 막 예측을 합니다.
2: 그래서 저에 대해서요? 네. 평택에서.
1: 평택에서.
2: 예.
1: 그래서 뭐 조국 후보랑 할 거냐, 김용남 후보랑 할 거냐, 막 방송에서 아이템 많이 다뤄요. 단일화 하십니까?
2: 우리 장성철 앵커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 단일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그런데 최근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유희동 후보가 그렇게 무섭게 질주하진 않으셔서
1: 네.
2: 뭐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바닥 민심을 놓고 보면
1: 네.
2: 지금 상황에선 단일화를 할 필요성을 모든 후보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끝까지
2: 어제도
1: 그러면
2: 그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도 안정적으로 하셨기
1: 있어요.
2: 때문에
1: 네.
2: 예,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굉장히 분명하고 특히 진보당은 김재현은 저의 캐릭터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없잖아요.
1: 없죠.
2: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1: 단일화하자고 막 이렇게 만나자 뭐 얘기해보자 이렇게 각 후보 측에서
2: 네.
1: 없어요?
2: 공개적으로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모든 후보들이 저기 황교안 후보는 다르시더라고요. 난 열어놓고 있겠다 말씀하시던데.
1: 네.
2: 예.
1: 그럼 김재현 후보님도 끝까지 완주를 한다. 그렇게
2: 많은
1: 보면
2: 유권자들께서 반드시 완주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그렇게 많이
2: 계십니다.
1: 응원하고 계시군요.
2: 네.
1: 진보당 대표님이시니까 이 평택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 지휘하셔야 되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단일화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2: 네.
1: 이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2: 오늘 오전에 관련한 발표를 공식적으로 진보당과 민주당 양당의 명의로 할 거고요.
1: 네.
2: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거연대에 품을 많이 들였고 또 지역의 후보들이 간절하게 바랬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말씀드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1: 그런데 보도를 네.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진보당 후보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후보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2: 저희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는 네. 우리 그 울산 시민들로

0: 부터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은 실력 있는 후보고요.
1: 네.
0: 아, 또 김종훈으로 단일화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도 충분합니다.
1: 네. 네,
0: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1: 기초의원, 기초단체장도 이번에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0: 예, 다 전체적으로 단일화를 모색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침에 더 조율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울산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까지도 단일화와 관련돼서
0: 울산, 부산을 오늘 발표하고요. 얼마 전에는 뭐 강원, 뭐 진주, 또 서울 일부 지역도 발표했으니까요.
1: 네,
0: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 울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선거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평택 을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내가 평택 을을 바꾸겠다. 평택 시민들에게 한번 호소 한번 해보세요.
0: 네, 우리 평택 시민들이 보시기에 평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가 누군지, 우리 평택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아마 지금 많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 김재현은 그런 의미에서는 대체 불가한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고요. 평택이야말로 노동자들이 많고 우리 젊은 이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진보 정치가 일거리 정말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실력을 뽐내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인터뷰 마치겠고요. 진보당 김재현 평택을 후보시자 진보당 대표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넣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뉴바 안녕.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 남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해안 교량이나 강호수 인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어질 수 있어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과 전주 31도로 서쪽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한강 교량 행주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북부 간선도로는 종암 분기점 방향 신내 나들목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이 방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아직은 사고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이니까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4: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3: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찬 일정을 가진 뒤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반쯤 시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시주석과 티타임을 가진 뒤 오찬 회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난하이는 자금성 서쪽에 있는 옛 황실 정원으로 지금은 시주석 집무실과 관저를 비롯한 중국 권력 핵심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외국 정상의 중난하이 초청은 중국 측의 각별한 예우로 인식됩니다. 특히 중난하이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나 미중 대탕트의 물꼬를 튼 역사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우리는 둘 다 중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믿는다며 양국이 전략적, 건설적, 안정적 중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의 국민은 모두 위대한 민족이며 중국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4일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며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인터뷰 예고편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더 있는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저녁 전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5% 오른